0: 소방 안전 및 승강기 유지 관리 대행 비용을 지원하고 유지 보수는 소방, 승강기, 전기 조명, 방수, 배관 등 공용부는 최대 2천만 원까지, 개별 세대 부분은 최대 500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33도, 광주 35도, 대전과 대구, 부산 34도 등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에서 최대 1m, 남해 앞바다에서 최대 1.5m까지 일겠습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내가 걸어서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늘 위주의 길로만 안내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늘로 뚜벅의 여름길이라는 앱인데요. 지하 통로는 물론이고 건물 그림자와 가로수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냉방시설을 갖춘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쉼터를 표시해주는 웹페이지도 나왔고요. 무더위 쉼터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앱도 등장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낳은 시민 개발자들이라고 할까요? 대학생, 회사원 등이 만든 무료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 무더위를 식히는 소나기처럼 시원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일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오늘은 처서입니다. 처는 장소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시간과 때를 말하고요. 서는 더위 서. 그래서 더위가 그치는 때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이상하죠. 왜 더위는 그치지 않는 겁니까?
1: 그렇게요. 그러게요. 네. 아니 다른 해보다 더 늦게까지 더우려나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작년에도요. 처서 전후로 폭염특보가 이어졌어요. 근데 처서 무렵에는 풀도 더 자라지 않고 목이 입은 비뚤어지고 귀뚜라미가 또 노래하기 시작한다 했으니까 당분간은 더워도 이 더위 속에 가을이 숨어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들이 가셨다가 논 바치며 과수원의 작물들도 보셨겠죠? 한 보름여 지나면 수확이 시작될 텐데 풍년이기를 기원합니다. 그나저나 내일 개학한다는 학교도 많아서 그 준비도 하셔야 되겠죠?
0: 네, 지난주에 이어서 내일 개학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개학하는 날은 급식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점도 미리 보셔야겠고요. 학사 일정도 살펴보셔야죠. 개학하고 학급 임원도 뽑고 이제 소풍, 수학여행, 추석 연휴, 그럼 바로 또 중간고사, 학부모 공개 수업. 이 학기에도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지내면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을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좋겠고요. 체육 시간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작물도 우리도 새로운 계절 앞에 서 있다고 외치면서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0: 신제약.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램.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4: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자, 일요일 여성시대 이제 네. 시작해볼 텐데요.
7: 네.
6: 오늘이 처서라는 말씀 이미 드렸고요. 근데 2학기 개학한 우리 아이들은 벌써부터 추석 지나자마자 중간고사라며 네, 그 걱정을 또 하더라고요.
7: 하여튼 코앞에 시험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챙겨두시는 편인가 봐. 애들이, 애기들이, 그죠?
6: 네.
7: 이거 다음에는 뭐야? 저거 다음에는 뭐야? 뭐 이런 식으로.
6: 그래, 저도 그래. 나도 학창시절에 그랬던 것 같다.
7: 맞아. 네.
6: 이 명절 지나고 시험 있으면 영 명절 쉬는 것 같지도 않고.
7: 맞아요.
6: 마음 무겁고.
7: 그렇지. 그렇지.
6: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런 걸 좀 따지는 것 같더라고요. 당장 이제 다음 달이 추석이니까.
7: 그렇죠.
6: 네,
7: 그래요.
6: 진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7: 그렇죠. 맞아요.
6: 야, 한 달 후엔 추석이네.
7: 그러니까 추석 때는 옛날에 하여튼 좀 두툼한 내복하고 양말들 챙겨주셨거든요.
6: 예, 네.
7: 왜냐하면 바람이 확 달라지고 착 추우니까.
6: 기가 막히기도 달라지죠.
7: 좀 그렇게 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6: 네네.
7: 제발 좀 달라져라.
6: 아직은 좀 덥지만 이제 처서니까 처서 지나고 또 추석 다가오고.
7: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6: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오겠죠.
7: 자, 이번에는 이제 첫 사연 소개 가야 되는데요. 인천 계양구의 차상수님께서 오지라퍼 사부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주셨어요.
6: 네.
7: 구청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에 8개월째 다니고 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녔더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몸무게 앞자리 수도 바뀌었다. 이 헬스장은 시니어 놀이터나 실버타운 커뮤니티 풍경 같다. 물론 중고등학생들이 바벨 운동을 하거나 러닝머신을 타기도 하고 몸짱 젊은이도 간간이 보이지만 여든 중반 어르신도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또래분들끼리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같은 시간대에 운동하는 분들끼리는 돈을 모아 저녁 식사도 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신 후 노래방에도 간다고 했다. 초고령 시대에 어르신들이 집안에 우두커니 계시는 것보다 건강도 챙기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60대 중반인 우리 부부는 헬스장에서 애송이다. 하루는 우리 또래의 여성분이 남편에게 다가오더니 헬스기구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착하기 이를 데 없는 남편은 네, 네 하면서 그분이 가르쳐주는 대로 잘 따라했다. 괜히 참견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지 않아요?
6: 아니, 좋은데. 듣고 보면 다 일리가 있는 말이더라고. 앞으로 사부님으로 모셔야겠어.
7: 그분은 평생 헬스를 해오신 분이라

0: 도구를 제대로 쓸줄 모르는 사람이 보이면 사용법을 알려주지 못해 안달이셨다. 한마디로 오지랖퍼셨다. 그런 사부님을 두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1: 자기 뱃살이나 좀 빼지. 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0: 사부님은 그런 뒷담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서슴없이 다가가 친절하고 상냥하게 운동을 가르쳐준다. 남편에 이어서 나도 사부님으로부터 운동을 잘 배우고 있고 덕분에 우린 헬스장 가는 재미가 붙었다. 하루는 남편이 말했다.
1: 사부님께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네.
0: 좋아요. 날짜 잡아봐요. 사부님과 함께 식사하고 카페에도 갔다. 사부님은 6남매 중 막내라고 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남에게 사랑도 잘 주시는구나 싶었다. 헬스장에서 우연히 만난 인연이지만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우린 허물이 없어졌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사부님은 더 나은 사회를 향해 거침없이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보행자의 눈을 찌를 듯 담장을 넘어온 장빙이 덩쿠를 발견하자마자 사부님은 망설임 없이 구청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1: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 어디 길가인데요. 지금 장미가 담장을 넘어서 자라고 있어요. 네네네. 저대로 두면 사람들 눈 찔려서 다칩니다. 오셔서 제거 좀 해주세요.
0: 사부님의 당당하고 빠른 민원 덕에 그날 장미 덩굴이 깔끔하게 정리되었다고 한다. 초등학교 부근 도로가 움푹 패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도
1: 여기 초등학교 부근인데요. 어린이들이 넘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밤에 주민들이 걷다가 다칠 수도 있고요.
0: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지 않는 걸 발견했을 때도
1: 여기 신호등 고장났어요. 얼른 고쳐야겠어요.
0: 사부님은 바로바로 신고했고 제대로 수리되었다고 한다. 사부님은 그렇게 민원 전화를 할 때마다 끊기 전에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는 마무리 멘트도 잊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한 번은 비 오는 날 사부님이 우산을 펼치니 전선에 닿더란다. 감전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다 싶어 한전에 연락을 했단다.
2: 아하, 그건 전선이 아니라 기지국 광케이블입니다. 통신사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대부분은 여기서 그냥 알겠다 했겠지만 우리 사부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1: 죄송한데 저는 그런 건 잘 모르는 아주머니예요. 제가 통신사에 직접 전화하긴 어려우니까 한전에서 저 대신 전화해서 그 전선을 처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0: 그렇게 말한 덕에 일처리가 무사히 잘 끝났다고 했다. 사부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같은 시민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도 나는 늘 남의 일처럼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부님께 물어보았다. 이렇게 주변을 신경 쓰며 사시는데 남편분 반응은 어떠세요?
1: 구의원으로 출마하래요. 펜대만 잡고 책상에 앉아서 실제 삶은 모르는 의원이 아니라 발로 뛰며 시민의 불편을 체크하는 그런 의원이 되라고 우스갯소리를 해요.
0: 남편분의 지지도 멋져 보였다. 우리 사부님 같은 오지라퍼가 몇 명만 더 있다면 세상은 훨씬 살만할 것 같다. 헬스장에서 만난 사부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꿈만 같았다. 사부님, 우리 사부님 멋지십니다. 다음에도 한턱 쏠게요.
1: 이런 오지라퍼는 언제든 환영이고
0: 환영이죠. 환영이죠.
1: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 우리가 사는 동네에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손봐주고 일일이 또 신고해서 구청에서 이런 것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0: 차상수님은 자기는 거길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다 하시잖아요.
1: 실은 우리 그렇잖아요. 네. 좀
0: 그냥
1: 불편하거나.
0: 무심하게. 네. 불편해도 그냥 무심하게.
1: 뭐 알아서들 고치겠지.
0: 그러고 지나가죠.
1: 얘기하겠지. 하지만
0: 맞아.
1: 이거 하나하나 이것도 일이에요. 이거 얼마 피곤해요.
0: 맞아.
1: 네.
0: 그런데 이렇게 그냥 죄 참견하고 다니는 그런 오지라퍼가 아니라 정말 반드시 그 고쳐야 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건 꼭 고쳐야 된다 하는 것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전화도 하고 또 전화 거는 요령도 참 전화 받으시는 분이 기꺼이 그 도와주고픈 마음이 우러나게끔 네?
1: 맞아요. 그렇잖아요? 청량하게. 네?

0: 훌륭하게 마무리를 하시고
1: 감사하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나의 불편을 바꿔달라고 막 이렇게 민원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0: 네.
1: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네, 해주시는 건데
0: 맞아.
1: 이런 분들이 정말 의원이 돼야죠. 예, 우리 지역구의 의원이 돼서 정말 발로 뛰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게 뭘까? 혹시라도 이거 안전사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항상 보고 다니시는 분이니. 아우, 야, 진짜 사부님이시다.
0: 네, 진짜 사부예요. 사부.
1: 네네.
0: 네.
1: 아, 멋지십니다, 우리 사부님. 자, 다음 사연은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목포시 오감동의 정한성님이십니다. 며칠 전에 전남 장성에 살고 있는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은 경찰 간부로 근무하다가 2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는데 최근 한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체에 감사를 맡게 됐다고 합니다. 감사를 맡으려면 가족들의 소득 상황도 신고를 해야 해서 저에게 필요한 서류 두 가지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목포에 갈 예정이니 어머님을 모시고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면서 그때 서류를 전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아침 저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캘린더부터 켰습니다. 요즘 점점 건망증이 심해져서 중요한 일은 캘린더에 메모해두고 아침마다 그날 일정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캘린더에 적힌 어머니와 점심 식사 12시 30분 향토집이라는 글자 옆에 서류 두 개 전달 이라는 메모를 본 순간 아차 서류 싶었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금요일에 출력해야지 했던 걸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저는 얼른 컴퓨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생이 알려준 대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원을 입력했고 서류를 떼려는데 로그인부터 하라는 겁니다. 로그인하는 방법이 어찌나 복잡하던지요. 공동금융인증서, 사업자용 간편인증, 개인용 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아이디 로그인,
0: 아이고.
1: 심지어 얼굴이나 지문을 이용한 생체인증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눈은 침침하고 컴퓨터 다루는 솜씨도 뛰어난 편이 아니라 한참을 헤맸습니다. 그래도 어렵사리 모든 과정을 해결하고 이제 소득금액증명원 출력만 하면 끝이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아뿔싸 프린터가 고장이 났는지 도무지 출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암담했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일을 어쩌나 마음이 초조해졌죠. 그러다 문득 집에서 멀지 않은 전남 도립도서관이 떠올랐습니다. 손녀들이 어릴 때 몇 번 같이 갔던 곳인데 도서관 1층 안내소 앞 컴퓨터에서 서류를 출력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땅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컴퓨터가 고장이 나도 출력할 길이 열리자 조급했던 마음이 차 가라앉았습니다. 얼른 옷을 주섬주섬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차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귀신이 고칼로리였습니다. 아, 그러다 문득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동네 호박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후배들과 술을 마신 뒤에 차를 당구장 건물 옆에 세워두고 집으로 걸어왔던 거죠. 아이고, 차를 거기에 두고 왔구나. 바로 호박 당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당구장에서 차를 타고 근처 부주동 행정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야 했거든요.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본 두 장을 출력하려고 하니 1,000원을 결제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뒷주머니를 살피는데 지갑이 없는 겁니다. 집에서 급히 나오느라 미처 지갑을 챙기지 못한 거죠. 재앙이 한 번만 일어나지 않고 잇따라 발생할 때 화불 단행이라는 말을 쓴다던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가 지갑을 챙겼고 다시 부랴부랴 행정복지센터로 갔습니다. 이번에 무사히 주민등록 등본 두 통을 발급받았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해결했으니 이제 도서관에서 소득금액 증명원만 출력하면 됩니다. 빠르게 차를 몰아 도립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마치고 도서관 1층 안내소 앞에 있는 컴퓨터로 가니까 10분 이용 PC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한 모양입니다. 인터넷을 켜고 바로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갔습니다. 한번 해본 기억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침침한 눈으로 그리 크지 않은 글씨들을 읽

0: 이 힘들었습니다. 그 사이 10분이 훌쩍 지나버렸고 첫 번째 시도는 그만 무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1: 아휴, 나 너무 알겠어. 나는 진짜 너무너무 실감해요.
0: 10분 너무 촉박하네요. 나이 든 사람이 컴퓨터를 이용할 때 컴퓨터 글씨가 자동으로 좀 큼지막하게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2차 시도를 했습니다. 1차 시도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행했지만 이번에도 시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65세 이상의 이용자는 출력이 끝날 때까지 자동으로 시간이 연장되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컴퓨터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1: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0: 얼굴에 친절함이 가득 묻어있는 남자분이었습니다.
1: 고마워요. 고마워요.
0: 컴퓨터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어르신의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안내소 직원이 도와주러 온 겁니다. 친절한 직원 덕분에 일이 착착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력을 하려면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데 오른쪽 뒷주머니에 넣어둔 지갑이 또 없더라고요. 아이 참 이거 정말 왼쪽 뒷주머니도 없고 오른쪽 옆주머니 아니 왼쪽 옆주머니도 없었습니다. 설마 행정복지센터에 놓고 온 건가? 다시 차까지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지갑은 차 안에 얌전히 있었습니다. 아까 지갑을 들고 나와서 차에 던져둔 모양입니다. 지갑을 챙겨들고 도서관을 향해 빛의 속도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도착하니 아까 그 직원분이 서류를 건네주더라고요.
1: 카드 가지고 오시는 사이에 시간이 초과될 것 같아서요. 제 카드로 대신 출력했습니다.
0: 이야, 참 친절한 직원이었습니다. 출력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고 묻자 그 직원은 얼마 안 들었으니 그냥 가져가시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류 때문에 쩔쩔매며 속만 끓였는데 그 직원의 친절함 덕분에 모든 일이 해결된 기분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친절이라는 말은 없다. 하나의 친절한 행동은 예상하는 결과를 뛰어넘는 파장을 일으킨다. 스콧 애덤스라는 미국의 저술가이자 만화가가 남긴 말입니다. 과연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친절함의 파장은 저를 도서관 3층에 있는 가게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사서 다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서류 출력하는데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고맙다며 안내소 직원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니 다들 조금 놀라면서도 웃으며 맛있게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직원분의 친절 덕분에 서류를 무사히 챙길 수 있었고 저도 차 안에서 달콤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직원분의 친절이 이런 달콤한 맛까지 보너스로 안겨주었으니 친절의 파장이 정말 크긴 큰 모양입니다. 동생과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오늘 받은 친절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듣고는 한 말씀 하셨습니다.
1: 아유, 참말로 고마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서로 도우며 살아가면 좋지야. 그런데 큰 걱정이다. 내일 모레 90이 되어가는 어미보다 네가 더 정신이 깜빡깜빡하니까 말이다.
0: 아유, 어머니께 걱정을 하나 만들어드린 것 같아서 괜히 이야기를 꺼냈나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즘같이 각박한 시대에 이런 친절한 분들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은 크나큰 든든함과 행복함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요. 세상에.
0: 예, 아이 옆에서 너무나 공감을 하시면 저도 네.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뭐 하나 급히 서두르면
1: 네.
0: 아, 안 돼요? 차피. 아이고 아마 신분증. 아, 그래. 아유 지갑을. 내가 차를 어디다 뒀더라.
1: 맞아. 그것까지. 진짜. 아니 너무 공감이 됩니다. 인터넷 인증은 또 너무 복잡해요. 이렇게 그냥. 비번이 쥐에 다르면 또 외울 수가 없고.
0: 맞아요.
1: 어느 때는 또 그걸 비번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매

0: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첨단 바이오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2026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경북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2026년 9월 10일부터 3일간 안동체육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백신, 첨단재생, 대마천연물, 뷰티를 아우르는 혁신기술의 향연.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부터 청년의 꿈을 잇는 취업박람회까지 바이오 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도약의 장. 경북 첨단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2026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행사는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 바이오 산업 연구원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청 이남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부산, 대구, 울산을 비롯한 충청, 전라, 경상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고 있는데요. 뜨거운 시간에 야외활동이나 작업은 피하시고요. 물을 자주 드시고 온열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후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고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아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지금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양재 진출로에는 고장차가 서 있으니까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인생과 교양을 쌓는 일요일 순서 여성살롱. 8월에는 방학특집으로 교양과학서적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책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1: 이 책이 어떤 책이냐? 과학자들에게 책 한 권만 추천해달라 뭐 하면 가장 많은 표를 받는 책이라고 합니다.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추천 도서 목록에도 꼭 들어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부가 넘게 팔렸다는 책. 공부에도 도움이 되니까 청소년 여러분, 마음은 늘 학생인 어른 여러분, 이리로 모여주세요.
0: 8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우주 여행을 이끌어주시는 천문학자 이명현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명현쌤, 저희 정겹게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소개해드리면 우리 명현쌤은요,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연구교수를 지냈고요. 대중이 과학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돕는 커뮤니케이터이자 과학 콘텐츠 그룹, 과학책방 갈다의 대표십니다. 자, 명현쌤, 오늘도 저희 코스모스 책을 통해서 우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태양계 모형을 보면 태양도 행성도 다 둥글잖아요. 그죠?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봐도 둥글고요. 근데 우리가 그림으로 별을 그릴 때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한 번에 쫙 이어서 다섯 갈래로 갈라진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습니까? 모든 별은 이렇게 다 둥근 거죠? 그죠?
2: 네, 기본적으로 모든 별들은 공 모양이죠. 그러니까 네. 조그만 소행성 같은 것들은 약간 감자나 고구마 모양이긴 한데, 예. 큰 것들은 다 동그란 공 모양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실제 이렇게 우리가 별 모양으로 그리잖아요. 네.

0: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그 정직한 관측의 결과라고 봐요.
1: 아, 그래요?
0: 원래는 동그란데요.
1: 네.
0: 이 별빛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별빛을 보는 거잖아요.
2: 네.
0: 근데 이게 대기를 통과할 때 대기가 흔들려요. 바람도 불고 뭐 이렇게 대기가
1: 그렇죠.
0: 흔들 거 아니에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 별빛이 오다가
2: 네.
0: 대기에 있는 얼음 알갱이랑 부딪히기도 하고 흩어져서 우리 눈에 떨어질 때 위치가 한 곳으로만 계속 떨어진 게 아니라
2: 네네.
0: 대기가 많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바로 옆에도 떨어지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2: 예.
0: 그것들이 보면 별이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걸 아주 반짝반짝하는 거를 아주 정확하게 뚫어지라고 관측을 하면 여기 찍혔다 저기 찍혔다 그러잖아요.
2: 예.
0: 그러면 이걸 동그랗게 그리는 게 아니라 별 모양을 그리는 게 굉장히 정직한 관측인 거죠. 사실은.
1: 그렇군요.
2: 야, 우리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이게 한 번에 쫙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난반사돼서 오니까.
0: 그렇죠. 흔들려서 오니까
2: 네.
0: 실제로 이제 별빛을 계속 찍어보면 옆에 찍히고 이렇게 찍히는 거죠.
2: 근데 이게 모든 별들이 다 이렇게 동그란 원형인 거는 그게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인 걸까요?
0: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정역학적 평형상태라 그러는데요. 이제 자기가 어쨌든 사람도 몸무게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2: 네.
0: 몸의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 작으면 자기 몸도 주체를 못하잖아요.
2: 예.
0: 그래서 별도 어느 정도 질량이 되면 이게 또 회전을 하면서 균형을 갖고 약간 대칭적인 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2: 예.
0: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보통 대부분의 별이나 그런 것들인데 아까 소행성 말씀드린 것처럼 걔는 너무 작아가지고 그렇게 동그랗게 하는 대칭적인 걸 유지할 만큼 무게가 안 나가는 거예요.
1: 네, 무게. 네,
0: 그래서 그냥 지글지글 별의 별 모양으로 있는 거죠. 네.
1: 그렇군요.
2: 어느 정도 체구가 있으면 이게 어쨌든
0: 회전을 하면서 균형 잡힌 걸
1: 네.
0: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2: 둥그란 모양으로 네. 되는 거.
1: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태양계 배울 때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해갖고 외웠는데 명왕성은 왜 행성에서 제외됐을까요?
0: 명왕성이 1930년에 발견이 되었어요. 콤보우라고
1: 네.
0: 하는 미국의 이제 천문학 하시는 분에 발견이 되었는데
1: 네.
0: 발견될 때부터 논쟁이었어요. 왜냐하면 천왕성이나 해왕성은 유럽의 천문학자들이 발견했는데 명왕성은 미국에서 발견했잖아요. 미국이 네.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근데 발견을 했는데 얘가 태양계 행성 패턴이랑 좀 달라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딱딱해요, 표면이. 목성부터 시작해서 토성 얘네들 기체거든요.
2: 예.
0: 근데 그리고 안쪽이 좀 작고 바깥쪽이 좀 커요. 근데 명왕성은 그 달만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바깥쪽에 이제 컸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얘가 딱딱해요. 그냥 안쪽에 있으면 좋겠는데 바깥에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다가 대충 보통 타원 궤도지만 원에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는데 얘는 네. 엄청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도는 거예요.
2: 예.
0: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고 있어서 있는데 2006년에
2: 네.
0: 그 여름에 퇴출됐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 열 번째 행성이라고 하는 이리스라는 애가 발견이 되었어요. 이리스란 이름에. 근데 예. 걔가 명왕성보다 좀 바깥쪽인데 명왕성이 좀 비슷한 애예요.
1: 네.
0: 근데 그런 게 얘뿐 아니라 앞으로 수천 개, 수만 개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1: 아하, 왜요?
0: 그 근처에 그런 애가 되게 많아요. 명왕성 궤도 근처에
2: 예.
0: 알고 보니까. 예. 그러면 얘를 전부 다 행성을 해줄 거냐.
2: 아하.
0: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2: 예.
0: 그때 토론을 해갖고 투표를 해서 얘를 빼서 너무 많고 좀 작으니까 얘네들을 외소 행성으로 하자. 그래서 명왕성을 외소 행성으로 분류하면서 다른 애들도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걔는 나가게 된 거죠.
1: 네. 네.
0: 안 그랬으면 우리가 수천 개를 외워야 되잖아요.
2: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예.
1: 자, 우리가 보는 달도 둥근데 아폴로 11호가 생각이 나요. 여성시대 가족들 중에도 그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던 그 장면 흑백 TV로 봤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으시거든요. 달 착륙은 가짜다.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다. 이런 음모설도 있었는데요.
0: 네, 음모론 있죠.
2: 네네.
1: 착륙 사진에 대한 그 명현쌤의 설명이 인상 깊었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0: 네, 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도 그때 그 유치원 때인데
1: 네.
0: 텔레비전으로 막 그거 보고 천문학자 되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1: 와.
0: 근데 이제 사진이 여러 장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진이 이제 그 우주 비행사 한 명이 서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성조기 꺾쳐 있어요.
2: 네.
0: 근데 그 성조기가 약간 펄럭이는 것처럼 보여요.
2: 예, 네. 쫙 펴서 펴져가지고
0: 약간 이제 구불구불하게
1: 네,
0: 펄럭이는 것처럼 보이고
1: 네.
0: 그 다음에 그림자가 길쭉하고
1: 네, 맞아요.
0: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그 하늘이 있는데 까맣죠.
1: 네.
0: 대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네. 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요 사진을 가지고.

0: 그리고 조작되었다. 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들인데 네.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들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사실은.
1: 오히려?
2: 사실은 오히려. 거꾸로.
0: 왜 그러냐면 네. 에베레스트 산 등정할 때도 그렇고 네. 국가 단위로 제일 먼저 알게 뭡니까?
2: 국기를
0: 국기 꽂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아폴로 우주인들도 성조기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꽂았는데 공기가 없으니까 이거 펄럭일 리가 없잖아요.
1: 예.
0: 그래서 꽂았다가 이걸 펼쳐야 되면 손으로 만질 거 아니에요.
1: 예.
0: 손으로 만지니까 구겨지죠.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1: 네.
0: 실제로 이건 동영상으로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펴려고 막 만져요.
1: 오,
0: 그럼 이제 구겨져 있잖아요. 그 상태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듯하다 그러면 좀 이상할 수 있죠.
1: 예.
2: 네.
0: 그 다음에 이제 길쭉한 거 가지고 스튜디오에서 뭐 이렇게 조명성 과이냐.
1: 예.
0: 그런데 달은 14일이 밤이고요. 14일이 낮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영상 150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는 영하 150도까지 떨어져요.
1: 오.
0: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좀 혹독한 환경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아폴로 계획을 비롯해서 달에 사람을 보낼 때는 언제 보낸 게 적기냐면
1: 예.
0: 해 뜨기 직전, 해 뜬 직후.
2: 아. 그 사이.
0: 그 사이. 그 바뀌는. 네. 밤과낮이. 그러면 그때는 온도가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해가 항상
1: 그쵸.
0: 걸려있죠.
1: 걸려있으니까 길게 그림자가 나오고.
0: 그래서 만약에 아. 사진이 동그란 그림자가 있다 그러면 조작을 의심해 봐요. 오히려.
2: 네, 네.
0: 그다음에 이제 밤하늘에 그 하늘에 깜깜한데 없는데 이게 1969년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2: 네. 네.
0: 그 영화 같은 것도 보다가 저희 딸아이도 그런데요. 뭐 막 위급한 상황이 오는데 아니 저기서 왜 자기 혼자 하려 그래 핸드폰으로 전화 119 걸면 돼 이러는 거예요.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있잖아요.
1: 그렇죠.
0: 1969년에는 필름 카메라 사용했죠.
1: 예.
0: 필름의 감도가 떨어져서요.
1: 아.
0: 한 몇 시간을 노출을 줘야 별이 찍혀요.
1: 아.
2: 아하.
0: 그러니까 만약에 별이 막 찍혀 있는 거면 의도적으로 몇 시간 노출을 줬던 사진이거나
1: 네.
0: 아니면 조작된 사진이겠죠. 오히려. 네. 그래서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당시라는 상황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약간 그 달의 성질 같은 거, 밤낮이 바뀌고 이런 거 생각하면 그 사진처럼 나올 수밖에 없죠.
2: 네.
1: 그렇군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다 그러네요.
2: 그렇죠?
0: 네, 그래서 네. 조작하기가 더 힘들어요.
1: 아니 영화에서도 종종 등장하잖아요. 어디 맞아요. 스튜디오 같은 데서 이렇게 찍었다, 뭐 이제
0: 네,
1: 예, 이런 음모론이 여전히 흥미롭게
0: 흥미롭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1: 되는 것 같아요.
0: 그 그런 더 극적인 걸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2: 맞아요.
1: 네,
2: 네. 네 맞아요.
1: 아니 그렇게 엄연히 갔다 온 닐 암스트롱이 있는데.
0: 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탐사선 이제 많이 갔잖아요. 지금 바누리도
2: 네.
0: 돌고 있고.
2: 네.
0: 그래서 그 그 아폴로 11호가 그 했던 흔적 같은 것들이나 그 예. 이후에 갔던 달에다가 가면 다 버리고 오거든요. 그 달에 다니던 갖고 너무 무겁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거기다가 달에 월면 차도 버리고 오고
2: 아이고.
0: 반사판 같은 기기판도 설치해놓고 오고 심지어는 기저귀를 차고 가거든요. 우주인들이
2: 네.
0: 화장실 없어서
2: 아.
0: 그 배설물도 다 버리고 왔어요, 거기다.
2: 아, 쓰레기.
0: 쓰레기도.
2: 달이 쓰레기통이 되네요.
0: 그래서 흔적들이 남아있죠.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사진으로
2: 그렇구나.
0: 많이 찍혔죠.
2: 네.
1: 아니, 우리 피서철이 어디 놀러 가면 항상 쓰레기는 가지고 가자고 그러는데.
0: 네, 돌아올 때 연료를 최소화를 해야 되니까 달에는 가능하면 놔두고 오는 거죠.
2: 놔두고 오는 거죠.
1: 주민들은 다 놓고 왔어.
2: 아, 참.
1: 재밌네.
0: 근데 그 기적이 놔두고 온 게
1: 예.
0: 지금 엄청 가치가 높아졌어요.
1: 아이, 이것도 왜 가치가 왜 높아졌어요?
0: 왜냐하면 거기에 미생물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예.
0: 걔네들이 아. 어떻게 되었는가.
1: 아, 그 달의 환경에서.
0: 환경에서. 그리고.
2: 아, 분해되었을까.
0: 그렇죠.
2: 뭐 이런 거.
0: 그리고 달의 환경에서 그 물질들을 놓고 온 거잖아요.
1: 예.
0: 그것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1: 그러니까
0: 장차 우리가 달에다가 기지를 지을 예정인데.
1: 예.
0: 그런 자료잖아요. 수십 년간의 자료가 거기 녹아 있는 거잖아요.
2: 아.
1: 야, 거기 미생물들이. 거기서 진화해가지고.
0: 근데 사실은 실제로 그 무인 탐사선을 보냈잖아요.
1: 예.
0: 그랬다가 유인 탐사선을 보내서 거기에 설치했던 기기들을 가지고 왔는데
1: 네.
2: 아~
0: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2: 왜요?
0: 박테리아가 발견됐어요.
1: 그러면
0: 그래서 그 달의 생명체가 있지라고 막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지구에서 보낼 때 멸균처리가 덜 됐던 거예요.
1: 아, 원래 지구에 있던 애요.
0: 근데 놀라운 것은 걔네들이 한 살아 있었다는 거.
2: 아, 그렇죠. 그 어떻게 살 수 있죠?
0: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되었는데 얘네들이 그래서 걱정인 거죠. 우리가 외계 생명체 탐색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염되잖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걔네가 살았는데
1: 네.
0: 먹일 게 없으니까 그 기계만 붙어서 근근히 버텼던 거예요. 그러니까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그 정도 살 수 있다는 걸 했으니까
2: 그렇구나.
0: 우리가 척박한 환경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을 또 높이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달 탐사

0: 여기는 굉장히 많은 이런 에피소드들이 엄청 많이 그렇겠어요. 있어요. 음모론보다 이런 거에 관심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2: 왜 사람들은 그렇게 우주 탐험에 관심이 많을까요?
1: 그러니까.
2: 왜 계속 그렇게 이어져 오는 거죠? 예를 들면 먹을 게 생긴다. 식민지가 생겨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뭐 건질, 착취할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것도 아니고 이 허공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대가를 치러야만 갈 수 있는 그곳에 왜 그거를 포기 못하고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노력하는 걸까요?
0: 국가단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내세우는 게 그런 것들 내세우죠. 가면 뭐 자원이 많이 있다. 근데 실제로 자원이 많이 뭐 있겠죠. 있어요. 근데 그걸 캐오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실익은 없죠.
2: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걸 내세우는데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구상에서도 그 인류가 호모사피엔스 생겨가지고 자꾸 퍼져나갔잖아요. 퍼져나가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번성하는 그런데 약간 본성인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어디로 퍼져나가고 개척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3: 역마살인가요?
2: 뭐 아니 인간의 내재돼 있는 어떤
0: 그렇죠. 그리고 또 생명체들도 적합한 환경을 찾아서 계속 끊임없이 나가잖아요.
3: 예.
0: 그러니까 이게 그 생명체들 갖고 있는 본성이 있고 우리는 이제 뭐 어디다 경제 개발이니 우주 개발이니 막 덧붙이고 탐험심이니 덧붙이고 치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뻗어 나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의 한 발로가 아닌가.
2: 예. 네.
3: 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 제목이 코스모스입니다. 이 책을 쓴 칼 세이건은 태양계 바깥을 탐사하는 쌍둥이 우주 탐사선 보이저호를 우주로 띄우는 사업에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그 칼 세이건은 보이저호에서 지구 사진도 찍게 했다. 근데 그 안에 골든 레코드를 실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골든 레코드가 뭡니까, 정확히?
0: 이게 골든 보이저 레코드라 그러는데요.
2: 네.
0: 이게 너무 재밌는 게 그 일종의 타임 캡슐 같은 것.
3: 타임 캡슐.
0: 아. 외계인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거기도 하고요.
3: 네.
0: 그러니까 이게 LP판 3장인데요.
3: 아, 네. 실제로 아, LP판을 근데 보냈어요?
0: 근데 그 금속 LP판.
2: 네.
0: 그 담금질을 해서 한 6억 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LP판이에요.
2: 6억 년을.
0: 네. 근데 거기다가 지구를 대표하는 모든 것을 담았죠. 그게 칼 세이건이 이제 프로젝트 팀장이고.
3: 아, 이거, 아, 들어본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거기다 뭘 담았냐면.
3: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뭘 담을 것인가.
0: 그렇죠. 그 토론을 이제 6명의 위원들이 했는데요.
3: 예.
0: 그, 뭐, 어쨌든 취사 선택을 했죠.
3: 네.
0: 그래서 거기다가 지구에 있는 40몇 개의 언어. 한국어도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들어있고요.
3: 예.
0: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어를 넣고 그 다음에 지구를 대표한 소리, 아기 우는 소리, 뭐, 좋게 발달한 새 소리 이런 것들.
2: 네.
0: 그 다음에 지구를 대표하는 사진. 그러니까 임신한 그 여성의 사진 또 이제 어떤 종족별의 사진
3: 예.
0: 이런 것들도 넣고요. 지구를 대표하는 음악.
3: 음악.
0: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작년이 이제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사람들하고
2: 네.
0: 월드뮤직에서 페루 음악, 중국 음악, 또 조지아 음악, 일본 음악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음악이 선택이
2: 빠졌군요.
0: 안 됐어요.
3: 요즘이었으면 요즘이었으면 무조건 들어갔지.
0: 무조건 들어가죠.
3: 무조건 들어갔죠.
0: 그리고 이제 팝송도 들어갔는데요.
3: 예.
0: 그 원래는 비틀즈 노래를 넣고 싶었대요. 비틀즈 노래가 좋잖아요.
3: 안 들어갔어요?
0: 근데 비틀즈의 그 노래의 저작권이 당시에
3: 네.
0: 그 멤버들은 동의했는데 멤버들에게 네. 없었대요. 그런데
3: 아.
0: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우주 전체를 뻗어나가잖아요. 저작권이 얼마야? 세게 부른 거예요, 돈을.
2: 그래서 비틀즈 것도 못 넣었어요?
0: 그 비틀즈 것 못 넣고 대신에 네. 척 베리라고 하는 아티스트.
2: 척 베리 하나. 네,
0: 그 사람 걸 네. 넣었어요.
2: 아,
0: 그래서 칼 세이건과 척 베리가 절친이 되었죠.
2: 아하.
0: 그래서 척 베리의 음악이 우주로 나가게 되었고. 요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3: 아니, 근데 우주를 아. 녹음해서 보내는 거야. 또 저작권을.
0: 그러고 후회를 했겠죠.
3: 상징적인 건데.
0: 그러니까 그 멤버들은 다 동의를 했는데.
3: 아하.
2: 근데 문제는 외계인들이 이것을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레코드를?
0: 그래서 그 뚜껑을 달아가지고요.
2: 네.
0: 뚜껑에 그 바늘도 넣었어요. 그래서
2: 아,
0: 그
2: 음반을 틀 수 있는.
0: 틀 수 있는 그 매뉴얼을 거기다가 네. 또 그림을 그렸어요. 물론 어렵겠지만
2: 네.
0: 바늘을 줬으니까 이렇게 이런 속도를 돌리면 이게 나타난다.
2: 네.
0: 이런 것도 다 집어넣어가지고 보냈어요.
2: 아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예요.
3: 그러니까요. 야, 외계인이 발견해서 들어볼 수 있게 그걸 만들었다.
0: 네.
3: 야, 6억 년의 시간을 보관할 수 있다.
0: 그때 이제 저장 매체 고민을 하다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동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뭐 하드 디스크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P판이라고 고전적인 거.
2: 네.
0: 이거는 그냥 긁으면 소리가 나는
2: 그렇죠,
0: 거잖아요.
2: 그렇죠.
0: 바늘을 집어넣고.
2: 아.
0: 그러니까 그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해서
2: 그렇군요.
0: LP판을 고른 거죠.
2: 그렇군요.

0: 우주는 알면 알수록 정말
1: 신비하네요. 네.
0: 그래서 여러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자꾸 이제 우주의 상상력을 더해서 외계인의 모습도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요.
2: 그러게요. 네.
0: 예. 뭐 정말 괴물처럼 표현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랑 비슷하게 예, 팔다리 있지만 머리만 이렇게 둥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외계인이라면 우리 명현쌤은 어떻게 좀 상상하십니까? 그 어떤 모습일까요?
2: 칼 세건이 코스모스라는 책에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써놨냐면 보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다.
1: 그래요.
2: 만나서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러는데 네. 온갖 종류에게 다 가능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계인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그걸 했어요. 이렇게 조건을 주면서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친한 쇼스탁이라고 하는 그분이 중심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조건을 갖췄어요. 지구랑 비슷한 환경 조건이라면 그러면 이제 눈은 몇 개일까 다리는 몇 개일까 이래서 이제 하나씩 줄여가기를 했더니 결국은 우리랑 비슷한 모양이 되더라.
1: 아, 그러니까
2: 지구라는 환경 조건 하라면
0: 예.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를 그럼 보건데 이 외계인이 있으려면 전제되는 이런 생물학적 조건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뭐 역시 공기가 있어야 되고 중력이 있어야 되고
2: 네, 그건 이제 지구 와 비슷한 생명체라면.
0: 아, 라면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하고.
2: 그렇죠.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뭐 메탄가스를 호흡하는 생명체 있을 수 있는데
1: 네.
2: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니까
1: 그렇죠.
2: 일단 지구 생명체랑 비슷한 생명체를 찾아보자. 그게 이제 최선의 자선책이죠.
1: 네. 근데 사람이 어떤 걸 굉장히 바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리고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믿음대로 된다 할 때 칼 세이건은 외계인을 만났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너무나 자기 마음속에 그리고 그려서 바라던 바대로.
2: 그렇죠.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죠.
1: 그러나 보지는 못했죠.
2: 너무 네. 일찍 죽었죠.
1: 아, 그랬군요.
0: 근데 뭐 UFO라든지
2: 네네.
0: 뭐 이런 것들 많이 막 발견되고 심지어는 뭐 나는 진짜 외계인 우주선까지 갔다 왔어요.
1: 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2: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과학에서는 100가지 진술보다 한 가지 증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1: 수감이다.
2: 100가지 증언보다 한 가지 증거가 채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과학적으로 인정하느냐의 그런 문제인 거죠.
0: 네. 잠시만요. 이 컨택트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
1: 네. 소설.
2: 네, 소설. 원작이 뭐. 칼 세이건 원작이에요. 콘택트.
1: 그래요.
0: 트리 포스터가.
1: 네.
0: 트리 포스터 나오는 영화.
2: 네, 그거 네. 맞아요. 그게 1980년대에 그 칼 세이건이 쓴 SF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저메키스 감독이 1997년에 만들었죠.
1: 와.
0: 그럼 난 저는 이미 칼 세이건을 알고 있었네요.
2: 어, 그렇죠.
1: 아, 컨택트를
2: 알고 있었죠.
0: 아, 컨택트의 네. 원작자시구나.
2: 그 조디 포스터가 이제 거기에 주인공 역할을 하잖아요.
1: 그렇죠. 네.
2: 그래서 이제 외계 지적 생명체 프로젝트에 엄청 이제 관심도 있었고 그래서 그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진 적이 있어요.
1: 네.
2: 그랬을 때 조디 포스터가 나서서 후원에 조직하고 모금하고 이렇게
1: 아.
2: 해서 되살려 놓았던 그런
1: 아,
2: 전적도 있어요.
1: 네. 이번 방학 때 혹시 애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 좀 소개해 주실까요?
2: 네, 지금 콘택트라는 영화도 너무 좋은데
0: 네.
2: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콘택트가 아니라 컨택트라는 이름으로 개봉했던 영화가 있어요.
0: 아, 예, 그건 좀 실망스러워.
2: 테드 창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1: 네.
2: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그 건데 원래 영화 제목은 얼라이벌이에요.
0: 예.
2: 근데 그걸 컨택트라는 이름으로 개봉을 했는데
1: 네.
2: 그 영화가 외계인이 왔어요.
0: 예.
2: 어떻게 소통할까에 대한 문제거든요.
0: 네.
2: 그래서 그 영화 같이 보시면 생각할 거리도 있고 재미도 있고.
1: 네.
0: 아,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
1: 괜찮아요.
0: 저는
1: 본인 느낌대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0: 아, 약간 저 블록버스터 약간 오락 영화를 생각하고.
2: 오락 영화죠. 네. 그러니까 그게 원작 소설은 엄청 밀도 있는 종편인데
1: 예. 네.
2: 그 헐리우드 영화를 만들면서 굉장히 오락 영화를 만들었죠.
1: 아, 그렇군요.
2: 사실 프로젝트 헤일메리 요즘 인기잖아요.
0: 아, 예.
2: 그것도 제가 그 추천사를 썼는데요. 그 원래
0: 예, 예,
2: 책에
0: 예.
2: 정말 하드코어 SF예요.
0: 맞아요.
2: 근데 영화는 휴먼 드라마잖아요.
0: 휴먼으로 만들었어요.
2: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어떤 분은 그 약간 하드코어 SF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실망이고요.
0: 네.
2: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막 감동해가지고 그런
1: 예,
2: 그런 미덕이 또 있죠.
1: 네.
0: 예. 아유, 마침 종이 울렸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도요 우리 명현 쌤을 따라서 코스모스 책이 이끄는 우주 탐험. 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도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가세요.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입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닦을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10: 자,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주여행을 하고 온 기분이죠. 이제 잠시 뉴스까지 들으시고요. 명곡극장을 통해서 추억여행 또 떠나실 준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시 5분에 만나요.
1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2: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내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1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4: 홍신하진 않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0: 그냥 옷이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열신 뉴스입니다. 사내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해고는 징계 사유와 무관하게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A사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징계관리 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만큼 징계위원 4명 이상 참석과 무기명 비밀투표 등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충남 홍성군에서 배수로에 빠진 차량을 꺼내려던 60대 남성이 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충남 홍성군 금마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도로변 배수로에 빠졌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약 5시간 뒤인 저녁 8시 50분쯤 사고 지점에서 850m 떨어진 개울에서 숨진 상태의 60대 남성 운전자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배수로에 빠진 차량을 빼내려다 불어난 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가 새 시즌 시작을 알리는 단판 대회인 슈퍼컵에서 우승했습니다. 김민재는 도르트문트와 맞붙은 프란츠 베켄바우 슈퍼컵에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해 빼어난 수비와 94%의 패스 성공률로 풀타임 활약하며 팀의 2-1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뮌헨은 슈퍼컵에서 2년 연속 우승과 함께 통산 12번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동남아 축구 최대 라이벌인 태국과의 아세안 현대컵 결승 1차전 경기에서 승리하며 대회 2연패 달성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베트남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1차전에서 후반에 터진 응우옌 하이롱과 응우옌 꽝 하이의 연속골을 앞세워 태국의 2-0 완승을 거뒀습니다. A매치 25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간 베트남은 오는 26일 태국을 홈으로 불러들여 우승에 도전합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총선 승리를 위한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통합 러시아당 전당대회에서 선거가 국가 안정과 체제 성숙, 외부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33도, 광주 35도, 대전과 대구 부산이 34도 등입니다. 전종원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1: 어느 날 한 농촌 마을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마을 근처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었죠. 이내 주민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갈등이 번지는데요. 지역경제에 유리하니 찬성한다는 입장과 건강을 해쳐서 반대한다는 주장이 충돌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건 논의 절차가 미흡하기 때문이죠. 유해시설을 지을 때 주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투명하게 소통하며 건설해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1: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2: 김일중입니다.
1: 아, 요즘은 뭐 참 편리한 세상이에요. 신호등만 봐도 몇 초 후에 불이 바뀐다 알려주잖아요.
2: 네.
1: 또 내비게이션은 뭐 몇 미터 앞에서 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가야 하는 거 가르쳐주고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도 알려주고요.
2: 예전에는 그냥 기다렸죠.
1: 그랬죠.
2: 신호가 언제 바뀌나 멀뚱멀뚱 보고 길을 잘못 들면 한참 돌아가기도 하고요.
1: 네. 그래서 당당이님 중에 아날로그를 사랑하고 명곡극자왕을 애청하신다는 분은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이렇게 1분 1초까지 다 미리 알고 조금이라도 덜 기다리고 덜 헤매고 빨리 가려고 애쓰느라 삶이 이렇게 지치는 거 아닐까.
2: 어, 그러네요.
1: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대요.
2: 하긴 예전엔 마냥 기다리는 시간이 참 많았잖아요. 편지
1: 그렇죠.
2: 한 통 보내놓고 답장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뭐 삐삐 쳐놓고 언제 전화가 올까 전화기 앞에서 서성이고 지금 생각하면 참 답답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 기다림이 그렇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1: 그렇죠.
2: 오히려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더 커지면 커졌지.
1: 맞아요. 바로 당장 알 수 없어서 더 궁금했고 또 바로 만날 수가 없어서 더 보고 싶었고 지금부터는 그렇게 느리고 불편했지만 더더욱 그 덕분에 더 애틋했던 시절의 마음을 꺼내보겠습니다. 여성시대의 명곡 극장.
2: 기다림마저 설렘이었던 시절의 노래 문자 또는 미니로 알려주세요. 문자는 샵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1: 명곡극장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여기는
2: 여성시대입니다.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10: 접어둔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르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9: 여성시대
10: 명곡 극장.

0: 8111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매일 헤어지자고 속으로 수십 번 다짐합니다. 함께한 지 이제 3년 조금 넘었나? 저는 아침마다 특히 월요일마다 떠올리면 숨이 막히는데 매달 25일 즈음이면 마음이 흔들려요. 월급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유혹,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에 흔들려서 저는 또 이 지긋지긋한 회사와 헤어지지 못하고 내일 또 만나러 갈 겁니다. 이 아름다운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신청곡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1: 아하, 헤어지고 싶은데 못 헤어지는 게 회사였군요.
0: 네. 그 기분 알죠. 네. 네, 네. 저도 직장인이고, 직장인을 해봤기에.
1: 네.
0: 근데 또 막상 가면 또 그냥 늘 굴러가듯이 이렇게 굴러가다가, 주말만 기다렸다가, 예, 이제 일요일 오후쯤부터, 아, 내일 출근인가? 또 한 주 시작인가? 예.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월급 날쯤 되면 이제 또 신이 나기 시작해요.
1: 네.
0: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보답이 나오는구나. 25일 즈음이 월급 날이라고 하셨는데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융치료를 받으면 또 기억나잖아요.
1: 금융치료. 예.
0: 그렇게 또 한 달 버텨내는 거고.
1: 네.
0: 네. 자, 신청하신 노래도 들려드릴게요.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0: 자, 이어지는 다음 명곡은요. 김승명님이 주셨네요. 저는 20대 취준생인데요. 요즘 취업 준비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가족이랑도 대화가 점점 없어지고 말하다 보면 괜히 짜증만 내게 되네요. 자두에 대화가 필요해 들려주세요.
1: 아유, 앞에 사연 주신 분 사연을 보면 또 직장을 다녀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직장을 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고민마저 부럽죠.
0: 그렇죠.
1: 나도 한번 그렇게 말해봤으면 좋겠다. 어?
0: 나도 취업해서 월요병 좀 겪어봤어.
1: 그러게, 그랬으면 좋겠다.
0: 그 본인들의 상황에 맞게 다 각자의 고민들이 있는 거죠.
1: 네, 그렇죠.
0: 네. 나중에 이제 20대 취준생이시니까 조금 지나가지고 네, 본인이 원하는 직장 딱 들어가서 월요병 겪으세요. 겪으실 거야. 그때 한 번 더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세요. 네, 취업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답답할 때 언제든 또 저희한테 사연도.
1: 네, 그렇죠. 아니, 짜증만 내는 그런 입장 너무 알죠. 그렇죠. 네. 이렇게 뭐 뭔가 하여튼 가족들한테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잖아요.
0: 아, 취업 준비하다 보면. 눈치 보일 수도 있고. 아니야, 모두에겐 그런 시기가 필요하죠.
1: 그렇죠.
0: 지금 그렇죠. 말 그대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가장 또 애가 타고 또 속상한 건 김승명님이시겠지만.
1: 왜 아니에요.
0: 네, 여유를 가지고 네, 차근차근 네,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1: 답답할 때마다 사연 주세요.
0: 네. 네.
1: 괜찮습니다. 보내세요.
0: 신청하신 곡도 들려드릴게요. 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0: 네,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자두 씨랑 강두 씨가 함께 부른 노래죠.
1: 아, 그래서 그룹이 자두가 됐군요.
0: 네, 그런가 봐요.
1: 두. 한, 이름에서 한자씩 떼가지고 자, 두, 이렇게 되는구나.
0: 네. 네. 저는 처음에 두 사람이 남매인가?
1: 네, 그렇죠?
0: 했더니.
1: 왠지.
0: 뒤에 글자가 똑같은 거지. 성이 같은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본명도 아니고.
1: 네.
0: 네. 그냥 혼성 팀이었던 거죠.
1: 이쁜 노래 많이 만들었어.
0: 오, 맞아요.
1: 김밥도 그렇고, 네. 대화가 필요해도 그렇고, 네. 이어지는 다음 명곡은 미니로 이다영님이 주신 곡인데 집수리 때문에 이삿짐 맡겨놓고 3주 동안 시댁에서 지냈는데요. 시아버님이 그동안 지방에서 혼자 계시면서 식사를 대충 하셨더라고요. 건강이 걱정됐어요. 앞으로는 자주 만난 거 해드려야겠습니다 하셨어요.
0: 네. 그러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가 포지션의 I love you입니다. 네.
1: 아이고, 이게 어른은요, 어르신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나이가 드신 입장에서는 몇 끼 부실해도 당장 티가 나요. 그러니까 왜 밥심으로 사는 거요 하는 말이 일리가 있다니까요. 꼬박꼬박 끼니마다 그래도 뭐 하여튼 나물 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뭐 국이나 김치 하고 뭐 생선 한 토막이든 뭐든 그렇게 원하는 반찬이랑 딱 해서 한 끼를 자셔도 그래 잘 먹었다 하는 거 하고
0: 네.
1: 이건 뭐 집에 애들이 와 있고 뭐 저 집수리 할 끝날 때까지 나는 그냥 이렇게 지내야겠다 그러셔서 대충 때우는 거 하고 차이가 나죠. 차이 나요.
0: 맞습니다. 그걸 또 이번 기회를 통해 확인을 하셨으니까 식사를 대충 하고 계신다는 모습을
1: 네네. 네,
0: 앞으로는 잘 챙겨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럼요.
0: 네, 신청하신 네. 노래 포지션의 I love you 들려드리고 저희는 4부로 다시 올게요.

오늘도 안전하게 다중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차사지만 무더위는 그대로입니다. 현재 세종, 충청권과 대구, 부산, 울산,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제주 곳곳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에 서울, 경기, 수도권, 충청, 이남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3도, 양산 36도, 광주 35도, 대구와 부산이 34도까지 기온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대비하셔야겠고요. 뜨거운 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차량 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 덕수선폐에서 남양주 요금소 화도 구간 밀리고 경부선 서울 방향 기흥에서 신갈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익숙하고 자주 들었던 노래도 천천히 음미하면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시간, 여성시대 명곡극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사연이 있어서 더 특별한 노래 문자 또는 미니로 신청해 주세요.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또는 MBC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신청하시면 무료입니다.
0: 네, 4부 첫 곡은 2369님이 주셨는데요. 5년 전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했어요. 맞는 것도 하나 없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는 언니가 연애할 때처럼 남편이랑 단 둘이서만 주말 데이트를 해보라고 추천하더라고요.
1: 오.
0: 믿거나 말거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연애 때처럼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하고 밖에서 술도 한 잔 기울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서운했던 감정도 풀리고 오해도 풀리고 지금은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든든하고 제일 가까운 저의 편이 되었네요. 권태기 부부에게 주말 데이트 강추합니다. 제 명곡은 윤미래의 너를 사랑해 들려주세요.
1: 그래요.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초반 좀 싸움이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0: 초반에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1: 오히려.
0: 예. 오히려 아이가 태어나고 네. 서로 이제 맞벌이하는 과정 중에 힘드니까.
1: 맞아, 맞아. 네,
0: 육아에 지치고 힘드니까. 그때.
1: 이것도 뭔가 뭉친 채로 그냥 감정이 격한 채로 헤어지면 이제는 정말 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네요.
0: 그러다 보면 이제 들은 거지. 그래, 내가 정말 제일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쵸? 우리 시작할 맞아. 때는 얼마나 서로 맞아. 뜨거웠습니까.
1: 맞아요.
0: 그렇게 좋아 죽어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까지 한 건데 이제 그때 생각이 들면서 다시금 예 이렇게 이제는 완전한 내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네.
1: 내 친구는 직장이 가까운 동네에 있는 두 사람이 데이트를 했는데 매일 저녁 식사는 그냥 같이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남자가 아침도 같이 먹고 싶다 그러더래.
0: 오, 네.
1: 그게 청혼이었던 거야.
0: 아~
1: 너랑 아침도 같이 먹고 싶다.
0: 근데 저는 아침은 안 먹는데요.
1: 아침은 늘 궁금해.

0: 있고요. 직장에 와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셔요.
1: 아침을 함께 먹고 싶다. 이게 진짜 청혼이 될 수 있겠네요.
0: 네. 주말 데이트로 해서 지금은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든든하고 가깝다. 가까운 나의 편이다.
1: 네. 말씀 주셨습니다.
0: 다행이죠.
1: 달달한 연애 시절 떠올리며 네?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게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흘렀던 윤미래의 노래입니다. 너를 사랑해.

0: 네, 윤미래의 너를 사랑해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 나왔던 곡이죠. 조인성 씨랑 공효진 씨가 주인공이었어요.
1: 노희경 작가의 작품이었죠?
0: 맞습니다. 네. 이것도 벌써 2014년도.
1: 오, 12년 작품이었네요. 전이야.
0: 그러니까 조인성 씨가 그 극 중에 잘 나가는 소설가. 공효진 씨는 이제 정신과 의사로 나오는데.
1: 네.
0: 다들 이렇게 겉으로 보면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마음에 말 못할 병이 하나씩들 있다. 우리 현대인들은.
1: 그렇죠.
0: 또 그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극복해 간다라는 내용이었죠.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 당시에.
1: 그러니까 요새는 또 예전

0: 드라마 흘러간 드라마도 다시 보기가 쉬워지니까 좋아했던 작품을 또 보고 또 보고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1: 네네. 저는 집에 가니까 제 아내가 이제 도깨비 다시 보고 있고 뭐 또 예전 드라마 또 뭐 다시 보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0: 도깨비 요새 가끔 텔레비전에서 다시 하거든요.
1: 이게 벌써 이제 10년 됐다고.
0: 근데 그거 또 봐요. 또 봐도 재밌어.
1: 보면 또 재밌어.
0: 그런 거 보면 네. 뭐 노래도 듣고 들어서 귀에 익어도 계속 좋은 노래가 있듯이.
1: 그럼요.
0: 드라마도 역시. 그죠?
1: 맞아요. 네. 자, 이제 다음 명곡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요 며칠 비가 왔다 안 왔다 뭔가 센티하네요 하면서 0981님이 사연을 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완도섬에 살아서 문화적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노트에 한 소절씩 받아 적으며 들었던 그 노래 산울림의 찻잔 신청합니다. 꼭 들려주세요. 아, 문화적 혜택. 이게 참 많은 분들이 불편을 토로하시는 그런 점이죠.
1: 특히 섬에서 섬, 네, 사셨으니까.
0: 맞아요. 네. 네.
1: 그렇죠. 문화적 혜택을 거의 못 받았는데 와, 그 와중에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
0: 그렇죠.
1: 네.
0: 라디오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네요.
1: 맞습니다.
0: 그런가 하면 문화적 혜택은 거의 받지 못했다 해도 그 아름다운 우리가 모르는
1: 그니까.
0: 그렇죠.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과.
1: 뭐, 근처 쇼핑몰, 뭐, 영화관, 이런 게 많이 있는 도심에 사는 우리는 또 이런 자연을 꿈꾸며 살고.
0: 그렇죠. 맞아.
1: 예. 그 아름다운 풍경 속 자연에 사시는 분들은, 예, 나도 문화적 혜택을 좀 마음 편히 누리고 싶다. 싶은 것도 있고. 그런 네.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자, 라디오에서 오늘도 흘러나오겠네요. 산울림의 찻잔 듣겠습니다.

0: 하늘님의 찻잔 그리고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1: 여름날의 추억 이 노래는 0449님이 신청해 오셨는데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처음으로 계곡으로 놀러 갔는데 마침 비가 무섭게 폭포 쏟아지듯 쏟아져서 생쥐가 되어 집으로 온 적이 있어요. 민박도 빈 곳이 없어서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했던 기억인데 아이들은 그래도 그때 추억을 얘기하면 재미있었다 해요. 언제나 예쁘게 말해주는 우리 예쁜 삼남매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과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삼남매분이 지금 들으시면 좋겠는데 그죠? 절대 그러니까 계곡이 시원하다 그러고 거기에 그냥 아무 정보 없이 텐트 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
0: 네, 맞아요, 맞아요.
1: 그럼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된다고.
0: 그런 거 꼭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네. 자, 다음 명곡은요. 아마도 오늘 마지막 곡일 것 같습니다. 미니로 이은정 님이 주셨습니다. 대학 시절 짝사랑하던 오빠가 노래도 어찌나 잘 부르던지 그 어렵다는 김범수 님의 끝사랑 이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부르더라고요. 고백도 한번 못 해보고 선배는 졸업해서 그 뒤로 못 봤는데 끝사랑 이 노래만 들으면 설레고 뭉클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대 오직 그대만이 최근에 태희님이 애절하게 리메이크해서 요즘 다시 푹 빠져 듣고 있어요.
1: 그만 안 하니까 섭섭하지.
0: 정말 애절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나와서 너무 답답했어요. 물론 지금은 남편이 제 끝사랑입니다.
1: 네.
0: 그러면 태희 씨의 끝사랑으로
1: 네.
0: 신청해 주셨군요.
1: 그래요.
0: 자, 이 곡은 저희 광고 후에 들려드릴게요.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지도.

0: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픈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골뱅이.
3: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5: 1544-7575.
6: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7: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가 방송됩니다.
8: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오늘 마지막 명곡은 이은정님의 추억성 노래입니다. 태희의 끝사랑.
9: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8: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1990년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날 때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탐사선 카메라의 방향을 지구로 돌리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찍힌 한 장의 사진, 제목은 창백한 푸른 점입니다. 그 작은 점이 바로 우리가 아는 한 생명을 품고 있는 유일한 행성, 지구입니다. 거대한 우주의 점 하나,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주 한가운데 먼지 같은 지구, 그곳 위에서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서로에게 다정할 책임이 있어요.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줘서 아들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6: MBC
7: MBC
8: 라디오
7: MBC 라디오
9: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으라 제일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것.

0: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1: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고시원을 주거 공간으로 쓰는 1인 가구가 늘어가는 추세를 고려해 고시원 방 안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가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이후 금지된 고시원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지난 12일에 행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고시원 보증금과 월세 인상 우려가 있고 개인 취사시설 등 정작 필요한 시설은 여전히 설치가 금지돼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행정예고기관에 잇따랐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방문합니다. 김 실장은 내일 비공개 일정으로 광주 군공항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를 방문해 군 시설과 부지 현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군공항 인근 전남 광주 남구와 나주시 등도 찾아 반도체 부지 추가 여부도 점검하게 됩니다. 이번 방문은 향후 추가 반도체 공장과 소재 부품 장비 기업 등 반도체 클러스터를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오전 6시 43분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3.1 지진이 발생한 뒤에 국내 모든 원자로 시설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원자력 시설은 약 83.2km 떨어진 한빛 원자력 발전소로 지진 계측값은 0.0032g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안위는 내진 설계값인 0.1g보다 낮아 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는데 고리, 세울, 월성, 한울, 한화로 등 다른 원자력 시설의 지진 계측값도 모두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교섭 재개로 내일 예정된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내일 울산 공장에서 17차 교섭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내일과 모레 각각 4시간 예정된 부분 파업 중 내일 파업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재개된 교섭 결과에 따라 나머지 파업 실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 인상 규모와 상여금 50% 인상,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정년 연장 등을 두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월드컵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집회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젯밤 9시 반쯤 현장에서 갈등을 빚던 30대 남성의 목덜미를 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집회 참가자인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은 가해 남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제주 서귀포에서 입적한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의 장례가 종교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명진 스님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서귀포 의료원에 안치된 스님의 시신은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운구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33도, 광주 35도, 대전과 대구, 부산 34도 등입니다. 전남권 서부와 제주는 오후까지, 경기 남부,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경남 서부 내륙은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에서 최대 1m까지 일겠습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유쾌 상계통계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싸 인사해 주세요.
1: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2: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3: 안녕하세요, 류자입니다.
4: 안녕하세요, 윤선입니다.
0: 네, 어서 오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5: 데이백으로 전화돼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백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백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잘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영냉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넥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필독.
1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1: 환인제약.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유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싸.
6: 네, 여러분께서는 이정민의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에 국민의힘 윤리위가요,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호 의원까지 4명 모두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서범수 의원 빼고 3명은 이제 차기 28년에 총선 출마 자체가 이제 불투명해지는 그런 수위의 징계인데, 요 정도 수위가 나올 거라고까지 예상을 하셨어요?
7: 예상이라고 그런 말이 돌았죠.
6: 예.
7: 그래서 실제로 할까 했는데, 이야. 진짜 하니까 굉장히 놀랍네요. 일단 발언 또는 그 행위의 어떤 정도와
6: 네.
7: 징계 정도 사이에 이 비례성이 좀 있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깨진 느낌이 들고,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왜 이 사람들만 징계하느냐. 그런 징계 형평성의 문제가
6: 예.
7: 다시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징계였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6: 그 권영진 의원 말로는 징계 결론 나기 전부터 이미 2년 때리면 찍소리 못할 거다. 이런 얘기가 이미 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8: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징계 자체가 정말 뭐 그 징계 혐의자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총선 공천 을 받지 못하도록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 1년 6개월부터 2년 사이가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답을 정해놓고 했을 것이라는 그런 의혹이 당 내에선 파다했죠. 근데 이 징계라는 거는 특히 이제 당원권 정지잖아요. 이거는 당원으로서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징계란 말이에요.

0: 이거는 우리 헌법에서 8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의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으로 이걸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는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윤희석 전 대변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징계의 양정을 현격히 일탈해서 비례성의 원칙을 상실해서 이렇게 징계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거는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그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고 우리 국민의힘의 정당 운영 자체가 위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이 뭐 억울하다, 정치 생명이 뭐 끊긴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공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위헌적으로 정당 운영이 되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민주당이나 뭐 아니면 청와대를 상대로 어떤 위헌적 국정 운영에 대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자격을 상실하는 그런 취지의 차원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이번 징계 사유가 다 다르긴 한데 해당 의원들이 장동영 지도부를 비판해왔던 인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숙청이 아니냐 뭐 이렇게들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평가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으세요?
2: 네, 이제 정당인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중징계 받으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 민주당이었다고 하더라도 징계는 했을 겁니다.
1: 네.
2: 사실 저는 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당내 화합이라든가 정치적인 걸 다 고려를 했을 때 이게 정치적인 숙청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정치적인 판단까지 가미를 한다면 이게 과연 옳았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진수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분들도 만만치 않은 잘못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왜 윤리위에서 제명을 아니면 중징계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1: 형평성. 예.
2: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무소속 뭐 의원을 도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 광역 의원인지 뭐 기초원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해당행위 아닙니까? 명백한. 그리고 이진숙 씨 같은 경우는 당의 정강 정책과 어긋나는 토론회를 열었어요. 이거는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도혁 지도부가 사실 이 징계에 대해서 정당성을 얻을 거라면 사실 모두 다 형평성 있게 해야지 이렇게 본인하고 먼 사람은 징계하고 가까운 사람은 징계 안 하고 이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1: 그래서 이제 각자 징계가 나고 입장들을 좀 밝히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적극적으로 반발했던 조경태 의원 어떤 입장이 나올까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에 징계가 나오고 나면 조경태 의원이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설도 돌았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 입당설까지 이제 돌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뭐 그런 관련된 내용은 들으신 거 없으세요?
3: 근데 뭐 과거에 민주당에 계셨다가 광우병 파동 때 민주당에 있었다 그 이후에 이제 넘어가셨잖아요.
1: 네.
3: 얼마간 시간 후에 근데 다시 또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건 제가 보기엔 민주당 안에 공간은 없을 것 같고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에 오시면 글쎄요 본인 장래에 지금 6선 의원이잖아요.
1: 네.
3: 민주당에서 7선을 한다 글쎄요 그게 가능한 그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가라기보다는
1: 예.
3: 과거에 그 2017년에 그 새누리당 시절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그쯤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와가지고 이른바 이제 친박 세력들을 징계로 숙청한 적이 있어요.
1: 네.
3: 당원권 정지 3년 뭐 1년 이런 식으로 쭉 숙청하고 김현아 의원이라고 그때 비례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례인데 당적은 새누리당인데 바른정당 뭐 창당 행사 가고 다른 당 활동을 했다. 이래가지고 또 참여를 했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긴 한데 나중에 이제 홍준표 그 당대표가 되면서 이 징계를 다 이제 사실상 이제 무력화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바뀌면은 이 징계도 다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뭐 저렇게 징계권을 갖다가 한쪽만 자기 편 안 드는 사람만 징계로 쳐내고 정치 생명 끊어버릴 거야. 당협위원장도 물갈이 할 거야. 등등등 이런 형태로 계속 달려가지만 그게 또 자신의 명을 재촉하는 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태 의원 입장에서는
1: 네.
3: 오래 못 간다. 장동혁 대표 저렇게 가가지고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은 나를 복당시켜줄 수도 있어.
1: 그럼 그때까지는 그냥 무대응 전략으로 간다.
3: 비판은 하되 뭐 너무 강하게 부딪히지 않고 뭐 난 내 소신대로 앞으로 목소리 내겠다. 그렇게 관망할 수도 있어요.
1: 권영진 의원도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투쟁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결이 비슷한가 싶기도 하고요.
4: 그렇죠. 당내에서 투쟁하겠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어차피 이 징계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비례성 원칙에

0: 많이 어긋났다는 건 다 아시는 거고, 뭐 밖에 나간다거나 뭐 법에 호소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제 의원들 그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는, 난 권영주는 그랬잖아요. 법원에 나가서 그렇게 안 한다. 난 그런 정치 안 하고 장도혁 지도부하고 나 싸우겠다. 뭐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조경태 의원은 아마 탈당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이 여러 가지로 활동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가끔 소통도 하고 하는데, 그럴 거였으면 예전에 하셨을 거다. 그런 생각은 아닐 거다라고
1: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하셨을 법한 타이밍이 있었나요?
0: 훨씬 많았죠. 예, 뭐 국회 부의장 선거 관련해서 지금 이 문제가 있잖아요. 네, 징계 잠깐만, 네. 대상이 올라갔을 때부터 탈당을 할 거였으면 그때부터 하셨겠죠.
2: 그런데 저는 네. 이번 기회에 권영진 의원하고 조경태 의원이 정말 당을 위해서 나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당의 혁신에 나섰을 때 나 뭐 비대위원장을 시켜달라더니 좀 이런 식으로 좀 깃발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1: 민주당에서 진심으로 그렇게 기원을 하시는 건가요?
2: 아니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징계받은 그 네 분이 사실 내용 하나하나 따지면 잘못했어요. 근데 이분들의 징계가 상당히 그 정의로워 보이지 않은 이유는 장동혁 지도부가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 대표가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 징계를 했기 때문에 마치 이 네 명이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주고 핍박당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다 이상한 역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기회에 저는 정말로 진짜 국민의힘을 위해서 정말 중진들이 좀 나서가지고 이장지사 이렇게 됐으니, 아니 조경태 의원 6선이나 했는데 뭐 7선을 합니까? 민주당에서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3: 그게 장동혁 대표가 바라는 얘기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중진들 불출마 선언하라고.
2: 네. 불출마하고 불출마하고
3: 장동혁 네. 대표가 바랬던 거고. 네. 그러니까 아니 뭐 강선표 부대변인의 선인을 제가 의심은 안 하는데
0: 선인이 있어.
3: 있는데
2: 진짜예요.
3: 분명히 있는데 네. 이게 그렇게 가기는 어려운 게, 중진들이 불출마해서 본인을 희생하고 어떤 당의 어떤 재건과 뭐 혁신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명분이 있는 행위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게, 장도엽 대표가 친정 체제를 구축하면서 막 저렇게 징계권을 막 남용하니까 징계를 받은 사람이, 부당한 징계를 받은 사람이 그래 그 징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나는 불출마까지 할게 하기가 힘들어요. 힘들고 지금 아까 우리 말씀 나눴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가 굉장히 탄탄한 분입니다. 그분이 민주당도 있었고 국민의힘도 있었고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사의에서는 뭐 굉장히 당선될 수 있을 정도로 지역구관리를 잘하는 의원으로 유명한데,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나는 어차피 지역구가 탄탄하니까 나는 탈당할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불출마해서 지금 이미 부당한 장도혁 대표의 징계를 더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그렇게 그런 모양새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여기서 맞서 싸우는, 그래서 당의 어떤 재건의 혁신의 기치를 더 높이 드는 방향으로 권영진 의원이든 조경태 의원이든 움직이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1: 그 지금 우리가 얘기 중에서도 나왔는데 징계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거는 당연한데, 지금 이 파장이 중진들한테로 확장되고 있잖아요. 권영세, 윤상현, 김기현 의원 등 중진들도 이번 징계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재고를 요청했고요. 당권파 지도부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까지 이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우려를 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중진들의 지금 이 목소리는?
4: 당연한 것이, 이 당내 징계의 선례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유사사안 선례가 있는지. 근데 이 사안들이 그 중진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사안들이 꽤 있어요. 권영세 의원도 뭐 정면으로 걸려요. 한덕수 무소속 후보하고 단일화 추진했었잖아요. 논리 갖다 대면은 중징계 받아야 될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1: 본인들도 대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캐비넷에 넣어놓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당신들 숙청할 수 있게 내가 다 세이브해놓고 있으니 내 말 잘 들어. 가령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올림픽공원 나와라. 안 나오시면은 여차하면 캐비넷 엽니다.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당대표 밑에 예속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아예 선례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중진들도 우려를 낸다. 이렇게
4: 그렇죠.
1: 보시는 거예요?
4: 자기 밥그릇이 이제 지금 걸리는 거죠.
1: 네. 네. 그 원내에서는 지금 그래서 뭐 지금 반발이 이렇게 큰데, 그래도 이제 당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당원들의 목소리도 팽팽한 게 사실이거든요.
3: 그런가요?
0: 당원들의 목소리가 팽팽한 거는
1: 그게 당권파의 주장입니다. 아, 예, 당권파는 예, 예. 아니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당원 서명 운동이 하루만 해도 뭐 만여 명 서명지가 당에 전달되기도 한다.
3: 좀 붙여서 말씀드리면, 객관적인 예. 수치로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5일 날 올림픽공원에 모였던 장동혁 대표 주최 시위에 모였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포함해서 20명에 불과했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

0: 3,500명 정도 되는 당원들을 동원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모인 사람은 시민 포함해서 1,800명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생각해보면 장동 대표 현재 국민의힘의 어떤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당원들의 목소리 를 대변한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 숫자가 과연 전체 중에 얼마나 될까? 기강을 잡아서 어떤 숙청 정치, 뺄셈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하기를 원하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막 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예. 그게 훨씬 더 다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국민의힘이 제가 생각해 너무 아니란 게 예. 지금 거의 혼자 다니던 장동혁 대표 옆에 현역이 21명이나 붙었고
2: 그러니까 이 20명을 바라보는 시선이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20명밖에 없다고 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네. 어쨌든 야 저렇게까지 늘고 있어? 뭐
1: 아니, 한 50명도 안 되던 그 세력이 지금 뭐 1800명이나 됐다는데 그것을 안일하게 보고 더 안일한 거는 국민의힘의 중진들도 문제예요. 만약에 저희 민주당에서 지금 당세가 확실하지도 않은 그 재선의 당대표가 중진들한테 불출마를 얘기하잖아요. 바로 다음날 난리 날 겁니다. 저희 민주당은.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국민의힘 중진들은 다음날 나는 아니겠지? 야 누구래? 뭐 말 들은 거 있어? 이런 식의 좀 태도인 것 같아요. 너무 당이 조용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야금야금 제가 그랬잖아요. 이분이 전략은 없어도 성실하다고 계속해서 조금씩 자기 세를 한 명씩 한 명씩이라도 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번 기회에 조경태 권영정 의원이 깃발 들어라 한
3: 제가
1: 겁니다.
3: 그런 지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몇 명 안 됐는데 20명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당대표가 총동원을 내렸는데 20명이 뭐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 당이 그래도 한 110명 가까이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봐도 야 이럴 수도 있구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2: 그러니까 양양자 최고도 올림픽공원에 이제 간 게 뒤늦게 좀 알려지기도 해서 장동혁 대표 세력이 확장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증거 아니냐. 그게 뭐 또 이런 해석들도
3: 그게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 옳아서 거기에 설득이 돼서 갔다고 우리는 평가 안 하잖아요. 이분이 혹시나 연임을 해서 다음에 공천권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죠. 보험 든다는 차원으로 간다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 그러면 지금 뭐 막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도 사실은 그 철학이나 그 방향성에 동의한다기보다는 그렇죠. 실제적으로 뭐 지도부로서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행동을 함께하는 분위기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데 어쨌든 그 힘은 계속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3: 임기가 있으니까요.
2: 그러니까 임기는 어쨌든 내년까지니까.
3: 예예. 예.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란 말인데 제 얘기는 당하는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더 깊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당 지도부가 어떻게 하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상태에서의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더해서 이거 계속 가는구나. 이런 식이면은 실제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당내에 없는 건가라는 의구심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 다지기 위한 전략적 행동들을 한 20명 정도 하시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언젠가는 전당대회 하겠죠. 저는 민주당이 부러워요. 전당대회를 해서. 이 할 때 과연 그러면 장동혁 지도부가 연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느냐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좋은 전략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남잖아요. 올림픽공원에 누가 갔는지 그동안 뭘 했는지 저는 거기까지 봅니다.
1: 근데 최근에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의 전 행보에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었잖아요. 울산에서 15명의 국회의원하고. 예. 제가 봤을 땐 그게 장동혁 대표로 이제 안 되니까 슬슬 좀 교체를 하려고 하는 전 시도로 보여요. 그리고 그 연장선으로 이제 국민의힘에 연찬회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장동혁 대표하고는 사이가 썩 그리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움직임이 저는 구체적으로 뭔가 정점식 원내대표가 좀 꾸미고 있다면 이때 뭔가 불을 질러주는 액션이 필요하지 계속해서 뭐 답이 없다고 해서 언젠가는 전당대회 하겠지라고 그렇게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칫 계속해서 이렇게 연성화될 수 있는 그렇게 고차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걱정돼서 드린 말입니다.
4: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예. 캣톡 이런 데서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대표가 뭐 내 허락 안 받고 이상한 말 하면 징계한다 쫓아버린다 막 계속 이제 횡포를 부려요. 예. 그래서 내부에서 불만이 막 쌓이고 있는 고조되고 있는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단톡방에 대놓고 대표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방을 따로 파버리는 거예요.
3: 그렇죠.
4: 그 당을 그대로 냉겨, 그 방을 남겨놓고 예, 예. 방을 따로 타서 파서 소통을 따로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국민의힘이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되게 겉으로 보기에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좀 저렇게 되면 내년까지 장동혁 체제를 막을 방법이 있나? 혹은 연임을 막을 방법이 있나?

0: 나 당원들 그 재편해가지고 당원 중심주의해서 마치 민주당의 전당대회 때처럼 당원은 우리 편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딱 당을 잡아버리면 유튜브 중심으로 잡아버리면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라는 게 표피이고 혹시 물 밑에 다른 단체 대화방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조용히 그냥 감망하고 있는 척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있어요?
1: 물 밑에 네. 다른 단체 대화방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걸 그대로 둔 상태로 기존에 있는 방에 예전 방장을 초대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방장을 힘들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까 정점식 원내대표 말씀하셨는데 네. 징계 정치 그리고 이제 당 협의원장 전면 재선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정점식 원내대표 주도로 이례적으로 하루에 두 번이나 의총이 열렸어요. 본회의 전후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열었어요.
2: 예.
1: 이러면서 의총을 연달아 열면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장도엽 대표한테 뭔가 거세게 반박하려는 그런 모양을 정점식 원내대표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2: 아, 그러니까요. 그 당협위원장 전면 교체, 그게 의총에서는 최종적으로 반대로 의견이 모아졌잖아요. 그런데 내일 이제 최고위에서 당협위원장 재선출 안건 다시 다룬다는 건데, 이 반대 의견이 수용될까요? 지금 분위기상?
1: 저는 장도엽 대표 이미 칼을 뽑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의 총에 밀려서 만약에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안건을 접는다. 그러면 리더십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러니까 밀어붙인다.
1: 저는 밀어붙일 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최고위에서.
3: 예. 소위 외통수죠. 그러니까. 이걸 안 꺼냈어야 되는데 꺼냈기 때문에 지금 그럼 의총 결과에 따라서 나는 의총의 결과를 수용하겠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의총의 총의에 맞서서 아, 난 모르겠고 내가 하던 대로 그냥 하겠다 하기에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장도혁 대표가 이걸 왜 꺼냈느냐. 아마도 당원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차원에서 이게 명분이 있으니까 내 말대로 되겠지라고 생각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알아서 나한테 좀 많이 순응할 거다 이렇게 봤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죠.
2: 네. 예. 자 그러면 그렇게 외통수에 걸려서 밀어붙인다.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3: 겁니까? 밀어붙인다. 예. 밀어붙인다. 그러니까 밀어붙인다.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몇 분이 더 나올 거예요. 이런 이걸 가지고 이게 도화선이 된 거죠. 이미 도화선이 형성이 되고 불이 붙는 거 아닙니까? 휙 타서 들어갈 텐데 그 결과가 어디까지 갈지 그거는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걸 가지고 장도영 지도부가 무너진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무너지는 건지.
4: 근데 제가 봤을 때, 예. 그 장도혁 대표 밀어붙이고,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2: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4: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 당협위원장을 전면 교체하겠다, 이걸 밀어붙이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4: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장도혁계가 얘기하는 것들이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아니, 당협위원장이 지금 완전히 당협의 주축인데, 아니, 뭐, 당원들한테 물어보면 못 이겨? 못 이겨? 자신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니까 제가 봤을 때 좀 논리적으로 밀리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누가 나서야 돼요. 누가 나서서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깃발을 안 들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깃발을 드셔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2: 알겠습니다. 광고 들으시죠.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맑은 하늘에 기온이 쑥 오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3도, 광주가 35도까지 기온이 올라 무덥겠고요. 오후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차량 많아지고 있고 정체 구간 생기고 있습니다. 우선 경부고속도로는 충청권의 차량이 모아지면서 옥산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또 수원에서 신갈, 양재에서 반포 구간 정체고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으로는 차량터널 구간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서울 양양선은 양양방향, 덕수산패에서 남양주 요금소, 또다시 화도에서 서종 구간 지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방향으로 장수에서 중동, 김포에서 자유로 구간에서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3: 장동혁 대표가 지금 여러 갈래로 본인의 어떤 입지를 굳히고 있고 뭔가 당을 향해서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중진들을 향해서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 거잖아요. 중진과의 신경전으로까지 이제 내전으로까지 확전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중진들 불출마가 총선에 도움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나 치고 내 사퇴 얘기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 그러면 특정인이 특정 되는 거잖아요.
4: 그러네요.
3: 그럼 그런 사람들을 콕 집어서
5: 예? 예, 골프 친 분들 그러니까요. 좀 많이 알려졌으니까 콕 집어서 특정이 됐는데 지금 이 장도엽 대표와 중진 불출마를 꺼내든 거 그리고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카드를 꺼내든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 강선필 부대변인 말씀하셨던 대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을 하기 위해서 당원들한테 투표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현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진 의원들, 현역 국회의원들이 바뀌긴 힘들어요. 사실 그렇게 위협이 안 될 거라고 저도 봤거든요. 근데 장도엽 대표가 너무 선을 넘는 거예요. 막 중진 불출마까지 거론을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중진들 그리고 당내 주류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 장도엽 대표가 이번에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을 계기로 뭔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개혁파 친한계 의원들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예. 우리 밖으로까지 건드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법한 그런 거침없는 행보들을 해왔어요.
3: 네.
5: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이 큰 거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엔 장도엽 대표가 뭐 월요일에 최고위원회에서 전면 재선출 이걸 강행한다 하더라도 예. 그 이후에 중진들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정말 당신들 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오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당내의 어떤 반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6: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의 역사를 보면은 예. 과거에도 이렇게 중진들 뭐 이선으로 후퇴해라, 네, 용퇴해라 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2004년에 뭐 정풍운동할 때도 그렇고.
3: 아니, 뭐 총선 때마다 이 얘기는 나오잖아요. 네. 뭔가 새롭게 당을 네.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진들이 희생해라.
6: 그렇죠. 예. 근데 그거에 성공했을 때를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뭔가 이제 차기 대선주자가 그런 걸 주도할 때 그럴 때는 쇄신으로 바람을 타가지고 그런 먹혀요. 중진들이 실제로 막 이선으로 가. 막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이 막 안 나간다고 그러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지금은 지금 주체가 장동혁 대표잖아요. 그럼 그 구심점, 구심력을 인정할 거냐 이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저는 거의 안 한다고 봐요.
3: 이 모든 대화가 네. 결국 돌고 돌아서 이 스피커의 권위가 있냐 없냐.
6: 그렇죠.
3: 이게 얼마나 정당성이 지금 부여돼 있냐. 그렇죠. 거기로 귀결돼요.
7: 이번에 네. 이런 이제 징계에다가 당협위원장 교체권 관련해서 무리하게 장동혁 대표 얘기한 게 선을 넘었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장동혁 대표한테 우호적이든 아니면 뭐 비호적인 의사표시를 안 하고 잠자코 있었던 분들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장 대표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당할 수 있네라는 생각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림픽공원에 나가야지라고 전략적으로 판단한 분들이 20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누적이 될 것이고 이미 이제 아 장동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분들.

0: 입장에서는 한 80명 정도 되겠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거냐 하는 기준선을 이미 줬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장도연 대표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가진 당내에서의 권한, 권력의 크기를 훨씬 넘는 지금 권력 행사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만 갈 수 있겠느냐. 정말 컴퓨터처럼, AI처럼.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못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그랬을 때 그것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거다. 왜냐하면 신뢰를 상실했으니까.
1: 그래서 이게 좀 민주당의 시각으로 조금 접근하면 재밌을 수 있는데요. 코어 논쟁 있잖아요. 네. 민주당 코어거든요. 이런 거 갖고 전당대회 때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전 있을 거라고 봐요. 국민의힘의 뼈대가 어디냐.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대거 입당한 당원들, 그다음에 고성국 TV 등 유튜브 채널이 소구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가 우리 지지의 중추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과거에 아주 오랫동안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분들은 그런 시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당을 망친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이 두 큰 축이 힘 겨루기를 해서 어디가 핵심이냐. 이 논쟁이 앞으로 1년 동안 지난하게 좀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2: 그러면 네. 최근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한 거는 왜예요?
0: 그 정확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딱 그 지점이에요. 그 정점식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연찬에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2: 예.
0: 이건 사실 당대표가 해야 될 얘기예요. 그렇죠? 당대표가 했어야 할 행위이고 그런데 원내대표가 굳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지금 코어 말씀하셨잖아요. 코어라고 뭐 정의를 하잔 말이에요. 그럼 코어 중에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당원들 분명히 많이 있어요. 이분들과 장동혁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연찬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네. 이런 행위 자체 그리고 거기에 화답을 했잖아요. 고려해보겠다. 박 전 대통령 일단 만나도 주시고 그리고 뭐 영남에서 몇 분들하고 회합도 하고 이랬잖아요. 박 전 대통령이. 이게 뭘 의미하느냐. 민주당식 상황으로 보면 코어를 분리하여 뭐 실제 1코어가 있고 2코어가 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그럼 연찬에 참석까지 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 글쎄요, 그건 검토하겠다.
4: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원내대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찬회에 오시는 정도까지 얘기가 안 되면 저 같으면 릴리스 하지 않을 것 같아요.
2: 예.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났다.
4: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여튼 제가 정전식 원내대표가 상당히 흥미롭고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진숙 의원을 또 중심에 놔야 되거든요.
2: 예.
4: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 지역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역구였어요.
2: 예, 달성구.
4: 근데 지난번에 재보궐선거 때 부산 기장까지는 왔던 분이 네. 막상 자기 지역구 출마한 이진숙 의원에게 응원의 메시지는 하나도 안 보내더라고요.
2: 박근혜 전 대통령이.
4: 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진숙 의원과 뭐 과거 정수정학회 관련해가지고도 악연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의원은 상당히 불안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빌드업을 해나가는 것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 사실 3자가 봤을 때 좀 후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건지가 저는 상당히 궁금하다. 뭐 연찬이 오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2: 예.
4: 뭐 안 오면 또 어떻게 할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 빌드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 저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에게 위협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뭐 단발에 그칠 것인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2: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홍준표 전 시장은요. 이게 우연이 아니다. 당권 욕심이 나서 그러고 있다. 이게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판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0: 빨간 옷 입고 나오셔가지고 하셨더라고요. 이 네.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이 얘기가 뭐냐면 박 전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인 거잖아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권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둘째치고 간에 박 전 대통령을 누군가 그 정도 위치인 사람이 만났을 때는 그런 의도다.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당원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 이 얘기한 거예요.
2: 예.
0: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박 전 대통령을 당대표가 만나지 않고 당대표가 지금 각을 세우고 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원내대표가 직접 가서 만났다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장도혁 대표에게는 굉장히 아플 거예요. 이 상황이. 그리고 실제 연찬에 오시면 뭐 그때도 건강검진 핑계로 안 올 겁니까? 연찬회를?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아하. 당의 구성원들은 그걸 봅니다. 아,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되고 실제 판세는 이렇구나.

0: 아, 무게중심 어디로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1: 그래서 그냥 장가에서 장난으로. 네. 그럼 장동욱 대표 이명박 대통령 불러라.
2: 맞불이에요?
1: 엄마 불렀으니까.
3: 아까, 선의가, 아까 그러면 정말, 잠깐 코어층 막 얘기를 했었는데.
0: 선의가 있는 줄 알았는데.
3: 국민의힘 분당? 막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4: 장동욱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진짜 힘들죠. 왜냐하면 그런 순간 자기는 삭제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본인의 존재감을 삭제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면 자기는 그냥 끝나죠.
3: 근데 이게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원내대표랑 당대표 사이는 어때요?
0: 정정식 원내대표가 제가 볼 땐 부드럽다는 표현을 쓰겠는데 부드럽지만 항상 장도혁 대표의 행보에 브레이크를 걸어왔다. 이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전 개인적으로는 그 한번 재밌게 봤던 게 이미자 정책위원장 그 인사를 할 때
0: 그렇죠.
2: 그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0: 정책위의장.
2: 네, 정책위의장을 원래 옛날에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하고 짝꿍이었잖아요. 런닝메이트처럼 이렇게 가다가 네. 21년 동안 당대표가 이제 지명하는 걸로 그 런닝메이트 식으로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갔는데 당대표가 임명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하고 사무총장은 탑3로 이제 당을 이끄는 그 코어니까 지도층이니까 원내대표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원내대표가 원하는 사람으로 임명을 해줬는데 이번에 그게 부딪혔다는 거 아니에요. 임의자를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임의자 의원이 되고 대신에 부의장을 이제 원내대표가 박수용. 원하는 사람들로 좀 박수용 의원이 내는 사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박수용 의원을 강하게 원내대표는 원래 좀 싫어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대표가. 뭐 과거에 뭐 있잖아요.
0: 국감선거 할 때 네. 당에 뭐 좀 해주세요. 단일화라는 식으로 얘기를 그렇죠. 했었죠.
2: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봐도 이 대화방이 분리되어 있다는 게 명확해 보이는 겁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대화방이 분리되어 있다. 의원들은 원내대표 방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다.
1: 위험하게 보는 거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실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척만 하면 한다면 그게 국민의힘에게는 불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3: 아, 이 주제에 넘어가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거는 사실은 이제 그냥 중진들이나 기존 당협위원장들도 결국은 본인들 기득권 내려놓기 싫어서 밖으로 내려놓기 싫어서 지금 저러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4: 그렇죠. 저는 그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뭐 정명식 원내대표가 당원들한테 욕을 좀 먹었다고 장동욱 대표와 사이가 벌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분은 좀 상해도 정치인들이 그쪽 방면에서는 프로인데 정치적 이해관계로 움직이지 그렇게 사적 감정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계라 하면 무엇이냐면 장동욱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에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옆에 있는 그 수많은 미디어 대변인들과 대변인들 그리고 몇몇 비례대표 의원들한테 다음 총선 공천권을 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장담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장동욱 대표를 수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에 현재 국민의힘 워낙 지금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라 지역구 괜찮은 지역구가 굉장히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 지역구에 자기와 이제 측근들 공천을 해주려면 그러면 그 지역구를 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년식 원내대표로서는 그 지역구 현재 현역 의원들을 맡고 있는 분들의 대표잖아요. 원내대표니까.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지역구도 포함해서.
3: 네, 네.
4: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어떤 사적 감정의 대립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주류 의원들이 들고 일어서는 것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3: 그러니까요.
4: 건드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 알겠습니다. 이진숙 의원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이진숙 의원 징계를 국민의힘 지도부는 검토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좀 말이 많잖아요. 민주당이 국회 윤리위를 소집하고 제명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 건데 이진숙 의원의 실제 징계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2: 저는 국회 차원에서의 제명
3: 네.
2: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0: 오.
2: 당내 징계가 아니고요.
3: 네.
2: 국회의원 제명에 대해서 이제 추진한다고 공식화했잖아요.
3: 네.
2: 근데 지금 의원 구성을 보면 그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제 뭐 진보 계열로 분류되는 정당들 다 참여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개혁신당도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호남에 공을 많이 들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개혁신당까지 다 찬성한다고 보면 대강 한 12석 내외 정도가 국민의힘에서 찬성을 하면 네. 제명될 겁니다.
3: 그러니까 3분의 2 국회의원 그렇죠.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니까.
2: 네, 3분의 2여야 되니까요.
3: 예.
2: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진숙 의원은 진짜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 정신과도 정강의 정신과도 위배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의 미래를 열려면

0: 이런 사람들을 쳐낼 수 있다라는 건강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12분 정도는 충분히 전향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그렇게 봅니다.
1: 강성 변호사 말씀이 결정적인 게 국회 차원에서 제명 가능성까지 나오는 사안인데
2: 네.
1: 당에서 지도부의 당 대변인이 우린 징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게 뭘 말하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이진숙 의원을 누가 공천했느냐, 이럴 줄 몰랐냐, 이건 둘째 치고 가네. 이런 사안이 발생을 했는데 윤리위가 대답할 얘기를 당 대변인이 질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윤리소관입니다 해야 되는데 굳이 얘기했단 말이야. 당 지도부는 징계 생각이 없다. 그러면 윤리위는 지도부의 수족이 되는 거죠.
3: 그렇죠.
1: 그동안 얘기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 모 최고위원의 말에 의하면 한 번도 의논을 한 적이 없대요. 이진숙 의원 징계 관련해서. 근데 당 대변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당 전체가 뭐가 되냐는 얘기입니다.
2: 근데 당 지도부에서는 이진숙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1: 저는 또 그렇게 보진 않아요.
2: 예. 그럼 왜 그런 거예요?
1: 장동혁 대표의 영역을 야금야금 지금 뭐라고 할까, 잠식하고 있잖아요.
3: 그렇죠.
1: 8.15 올림픽공원 때도 보면은 그 환호 소리가 이진숙 의원에
2: 연호 소리가
1: 대해서
2: 굉장히
1: 엄청난,
2: 컸더라고요. 예.
1: 뭐 대통령 하는 얘기까지 있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잘 모르겠어요. 정무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고 봐요, 장동혁 지도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정교하게 하면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이제 각을 세워야 되잖아요. 5.18 관련해서 뭐라고 할 겁니까? 왜 지도부는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이 정도 사태가 났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러면 이진숙 의원 주장에 동조하는 거냐?
2: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요.
1: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결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 그 이진숙 의원이 의원실 보좌관이 상임위 중에 그 개인 채널 촬영하면서 중계방송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김현 의원 책상을 주민해서 자료까지 이제 나가고 했던 것이 논란이 됐는데, 사실 이런 장면은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나요?
3: 이대정이는 처음 봤어요.
2: 네.
3: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원의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민주당 현역 의원의 뒤에 배치하는 것은 여태껏 다 있어 왔습니다.
2: 예.
3: 그런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총 5시간 정도 촬영을 했는데 그중에 1시간 정도는 이제 이진숙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이제 비판받는 모습을 촬영을 한 거예요.
2: 예.
3: 핍박받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또 강성 지지층에게 이진숙 의원의 인기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걸 촬영하기 전에 한 20분 정도를 김현 의원의 책상을 이제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보좌관이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구분을 못한 거죠. 근데 본인은 일단은 그냥 눈에 보이니까 찍었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말이 보좌관이지 보좌관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국회 들어온 경력이 안된 이제 보좌 직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도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은 그래도 하나의 헌법 기관인데, 헌법 기관에 준비된 자료를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했다는 저는 그런 잘못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좀 문제가 될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문제는 이진숙 의원이 그러면 상임위를 그 위원장에게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렇게 촬영해도 되는 것인가? 지금까지 뭐 조금 짧게 자기 의원들 질의하는 영상은 다 찍어왔습니다.
2: 네.
3: 근데 이렇게 중계 자체를 해버리는 것은 저는 거의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해봅니다.
2: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의정 활동하면서 지금 유튜브 팬덤에 너무 기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게 더 자극적으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4: 유튜브 정치의 폐해죠. 그래서 이진숙 의원이 이번에 그 국회 도서관에서 그 토론회 개최하면서 자기 입장 제대로 얘기 안 하고 어떤 논란이 일어날지 좀 예상 가능했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뒀잖아요.
2: 네.
4: 그것도 왜 그렇겠어요? 강성 지지층한테 어필하기 위해서고, 강성 지지층들은 특정 유튜브에 또 있으니까 그 유튜브로 또 확산시키고,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기자들을 대하는지 기자회견하는 모습 쇼츠로 만들어서 돌리고, 이런 식으로 강성 지지층들한테 소구하는 그런 유튜브 정치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금 횡행하고 있고,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전쟁터가 법사위거든요. 법사위에 보통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보좌진들이 최대한 그 우리 의원이 세게 싸우는 모습, 발언을 막 세게 하고 막 소유 지르고 막 이런 그렇군요. 모습을 찍으려고 하고 네. 그게 또 이제 지지자들은 또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정쟁이 더 격화되면서 정체 여지가 공간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3: 제가 들었는데 진짜 큰 문제가 보좌 직원의 한 네다섯 명을 이 쇼츠 만드는 인력으로 구성한 의원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쇼츠 정치가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2: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0: 이번 주 뜨거웠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용산공원입니다. 주택공급 후보지 중에 하나로 떠올랐는데 정부랑 지금 서울시랑 너무 평행선이라서 합의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서울시 입장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의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1: 정치적 계산이라기보다는 뭐 원칙이잖아요. 그 부지가 없는데 새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이 없는 곳에 집을 새로 짓는 게 빠르니까 문제, 이재명 정부에서 용산공원 부지 내에서도 이미 녹지 기능을 안 하는 곳에 짓자 뭐 이 얘기잖아요.
0: 네.
1: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 전체를 볼 때 용산공원 특별법부터 시작을 해서 또 문재인 정부 때 용산공원의 녹지 축을 완성하기 위해서 녹지로 다시 편입한 그 지역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고 대체부지도 제안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0: 예.
1: 민주당에서 적어도 용산공원 특별법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던 노무현 대통령 뜻이 담겼다고 보여지는 그 법안을 개정하려는 경과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바꾸는 거니까 그쪽에서. 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일 게 아니라 더 설득하고 더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얘기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일단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 만드는 특별법이요. 20년 지났고 그때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주택공급이 더 절실하다는 것은 온 국민이 이해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요.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왜 이재명 정부가 바꾸려고 하면 그것도 설명해야 된다. 그것도 저는 우리가 정권 재창출 실패함으로써 저는 이미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왜 반대를 하느냐. 녹지 공간이 줄어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미래 세대에 넘겨줘야 된대요. 그런데 90만 평 중에서 8만 4천 평, 9%.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방사청 부지라든지 군인 아파트, 장교 숙소,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그 부지에 청년과 미래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는데 이게 녹지 공간을 훼손하고 축소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죠? 용산공원이 90만 평인데요. 그 옆에 87만 평의 남산공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여의도 그 용산 부지가 여의도 면적만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 9만 평 정도도 안 되는 땅에 이 임대주택 짓겠다는 게 저는 이 미래 세대를 이게 넘겨줘야 될 이 녹지를 훼손한다는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고 뭐 뉴욕의 뭐 센트럴 파크 그 103만 평인데 우리 서울에도 이미 두 개 정도의 공원이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남산공원 말씀드렸고 또 뭐 런던의 하이드 파크 크기 양재숲도 있고 예. 두 개나 있어요. 뭐 릭상부르그는 10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감 못할 거라고 봅니다.
0: 여기에 제 반론까지
3: 두 가지만 간단히 예. 말씀드릴게요. 아까 윤석 대변인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자체를 합의해서 처리한 게 노무현 정부 때고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용산공원을 뭐 센트럴파크처럼 녹지 공간 조성하겠다, 보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입장을 바꾸려면 설명 책임이 민주당 측에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이렇게 주택 공급 부족해졌죠? 부동산 문제 왜 이렇게 심해졌죠? 그거 만든 게 토지거래 허가제부터 해서 증세, 대출 규제 이런 걸로 지금 이 공급 부족 사태를 만들어낸 게 민주당 정부인데 이제 와서 녹지 공간을 활용해 뭐 대량 공급하자 이런 주장에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0: 제재 반론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 근데 대출 규제나 뭐 세금 문제나 이거는 병행해서 이 신축하는 공급도 병행이 돼야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신축을 하지 않고 그런 제재만 하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필연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청년들 입장에서는 서울 도심에 그래도 양질의 주택이 있는 것과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로 나가서 출퇴근 3시간씩 걸리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용산 같은 요지에 교통 요지에 하는 것 청년들은 찬성할 것이고 그게 뭐 심대한 녹지 훼손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라면 전향적으로 저는 상황이 바뀌었으면 검토할 대안이라고 좀 봐요.
0: 알겠습니다. 네. 광고 들으시죠.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이.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육회상계 통계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유재화, 강수영, 강성필 네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이정민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3: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고 하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5: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6: MBC,
7: MBC,
8: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4: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MBC 정원이었습니다.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이달 마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 자정을 기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이 최종 마감되고 기한 내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지원금 3조 5,492억 원 중 사용된 금액은 3조 4,542억 원으로 사용률은 97.3%로 집계됐습니다. 집회 현장 도로에 드러누운 장애인들을 들어올리려던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장현 활동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전장현 회원들의 집회는 적법하게 신고돼 있었지만 경찰이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집회 해산에 나선 것을 무죄 판단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범죄 고발 콘텐츠를 만들던 유튜버가 수십억 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는 사고 차량을 정상인 것처럼 속여 이를 담보로 3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튜버 임마누엘에 대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8개월 동안 음주운전 등 사고에 연루돼 차주가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차량들을 노려서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타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대법관 서면 재청 논란과 관련해서 희대의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치판사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내일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다섯 개 발전 공기업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한국발전공사의 주된 사무소와 재생에너지 전환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해변에서 8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북 포항시 청하면 용두리 간이 해변에서 사람이 물에 떠 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심정지 상태의 80대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물놀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이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가 대규모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33도, 광주 35도, 대전과 대구, 부산이 34도 등입니다. 전남권 서부와 제주는 오후까지, 경기 남부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경남 서부 내륙은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8월 23일 일요일 손석희 12시 시작하죠. 오늘 일요일의 첫 곡은 레드벨벳의 테이스트였습니다. 오늘도 송기령 작가, 이종범 작가, 김겨울 작가와 함께 사색의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은 주제가 이렇습니다. 음식과 미식, 여기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보죠.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We're going to destroy.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네이 사망인데
3: 시 주석은 주키리 대스의 함정을
4: 언급했습니다. 이로버스
5: SpaceX가 세계는 연결돼 있다. 뉴스 그리고 음악으로 MBC 라디오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6: 일요일 오후 생각하는 즐거움을 만납니다. 네 개의 색깔, 네 개의 시선, 사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석희의 12시 일요일 코너 진행을 맡은 작가 김겨울입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사색이라는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음식에 비유하자면 진한 곰탕 같은 코너입니다. 하나의 재료를 오랜 시간 우려내면서 깊은 맛을 내는 방송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깊은 맛을 내주실 세 분 차례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손석희 DJ 나와 계시고요.
7: 예, 안녕하세요. 예, 예.
6: 네,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작가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8: 안녕하세요. 송기령 나왔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이자 프로듀서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6: 네, 오늘의 방송도 라디오와 미니 애플리케이션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손석희의 12시 채널 검색해보시면 사색을 비롯한 다양한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 시작하면서 일요일에 사색을 푹 우린 곰탕에 비유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다른 음식이 더 적합하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8: 곰탕 좋은데요? 네, 좀 맑은 곰탕.
6: 맑은 곰탕. 네,
8: 기름 걷어서 네. 약간 좀 갈비탕 가까운 거.
9: 사실 여기에 아~ 좀 도파민 두 배 인간은 없잖아요.
8: 그렇죠.
9: 약간 네. 다재기에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6: 너무 빨간 양념이 들어가는 코너는 아니죠.
9: 그렇죠.
6: 네. 곰탕 같은 코너.
8: 근데 곰탕만 하더라도 이제는 집에서 못 먹게 됐어요.
6: 곰탕 그쵸.
8: 옛날에는 워낙 식구가 많으니까
9: 아 그러게요.
8: 들통에 끓이는 곰탕을 계속 끓이다가 퍼주신 게 있었는데 네. 이제는 다 나가서 사 먹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9: 그러니까 진짜 그리게 된 게 두 네. 개의 음식이에요. 그 거대한 들통이 집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됐으니까 곰탕 끓여주신 거. 두 번째가 이제 집에서 끓인 카레.
6: 그렇죠.
9: 카레는 다음 날 먹어야 맛있는 그
8: 그렇죠. 맛있는 네.
9: 그거 두 가지가 그립네요.
6: 둘 다 일주일짜리잖아요. 네.
9: 어머니 어디 가신 날이죠? 네.
6: 이만한 통에다가 엄청 큰 통에다 이만 한 솥을 끓이고 가시는.
9: 그러니까.
6: 네. 그런 거를 요새는 먹기가 좀 힘들게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희 소속 12시가 딱 점심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밥 친구로. 네, 보고 듣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음식을 또 누구와 함께 드시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도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청취자 아미노님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어요. 점심시간입니다. 손디님과 프로그램 관계자분들은 언제 식사하세요? 라고 써주셨는데요. 많은 청취자들이 손디와 스태프들의 식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점심 방송인데.
10: 그게 좀 늘 걱정이죠. 고민거리고.
9: 네.
10: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가면 식당이 또 쉬는 데가 많잖아요.
9: 그렇죠. 예, 브레이크 타임이군요, 딱.
10: 예, 요즘은 그런 데가 많아서. 그래서 주로 이제 배달을 시켜서 먹죠. 예. 끝나고 나서.
9: 주로 방송 쪽에 계신 분들, 특히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나 피디님들 같은 경우는 예. 되게 그 쪽에서 핸디한 음식을 드시는 걸로 때우는 경우를 봐가지고.
10: 별로 좋은 건 아니죠.
9: 네, 걱정이 되더라고요.
10: 건강이 안 좋은데.
9: 그렇다고 뭐 부스에서 생방이 전인데. 디쉬를 깔 수는 없지만.
6: 그렇죠.
9: 그래도 뭐 가끔 든든하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0: 그게 제일 고민거리기도 합니다.
6: 예. 이게 불규칙한 일을 하다 보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밥을 좀 이게 또 음식 얘기하게 되면 저번에 왜 손기령 작가님은 기꺼이 기다린다 한 시간 줄 서서 맛있는 거 먹으려면 왜 못 기다리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를 소중하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손기령 작가님은 전자이신 것 같고 그렇죠.
8: 저는 완전히 전자인데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식단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렇지가 않고.

0: 또 한 가지는 이게 한 그릇 음식이 맛있는 게 없진 않지만 네. 같이 먹어야 맛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1: 그렇죠.
0: 제가 얼마 전에 그 지역에 가가지고 하나 강연을 할 때가 있었는데 네. 역 앞에 청국장집이 너무 맛있는 집이 유명한 집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주세요 그랬더니 2인분만 팝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저는 너무 먹고 싶으니까 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 먹어보려고 노력하겠지만 안 되더라도 남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1: 보통 안 받아주시죠.
0: 결국에는 네. 못 먹었다는 슬픈 얘기가.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거 먹으려면 일단 좀 팥이 있어야 돼요.
1: 다시 가야 된다. 예.
2: 특히 이제 좀 네. 청유리 이쪽은 사람 멤버가 이 파티원이 많아줘야 이것저것 네. 시킬 수가 있잖아요. 중국 그렇죠. 음식 이런 것들은.
1: 네. 네. 청요리. 먹을 걸 좋아하시는 또 미식을 즐기시는 송기란 작가님을 위한 오늘의 사색 주제 음식과 미식입니다. 두 분은 그러면 음식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삶에서 나 먹는 거 중요하다.
2: 저는 정말 극과 극이긴 했어요. 네. 지망생일 때는 일단 가난했고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 저희 심지어 그 만화가 작업실 공동 작업실에서는요. 유동식 환자 유동식 있잖아요. 네. 캔으로 나오는 네. 경장 영양액이라고 합니다. 그걸 박스로 시켜가지고 네. 그걸 캔으로 따서 먹는 걸로 식사를 치우고 원고를 했던 시절이었어요.
0: 왜냐면 수액 맞으면 사는 건 비슷한 거예요.
2: 그렇죠. 왜냐면 일단 환자식이니까 고칼로리에 영양소는 다 들어가 있어요. 다만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 정교하게 도려낸 식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정도로 먹는 즐거움이 제일 최하위가 되어야만 했던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그 어떤 분들은 그 반작용으로 돈을 벌자마자 바로 미식의 세계로 빠지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나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어 보여서 그냥 계속 먹는 걸 등한시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등한시하고 한 10년 살고 미식의 세계로 가려고 지금 이제 막 시작한 케이스예요. 많이 배워야 돼요. 저도.
1: 네. 이제는 좀 신경을 쓰시는 중.
2: 맛있는 걸 먹으면 즐겁구나라는 걸 막 배운 거죠.
1: 그런 감각이 없었나요?
2: 없었어요. 그 시간 동안 할 만한 수많은 즐거운 일들이 있었고 바쁜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인생의 즐거움 하나를 몰랐던 거죠.
1: 손디는 네. 어떠세요?
3: 그 저랑 밥 먹는 후배들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맛집을 많이 안다. 모르진 않아요. 모르진 않는데 저는 이제 딱 두 가지 방향인데 남들과 같이 먹을 때는 맛있는 데를 찾아요. 네. 혼자 남으면 그냥 때워요.
2: 그러세요?
3: 네, 혼자 어디 가서 뭐 그 맛집을 찾아다닐 캐릭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혼자는 그냥 정말 때워버리는 상황이고 누군가 같이 해야 된다면 그 사람을 또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딜 찾아보고 그런 쪽이죠.
2: 겨울 작가님은 어떠세요?
1: 저는 맛도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음식을 조금 기능적으로 본다고 해야 되나?
2: 그거 비슷해요. 바쁜 작가들 문제 큰일 났어.
1: 네. 그래서 저한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네. 먹고 졸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아주 중요해요.
2: 중요하죠.
1: 먹고 졸리면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원고를 보낼 수가 없고
2: 너무 써야 되고 한데.
1: 글도 써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졸리지 않는 음식을 먹는 걸로 하다가 저녁에는 그래도 좀 맛있는 거 챙겨 먹을 그래서 하루 안에서 그게 좀 달라집니다. 좀.
2: 먹고 안 졸리는 음식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1: 그런 거 있잖아요. 밥을 먹어도 네. 잡곡으로만 되어 있는 밥을 먹고.
2: 재미없는 맛?
1: 재미없는 밥을 먹으면 안 졸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2: 되게 재밌는 네. 맛을 먹으면 네. 졸립죠.
1: 그러니까요.
2: 졸려. 분식 너무 재밌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죠.
2: 정말 깔깔대는 맛이죠, 이게. 근데 너무 졸립지, 그럼.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너튜브 구독자분들이 한동안 저를 제 음식 먹는 걸 보고 스위스 할머니 장수 식단 같은 걸 먹는다고 저는 올렸는데
2: 저렇게 먹으면 엘프 된다 저거 네. 장수의 프리랭 같이 네. 천년 산다
1: 그냥 뭐 맨날 토마토에 올리브오일에 뭐 사워도 이런 거 주워 먹고 있으니까 저희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먹는 편인데 그래도 저녁에는 좀 네, 맛있는 거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2: 저녁에는 죄악을 저지르세요?
1: 저녁엔 좀 재밌는 것도 좀 먹고
2: 재밌게 드세요.
1: 네, 조금 있으면 자면 되니까 네, 저는 좀 그런 편인데 먹는 거가 또 이렇게 사람마다 아무래도 좀 중요한 사람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일본의 고독한 미식가라는 만화를 보게 되면 먹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작품이잖아요. 그럼요. 한국에서도 드라마로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인데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시간과 사회에 얽매이지 않고 행복하게 공복을 채울 때 잠시 동안 그는 제멋대로가 되어 자유로워진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0: 않고 의식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고고한 행위. 이 행위야말로 현대인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최고의 힐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대사가 있다고 하는데 공감하시나요? 요
1: 공감이야 물론 하죠.
0: 네.
1: 구구절절이 뭐 공감할 얘기만 써놨네. 근데 실천을 그렇게 못하는 거죠.
0: 오. 네. 근데 이게 혼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 먹는 거잖아요.
2: 사실 고독한 미식가의 컨셉은 네. 파티원이나 가는 게 아니라 그쵸, 혼자 가서 혼자. 이 음식에게 굉장히 집중해주는 그 순간을 찍는 게 핵심인 그렇죠. 드라마다 보니까.
0: 1대1로 이 그렇죠. 음식과 내가. 네.
2: 지금 상대방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종류의 집중할 에너지를 다 모아서 오직 온전히 처음 딱 보자마자 느낌, 냄새, 비주얼. 첫 술의 느낌. 여기를 계속 집중하는 드라마다 보니까 네. 더 이런 말 대사가 나온 것 같아요.
3: 이 오프닝 시퀀스잖아요.
0: 네.
3: 이제 그야말로 일본 분들 대단한 게 그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을 이렇게 막 부풀려서 막 설명을 한 거란 말이죠. 맞아요. 대단한 일이야 라고 하는 건데 거꾸로 약간 좀 면죄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식당에서 혼자 오신 분은 좀 부담스럽다는 것들도 꽤 있었거든요.
0: 예전에
3: 일단 혼자 자리를 차지하시고 그다음에 또 시키는 음식도 아무래도 풍성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눈치가 보였는데 혼자 와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내용이 꼭 2인분을 시키세요. 그분이.
0: 맞아요.
2: 맞아요.
0: 한 3인분 드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3: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밤 남았는데 더 시켜야 되나? 그다음에 여기 양념이 남았는데 밥을 하나 더 시켜?
0: 맞아요.
3: 이러면서 먹는단 말이죠.
2: 그래서 계 연속.
3: 그거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이 좀 들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우리 아무것도 아닌 밥 반술 남은 거로 그렇게 갈등하고 있지.
2: 그렇죠.
3: 이런 부분을 좀 보여준 것은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는 이제 이 일본에서의 혼밥과 좀 느껴왔거든요.
0: 네.
3: 근데 그때 그 이 드라마가 상당히 좀 견인차 역할을 했어요.
2: 맞아요.
3: 많은 분들한테 봐라 저기 잘 먹는 사람 있지 않니? 우리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나와서 저는 이게 사실은 시대 변화를 너무 잘 보여주는 컨텐츠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마침 그 다음에도 우리도 그런 게 많이 나왔었어요. 뭐 식사를 합시다부터 드라마 쭉 나왔거든요.
0: 네네네.
3: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나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일들이 이제 좀 귀여운 사치 같은 걸로 나오는 거. 그래서 저는 되게 이 프로그램 좋아합니다.
2: 네. 저는 궁금해졌어요. 네. 여기 세 분은 네. 혼밥을 하시는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3: 많이 혼자 먹어요. 많이.
2: 더 혼밥이 메인이세요?
3: 왜냐면 원고 끝날 때는 방법도 없고요.
2: 그렇죠.
3: 그래서 이제 혼자 갈 수 있는 아지트를 좀 많이 만들어놔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저도 어렸을 때는 이제 반찬 많은 문화였잖아요.
0: 그렇죠.
3: 근데 이제는 한 그릇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영양소가 뭐 비슷할지 몰라도 풍성함이 좀 적거든요.
2: 그렇죠.
3: 근데 이제 여러 명이 가야 가능한 곳이라 그런 곳은
2: 맞아요.
3: 항상 그냥 허기지죠. 그래서 나물 같은 거 이런 거에 보면 이제 막 정신 못 차립니다.
2: 그러니까.
0: 아. 네.
2: 손대인은 어떠세요? 혼밥의 비중.
1: 저는 혼자 먹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2: 하죠. 주로 멤버가 있으시군요.
1: 예, 예. 뭐,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팀도 있고, 예, 아니면 집에서 또 뭐 식구들하고 먹고 뭐 그쵸. 그런 거니까 혼자 먹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2: 네네.
1: 또 그런 걸 즐겨 하진 않고, 예, 그렇죠.
0: 저는 90% 이상인 것 같은데요.
2: 제가 100%에 가깝거든요.
0: 저도 거의 100%.
2: 거의 99%.
0: 네.
2: 요즘 느낀 건데, 그 지역 장터 어플 있잖아요.
0: 네네.
2: 그 집에 들어온 벌레도 잡아주는 시대인데
3: 그렇죠.
2: 혹시 뭐 중화요리집 같이 갈 멤버 분이 이런 거 안 하나? 궁금해졌어요.
0: 있었던 것 같은데.
2: 제가요 몹시 요리 쪽을 시키고 싶은데 혼자입니다.
3: 그래 항상 그게 남잖아요.
2: 식사를 그만 먹고 전 식사 쪽 메뉴 말고 요리 쪽 메뉴로 너무 가고 싶은데 두 명 모아가지고 탕수육 합시다. 이런 거 있을 거
0: 있을 법해요. 저 뭐 그런 비슷한 것도 봤던 것 같아요.
2: 그래요?
0: 네네네. 특히 이제 그런 그 온라인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뭐 학생 대학생들 많이 쓰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끼리 여기 너무 가고 싶은데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혹시 같이 가서 고기 좀 구우실 분 안 계신가요?
2: 그래서 고기를 굽는 거야말로 또 한 명만 더 해줘도 되는데.
0: 네네네. 그런 경우 좀 있더라고요.
2: 세상에 살기 좋네요.
3: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나올 것 같네요.
0: 그러게요. 네. 자, 저희 음악을 들어야 될 것 같죠? 네. 제작진 픽 첫 곡이죠. 긱스의 짝사랑 골라주셨는데요. 아, 이유도 말씀해 주셨어요. 가사 중에 난 네가 좋아 냉면보다 더 라는 가사가 있어서 골라주셨다고 합니다. 이 곡 듣고 와서 저희는 12시 반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확인됩니다. 모쪼록 사고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설악 구간도 사고 여파로 밀리고 있고 이후로 서종과 화도 구간 정체입니다. 최지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You've got brand in
2: me.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한얼 사이언스.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손석희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음식과 미식입니다. 세 분은 아, 나 오늘 좀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재밌는 거 먹고 싶다, 마음을 채우는 음식을 먹고 싶다 할 때 아, 요거 먹어야겠다 생각나는 메뉴, 본인의 소울푸드 뭐가 있을까요?
7: 저는 진짜 옛날 통닭이요.
6: 옛날 통닭.
7: 시장 통닭이 약간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되는 사람이고요. 아. 근데 소울푸드는 아니에요.
6: 네.
7: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는 건 딱 정해진 집이 있고.
6: 네.
7: 제가 10대 때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를 과천에서 보냈는데 거기에 딱 정해져 있는 떡볶이집이 있는데 그게 소울푸드여가지고 40대가 돼서도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일부러 그 떡볶이를 먹으러 갔었어요. 최근에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일대가 이제 재개발로 밀린 거예요. 근데 그 떡볶이집을 거쳐간 거의 한 35년, 40년의 세대의 그 과천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SNS에서 다 그거 슬퍼하는 글을 올려가지고 화제가 됐던
6: 네.
7: 형태네 집이라는 곳의 떡볶이 그리고 튀김 만두. 이 두 가지가 소울푸드죠.
8: 이쁜 얘기네요.
7: 이쁘죠. 지금 다들 나름대로 그 추도식을 했어요. 피드에서. 너무 슬프다. 거기서 내가 거기서 뭐 몇 년도에 생일파티를 했고. 근데 그런 게 35년, 40년이 돼버리니까
6: 네.
7: 너무 넓은 세대가 그 장소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 네. 사라졌다라는 게 큰 그거였어서 저도 그곳이 소울푸드인 것 같아요.
6: 옛날 통닭과 소울푸드는 떡볶이.
7: 떡볶이.
6: 네.
7: 안 매운 떡볶이네요.
6: 송기랑 작가님.
8: 저는 그냥 메뉴로는 김치국을 어렸을 때 먹었던 기억이 남아있어요. 신맛을 좀 좋아하는 것도 있고
6: 네.
8: 그다음에 겨울에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추울 때 따끈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도 해외에 좀 오래 나갔다 올 일이 생기면 오자마자 찾아요. 근데 김치국은 파는 데가 잘 없어요.
7: 없죠. 잘 없죠.
8: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대안으로 김치찌개를 먹는다라는 그런 리추얼이 있는데요.
7: 좀 다른데 그죠.
8: 뭐 재밌는 건 김치찌개로 떨어놓은 게 계란말이란 말이에요.
7: 그렇죠.
8: 근데 이게 참 할 말이 많은 게 계란말이는 어렸을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닐 때
7: 네.
8: 이렇게 차가운 계란말이를 먹었을 때 그 느낌이 좀 있어요.
7: 맞아요.
8: 약간 좀 폭신하지 않은데
6: 네네네.
8: 약간 군에 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단백질의 그런 맛 같은 게 있어가지고
6: 겉에가 약간 쪼글쪼글한
8: 그렇죠. 네. 약간 좀 말라있고
6: 네.
8: 근데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계란말이는 포송포송하게
6: 맞아요.
8: 심지어 명란젓 들어있는 아름다운

0: 이벤트를 주잖아요.
1: 너무 과한 계란말이들이 많아졌어요.
2: 그렇죠. 제가 얘기했네요.
3: 너무 비싸요.
1: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일단 거대합니다.
3: 네. 계란말이의 원가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막 만 원이 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건 좀 어떻게 반만 파시면 안 되냐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반은 안 파세요. 그래서 소울푸드에는 항상 억울함이 계란말이가 붙어 있습니다.
1: 그러네요.
4: 계란말이.
1: 내가 어제 해놓은 계란말이 이게 좀 맛있다.
4: 아, 맛있죠. 손님.
5: 계란말이는 뭐 다 좋아하는 것 같네요.
1: 그죠.
5: 네.
1: 그렇죠.
5: 네. 저희는 어렸을 때 그 물론 이제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는데 왜 이렇게 뚜껑 열면 계란말이가 아니라 계란을 덮어 놓는
1: 거죠. 네.
5: 그게 근데 계란이 그때는 일반적인 싼 식재료가 아니어서.
1: 그렇죠.
5: 그래서 사실은 매일 계란을 덮어 오는 애들은 좀 사는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늘 부러웠죠.
1: 네.
5: 그래서 계란이 어찌 보면 약간의 한이 맺힌 음식처럼 되기도 하고.
1: 네. 언제나 좀 갈급함이 있었고요.
5: 네, 그렇죠. 지금도 이제 계란을 무척 좋아하죠.
1: 네네.
5: 어떤 형태로 했든지 간에. 네, 맛있고. 또, 제가 이제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는 했는데, 빵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1: 네.
5: 면도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식으로 나는 아직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빵도 사랑해.
3: 미리 퍼지고 미리.
5: 이 세상에 아직 나오지 않은 면도 나는 사랑해.
1: 와.
5: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좋아하죠. 근데 뭐 이제 그 건강을 생각하면 좀 줄여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점점 못 먹게 되는 게 좀 서운하긴 하지만.
1: 근데 밀가루가 제일 재미있는 음식이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5: 예, 예.
3: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먹고 싶죠.
1: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되는 밀가루는 얼마나 많은 싸움을 막아주고 있는데.
3: 예. 그 얘기 재밌었어요. 그 도시락을 이제 싸가지고 다니던 세대였으니까. 네. 근데 그 다음에 급식하던 분들이 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랑 같이 밥을 나눠 먹었던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1: 아, 맞네.
3: 다 같은 메뉴니까.
4: 네네네.
3: 근데 저희 때는 뭐 가져왔니? 이러면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1: 그렇죠.
3: 근데 좀 그 활발한 친구들은 젓가락 들고 다니면서 다른 친구 맞아. 것들 막 뺏어 먹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1: 밥통으로 네. 반찬통을 가리고 먹을 때 따보면 반드시 소시지가 있었고. 그리고 되게 유쾌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흔 양푼 가져와서.
3: 비벼 먹자고.
1: 야, 다 같이 비벼 먹자고. 딱 비벼주시는 분도 계셨고. 기억이 납니다.
3: 그래서 그때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 좀 이렇게 경계하는 것도 있고, 나누는 것도 있고, 이런 상호작용을 좀 배웠는데, 그 다음엔 아니라고 그러니까 되게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억이 없어? 그러시는데. 좀 야만적이었죠.
1: 네. 네. 그렇죠.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손디 같은 경우 그러면은 그 면을 사랑하시면.
5: 예.
1: 면 물론 범애적인 대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영혼의 영순이 면이 있잖아요. 굵은 면, 뭐 무슨 면, 무슨 면 많잖아요.
4: 네.
5: 뭐 사실 그 우리 세대한테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라면을 뺄 순 없잖아요.
1: 아, 그렇죠.
5: 예, 라면을 다 익히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5: 약간 고들하게 하네. 네.
1: 신고해도 됩니다. 다 익히면.
4: 무슨 법으로? 무슨 법으로? 네.
5: 저희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이제 그 저녁에 자율학습 비슷하게 그 도서관에 남아서 공부하고 가고 그러잖아요.
1: 네네.
5: 그럼 이제 도시락이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5: 그럼 이제 점심 도시락은 어머님이 이렇게 반찬까지 다 넣어서 싸주시지만 저녁 도시락은 밥만 싸달라고 해요.
1: 아.
5: 그 도시락이 두 개인데 하나는 밥만 있는 거죠. 그거 이제 학교 앞에 가서 지금은 없어진 학교 자리지만.
1: 네네네.
5: 제가 휘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지금 그게 현대 사옥이 됐어요. 개동에.
1: 아.
5: 거기에 이제 그 미성당이라고 있었어요.
1: 네.
5: 라면집 이름이 미성당이.
1: 라면집이구나.
5: 예. 그 이제 주인 아저씨를 저희가 늘 당수라고 불렀는데.
1: 당주님, 당수.
4: 당수.
1: 네.
4: 당수.
5: 그 집 라면이 정말 맛있었어요. 오드란 라면에. 그 3년 내내, 진짜. 뭐, 물론 매일은 아니었겠지만.
1: 네, 네, 네.
5: 밥만 싸놓은 그 도시락을 들고 가서 라면 먹고, 밥 말아 먹고.
1: 아, 너무 근데 행복하네요. 얘기만 들어도.
5: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저녁 어스름해서 이렇게 먹고 학교로 다시 돌아오면 애들이 이제 옥상에 쫙 모여서 담배 피는 게.
1: 아, 그렇죠. 그 시대. 예. 그 시대 그랬죠.
5: 예. 물론 저는 안 폈어요. 저는 안 폈는데 학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저희 학교는 그 위에 옥상에 빨간 불이 쫙 일렬로 있어요.
4: 아,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나요?
5: 예.
1: 와.
5: 전부 이제 그 라면을 먹든 뭐 하든 올라와서 그쵸, 이제 식후 연초를 하는 거지.
1: 네, 야만의 시대죠.
5: 아, 예. 뭐 그 선생님들은 뭐 단속한다고 옥상도 뛰어 올라가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미성당 당수께서
1: 네.
5: 제가 졸업하는 날
1: 네.
5: 저를 이제 제가 이제 들렀더니 인사하러 들렀더니
1: 네.
5: 야, 너 일로 와라. 석희야. 너는 우리 집 라면으로 큰 놈이야.

0: 그날은 정말 처음으로 야. 공짜 라면을 먹고 졸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1: 이거 드라마인데요? 미담이네요.
2: 미담이네요.
3: 그러니까요. 야,
1: 미성당 궁금합니다. 지금 없죠?
0: 아니 당연히 없어졌죠.
1: 아, 궁금하네요. 네.
3: 그러니까요.
0: 그 벌써 몇 년 전이신데.
4: 댓글 좀 엄청 날릴 겁니다.
1: 그래요. 나도 먹었었다.
3: 나 먹었었다. 어,
1: 그럴 거야.
4: 나도 그럴
1: 거야.
4: 피었었다 담배.
1: 그 위에 빨간 점 하나 나였다.
3: 아 너무 좋은데요?
1: 그러게요.
0: 그 정도 되면 소울푸드라고 얘기할 수 있죠.
1: 맞네요. 이제 네. 댓글에서 형태네 집과 미성당 많이 달릴 것 같은데.
4: 그러니까.
1: 지금은 없어진 가게이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요. 추억이 있는 분들.
3: 저도 없어진 집에 대한 추억이 하나 있는데.
1: 뭔가요?
3: 저도 떡볶이 집입니다. 저도.
1: 네, 네. 네,
3: 그 만나분식이라는 그 뭐 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었던
1: 정말 아파트 상가다운 이름이에요.
3: 네.
1: 만나분식.
3: 만나분식이라는 저는 저의 최애 음식이 떡볶이거든요.
1: 네.
3: 떡볶이에 대한 책도 썼어요, 저는.
1: 와, 그러시죠, 맞아.
3: 네.
1: 권위자시네요.
3: 떡볶이를 정말 좋아해서 정말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떡볶이를 먹어야 된다. 떡볶이를
1: 밀떡, 쌀떡.
3: 아, 둘 다 좋은데요.
1: 네.
3: 굳이 고른다면 밀떡이죠.
1: 역시 배워서 드시는 분이다.
3: 그럼요. 그럼요. 네. 굳이 고른다면 밀떡이고 저는 저희 집은 떡볶이입니다.
4: 네. 스웨덴 할머니의 떡볶이 집이라고 내보세요.
3: 그러게요.
4: 대만할 것 같은데.
1: 그러게요.
3: 떡볶이는 최대한 재밌게 먹습니다.
1: 맞아요.
3: 최대한 불량하게.
1: 그리고 떡볶이는 네. 정말 나쁜 친구 같은 게 뭘 넣어도 떡볶이화 되잖아요.
3: 그러니까요.
1: 토핑을 뭘 넣어도 금목자 흙이라고 떡볶이화 돼버리는 게 너무 좋아요.
3: 맞아요.
1: 되게 건실하게 살았던 김말이 거기 들어가면 매워지고.
3: 그럼요.
1: 이런 게 있어도 너무 좋아요.
3: 품이 넓은 거죠.
1: 맞아요. 네, 모두를 품을 수 있는.
3: 뭐든지
4: 떡볶이 집 이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주자적.
1: 근주자적. 네.
3: 근주자적.
1: 가까이 간 자도 모두 빨개지네. 네.
3: 자, 저희가 소울푸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이게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누구랑 먹느냐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밥을 혼자 드신다고 아까 이종원 작가 얘기하셨고.
1: 아, 물론 엄밀히 말하면 혼자라기보다는 수많은 작품들.
3: 아,
1: 고전과 뭐 정말 거장들의 작품들과 함께 하죠.
3: 밥 친구와 함께 하시는군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화산파의 장문인과 먹기도 하고 판타지 시대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과 먹습니다.
3: 그렇죠. 저희랑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1: 맞아요, 맞아요.
3: 네. 그래서 누구랑 함께 먹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똑같은 음식도 이 사람이랑 먹을 때랑 혼자 먹을 때랑 좀 맛이 달라지고 그런 경험들도 해보셨어요? 나 뭔가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다.
1: 어떠세요? 송 작가님은?
3: 송 작가님 항상
1: 미식의, 그
3: 미식의 세계에 계시잖아요.
4: 일단 같이 갈 사람을 정할 때 신중하게.
1: 그러실 것 같아요.
3: 예.
4: 그러니까 너무 주장이 강한 분들과 함께 가면 제 페이스를 지킬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4: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정할 때 그 사람이 평상시에 식단을 전부 다 조사한 후에
1: 그 정도인가요?
3: 그 정도로
4: 함께 가는 것으로.
1: 아, 네, 이거 면접인데요?
3: 아, 그러면 뭐 어떤 종류를 먹는지 어떤 속도로 먹는지 뭐 이런 걸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4: 많이
3: 건가요?
4: 가시는 분들은 서로 알죠.
3: 네네.
4: 근데 이제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분이 이제 조심하시는 게 많으면 이제 어딜 못 가잖아요.
3: 아, 그래서 네네.
4: 아니면은 뭐
1: 그죠, 그죠.
4: 날 생선은 먹지 못한다. 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끝도 없으니까.
3: 네네네.
1: 허허.
4: 네.
3: 약간 상대방을 잘 맞춰서
4: 그렇습니다.
3: 가야 된다.
4: 네.
1: 그러게요. 상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저는 주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는 편이에요. 어렸을 때 친구 어머님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밥을 해놔도 아들놈을 시키는 먹어라 네번 해야 내려오고 빨리 먹고 올라가서 게임하는데 나 친구랑 왔는데 한 숟갈 먹고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흥이 나신 거예요.
3: 네네.
4: 리액션이 중요하죠.
1: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게 있나 봐요. 자꾸 이거 호들갑. 그래가지고 저도 누구랑 먹을 때 자기도 모르게 계속 흥을 깨는 분들이 계세요.
3: 있죠, 있죠.
1: 아, 이거 여기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거기 맛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하고 먹으면 확실하게 재미가 좀 떨어지고 저는 저랑 비슷한 분들. 호들갑이 좀 있고 이거 보통 음식인데도 괜히 흥이 오르네. 같이 먹으니까 이런 멤버들끼리 같이 가는 걸 좋아합니다.
4: 방송계 모두.
1: 방송계 모두.
0: 그렇죠.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음식 타박하는 거겠죠.
1: 그렇죠.
0: 말씀하신 거죠.
1: 네.
3: 네. 맞아요.
0: 그런 분들하고는 뭐 일단 같이 안 하는 게 상책이고 하여간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가지 철칙은 같이 먹고 싶지 않은 사람과는 같이 먹지 않는다.
1: 그러니까.
0: 예, 왜냐하면 음식을 먹을 때는 내 앞에 음식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여태까지 뭐 어쩔 수 없이 깨진 경우는 있었겠지만 제 의지로 그걸 깬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1: 지금까지 어떤 식사 메이트 중에서
0: 예.
1: 기억에 남을 정도로 즐거웠던 상대방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의 식사는 늘 즐거웠던 것 같아요.
0: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시면 뭐 누가 딱 떠오르진 않는데 반대로 조금 괴로웠던 케이스는 있어요.
1: 어떤 건가요?
0: 너무 늦게 먹는 사람.
4: 그거.
3: 예.
0: 예.
1: 아, 쌀알
0: 예.
1: 카운터라고 저희 부릅니다.
3: 쌀알 예. 카운터.
1: 밥알을 세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0: 아, 그러네. 예. 근데 저는 또 유난히 좀 빠른 편이에요.

0: 여서 그게 서로 조금 불편하죠. 예, 그분한테도 불편하고.
1: 그렇네.
0: 저는 더 불편하고. 예, 그래서 그분하고는 또 이렇게 같이 안 가게 되더라고.
2: 예. 식사를 하실 때 리액션이 좀 있으신 편이세요? 맛있으면 이거 맛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편이세요?
1: 근데 가만히 보면은 속에서는 와 너무 맛있다의 상태지만 말풍선이 지금 그 속마음 말풍선인 경우가 있는 분들한테는 말로 하시면 모두가 행복하다는 말을 해드리곤 합니다. 예.
3: 저희는 그냥 깔깔이.
1: 깔깔이.
3: 진짜 맛있다.
1: 끝내준다.
3: 어떻게 이런 식으로.
1: 어떻게 한 거야?
0: 저 같은 케이스는 아주 사실 별로 좋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냥 좀 호응을 많이 해주고 그래야 더 좋은 건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미안하죠. 예.
2: 저는 약간 재밌는 경험을 했던 게 제가 그 떡볶이 책에도 그 실었던 그냥 일화 간단한 일화가 있는데 저희 밖에서 PD하고 계시는 저희 PD님이 네. 저한테 중요한 떡볶이 정보를 알려주신 적이 있으세요.
1: 아 그래요? 뭐 그러면 어디서 거래됩니까?
2: 아 그 이제 맛없는 떡볶이에 대한 정보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1: 아 피해야 될 것들.
2: 근데 특정한 한 곳을 알려주셨어요.
1: 네.
2: 정말 맛이 없는 떡볶이인데 모두가 그걸 먹고 있다는 거예요. 거길 가면.
3: 왜요?
1: 이 모르고 사회가 아니요, 잘못됐다.
2: 아니요.
3: 그러면.
2: 아니 근데 그냥 다 거기서 그 떡볶이를 먹는데요. 너무 네. 궁금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친구랑 넷이서 거기 간 거예요. 우리 한번 먹어보자.
1: 네네네네.
2: 얼마나 맛없는지 한번 먹어보자. 가가지고 넷이 시켜서 그러니까 호프집 같은 곳이었는데요. 시켜서 다 네 명이서 첫 입을 딱 먹고
0: 예.
2: 다 같이 웃었습니다.
1: 아, 다른 의미의 재미가 있었구나.
2: 재밌었어요. 맛이, 그러니까 네,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 먹었어요.
1: 오, 벌칙 같은 건가요?
2: 아니요, 그냥 고행. 얘기하면서 고행. 그냥 다 먹었어요. 그래서
0: 그나저나
2: 네.
0: 김겨울 작가님.
2: 네.
0: 제작진이 여기다 뭘 올려놨는데 어머. 밸런스 게임을 3부로 넘길까요라고 하는데
2: 네.
0: 그 놈의 밸런스 게임은 정말 끝까지 집요하게
1: 포기할 수 없어요. 네.
2: 제가 밸런스 게임 뭐 넘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밸런스 게임 짧게
1: 짧게라도 네,
2: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1: 아, 나 그 떡볶이집 너무 궁금한데.
2: 궁금하시죠? 아,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1: 알겠습니다.
2: 자세한 거
1: 개인적으로 좀
2: 오프 더 레코드 조금 이따
3: 지금도 영업을 하는 곳이죠.
2: 아, 뭐 이따가 네,
1: 네
2: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아마 시간이 지금 굉장히 네. 없는 모양입니다.
1: 그러게요.
2: 네, 자 그래서 저희 오늘도 없으면 또 섭섭하죠. 밸런스 게임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밸런스 게임은 또 음식 가지고 밸런스 게임 하는 거 너무 뻔하니까 누구랑 먹을지를 고르는 밸런스 게임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두 가지 옵션 중에 누구랑 먹겠다 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두 명이서 가서 4인분을 주문하는 대식가입니다. 아, 음식 절대 부족하면 안 된다. 음식은 부족한 것보다 남는 게 낫다.
1: 네.
2: 음식이 남거나 페이스에 휘말려서 과식을 할 수 있습니다.
1: 오.
2: 반면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배부르지 않아? 두 명이서 가서 1.5인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네. 말하는 소식가와 갈 것인가? 남는 음식 없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미 배불러서 많이 먹기가 약간 눈치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1: 오.
2: 자, 대식가 대 소식가 누구랑 함께 가시겠습니까?
1: 송 작가님 어떻게?
2: 그러니까 송기영 작가님 답변부터.
1: 아, 풍성한
2: 네,
1: 그렇죠. 풍성하게 시키는
2: 제일 궁금합니다.
3: 자, 저는 2번입니다.
1: 소식가.
2: 예. 소식가와 함께.
3: 제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많이 못 먹기 때문이에요.
1: 아.
3: 약이 많으면 어떻게든지 네. 다 처분할 수 있는데 그게 네네. 안 되니까 하는 거라서 네. 일단 많이 시키면 일단 목이 메어와요. 이거를 끝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못 즐기더라고요.
1: 네.
3: 그래서 2번으로 가고 그 대신 제가 더 시키면 돼요.
1: 그렇지. 그렇긴 하니까.
2: 네네네.
3: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 드신 것 같아도 네. 저는 먹겠다 하고 시키면 네네. 되죠.
1: 예. 저도 2번이에요. 왜냐면은 1번이랑 같이 가면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죄를 너무 짓게 돼요. 정말 브레이크 고장난 8톤 트럭 되거든요. 제가
2: 네.
1: 계속 먹게 돼요. 배부르면서 계속 먹어요.
2: 계속,
1: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억제기로서 약간 적당히 적게 먹는 분이랑 같이 가는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2: 손님은 어떠세요?
0: 2번이죠 뭐.
2: 소식가
1: 다 비슷하죠.
0: 예, 예. 예. 예. 그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앞에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1: 근데 우리 내 중에서 호연직이 있는 분이 안 계세요 지금. 호쾌하게 어떻게.
2: 저도 부담돼.
0: 근데 부담스러워요. 네.
3: 근데 대답할 때는 네. 1번 분이 좋아요.
2: 그건 네. 맞아요.
3: 처음 뵙는 분에게 뭘 베풀 때는 네. 좀 이렇게 야박하게 굴면 안 되니까.
2: 그렇죠.
3: 첫날만 1번과 함께 간다.
2: 좋습니다. 자, 다음 밸런스 게임은요. 메뉴를 고를 때의 차이에 대한 것인데요. 일단 메뉴에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메뉴 고르는 순간이 제일 중요하고 평범한 식당 안 됩니다. 맛집을 찾아서 메뉴를 잘 골라서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아, 배고픈데. 후자는요. 아, 음식 별로 뭐 이것도 저것도 다 괜찮고 의견도 별로 안 내고 나는 아무거나 다 좋아. 아무데나 금방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리액션은 거의 없습니다.

0: 할까요?
1: 네. 네, 해주세요.
2: 어느 분과 가시겠어요?
3: 저는 첫 번째 분이 선자.
2: 오.
3: 왜냐면 그분이 고르는데 상대방이 잘 고르는데 내가 불편해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 거니까.
2: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맛있는 거 골라주니까.
3: 예.
2: 네.
1: 오호.
2: 누구랑 가시겠어요?
1: 저요. 아,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1번으로 마음이 기우네요. 저는 원래 2번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깐깐하지 않고 뭘 먹어도 어떤 메뉴라도 맛있게 먹을 자신 있어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상대가 1번이면 나는 뭐 잃을 게 없잖아라는 마음이 드네요 지금. 왜냐면 저는 그거 기다리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2: 네네.
1: 웹소설을 보면 되니까. 그러면 얘기해줘. 다음을 보면 되니까.
2: 네네네.
1: 오, 그러네.
2: 송영 작가님요.
4: 제가 1번이다.
2: 본인이
1: 예. 1번. 맞네.
4: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
1: 팔로워가 네. 필요하다.
4: 굉장히 열심히 골라야 된다. 아.
2: 그러면 본인이 열심히 고르는데 상대방도 열심히 골라서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떡하죠?
4: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져요.
2: 아, 예. 맞춰주시는 거예요?
4: 예, 은근히 또 배려.
1: 밴드가 그렇게 해체되는 거 아니에요?
4: 그렇죠, 그렇죠.
1: 우리는 음식적 변화가 달라서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
4: 반복하면 위험해지는데, 네. 어쨌든 대부분 제가 집니다.
1: 겨울 작가님은요?
2: 저도 전자, 예. 네. 좀 뭐,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골라주시면 감사히. 맛있는 네. 거 간단하게 골라주시면 너무 좋죠. 네네네. 자, 다음 상황 드리겠습니다. 자, 유행하는 메뉴가 있으면 아 무조건 먹어봐야지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 호기심 많은 모험가와 함께 갈 것이냐. 근데 이제 당연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아 저번에 맛있었던 거 그거 먹자 아는 맛이 제일이다 검증된 메뉴를 고집하는 신뢰파가 있습니다. 대신 메뉴판의 90%는 구경도 못해봅니다. 모험가와 신뢰파 둘 중에 누구와 함께 식사하시겠습니까?
1: 제가 너무 2번이라서요. 저는 맛있으면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건
2: 네.
1: 아 내가 아까 낮에 면을 먹어서 어제 중식을 먹어서
2: 네.
1: 처음에 이 듣고서는 맛있었으니까 또 먹자는 뜻인가? 제가 그쪽이거든요.
2: 네.
1: 맛있는 걸 계속 먹어도 되는 사람. 그래서 누구랑 같이 먹을 땐 1번을 선호합니다. 덕분에 나도 안 먹어본 거 먹고
2: 네네.
1: 왜냐면 어차피 혼밥 대부분 하니까 저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2: 송기랑 작가님은요?
4: 아, 어려운데?
1: 어려우세요?
4: 네. 왜냐면 저라는 2번인데
1: 느껴지네요.
4: 근데 누군가를 대접하는 건 무조건 2번이거든요. 안 먹어본 집을 모시고 갈 수는 없어가지고
2: 그쵸, 그쵸.
4: 철저하게 이기적이니까 1번.
2: 1번
4: 무조건 유행하는 게 있으면 한번 먹어본다. 네, 이쪽입니다.
2: 손지은요?
3: 저는 다른 자리에서 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대부분 1번이었어요.
1: 오, 네.
3: 예, 그리고 대부분 실패했어요.
1: 오.
3: 네, 정말 예외 없이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늘 1번을 택하는 편이죠.
1: 가장 그 화려했던 실패 메뉴가 뭐였나요? 유행했다고 해서 먹었는데.
3: 미국에 잠깐 있을 때
1: 네.
3: 거기선 정말 대부분 1번을 택했었거든요.
2: 네.
3: 근데 뭘 하나 택했는데 무슨 스펀지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1: 스펀지요?
3: 네, 이름도
1: 포장지가 나오고 있는 거야?
3: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1: 네. 네.
3: 그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걸 시킨 사람이 당신 처음이라고.
2: 어머.
4: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 만들면서도 되게 궁금했겠다.
3: 네, 그 육류였는데
1: 네.
3: 그걸 어떻게 조리했는지 스펀지 같은 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1: 예.
2: 화려한 실패의 경고. 먹는 얘기하니까 말이 길어지네요.
1: 그러네요.
2: 네, 일단은 저희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곡 들을 텐데요. 제가 고상지 연주가의 제빵사의 아침이라는 곡을 골라왔습니다. 또 손디가 또 빵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제빵사의 아침을 상상하면서 쓴 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신뉴스입니다.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전수점검한 결과 40% 이상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황제 사택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 약 42%가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전수 검증된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0억 원을 넘고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53채.

0: 100억 원을 넘는 주택도 12채, 최고가는 2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전협의 없는 대법관 서면 제청을 비판한 데 대해서 독재라며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SNS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분명하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것뿐이고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라는 내용은 없다고 적었습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서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국민에게 당연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오늘 제주경찰청 방문 후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 외에 보완하기 전이라도 현장 수사에 있어서 마음가짐 등을 다시 한번 다잡도록 강하게 질책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개별 필지로는 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모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서울시는 사업이 이미 추진 중인 곳에는 공정관리로 착공을 앞당겨 2028년까지 14,000호, 2031년까지 40,000호를 착공할 방침입니다. 제주 해상에서 7.93톤급 어선이 좌초됐으나 승선원 3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2시 40분쯤 25살의 케빈 카스트로는 현지시간 22일 1부리그 이스트렐라 다 아마도라와의 친선경기에 출전했는데 전반전 경기 도중 쓰러진 뒤에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포르투갈 리스본 축구협회와 소속 구단 등은 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추모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와 충남, 강원 내륙 산지, 전북 서부에 5에서 40mm, 광주 전남과 경남 서부 내륙에 5에서 30mm입니다. 인천과 강원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양산 36도 등으로 예보됐습니다. 전종원이었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땡긴다 땡겨
2: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모든 인쇄 가능한
9: 서머네드피아.
8: 온라인 주문 간편.

0: 하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마실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손석희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일요일 하루 손석희 DJ를 대신해 진행자석에 앉은 작가 김겨울이고요. 손석희 DJ 송기령 작가, 이종범 작가와 함께 음식과 미식이라는 주제로 오늘의 사색 함께하고 있습니다.
3: 갑자기 이 네. 음악 듣고 와서 궁금해진 게 생겼는데 네. 그 손디님께서 빵을 좋아하신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2: 네.
3: 빵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반가워가지고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빵의 세계도 네. 단 빵과 짠 빵이 양분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담백한 빵이라는 DMZ도 있지만.
2: 그러면 네. 우리 요 밸런스 게임 매운맛 대 단맛이거든요. 요거 얘기하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3: 좋네요.
2: 네. 자. 누구랑 같이 먹을까? 매운맛에서 도파민을 찾는 맵부심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아, 스트레스 풀려면 매운 거 먹어야 돼 라고 하면서 매운맛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당 떨어지면 스트레스다. 단맛이 필요하다. 인생이 좀 달콤해야지. 달달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는 단맛 킬러가 있습니다. 매운맛 대 단맛. 누구랑 같이 다니시겠습니까?
3: 여기 짠맛은 없는 거예요?
2: 뭐 매우면 짜지 않을까요?
3: 저는
2: 맵고 달 수도 있긴 하겠지만
3: 제가 되게 인간 예찬 작품을 한 작가거든요.
2: 네.
3: 근데 인간 애를 잃어버리게 되는 대사가 네. 괜찮아 별로 안 매워. 살면서 수천 번 속았어요. 전 매운 걸 못 먹는 사람이라서.
2: 못 드시는군요.
3: 근데 단 것도 싫어하는데 이 두 개를 붙인다면 어쩔 수 없이 단 걸 먹어야 됩니다.
2: 굳이 고른다면.
3: 아프잖아요.
2: 아, 그쵸.
3: 매운 걸 먹으면 아프잖아요.
2: 그쵸. 송기라 작가님은요?
4: 후폭풍 때문에 할 수 없이 단 걸로.
2: 단 걸로. 네,
4: 매운 걸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쉽지가 않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매운맛이 네. 제가 알던 매운맛이 아닌 것들도 엄청 많아요.
2: 맞아요. 엄청 매워졌어요. 네,
4: 그래가지고 웬만한 거는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셔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할 수 없이 울면서 단 거로
2: 가겠습니다. 네.
5: 아마 송 작가께서 말씀하신 게 마라탕인가 봐요.
4: 마라탕.
5: 지금까지의 네. 매운 것과 다른 매운맛.
3: 화한 것들.
5: 예, 예.
4: 알싸한 느낌도 있지만 또 매운 그 캑사이신 유의 매운 것들은 예. 정말 매워요.
2: 많이 맞아요. 신라면이 실제로 계속 매워졌다고 하잖아요.
5: 네, 맞아요. 신라면은 예전 신라면이 아니던데요.
3: 네네네.
5: 도저히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매워졌던데.
3: 그래서 아까 기축통화처럼 신라면 냅기라는 게
2: 맞아요.
3: 자주 쓰이는 말이더라고요.
2: 맞아, 맞아.
3: 바로 예. 저에게는 그게 너무나 폭력적인 생인 거예요.
5: 네. 저도 매운 거는 못 먹습니다. 근데 예전엔 뭐 먹긴 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 모여서 가면 제가 제일 매운 걸 잘 견디기도 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이걸 왜 견뎌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든 다음부터는
3: 그러니까요.
5: 예, 굳이 먹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도 그냥 둘 중에 고르라면 이게 그러니까 밸런스 게임의 진짜 문제인데
3: 선택지가 없잖아요.
2: 그러니까요.
3: 이게.
2: 오늘도 혼나고 계신 제작진분들.
5: 어쩔 수 없이 그냥
3: 단 거.
5: 예, 예.
2: 고른다면 단 걸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5: 그 전엔 좋아했는데 네. 예, 점점 그것도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예, 예.
4: 저는 거꾸로 옛날에 안 좋아했는데 이제 네.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5: 예, 예.
4: 먹지 말래니까.
3: 전 지금도 단 걸 잘 못 먹지만 네. 단 게 몸이 단 거를 원하는 순간을 나이 먹으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겨울 작가님은 이 두 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2: 전 매운 거요.
3: 매운 거 좋아하세요?
2: 좋아요. 근데 막 되게 매운 걸 잘 먹진 못하고요.
3: 고통받는 것도 괜찮다.
2: 저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단 걸 싫어해요. 네, 단맛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4: 허거 좋아하시나요?
2: 허거 맛있죠.
5: 네. 혹시 네. 이제 답은 나왔는데 아까 하신 질문은.
3: 그래서 저 궁금해졌어요.
2: 빵의 계열을.
3: 손님께서.
5: 저는
3: 빵을 좋아하니까.
5: 소금빵을 택하죠.
3: 짠쪽 계열을 좋아하시나요? 단 예. 것보다는?
5: 예. 너무 짜면 그건 좀 괴로운데.
3: 네네네. 네.

0: 좁은 빵 정도의 수준은 뭐 얼마든지 견딜 수 있으니까.
1: 아, 제가
0: 예.
1: 옛날에 빵을 너무 좋아해서 먹는데 누가 저를 보고 너무 어린애 입맛이다라고 해서 왜? 라고 했더니 일단 피자빵을 먹는 40대는 안 돼. 아니, 40대는
2: 왜요?
1: 피자빵 먹으면 안 돼. 왜안 돼?
2: 먹어도
1: 야, 피자빵 얼마나 맛있는데. 야, 모든 맛이 다 있다고. 그랬는데 확실히 뒤로 갈수록 그 블랑젤이라 그러죠? 그
2: 네네네.
1: 바게트나 그빵 자체
2: 맞아요.
1: 그쪽으로 가는 취향이 저도 좀 열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2: 네.
1: 소세지 빵 어떻게 참아? 이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궁금했어요. 손디도 빵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2: 그런 좀 이렇게 식사빵 종류도 즐기시나요? 빵 종류.
0: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빵의 백미는 식빵에 있잖아요.
2: 아.
0: 식빵 맛을 모르면 빵 맛을 모르는 거거든요.
1: 이것이 고수의 풍모라고 하죠.
0: 예. 식빵을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죠.
1: 네.
2: 아.
1: 예. 식빵이 맛있는 집은 진짜 맛있잖아요.
0: 그리고 그 식빵이 맛있는 집이라고 따로 따질 필요 없이요.
1: 네네.
0: 방금 나온 식빵은 어떤 식빵이든 다
1: 아,
0: 맛있어요.
1: 맞아요. 정말 그렇지.
0: 예.
1: 동네 식빵하고 친해지면 좋은 게 그거더라고요. 저
2: 나오는
1: 같은 경우는
2: 시간에
1: 옛날에 심지어 문자도 왔었어요. 방금 냈다. 와라. 가는 거예요. 아, 저 방금 나왔어요? 그럼 가는 거죠. 너무 먹으니까.
2: 그 정도로.
1: 네.
2: 저는 사워도우에 미친 사람이어가지고 서울 시내의 거의 그러니까 모르는 사워도우 집이 생기면 무조건 시켜 먹어보는 가서 먹어보는 편이거든요.
1: 사워도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걸요?
2: 네, 사워도우가
1: 설명을 해주신다면.
2: 그 약간 말 그대로 신맛이 나는 빵이고요.
0: 예.
2: 그 천연 효모종으로 발효를 시켜서 르방으로 발효를 시켜서 신맛을 이렇게 내는 그런 빵을 이제 사워도우라고
0: 네.
2: 부르는데요.
0: 그 신맛을 매우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1: 맞죠,
0: 빵에.
2: 네, 맞아요.
1: 그쵸, 그쵸.
2: 사워도우를 정말 좋아해서 사워도우에 미친 사람.
1: 술빵은 빵인가요, 떡인가요?
2: 술빵.
1: 야, 갑자기 막
3: 이름이 그 빵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술빵이네요.
1: 네, 술빵으로 나오지만.
2: 근데 떡집에서 팔죠.
1: 그렇죠, 그래서.
2: 네.
1: 어떻게 빵 좋아하시는 분들께 여쭤봅니다. 권위자분께.
2: 아.
1: 술빵은 빵입니까, 떡입니까?
2: 손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1: 진짜 궁금해서 좋은 거예요.
2: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밸런스 게임 오늘도
1: 네.
2: 함께 해봤는데요.
1: 아, 할거 했다.
2: 아, 할거
1: 할
2: 했습니다.
1: 거 했다.
2: 네, 오늘도 코너 속의 코너. 안 하면 이제 좀 섭섭하니까요. 밸런스 게임 함께 해봤는데, 아까 저희가 이제 뭐 매운맛 얘기도 해봤고,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한 트렌드를 계속 바꿔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매워지는 음식들이 있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유행하는 음식을 열심히 먹어보기도 하는데, 그걸 또 이끌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먹방이죠, 먹방. 먹방 보십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먹방을? 좀
3: 본
2: 보신
3: 적은
2: 적
3: 있죠.
2: 있으세요?
3: 근데 막 꾸준히 보진 않는데 이따금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1: 그건 맞네.
3: 예. 근데 그게 뭐 먹방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 장면을 보는 것도 꽤 즐거운데요.
2: 네.
3: 그것보다도 자연에서
1: 네.
3: 뭐 요즘 캠핑이라든지
1: 그렇죠.
3: 좀 묘한 곳에 가셔가지고 오늘은 좀 많이 먹을게요 하는 분들
1: 네.
3: 저는 그분들 먹방이 훨씬 더좀 저한테는 가깝더라고요. 네, 쾌감이 좀 있죠. 그걸 보고 있으면. 네.
1: 저도 사실은 먹방을 정해놓고 컨텐츠로 보는 경험 별로 없지만 왜냐면 보면 저는 무조건 영향을 받거든요. 그 메뉴를 먹게 돼요. 그 다음 끼니로. 근데 거의 영화 속에 먹는 장면을 다시 봐요. 예를 들면 이제 내부자들의 이병헌님의 라면 씬이라든가.
2: 네.
1: 아니면 뭐 하정우 배우 나와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황해에서 편의점 음식 이런 것들.
2: 김 막. 네.
1: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약간 그 깡패들의 전성시대에서 그 중국 요리 먹는 장면을 되게 좋아해요. 정말 맛있게 드세요.
2: 네네네.
1: 근데 그런 장면을 먹방이라 생각하고 보는 편이고 영향을 100% 세게 받아서 그 다음 메뉴를 꼭 간다 그렇게. 그렇게 됩니다.
0: 저는 뭐 먹방이라고 이름 붙여진 콘텐츠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왜 보죠?
2: 저도 그걸 여쭤보려고
1: 보시면은 또왜 볼까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2: 저도 이제 그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다 보면 가끔 뭐 되게 조회수가 엄청 높은 먹방들이 뜨기도 하잖아요.
1: 있죠,
2: 제가
1: 있죠, 있죠.
2: 어젠가 그저께인가 뭐 하나를 들어가서 봤는데 영상을 보기보다 댓글을 좀 봤거든요.
1: 네네.
2: 제일 위에 있는 댓글이 뭐 그런 거였어요. 애기가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애기가.
1: 네네네.
2: 애기들은 밥잘안 먹기도 하잖아요.
1: 그쵸?
2: 그래서 혹시나 하고서 먹방을 틀어줬는데
1: 네.
2: 이게 갑자기 밥을 너무 잘 먹는다는 거예요.
1: 네네네네.
2: 갓난 애기가. 그래서 아 이렇게도 또 먹방을 활용하기도 하는구나. 아프신 분들이 또 보는 경우들도 많다고 들었고요.
0: 각자의 다 이유가 있겠죠.
2: 네네.
1: 근데 먹방 관련해서 심리학 연구는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음식을 먹거나 할때 음식을 먹을 때의 쾌감이 뇌에 중추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먹으면 신호가 가서 이제 피드백 루프가 가서 그만 먹으라고 되잖아요. 네. 근데 타인이 어떤 걸 할 때 행동을 할 때 우리 뇌가 기본적으로 미러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했을 때 나오는

0: 어떤 종류의 분비물을 뇌에서 자체로 만듭니다.
1: 오.
0: 그래서 먹방이 사실 실제로 그 먹방을 보고 있을 때 뇌 MRI를 찍어보면 음식을 먹었을 때 배출되는 쾌락 쪽 중추가 자극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먹으면 금방 배불러서 끄잖아요.
1: 네.
0: 근데 보기만 하면 꺼지지 않고 계속 나와요.
1: 아.
0: 그런 의미에서 미세한 강도의 쾌락을 계속 즐길 수가 있는 거죠.
1: 아. 어, 그래, 또 그렇듯하네요. 보면서 계속 그걸 즐기게 되는
0: 연구 결과니까요.
1: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 같다.
2: 네. 뭘 계속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꾸준히 나오는데
0: 네.
2: 그 벌써 10몇 년 계속 20년 가까이 안 바뀌는 게 다이어트예요.
0: 그렇죠.
1: 아.
2: 그 연초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1: 네네.
2: 금주부터 금연의 다이어트 네. 영원히 안 끝나거든요.
0: 그렇죠.
2: 거기에 대한 금기가 있으면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즐거움도 있지만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되나요?
0: 죄의식이
2: 좀 있어요.
0: 맞아요.
2: 근데 그거를 거침없이 하고 계신 분들 보면 약간 해방감도 좀 있고
0: 맞아요.
2: 나는 좀 길티함을 벗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어떤 컨텐츠를 보는 게 많아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능력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1: 많이
2: 저렇게 많이 먹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1: 그렇죠.
2: 근데 우리 먹을 때 첫 술은 너무 맛있는데
0: 맞아요.
2: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순간부터 약간 좀 힘들어지잖아요.
1: 맞아요. 네네.
2: 그러니까 이제 그 단기간의 즐거움이라는 걸 좀 연장할 수 있으니까
0: 맞아요.
2: 그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죠.
0: 심지어 그들은 맛있게 드시잖아요.
2: 네.
0: 그러면 내 머릿속에 그 뇌는 내가 직접 먹는 게 아니니까 그 첫 술에 가장 강한 쾌감을 리시뮬레이션하는 것만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1: 계속 그것만.
0: 물론 강도는 약하죠. 실제 미뢰가 자극되진 않으니까.
1: 네.
0: 하지만 그 화학물질은 비슷한 장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넓게 얘기하면
1: 네.
0: 굉장히 좋은 풍경을 보고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아, 저기 시원하겠다. 어, 예쁘네.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2: 또 혼자 볼 때 많거든요.
0: 네.
2: 근데 이제 그렇죠. 외로울 때 같이 밥 먹는 거 보고 있으면 그것도 즐거운 유념이 있고 뭐 밥 친구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0: 그리고 네. 저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과학이라기보다는 인문학적 논문에서 봤어요. 이제 식구라는 말이 의미하는 말처럼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이 커뮤니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커뮤니티가 부서지고 있다는 것은 같이 먹는 경험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혼밥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과 비슷한 얘기인데 밥 먹을 때 우리가 그럼 느끼는 외로움은 그만큼 줄었냐? 아니란 얘기죠. 니즈는 있는데
1: 네.
0: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때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사색을 틀어놓고 밥을 먹는다거나 그 영상에 달리는 밥 친구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1: 맞아요.
0: 약간의 그 혼자가 아니란 느낌을 제일 받고 싶은 순간이 밥 먹는 순간인데 상대도 밥을 먹고 있어. 그럼 이거 완벽한 식구가 되는 거죠. 그런 종류의 어떤 심리학적 기자가 있지 않을까.
2: 반복되거든요.
0: 네.
2: 행위보다도 식사는 어쨌든 하루에 두 번, 세 번을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제 떠오르는 것도.
0: 그렇죠, 그렇죠.
2: 좀 외로움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하는 행동 중에서 그거 아세요? 생존을 위해 해야 되는 행동들 중에서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옷 입을 때 대화할 수 있나요? 그냥 옷 입고 끝이잖아요.
1: 네.
0: 잘 때 대화하면 못 자잖아요. 먹을 때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는 게 커뮤니티에 중요한 건데 지금 그거 먹방에 대체하고 있다는 말도 있죠. 채팅창에서 쓰니까.
1: 그렇죠. 네. 깊은 의미까지 또 한번 짚어봤는데요. 그 밸런스 게임 지나갔는데 유행 음식 혹시 드셔보셨는지 리스트를 정리해 주셨어요. 예, 이 리스트를 7개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2: 7개씩이나.
1: 네. 또 유행 음식이라는 게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년에 한국에서 지금까지 유행했던 음식 리스트를 주셨는데요. 몇 개 드셨을지 한번 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디저트가 많다고 합니다. 쭉 읽어드릴게요. 자, 두촌쿠, 버터떡, 봄동비빔밥, 우베가 들어간 디저트, 얼려먹는 젤리, 양쯔간루, 과일 디저트래요. 그리고 호박인절미, 이렇게 7개를 주셨습니다. 이 중에 몇 개 드셔보셨는지.
0: 대부분 디저트네요.
1: 그렇게요? 네. 저는 두촌쿠, 버터떡, 호박인절미 먹어봤습니다.
0: 저는 손디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1: 그쵸.
3: 저는 그 7개라고 하셨나요?
1: 네.
3: 그 절반은 이름도 잘 모르는 것들이라서. 두쫑코는 하도 그게 막 유행이라고 그럼 누가 좀 사왔었어요.
0: 네.
3: MBC 회사에 있을 때.
1: 네네.
3: 한 입 먹어봤는데.
0: 네네.
3: 이게 왜 이렇게 난리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지. 얘기 들어봤더니 이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0: 되게 비싸.
1: 되게 비쌌죠.
3: 예예. 예. 그래서 아니 그 많은 돈을 내고 이걸 왜 먹지 하는 생각. 만들었어요.
0: 그 시절 두쫑크는 그 시절 제가 이제 주로 일하던 데가 성수였거든요.
1: 네.
0: 그 시절 두쫑크는요 성수 거리를 걸어가면 누군가가 강제로 입에 넣어줄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 정도로 모두가 열광하는 분위기여서 저도 누가 넣어줬던 것 같아요.
1: 아.
0: 맛있었으나
1: 네.
0: 가격을 생각하면 이런 네. 느낌이었고.
3: 근데 그게 아니 말씀하세요.
0: 아, 그 이 중에서 저 먹어보고 두쫑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 아, 네네네.
3: 그럼 너무 쏠리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 현

0: 설탕이 너무 많잖아요.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아니 뭐 그 저 카페 거리도 완전 쏠림 현상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다음에 한쪽에 생겼다가 얼마 전에 쏠렸던 데는 금방 망해버리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쏠릴까 하는 그러게요. 생각이 좀 들죠.
1: 외로운 민족일까요? 홍보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다들 할 때 내가 안 하면 좀 불안하고 그리고 약간 흥을 내고 저는 약간 좋게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흥을 내고 싶어 하는 민족인가?
2: 아, 예. 그런 것도 있을 뭐,
0: 그럴 수도 있겠죠.
1: 같이 약간 흥이 올라서, 야, 그거 먹어 맛있지. 예. 같이 한번 먹을까? 이런 느낌을 좋아하나?
2: 그 흥 말씀하신 거 약간 공감됐던 게 그 코로나. 그리고 초기에 모두가 집에서 그 커피를 저으면서 달고나 커피를 먹겠다고 네네네네. 약간 그런 측면도 비슷하지 않나 싶기도 그치, 그치. 하고요.
0: 그런, 게 그런 것도 있었나요?
2: 네.
3: 네. 네. 1000번을 저어야 된다고
2: 계속 저어서 네. 네. 마시는 커피. 아무튼
0: 남들이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동참이 있지 않으면 좀 불안한 심리 같은 것들이 좀
1: 그런가 봐요.
0: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은 면으로 작동한 것도 물론 우리 사회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어떤 때는 그게 좀 너무 과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
1: 네. 과연 송 작가님은 이 중에서 몇 개나 드셔보셨을까?
2: 그러니까요.
4: 일곱 개죠?
2: 네.
4: 여덟 개요.
2: 뭐가 추가됐나요?
1: 다 추가되셨구나.
4: 밀크티가 요즘 또 유행이
1: 아, 밀크티가 네. 지금 유행입니까?
4: 그것까지 먹어봤죠.
2: 오. 최첨단의 유행을 달리고 계시네.
4: 저는 이제 한비 공부하는 분들이 다 다양한 연령층에 계신데, 네. 그런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고, 그 다음에 이것도 분석하는 일이라서요.
1: 맞아요.
4: 그러다 보니까 일단 먹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게 구해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안 먹어볼 수도 없고, 네. 그러면 이제 알게 되죠. 아, 이런 게 새롭게 오는구나라는 거를 아주 세밀하게 빠르게 볼 수 있는.
2: 그러면 그 유행의 시작점이 어딘지도 파악을 하시나요?
4: 대충 보죠. 네, 봐요. 언제 시작했고 어디서 시작했고 어디서 촉발됐고 다 보는데 시작보다 중요한 건 퍼뜨리는 거예요. 시작은 있는데 그게 수용돼야 되니까
2: 네네.
4: 지금도 새로운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어떤 거는 퍼지고 어떤 건 안 퍼지거든요.
2: 네.
4: 거기는 이제 우연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시대가 원하는 게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부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만드시는 분들이 또 있고
0: 이런 음식들이 그러면 과연 새로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여기 나온 것들이 사실은 다 존재했던 그렇죠. 음식들이고 그것을 네. 재구성해서 상업적으로 뭐 퍼뜨린다고 표현하셨지만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뭐
1: 그렇죠.
0: 새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입장에서는 뭐 별로 매력을 느끼지 않는 거죠.
4: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말할 거리가 있다는 게 너무 네. 기쁜 것 같아요. 우리 축제 때 뭘 네. 가지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뭐 같이 이것저것 만들어서 서로 네.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 별거 아닐지라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쁘고 모두가 약간 좀 일상이 아니라 일탈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늘 같이 있다가 디저트 하나라도 좀 새로운 걸 먹으면 와가 나오니까 네, 즐거우시는 거죠.
0: 자그마한 소설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프랑스 와인 같은 경우에는 얘기거리가 많은 술로 성공한 거잖아요.
1: 그렇죠.
2: 네, 네. 네,
0: 그거나 마찬가지겠죠. 네, 송 작가가 말씀하신 게.
2: 그렇죠. 뭐 이게 다 유행의 출발점이 다양하기도 하니까요. 뭐 본동 비빔밥 이런 것도 뭐 그 강호동 씨가 이렇게 비빔밥 먹는 그 모습이 갑자기 또 유행을 해서 퍼진 측면도 또 있었거든요.
1: 참
2: 유행을 보다 보면 또 재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정범 작가의 추천곡 들을게요. 어떤 네. 곡인가요?
1: 저는 카니발의 벗 가져왔는데요. 고등학교 때 급식비를 받아서 한 달 동안 최저 음식비만 남기고 전부 다 음반을 샀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그 최저 생계비라는 것은 정말 하찮은 금액이었어요. 거의 다 라면 혹은 뭐 심지어는 보리차로 가름할 때도 있을 정도. 근데 그걸 함께 했었던 정말 친했던 친구가 음식 얘기하니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친구랑 음식은 붙어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벗 가져왔습니다.
2: 네, 그러면 카니발의 벗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대부분 지역 30도를 넘어섰습니다. 서울은 32도 가까이 기온이 올랐고 경남 양산은 35도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곳곳에 쏟아지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상행선으로 차량이 많아졌는데요. 서울 양양선, 양양분기점, 인제, 가평에서

0: 한마디만 할게요.
1: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0: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1: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의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0: 생방송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한탄 방수.
0: 한탄 방수
1: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0: 싱크볼 뱉죠. 싱크볼 뱉죠.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뱉죠.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백조싱크.
3: 손석희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일요일 코너 진행을 맡은 작가 김겨울이고요. 오늘은 음식과 미식을 주제로 손석희 DJ, 송기령 작가, 이종범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음식과 미식 관련해서 가장 화제가 됐던 콘텐츠를 꼽아본다면 역시 요리 서바이벌이었죠. 흑백요리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흑백요리사가 정말 거대한 어떤 미식의 열풍을 불러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송기령 작가님은 미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흑백요리사 어떻게 보셨었어요?
4: 그러니까 이제 너무 소중한 일을 해오셨는데 네. 지금까지 우리가 그분이 이렇게 식당에 앞에 계시지 않으니까 좀 간과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알게 된 거고 또 한 가지는 경험이 이제 깊어진 거예요. 어디 가서도 좋은 걸 보고 경험해 볼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좀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주목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사실 다른 국가에서는 벌써 주목받았던 일이었는데 약간 좀 늦게 온 거거든요.
3: 네네네.
4: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모르던 사이에 너무 많이 이렇게 준비하셨던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5: 그러니까
4: 이제 발견된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그다음부터 한국의 음식에 대한 혹은 음식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것까지 다 더 많이 존중하는 문화가 나온 건 너무 바람직한 것 같아요.
5: 그렇죠.
4: 하나씩 둘씩 우리 직업들이 재조명 받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스테이지에 있는 것만 봤다면 이제 네. 스테이지 뒤도 보기 시작했잖아요.
3: 그쵸.
4: 그래서 아름다운 예제라고 봐요. 근데 재밌는 거는 흑백요리사 맵이 있어요.
3: 네.
4: 그래가지고 해외에 있는 분들이 흑백요리사 출연진들이 현재 운영하시는 업장에 가는 거를 굉장한 즐거움으로 보시는 거 보면서 와, 이건 진짜 한국의 관광산업에 정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3: 네.
4: 먹으러는 와야 되거든요.
3: 아, 그렇죠.
4: 뭐 예를 들어서 음식 말고 물건이라든지
5: 그쵸.
4: 컨텐츠는 보면 되는데 이건 네. 반드시 와야 돼요. 그래서 한국 관광이 지금 잘 되는 게 이분들 때문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5: 그러네요.
3: 송기령 작가님은 가보셨어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 곳에?
4: 운이 좋게 몇 군데 가봤는데요. 네. 이제 예약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 전에 가봤던 곳도 좀 있었고
3: 네네.
4: 그다음에 어떻게 운이 좋아서 가본 곳도 있죠. 확실히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더 존중하세요. 예전에는 그냥 좋았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사진도 같이 찍고 셰프님들이다.
3: 인상을 좀.
4: 그러니까 그것도 새로운 문화가 좀 만들어지는 거라 좀 반가워요.
5: 예. 그렇죠.
3: 이종호 작가님 흑백요리사 보셨죠?
5: 저는 친한 친구가 제작한 프로그램이에요.
3: 네네네.
5: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하는 과정도 듣고 끝나고 나서 뒷얘기도 듣고 이렇게 그런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저에겐 되게 약간 마음으로 되게 친밀한 프로그램이고 특히 시즌 1 처음 봤을 때 충격적인 비주얼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같이 밴드를 하던
3: 네.
5: 20년, 25년 지기 동생이 만든 프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기하던 그 비주얼 쇼크들이 있는데 그걸 여기서 네. 다 구현했구나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반가웠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1년 사이에 맛집에 줄을 서봤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인 것 같기도 해요.
3: 계기가.
5: 저렇게 저런 언어로 표현한다면 궁금하다라는 마음을 좀 느끼게 해줬던 프로였어요.
3: 어떤 점이 좀 어필이 되셨어요?
5: 사실은
3: 네.
5: 그 심사위원분들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작업도 비슷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이 무언가를 좋아할 때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0: 거기에 대해 언어를 주는 직업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심사위원분들이 그 언어를 되게 잘 주셨잖아요.
1: 그렇죠.
0: 아. 그러면 이미 그걸 먹어봐서 좋아했던 사람들은 아, 저 맛 좋지 라고 공감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언어가 구체화될수록 궁금해지고
2: 그렇죠.
0: 그러면 그 궁금함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이제 임계점을 넘어가면 줄을 한번 서볼까? 가 되는 거예요. 정말 액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휘를 제공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파워풀했던 것 같아요.
2: 손디는 직접 이제 셰프분들 몇 분 인터뷰도 해보셨었잖아요.
3: 예, 예, 예.
2: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세요?
3: 그때 네 분이 나오셨나? 근데 다 공통점은 그 자신들에 대한 그 음식에 좀 고민이 많다는 거였죠. 사실은 어떤 경지에 오른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늘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음식에 나름 목말라 있고 예. 그리고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때로는 문 닫고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체험도 해보고 이게 뭐 그냥 대충 해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극을 받기를 원하는 그게 그 이른바 이제 고수나 대가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 그러네요. 굉장히 유명한 스페인 출신의 셰프랑 한번 대담하는 적이 있었는데
2: 네.
1: 분자요리를 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얘기 주제가 창의성이었어요. 전혀 다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0: 그러네요.
1: 다른 주제 내용에 대해서 정말 몰입하고 본인의 작업을 보여주시는데 그 자체가 창작이었어요.
0: 맞죠.
1: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아 끝에는 거의 같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0: 생각보다 셰프님들하고 작가님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는데 네. 얘기하는 주제가 비슷합니다. 뭘 봐서 뭘 배울 건데 안 해본 거 어떻게 조립할 건데 그걸 어떻게 알릴까.
2: 네네.
0: 그리고 내가 일단 먼저 소비자로서 굉장히 만끽하던 사람이었어. 이것들 비슷해가지고 꽤 반갑고 훈훈한 분위기 잘 되거든요.
1: 수련의 과정이 정말 혹독해요.
0: 네, 맞아요. 도제적인 것도 비슷해요. 네.
2: 그쵸, 그쵸.
1: 거의 하루에 10시간 넘게 계속 일하시거든요. 현장에서. 근데 실제로 고객이 있고 심지어 원가가 상당한 재료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가 그쵸. 있으면 안 돼요.
2: 그쵸.
1: 보고 있으면 정말 치열한 현장이라서 이거를 매일같이 라이브를 하시는 게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2: 네. 그래서 그런지 이 한국의 유재덕 셰프가 신문 칼럼에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조금 읽어드리면 요리사도 접시 위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다만 우리의 그림은 화폭의 그림과 운명이 다르다. 벽에 걸린 화가의 그림은 10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남아있다. 그러나 내가 접시 위에 그린 그림은 손님이 포크를 드는 순간 무너지고 입에 넣는 순간 사라진다. 맛도 온도도 향도 그 한 끼가 끝나면 자취를 감춘다. 음식은 사라지기 위해 태어나는 그림이며 찰나의 예술인 셈이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종모 작가님 좀 공감하시나요?
0: 완전 공감하죠. 저는 음식은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다각도에서 공감하는 편인데 예술이 뭐냐는 얘기는 진짜 오래된 얘기잖아요.
2: 네.
0: 이거는 작가들에게 물어보면 너무나 다채로운 대화가 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정답이 아니라 흥미로운 입장인 거죠. 어떤 원시인이 있어요. 그 원시인이 본능에 따라 행동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생존 욕구라든가 뭐 식욕이나 성욕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던 상황에 갑자기 맹수가 등장을 하면
2: 네.
0: 엄청나게 도망을 가겠죠.
2: 그렇죠.
0: 근데 구사의 쌩으로 내가 피하는 순간 맹수가 나를 덮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그 떨어지는 맹수를 보면서 뭘 할까요? 이제 다시 본능에 따라 움직일까요? 그 떨어지는 맹수한테 메롱을 했어요. 예술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그 이론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본능과 생존이라는 것과 멀어질수록 예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리라는 것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는 행동과 가장 거리가 먼 종류예요. 어떻게 보면 비효율의 끝을 추구하는 행동이라고도 보여요.
2: 네네.
0: 물론 맛이라는 면에서는 안 그렇지만 당장 내가 죽고 싶지 않아 먹을 때는 요리를 최소화한단 말이죠.
2: 네.
0: 그래서 저는 셰프들이라는 요리를 볼 때 어떤 체험을 주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고민해서 만들어진 컨텐츠니까 다른 예술 작품하고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똑같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하죠. 체험을 주잖아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찰나의 예술이고 사라진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벽에 걸어놓는 그 그림은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복원을 해야 됩니다. 물성을 띠기 때문에 풍화가 되고요.
2: 네.
0: 많은 부분이 열화가 돼요. 하지만 체험으로 들어가게 되면 경험은 풍화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아름다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험을 주기 위한 예술의 기능으로 보면 요리가 조금 더 물성을 띈 인쇄된 그림보다 영속적이지 않나?
2: 아, 오히려.
0: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과장일 수도 있지만.
3: 뭐 그 과장이라고 보긴 어렵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은

0: 오선지 안에서 나오는 예술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아, 물론 오선지라는 것이 이렇게 지극히 제한된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음식은 뭐 어떻게 보면 훨씬 다양한 식재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그것이 예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는 뭐, 그 파인다이닝처럼 이렇게 뭐 비싼 요리만이 예술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라면 하나를 제대로 끓여도 그게 예술이잖아요.
1: 아, 그렇죠.
0: 예, 우리가 흔히 말도 그렇게 하잖아요. 맛이 예술인데, 예, 뭘 먹든지 간에. 예술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은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기도 네. 하고,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기도 하고.
1: 그러니까요.
0: 음식은 바로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1: 저 예. 정말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라면 시술법을 갖고 있거든요.
2: 오. 아, 궁금한데, 이야. 여기서 잠깐 여쭤봐도 되나요?
1: 진짜요?
2: 네.
1: 아, 제가 예전에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2: 네네.
1: 정류 코너에 가면 차돌박이 냉동을 팔아요.
2: 네.
1: 근데 다 팔린 그 트레이에 차돌박이 얇아서 네. 가루가 수북해요.
2: 오.
1: 친해지잖아요.
2: 네.
1: 다 받아가요, 베일에다가. 저의 냉장고 냉동실에는 차도박이 가루가 항상 있던 거예요. 어떤 종류의 라면을 끓이든 그거 한 스푼을 넣어요.
2: 네.
1: 그럼 정말 다른 국물이 되고요.
3: 수고기 라면.
2: 그렇죠.
1: 그게 되게 너무 다르거든요. 특히 가루가 된 고기라는 건 쓸데가 없어요. 근데 라면 국물에 들어가면 참 존재감이 강력해집니다. 그런 것, 예를 들면 그런 것들?
0: 그럼 뭐 대형마트에서 알바를 해야 가능한데.
1: 아니면 단골이 되면 됩니다. 그 정말 팔 데가 없어가지고 버리는 걸 내가 봤어요. 그거 그냥 봉투에 담아주세요. 그럼 주거든요. 약간 그, 뻔뻔할 수 있다면?
2: 네. 아, 약간 비장의 레시피 중에 하나군요.
1: 그런 거죠.
2: 감동을 줄 수 있는 레시피. 이게 또 예술과 비슷한 측면이 또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참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똑같은 작품도 누구에게는 참 재밌고 누구에게는 참 재미가 없고 근데 음식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겐 참 맛있는데 아, 난 좀 별론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게 되기도 하죠. 이게 좀 그러신 적 있으세요? 다 맛있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다. 아니면 뭐 다 맛없다고 하는데 나는 맛있 잘 먹었다.
3: 매일같이 그렇죠. 같이 가면 이제 누구는 안 맞고 누구는 그렇고. 근데 이제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여기가 맛이 없는 집이야 라고 이제 단언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좀 화가 나죠.
1: 그러네요.
3: 왜냐하면 취향이 다른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다음엔 빼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네.
2: 예. 서로 다르게 어차피 느끼는 건 서로 다르니까.
3: 그렇기 때문에 또 즐거운 게 아닐까요? 다른 것도 해볼 수 있고.
1: 그렇죠. 네. 저는 둘 중에 하나의 경험만 해봤죠. 다들 맛있다는데 맛없다? 없어요, 그런 경험. 다들 맛이 별로라는데 나중에 맛있지는 되게 많아요.
2: 아, 좀 기준이 너그러우신가요?
1: 그쵸. 아니, 그 유동식을 텐으로 먹던 사람이니까. 아, 뭘 이렇게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생존에 유리한 사람인 것 같아요.
3: 극악의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2: 그러게요.
0: 그 취향만큼 개인적인 것도 없잖아요.
2: 그쵸.
0: 예. 네. 근데 취향도 근데 이제 바뀌잖아요.
2: 그쵸.
0: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또 환경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전에는 잘 먹었던 걸 지금 안 먹는 경우도 있고
1: 네네.
0: 전엔 안 먹었는데 지금 먹는 것도 있고 맨날 바뀌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렇죠.
0: 예, 그걸 그래서 그 취향에 난 다 다른 취향을 획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3: 예. 근데 그게 좀 날카로워질 때가 언제냐면 좀 고가의 음식일 때 더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요.
0: 예.
3: 이 정도의 비용을 냈는데
2: 그렇죠.
3: 이 정도의 기준이 좀 높은 우리의 기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뭐 미슐린 그런 레스토랑보다 빅구르망 정도?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평가가 더 좀 너그럽고 더 기대하는 바도 좀 더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1: 그러니까
3: 적정한 가격 이내에서 좋은 걸 주시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정도의 재료를 쓰면 다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1: 저게 되면 예. 말씀 들어보니까 저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플라시보인 것 같아요. 비싸? 맛있다고 해석함.
3: 맛있어요.
1: 맛있는 집이라 그러면 이미 뇌가 맛있다고 느끼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플라시보를 자체적으로 거는 거 아닌가.
2: 그냥 자동으로 맛있다를 해놓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1: 아, 역시 비싼 맛이다. 이건 맛있는 거야라고 해석이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저를 보고 누군가가 맛의 객관화가 안 돼 있다. 정말 맛있는 걸 다양하게 먹어봐서 데이터에 들어가 있어야 비교 대상이 있는데
2: 네.
1: 그런 경험이 없어서 맛의 객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생존에 유리하고
2: 네.
1: 행복할 준비가 돼 있고 나쁘게 말하면 진짜 맛있는 걸 좋게 말하면
2: 네.
1: 맛있는 걸 먹어볼 게 많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2: 많이 남아있다.
1: 이해하시죠? 네.
2: 그러면 저희가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꼭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알약 질문을 제가 꼭 하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드래곤볼 선두.
2: 알약.
1: 선두. 네, 알약.
2: 그 SF 영화나 뭐 이런 드래곤볼처럼.

0: 그럼 작품 중에는 음식을 뭐 알약이나 캡슐 이렇게 묘사를 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뭐 식사 대용 캡슐이 나온다면 먹는다 안 먹는다 뭐 이런 얘기 하게 될 때가 있죠. 드시겠어요? 식사 대용 알약 캡슐.
1: 드실 것 같은데.
2: 옛날에 그 마시던 걸 알약으로 먹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나?
0: 큰 차이가 없긴 하죠.
2: 근데 저는 그 얘기합니다. 그때쯤 그 정도의 기술력이 된다면 허기를 달래기 위해 알약을 먹는 효율성과 함께 배부를 걱정 없이 계속 맛있을 수 있는 자극도 받을 수 있지 않나.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바쁠 때 알약 먹고 네. 놀 때 그 네로 황제 같이 네. 끊임없는 미식 자극.
0: 일단 전기를 뭐 신호로 해서.
2: 꽂아놓고 있는 거죠. 네. 아, 뭐 100그릇째 먹는 데 맛있네. 이러면서 이제 배부르진 않으니까. 아. 근데 저는 알약 바쁠 때 먹을 것 같긴 합니다.
1: 그러니까 느낌은 계속 맛있는 거고 네. 먹는 건 오히려 적게 먹는 이런 상태를.
2: 그럼 이제 몸은 오히려
1: 그러니까요.
2: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정말 맛있다 이 라면 30그릇째 자극만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1: 재밌는 건 그 알약 얘기가 저 어렸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요. 항상 있잖아요.
1: 왜 우리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3: 근데 그 알약 얘기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2: 네. 네.
3: 근데 왜 안 나오는 걸까요?
1: 글쎄요.
0: 그렇죠. 네.
3: 안 만드는 이유는 한 가지죠. 그렇죠. 먹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네. 물론 뭐 저 같은 경우 요즘 같으면 뭐 좋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방송을 하니까
0: 네.
3: 우리 못 먹잖아요.
2: 그러니까요.
3: 네, 그러니까 뭐 음악 한 곡 나갈 때 하나를 먹고 끝낼 수 있으면 물론 좋긴 좋지. 근데 그건 행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2: 슬프죠.
3: 그러니까 그 저는 뭐 장담해서는 안 되지만
2: 네네.
3: 하나로 먹는 음식은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2: 그러게요.
1: 사실 그것 때문에 계속 SF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원래 네. SF가 약간 다크 스토리거든요.
2: 맞아요.
1: 디스토피아를 네. 그리는 거라서 맞아요. 이러면 안 되라는 거를 계속 알려주신 게 아닐까 작가님들이.
2: 그렇죠. 실제로 그 전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알약에 근접한 종류의 시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있잖아요.
0: 그렇죠.
2: 그 니즈가 모든 걸 지배하는 세팅이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걸 보면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파견 나가는 사람이나 뭐 그런 그 특정한 직군의 사람들은 위해서는 나오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해보긴 해봤거든요.
1: 전투 식량 먹는 먹방도 꽤 있거든요.
2: 맞아요. MRE. 네.
1: 그래가지고 뭐 국가별로.
0: 우주식량 같은 네. 것도 뭐.
2: 맞아요. 우주식량도 그렇죠. 있고. 저도 MRE 참 좋아했었는데.
1: 그래서 그걸 먹는 장면 보는데.
0: 되게 너그러우시네요. 정말.
1: 국가별로 다르고 연동별로 네. 다르고 해가지고.
2: 맞아요.
1: 근데 현장에서 그것도 다 원활하지는 않았대요.
2: 그렇죠.
1: 다 전달이 안 돼가지고 되게 힘들게 먹었다고. 그래서 그거 먹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전쟁터에서도 그렇죠. 해야 되니까.
0: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F에서 왜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방향으로 그런 게 나온다라고 묘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그 중에 하나가 설국열차의 그 양갱이잖아요.
1: 성분을 얘기할 수 없는 양갱.
0: 그렇죠. 성분을 얘기할 수 없는 그 양갱인데 이게 또 요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기후변화 문제와 또 자원고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2: 네,
0: 사실 음식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에게 그 놓여있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기후변화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또 제철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은 제철이 이게 지금이 이게 제철이 맞았나 뭐 싶어지기도 하고요. 좀 그런 생각 드실 때 없으세요?
1: 지금 까먹은 건 딸기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2: 저 제철 진짜 모르거든요. 네. 지금 제철은 뭐예요? 지금 무슨 음식이에요?
0: 복숭아, 복숭아.
2: 복숭아예요?
0: 네. 약간 지나가는 중이긴 하죠.
2: 저는 제철 음식을 맞추는 사람 보면 너무 신기해. 능력자 같아요, 되게.
1: 지금 제가 예전에 좀 봤던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네. 그 일단 과일류는 지금 막 섞이고 있어요.
0: 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딸기 제철은 봄이었거든요.
2: 네.
0: 근데 언제부턴가 겨울에 다 딸기를 그렇죠. 먹는 거예요.
1: 그렇죠. 더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0: 네.
1: 저 기억이 나는 게 5월 말쯤 되면은 딸기를 이렇게 술에 들고 다니셨어요. 이게 녹아버리니까.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사가지고 잼을 담갔거든요. 그때는 뭐 거의 이만큼 양이라고 할지라도 얼마 안 했어요.
0: 네.
1: 이유는 버리게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떨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0: 그러니까
1: 냉장 기술도 있지만 하우스테벨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요즘 제철은 그래서 대부분 다 해산물이에요.
0: 해산물.
1: 수산물이 이제 제철이 있고 육상에서 올라온 것들은 잘 안 보여요.
3: 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철은 이미 무너졌잖아요.
0: 네.
3: 예.
0: 네. 네.
3: 그 기후변화도 이전에 비닐하우스 많이 생기면서 제철은 다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 비닐하우스는 이제 수익을 위해서 생겨난 거잖아요.
2: 네, 그렇죠. 네, 그렇죠.
3: 땅을 계속 놀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 이미 전통적인 제철 식재료에 대한 개념은 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런 점에서는 그 옆나라 일본은 약간 좀 그 부러운 점이 좀 있긴 있어요. 거기는 비닐하우스가 그렇게 많진 않고 제철을 상당히 따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자기 고장에서 나는 것을 무척

0: 가지고.
1: 아, 그래서 그 리틀 포레스트 같은 작품이
2: 뭐 그런 게 가능한 거겠죠. 예, 그 점은 좀 부럽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철에 나오는 채소나 과일을 마켓에서도 굉장히 중시하고 그런 거는 좀 근데 이제 뭐랄까 그 기후 변화의 문제라는 것은 제철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식성이 바뀌는 게 문제잖아요.
0: 그렇죠. 아예 안 나오는 거죠.
2: 우리도 있던 작물이 이제 없어져 버리고 그 대신 또 딴 걸 뭐 아열대에 맞춰서 키워야 된다라든가.
1: 네.
2: 근데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없던 작물을 다시 그 재배해서 먹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거마저도 안 되고 아예 사라져 버리게 되면 그게 문제죠. 뭐 그러니까
1: 그럼 이제 알약을 만들어야겠네.
3: 그래서
1: 알약으로
3: 선조가
2: 돌아. 알약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뭐 그런 가능성이.
0: 그러게요. 10년 전쟁이니까.
4: 생존이니까.
0: 그러니까. 그렇죠.
4: 수박 같은 경우에 지금 크리스마스 때 파는 게 있거든요.
3: 네. 네.
4: 그 수박 색깔이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라 가지고 크리스마스 색깔이랑 비슷해서 11월달 12월달에 파는 수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먹던 수박이 겨울까지 간 거죠. 농담이 뭐였냐면 그러다가 한 바퀴 돌겠다고.
3: 그렇게
1: 당겼는데
3: 봄에 나오는
1: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여름 다시 나오겠네요.
3: 그러게요. 자, 저희가 약간 무거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가볍게 오늘 저녁 메뉴 추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저녁 이거 어떠세요? 한 메뉴 하나씩 딱
1: 갑자기
3: 골라주시죠. 마지막으로.
1: 네. 저 지금 머릿속에 그냥 떠오른 거는
3: 그냥 떠오른 거. 네.
1: 차슈를 추가하고 계란을 추가한 돈코츠 라면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3: 돈코츠 라면. 네. 차슈 추가한 거.
1: 진한 걸로.
3: 진한 걸로. 송경 작가님.
4: 저는 가볍게 소유 라면.
3: 소유 라면. 같은 메뉴로 가시는 건가요?
4: 같이 가야 되니까. 네.
3: 소유 라면. 쇼유 라면으로.
2: 네. 아, 라면이네요.
1: 소유
2: 저는 뭐 제 메뉴도 해결 못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뭐 추천을 한다는 건 좀 그렇고 두 분이 앞에 잘 추천해 주셨으니까 저 그냥 생략하고
3: 네.
2: 여러분이 가장 편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3: 좋은 제일 추천입니다. 좋은 제일 좋은 추천이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송기령 작가님 추천곡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떤 곡인가요?
4: 손디 얘기해 주신 그 노래예요, 바로.
3: 네.
4: 보통 미식 그러면 이제 예쁘고 맛있는 거, 비싼 거 이 생각하는데 이 노래는 잭 존슨의 바나나 팬케이크예요.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비 오는데 나가지 말자. 내가 팬케이크 네. 만들어줄게.
1: 스위트한데.
4: 네, 너무 스위트한 내용이고.
3: 네네.
4: 우리 그거 있잖아요. 비 올 땐 꼭 파전 먹고 싶다고.
3: 그렇죠, 그렇죠.
4: 동상이 비슷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3: 팬케이크 붙이는 거군요.
4: 그렇죠. 맛있는 거보다 가까운 사람이랑 그냥 가까운 데서 편한 거 먹는 게 어떨까 하는 네.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3: 네. 이 곡 들으면서 오늘의 사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다채로운 사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위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

0: 4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첨단 바이오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가 경북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2026년 9월 10일부터 3일간 안동체육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백신, 첨단재생, 대마천연물, 뷰티를 아우르는 혁신기술의 향연.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부터 청년의 꿈을 잇는 취업박람회까지 바이오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도약의 장. 경북 첨단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행사는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3: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0: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석 달 전 제주에서 실종된 37살 장미란 씨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합니다. 장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은 다른 사건도 비슷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긴급 체포됐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3: 경찰관들이 해안가를 돌며 주변을 살피고 바닷속까지 들어가 샅샅이 뒤집니다. 경찰 수색견도 투입됐습니다. 지난 5월 제주 한림항 근처에서 실종된 37살 여성 장미란 씨를 찾기 위해 뒤늦게 대대적인 재수색에 나선 겁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 신호가 잡힌 한림항은 물론 주변 폐가와 하천, 수풀까지 뒤졌지만 장 씨의 행방은 아직 묘연합니다. 실종 석 달이 지나면서 CCTV도 대부분 삭제돼 장 씨를 찾을 단서가 부족한 상황. 장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이 몇 시간 만에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면서 수색 골든타입을 놓친 겁니다. 앞서 해당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장씨가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며칠 거짓말 했던 게 제일 아쉽죠. 저희들은 그것만 믿고 좀 있으면 오겠지 했는데.
2: 실종자 장미란 씨 아버지입니다.
3: 경찰은 이 경장이 지난 7월 다른 실종 사건도 장 씨 사건과 비슷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고 어제 오후 긴급 체포했습니다. 실종된 남성과 연락한 적도 없으면서 가족들에게 남성이 무사하다고 거짓말하고 사건을 끝낸 겁니다. 이 같은 허위 종결 정황은 남성의 가족들이 지난 21일 재신고를

0: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후 경찰이 뒤늦게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남성은 실종 51일 만인 어제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장의 여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1년치 사건을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1: 국내 주류 출고량이 27년 만에 300만 킬로리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맥주와 소주 출고량은 2022년 이후 3년 연속 줄었고, 막걸리는 5년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류 출고량은 298만 8천 킬로리터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주류 출고량이 300만 킬로리터를 밑돈 것은 국제통화기금 위안위기 시절인 1998년 이후 27년 만이고, 10년 전인 2015년 380만 4천 킬로리터와 비교하면 21.5% 감소했습니다. 다음 달 제조업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0일에서 14일 업종별 전문가 126명을 상대로 전문가 서베이 지수 PSI를 조사한 결과 9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는 108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PSI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업황 개선을, 낮으면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업황 전망 PSI가 기준치를 넘어선 건 2개월 만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정부 비축 수산물 2만 톤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출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해수부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명태와 오징어, 고등어와 갈치, 조기와 마른 멸치 등 6개 품목을 다음 달 27일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 오프라인 도매 시장에 공급합니다. 소비자는 이들 정부 방출 수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해수부는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동맹에는 패싱당하고 북한에는 조롱당하고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 지시로 반토막 났다. 동맹의 결정에서 우리 정부는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같은 시각 북한은 정부를 조롱하며 동해로 미사일을 쐈다. 대화의 손짓에 돌아온 것은 악수가 아니라 따귀였다라며 국민은 반드시 이재명 정부의 안보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민석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오늘 열려 주요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김 대표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 등 집권당으로서 입법 책임을 다하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청에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경찰이 실종 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라며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종자 가족을 더욱 힘들게 하는 장난 전화나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보스턴과의 원정 경기에 6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4타수 1안타, 도루 1개를 기록하며 시즌 타율 2할 9푼 1리를 유지했습니다. 이정후는 앞선 3타석에서 범타에 그쳤지만 팀이 2대0으로 앞선 8회 투아웃에서 우전 안타로 1루 주자를 3루에 보낸 뒤 시즌 9번째 도루에도 성공했습니다. 팀은 2대3으로 역전패했습니다. 철도 운영자가 철도 종사자의 음주와 약물 사용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신고 의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기준

0: 을 세분화해 1회 위반 시 150만 원, 2회 위반 시 300만 원, 3회 이상 위반하면 450만 원입니다. 북한과 중국 간 무역 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됐지만 구조적 무역 적자가 계속되는 불균형한 회복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북중 무역 분석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북중 총 무역액은 약 15억 1천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 약 12억 6천만 달러보다 19.6%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북중 교역 규모가 상당 부분 정상화됐지만 특정 품목 수출 집중과 구조적인 무역 적자가 지속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 연안의 어획 금액이 사고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늘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후쿠시마현 연안 어업계의 어획 금액은 43억 6천 7천만 엔, 우리 돈 약 381억 원으로 사고 전의 50% 수준에 이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와 충남, 강원 내륙 산지, 전북 서부에 5에서 40mm, 광주 전남과 경남 서부 내륙에 5에서 30mm입니다. 인천과 강원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양산 36도, 대전 34도 등으로 예보됐습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2시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부주의로도 일어날 수 있는 화상사고. 화상사고 응급처치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화상을 입었다면 병원 진료에 앞서 화상 부위를 빨리 식혀주세요. 흐르는 수돗물에 화상 부위를 대고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30분 이상 식혀주세요. 두 번째, 얼음이나 얼음팩은 오히려 상처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세 번째, 물집이 생겼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터뜨릴 경우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 통증이 가라앉으면 깨끗한 천이나 붕대로 화상 부위를 감싼 후 병원에 방문하세요. 다섯 번째, 확인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되도록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고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기억해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우리 조상님들은 더위가 꺾이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옷과 이불, 책을 모두 꺼내 햇볕과 바람에 널어두며 습기를 날렸다고 합니다. 이 풍습을 포쇄라고 부른대요. 요즘으로 치면 집안 곳곳에 눅눅함을 털어내는 여름 대청소 같은 거죠. 포쇄는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채비이자 마음을 다잡는 의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옷과 이불, 책, 그리고 마음 중에 어떤 것부터 말려볼까요?

0: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띄워드리면서 8월 23일 일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문 열어봅니다. 드디어 목이 입이 삐뚤어진다 하는 처서가 왔습니다. 24절기 중에서 우리가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절기가 아마 처서일 것 같은데, 8월도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고요. 정말 가을이 성큼 올 것만 같죠. 여러분은 이때쯤 집안 대청소 한 번씩 하는 편이신가요? 지금 집 상태는 어떨까요? 오늘 손트라 1, 2부는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준비했고요. 3, 4부에는 오직 손트라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한정판 라이브죠. 손트라 보석 상자 힘껏 열어볼게요. 우리 광고 듣고 바로 출발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6: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6: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6: 보험이 든든하구만.
7: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건강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일주일에 딱 하루 트로트는 쉬지만 음악은 계속됩니다. 이 시간엔

0: 영화 명대사 들어보셨나요?
1: 내게 사자, 응? 남편도 사자, 응? 내가 엄마, 응? 내게 사자하고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손타도 듣고 다 해서.
0: 그렇습니다. 서장, 이장, 부장, 반장, 회장님도 모두 즐겨 듣는 손타. 일요일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나 트로트 잘 모르는데 상관없어요. 장르 가리지 않고 들려드리니까 그냥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오늘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우물정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3362님께서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미국 사는 딸 손주랑 인별그램 팔로우 했어요. 이제 SNS로 멀리 떨어져 사는 아쉬움을 조금씩 해소하려고요. 태진님도 축하해 주실 거죠? 어반자카파 뷰티풀 데이 신청합니다. 이렇게 용기 내셔서 한번 도전하셔서 너무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해야지 멀리 사는 딸 손주랑 또 연락도 하고 그러죠. 맞죠? 2725님께서는 오랜만에 휴가 와서 손트라 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차는 좀 밀리지만 손트라 들면 시간 빨리 지나가겠죠. 노트롯데이니까 신청 한번 해봅니다. 아무따 밴드의 알고 있잖아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아무따 밴드는 연예인들로 이루어진 약간 좀 스페셜 콜라보 밴드죠. 뭐 또 드럼에 김준현 씨 계시고 또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조정민 씨가 피아노를 치고 있고 조영수 씨도 키보드를 치고 있고 뭐 홍경민 씨가 리더로서 뭐 베이스도 치고 뭐 보컬도 하고 객원 보컬로 차태현 씨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참 재미난 밴드인데 아무따 밴드의 알고 있잖아 보내드리기 전에 어반자카파의 뷰티풀 데이도 있었죠? 두 곡 띄워드릴게요.

아모따 밴드의 알고 있잖아 방금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었던 노래 어반자카파의 뷰티풀 데이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일주일에 딱 하루 트로트 쉬고 장르 상관없는 노 트로트데이 8299님께서 태진님 하트 구름 본 적 있으세요? 저 하트 구름 봤다요. 퇴근길에 무심코 하늘에 올려다 봤는데 하트가 딱 손트라에도 공유해봅니다. 신청곡은 The Mamas and the Papas의 Dream a Little Dream of Me. 아 그러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아 이게 제대로 완성된 하트네요. 이거 봤을 때 얼마나 기분 좋고 또 신기했을까 이런 것도 소소하게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Dream a little dream of me. The Mamas and the Papas의 노래 띄워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한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고속도로는 강원권과 연결된 길에 차량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양양 분기점 정체를 시작으로 인제와 내촌, 가평에서 설악, 서종에서 파도까지 모두 28km 구간에서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원권 어려운데요. 평창에서 둔내, 새말 구간, 여주에서 이천, 양지, 광교터널에서 인천 쪽으로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는 사고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당진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 또 팔탄분기점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서산에서 당진, 발안에서 팔탄분기점으로 많이 어려워졌고요. 이후로 일찍에서 금천 구간 밀립니다. 청주영덕선 청주방향 북위성에서도 사고입니다. 최수연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2부 첫 곡으로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어쩌다 듣고 왔습니다. 참 저 나왔을 때 계속 다 어쩌다 어쩌다 이것만 반복했던 기억이 있네요. 3268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창틀 사이 청소해주는 로봇은 아직 없는 거죠. 전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물 한 잔 마시고 물티슈 뽑아 창틀 닦는 게 아침 루틴이에요. 덕분에 저희 집 창틀은 항상 깨끗한데 오늘은 좀 귀찮네요. 어쩌다 하루 쉬는 건 괜찮겠죠?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어쩌다. 뭐 하루쯤이야 너무 괜찮죠. 마음 편히 좀 쉬셨으면 좋겠고 그 전에 저 온라인에서 그 창틀 닦는 무슨 뭐 팁 있었는데 이제 약간 스펀지 같은 거를 잘라요. 예, 그냥 그 칼로 이렇게 잘라 놓은 다음에 그냥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그냥 넣어서 이렇게 쓱만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요새 너튜브에 이런저런 꿀팁이 있으니까 더 편하게 청소하시길.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신청곡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3547님께서 노트롯데이 처음 신청해봅니다. 선선해진 날씨, 높은 하늘에 떠가는 구름처럼 제 마음도 몸도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네요. 아, 몸무게는 천고마비지만요. 더욱 힘내서 달려볼게요. 101의 에너제틱 신청합니다. 우리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101의 에너제틱이요.

레드벨벳의 빨간 맛 보내드렸고요.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101의 에너제틱 신청곡이었죠. 빨간 맛도 5245님의 신청곡이었는데 어렸을 때 손톱에 봉숭아 물들인다고 비닐로 싸고 하얀 실로 꽁꽁 묶었죠. 자고 일어나면 다 풀려있는 손가락이 두세 개 정도 있었어요. 어제는 딸이 발톱에 페디큐어를 해줬어요. 발톱 정리한 후 매니큐어를 LED 램프로 굳혀주니 단단하게 붙어서 반짝반짝 예쁘네요. 우리 딸 고마워. 레드벨벳의 빨간 맛 신청해요. 어머니와 따님과 막 이렇게 서로 페디큐어 해주고 뭐 매니큐어 해주고 하면 더욱더 돈독해지고 서로 이렇게 더 친해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게 되고요. 우리 5245님의 신청곡으로 보내드렸고요. 우리 이제 또 5070님의 신청곡으로 넘어가 볼까요? 손틀어 보느라 빨래 넣는 것도 잊고 있었네요. 하지만 자연바람 부는 우리 집 옥상은 한 시간이면 모두 말라요. 우리 옥상 최고야. SG 워너비 라라라 신청합니다. 근데 요새 날씨면 진짜 한 시간이면 다 마르나 봅니다. 진짜 너무 자연 건조기를 갖고 계셔서 너무 축하드리고 노트롯데이 오늘도 한번 달려보았고요. SG 워너비 라라라 갑니다.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비지카해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화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모든 인쇄 가능한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8: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9: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0: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11: 나왔어.
10: 우리 남편 도드람.
12: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9: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3: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있나 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3: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이제 2부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 트로트 데이. 아, 장르 상관없이 트로트 아닌 곡들로 한번 쭉 달려보았는데 아직도 한 곡이 남았네요. 우리 1767님께서 부부 동반 모임이 있어서 오랜만에 신랑과 함께 외출했답니다. 늘 바쁘게 지내다 보니 둘이 이렇게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나서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차 안에서 함께 음악 들으며 연애할 때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는 참 설레고 풋풋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부부가 되어 함께 살아가고 있네요. 옛 추억 떠올리며 신랑과 함께 듣고 싶어요.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데이트해서 너무 기분 좋으셨겠어요. 옛 생각도 나고 아마 예전을 다시 되돌아보면 그때 가장 또 설레서 너무 좋아서 막 실수하고 했었던 막 초반에 그 풋풋했던

그 모든 게 약간 조금 다소 엉성했던, 이제는 서로 너무 익숙해졌겠지만, 그 설렘, 한 번씩 또 꺼내서 이렇게 함께 즐기시길 바랄게요. 이 곡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570 하나님도 폴킴이 부른 모든 날, 모든 순간, 오늘 꼭 듣고 싶네요. 우리 아들이 이 노래를 정말 잘 부르거든요. 이 노래를 또 아드님이 570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른 건가요? 엄마, 아빠 앞에서 노래 부르기 쉽지 않은데, 너무 따뜻한 아들 같아요.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진짜, 저도 예전에 많이 불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우리 듣고요. 저는 3부, 손트라 보석 상자로 돌아올게요.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0: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3시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남 광주 해남군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해남군에서 최대 진도 4가 관측됐고 유감 신고는 오전 6시 53분 기준 해남 한 건, 신안 한 건 등 모두 두 건이 접수됐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 14일 이후 규모 2.0 이상 지진 7차례를 포함해 71차례 소규모 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일본 도쿄 북동쪽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5.9 추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바라키현과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도 등 17개 지역에서 최대 진도 5약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진도 5약은 선반에 식기가 떨어지거나 고정되지 않은 가구가 넘어질 수 있고 집안 균열 우려가 있는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0가구 이하 재개발, 재건축은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된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확대됐습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8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월 대비 1.14% 올랐고 상승폭은 0.09%포인트 커졌습니다. 중랑, 성북, 노원, 종로, 강서, 구로, 동대문구 등 강북권이 강세였고 중랑구는 두 달 연속 서울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는 수원 영통, 용인 수지, 화성 동탄, 수원 장안, 광명, 성남 수정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 전수조사를 한 결과 40% 이상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황제 4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 9억 원을 초과한 종부세 대상 법인주택 전수를 처음으로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체 2639채 중 1097채, 42%가 사주일가 거주나 사적 용도로 파악됐고 공시가 100억 원 이상 주택도 12채, 최고가는 2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0: 예상 강수량은 경기, 충남, 강원 5에서 40mm, 광주, 전남, 경남 서부는 5에서 30mm입니다. 인천, 강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2.2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바둑기사 신진서 구단입니다. 저는 AI를 판단을 돕는 참고서로 적극 활용합니다. 정답지가 아니라 참고서일 뿐이지요. AI가 내놓은 답만 외워두면 그 너머의 묘수를 상상하는 힘은 자라지 않습니다. 남의 답을 그대로 베끼면 내 실력도 딱 거기에 멈추고 마는 것과 같죠. 참고서는 어디까지나 내 힘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곁에 두는 것이니까요. 오늘 하루 AI에게 답을 묻지 말고 나만의 해답을 써내려가는 그 고민의 시간을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소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영냉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3: TBX.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MBC 라디오국에는 아주 특별한 전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아주 어마어마한 보석 상자가 있다는 사실. 손트라를 거쳐간 가수들의 라이브가 보석이 돼 상자를 그득그득 채우고 있다는데, 그 뚜껑을 열면 눈부신 목소리가 마법처럼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홀린 듯이 그 소리에 이끌린다. 바로 오늘 그 전설의 보석 상자가 열리는 날, 보석 상자야 열려라. 안 열려. 이거 지문인식인가? 손태진 씨 좀 도와줘 봐봐요.
6: 아, 이것도 못 여세요. 오늘 좀 묵직한데요. 다시 한번 힘 줘볼까? 야! 아, 어떻게 오늘도 열었습니다. 아이고, 눈부셔요. 너무 눈부셔. 너무 빛나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오늘도 보석 같은 라이브들이 한가득 쏟아졌습니다. 우리 손트라 2년 넘게 모아온 수많은 라이브 가운데 한 번만 듣기 아까운 곡들을 저희가 또 다시 듣는 시간이죠. 6533님께서 오늘도 반짝반짝 라이브 같이 달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달립니다. 6257님은 지난주 방송 듣는데 꼭 타임머신 타는 것 같았어요. 노래 중간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멘트가 있었거든요. 오늘도 기대해봅니다. 매력 있어요. 해주셨는데, 저희 첫 시작부터 함께 해주신 분들은 나 이거 라이브 들었는데 하면서 되게 반가운 목소리들도 많을 거고, 아, 그리고 이때는 이랬지, 야, 저랬지, 아, 여러분들의 추억도 한번 살펴다 볼 수 있는 아주 또 이게 다시 듣기의 매력이거든요. 라이브의 재미입니다. 우리 현장감이 느껴지는 첫 번째 보석, 어떤 노래 준비했을지 바로 출발해 볼게요. 작년 10월 27일에 출연한 쌍둥이 듀오죠. 상호상민이 부른 박구인의 뿐이고 함께 듣고요. 아, 이 노래도 신나죠. 태진아의 동반자. 저도 일어나서 그 엄지척 앞으로 내미는 춤 있잖아요. 이거 췄던 기억이 있거든요. 중간에 그 태진아 씨가 국민 여러분 하면서 멘트 하셨던 것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올해 3월 25일에 방송된 라이브 버전입니다. 태진아의 동반자. 그 전에 들을 노래는 상호상민이 부르는 뿐이고.

태진아의 동반자, 그리고 그 전에 들은 노래 상호상민의 뿌리고였습니다. 아우, 국민 여러분, 아, 지금 듣고 계신 손태진아의 트로트 라디오의 사부입니다. 생방송입니다. 거의 연설 느낌이었어요. 예.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 유튜브 채널도 함께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 들어오시면 이 시간에 나가는 노래들도 다시 들을 수도 있고 재미난 쇼츠나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자주 놀러와서 또 댓글도 써주시고 SNS나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랄게요. 아주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들은 노래는 작년 9월 15일에 출연한 배아현의 노래 나 놀러갈 거야 인데요. 김수경님께서 이 노래 들으면 진짜 놀러가고 싶어져요 하셨거든요. 뭐 어디로 떠나볼까요? 뭐 바다 쪽 아니면 계곡, 산 모두 가고 싶은 곳을 한번 떠올리면서 노래 들어볼게요. 배아현의 나 놀러갈 거야. 보석상자에서 꺼내봅니다.

우리 아연 씨는 어디로 놀러 갔을지, 나 놀러 갈 거야. 배아현의 노래였습니다. 이번에 들을 노래도 아주 커다란 보석들이에요. 작년에 저 대신 스페셜 DJ로 이 자리를 맡아준 안성훈의 웃어라 친구야 준비했어요. 작년 11월 10일이었죠. 아, 근데 이 노래에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시작하면서 갑자기 헤드폰 선이 빠져가지고 막 당황했고, 뭐, 그럼에도 역시 프로답게 금방 페이스를 찾고 완벽한 라이브를 선보였거든요. 이런 거는 듣기만 하면 몰라요. 네, 손트라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그 안성훈 씨의 당황하는 모습 직접 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어서 들을 노래는 5798님의 신청곡인데, 박지연 우리는 된다니까 듣고 봐요. 취업이 안 되는데 이 노래 들으면 잘될것 같아요. 부탁합니다. 했는데 들려드려야죠. 다될 겁니다. 다잘될 거예요. 작년 7월 2일에 손트라에서 부른 박지연의 우리는 된다.

오늘도 안전하게 다중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세 번째,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래야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0: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오늘 절기상으로는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지만 폭염특보는 더 확대 강화됐습니다. 충청이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 전역에도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현재 서울은 31.9도, 청주 33.9도, 대구는 35도를 보이고 있고 전주는 35.6도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는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최대 40mm가 예상되고요. 벼락과 돌풍이 불면서 곳에 따라 요란하겠습니다. 특히 광주와 울산, 부산, 경남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한남방향 광주원 터널 부근 사고 처리로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옷이 못입니?
1: 맞다 미리야 손틀어 들어야지.
0: 그래왕 손틀어도 최고지.
1: 최고다.
0: 최고다.
2: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4부 엽니다. 우리 일요일에는 손트라 보석상자가 열리는데요. 이 보석상자에는 손트라를 거쳐간 가수들의 라이브가 꽉꽉 채워져 있거든요. 뚜껑이 열리면 보석 같은 라이브들이 흘러나옵니다. 계속해서 우리 노래 들을까요? 이번에 들은 노래는 작년 10월 2일에 방송된 김소유의 달그락인데요. 9305님께서 손트라 보석상자 김소유님의 달그락 다시 듣고 싶어요. 엄마 생각이 참 많이 나는 노래라 자꾸 듣고 싶어지더라고요. 보내주셨어요. 이 제목 달그락이 그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하실 때 그릇들이 막 이렇게 달그락달그락 거리던 소리라고 하죠. 엄마 생각이 나는 노래 가사에 집중하며 들어보시고 한 곡 더 올해 3월 16일에 출연한 손비나의 당신꽃 준비했습니다.

0: 듣고 싶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다양한 코너들 중에서 가장 반응이 핫했던 부분 들려드립니다.
2: 마지막에 퀴즈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1: 자, 그럼 지금은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발표할까요?
2: 8월 13일 목요일 민담과 만담 사이에서 방송됐습니다.
1: 진수영 오이!
2: 이탈리아의 민담이었죠. 문천식 씨가 이탈리아 굉장히 좋아요. 스페인 요가닥으로. 네. 그죠?
1: 아주.
2: 중간에 크리스티나 씨를 제가 좀, 예, 넣었어요.
1: 다녀가셨죠.
2: 목을 많이 긁어가지고 가는데 목에서 계속 쇳소리가 나더라고요.
1: 이게 운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출생의 비밀도 나오고 다이나믹합니다. 아주.
2: 하여튼 민담 만담이 제가 봤을 땐 그리스 로마시나 이겨요.
1: 예. 네.
2: 이게 파란 만장하기로는 따를 자가 들이
1: 지랄
2: 없어요.
1: 틈이 없습니다.
2: 감아요. 네.
3: 본조르노, 마르게리타 고르곤졸라 피자. 아우 배고파. 옛날에 사냥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한 왕이 살았어요. 그래도 어김없이 시종들을 데리고 사냥에 나섰는데.
4: 아따따, 이리와라 이리와라. 오늘 사냥 느낌이 좋던데 뭐.
3: 그런데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4: 오라, 갑자기 웬 비에 따뜻. 머리 스타를 망가지면 안 되니까요. 얼른 비를 피해 불었다, 부수로.
3: 모두가 흩어져 비를 피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왕은 그만 길을 잃어버렸고.
4: 아! 여봐라, 너 다 어디가 뻔했나?
2: 경상도?
1: 아니, 이탈리아잖아. 누가 봐도 지금.
3: 한참을 헤매던 왕의 눈에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숲 한가운데 떡하니 오두막 한 채가 있었지요.
4: 예스카노! 아무도 없습니까, 주인아?
3: 그때 한 노인이 문을 열어줬어요. 누구세라띠? 가까당! 왕이시여르!
4: 아, 잠시 비도 피하고 몸 좀 녹이겠다리.

0: 우시라티 본쩔노! 왕은 화로 불 앞에 앉아 젖은 옷을 말리는데, 아휴, 따뜻한 불에 긴장이 풀려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어디선가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 왕이 눈을 떴습니다.
1: 으이, 부럽지, 너.
2: 저 양반이 지금 누구랑 떠드는 거라, 너. 이 집엔 아무도 없는데, 내로.
0: 어? 밖으로 나가보니 노인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미용갈 중얼중얼거리고 있었죠.
1: 아, 별들을 찐눕거려가지고 찐눕거려가지고 찐눕검사지에 걸었지. 예. 아.
2: 이보세요, 하늘에 대고 뭐라고 하는가 보시니너.
1: 아, 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니 딸이너, 오늘 내게 큰 행운을 주어서 고맙다고 그라시아스 인사하고 있었지. 야.
2: 별들이 무슨 행운이나 보였지너?
1: 오늘 밤 제 아내가 아들을 낳지 예뻐언저르노.
2: 어? 아니, 당신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데 대단하리다. 어제거나 축하할 일이구나.
1: 아, 그런다. 별들이 말하길 오늘 밤 왕궁에서도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지.
2: 에? 뭐랄까 부치여라.
1: 왕비께서는 따님을 낳으셨습니다.
2: 진짜리?
1: 그리고 훗날 그 공주는 제 아들과 결혼할 운명이라 합니다. 예로.
2: 뭐하다 너? 어디 겸상을 지금? 감히 네 아들하고 왕의 딸인 공주가 결혼을 어떻게 하겠지? 아,
1: 제가 한 말이 아니지. 예로. 별들이 그렇게 말한 것 뿌리게 됐다.
2: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이 너. 두고 봐라.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것이리라도 있다 뜻도.
3: 어디 뭐 보내니? 무스 뭐야? 띠다 또 뭐야? 왕
2: 화나다리.
3: 왕은 크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날이 밝기가 무섭게 궁으로 돌아갔죠.
2: 왕비! 왕비 어디 있니?
4: 왕비 나 여기 있잖아요. 어젯밤에 나 혼자 딸 낳았잖아요.
2: 어?
4: 당신 그랬으면 안 돼요.
2: 저 말이요? 진짜 딸을 낳았어? 나한테 왜 말 안 했지, 너?
4: 집에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말해요?
2: 올라.
4: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3: 노인의 말대로 정말 딸이 태어난 거예요. 왕은 뭔가 섬뜩했지만 뭐 일단 태어났다니 공주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늦은 밤 신하들을 은밀히 불러들였어요.
5: 그날 밤 이 도시에서 태어난 남자 아기를 찾아라지. 그리고 찾는 대로 모두 죽여라지는.
3: 병사들이 도시 곳곳을 뒤져보니 그날 태어난 남자 아기는 놀랍게도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아기를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는데, 아이고, 차마 막 태어난 어린 아가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6: 아이,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뿐어 빼떼.
7: 아이, 그냥 숲속에 두고 가자리. 이다 아, 누군가 발견해서 데려가 준다면 그건 이 아기 운명이지리.
3: 그렇게 아기는 숲속에 홀로 남겨졌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아랍상인 주멘토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8: 아슬람 알라이쿰. 웬 아기가 숲속에 누워있꿈? 버려진 것 같더니 내가 데려갔을라모.
3: 주멘토는 아기를 데려가 친아들처럼 키웠어요. 세월이 흘러 아기는 어느덧 20살 청년이 되었고, 주멘토가 아들을 불러 말합니다.
8: 아슬람 아들아, 이제 너도 어엿한 남자가 됐거란. 내 상점을 너에게 맡기마. 나는 이제 네 어미와 세계여행이나 아싸라게 하고 오겠꿈.
9: 아, 암시, 아, 걱정 말랐지. 알라이쿰. 아, 제가 상점을 아주 멋지게 키워놓으라네.
3: 아들은 여러 나라를 오가며 장사를 했고 큰 돈을 번 젊은 상인으로 이름을 날렸죠. 그러자 그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어갔고 아들은 궁으로부터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는 20살이 된 공주도 있었어요.
2: 나의 딸 공주야. 올라,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하나 골라보아라. 예. 목걸이도 있지. 귀걸이도 있지. 무엇이 갖고 싶었지, 이놈 마세라티.

0: 저는 말이죠. 보석 말고 저기 저 젊은 청년 사귀니까 그것이 플러스는
1: 어? 뭐라 갚았지 얘는? 저 사람은 물건이 안에 뿌리있다.
0: 어 아빠, 아빠께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라고 하셨어요. 저 남자 너무 가고 싶다니요.
1: 아 참 골라도 꼭 사람을 골라뿌었노. 해참 여봐라 젊은 청년, 자네는 누군가를 있다.
2: 아 본처 르노, 저는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은 상인입니다. 르노, 여러 나라를 다니며 장사를 하고 있지. 예, 제법 무사뿌리 깨리 있다.
3: 왕은 청년의 능력과 됨됨이를 높이셨어요. 무엇보다 공주가 마음을 굳혔으니까 어쩌겠어. 결국 두 사람이 결혼을 허락했지 뭐. 그렇게 신이 난 아들이 부모에게 달려가 결혼 소식을 전하는데 이런 어머니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4: 뭐라 껌? 놈이 척크란 이런 팽망덕한 놈!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공주랑 결혼한다고 상점을 내팽개치고 네 살길 찾아간다고라 껌!
2: 아니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시냐 쿰.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버리는 것도 아니잖아 쿰 딸이.
3: 샤바라
4: 어머니 누가 네 어머니야 그런.
2: 어?
4: 말 나온 김에 넌 우리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셀러.
2: 어?
4: 내 남편이 숲에서 쪼은 아이라 쿰.
2: 아니 이럴 수가.
3: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 길로 집을 나와 정처 없이 걷기 시작합니다.
2: 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부모님이 내 친부모님이 아들아니 뿌리 아프지라.
3: 그때였어요.
5: 젊은이 왜 그렇게 다 죽어가는 얼굴을 하고 있어르찐노. 무슨 일인지 말해보시오라디.
2: 아, 아닙니다 어르신. 가던 길 가시라스카노.
5: 젊은이 살다 보면 생밥 모르는 사람 내게 고민을 말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는 법이지 이라떼.
2: 어르신 뭐 똥사는 줄
5: 말해보라깐노.
2: 아이 저 그렇다면 이래서 저래서 내 부모님이 너는 숲속에서 죽었다고 나가라고 뿌라꾸지 이놈. 이런 신분으로 아, 공주님과 결혼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딸이.
5: 알았다 딸이 걱정 말고 당장 궁으로 돌아가 공주와 결혼 뿌린다.
2: 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5: 왜냐하면 아니와 빠빠.
2: 어?
5: 내가 네 빠빠다디야 뭐.
3: 그 노인은 바로 20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밤 별들과 시부렁시부렁 얘기를 하던 그 노인이었어요. 그렇게 다시 만난 아버지와 아들은 말을 타고 이렇게 저렇게 궁으로 향했고 함께 떠거니 왕 앞에 섰습니다.
1: 어 잠깐 이노, 자네는 분명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라 하지 않았나니 게리따 굳지? 갑자기 이노니 아버지라니.
5: 하 왕이시여, 자를 기억 못하십니까 노?
1: 어?
5: 내가 말했잖습니까, 그날 태어난 내 아들과 왕의 딸이 결혼할 운명이라고지.
1: 말도 안 된다는 길이다. 당장 저 노인을 잡으라지.
5: 이건 누워라.
3: 그 순간 노인의 찢어진 옷 사이에서 범상치 않은 커다란 목걸이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1: 아니 이건 황제의 목걸이.
5: 들켰군 파리. 그렇다로 왕이시여, 나는 왕제요리다. 평생 궁에만 앉아있기 심심해서 궁을 떠나 아 힘들어 씨. 여기저기 떠돌며 별도 보고 세상 구경을 하며 살았지. 그리고 이 청년은 내 아들 황제의 아들이요.
1: 아 그렇다면 별들이 했다는 말이 사실이라 말겠다.
3: 왕은 그제야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황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공주와 청년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라지에 본저.
1: 그라지.
6: 너무 죄송해요.
7: 네, 그러게요. 이 옷을 치면 너무 누더기 같지 않아요? 지금 귀여워 입어야 될 것 같은. 그런.
6: 아니, 진짜 약간 네. 내가 배설한 거 쳐다보는 느낌이라. 네. 이게 너무 죄송해요. 아니, 뭐가, 자꾸 뭐가, 뭐나, 나다 뚜뚜뚜.

0: 이상한 거 많이 했네요. 저 죄송합니다.
1: 도화지인 줄 알았어.
0: 아, 9221님께서는요. 저희 두 분 죄송한데요. 어디가 뿐너 들은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크크크.
1: 문천식 씨가 잠깐 경상도 찍고 왔어요. 아, 진짜 꿍따리 샤바라가 이때 나오고.
0: 저는 꿍따리까지 한 건데 누나가 샤바라 갑자기 드립으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1: 그게 몸이 기억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랬걸요?
0: 신기하다.
1: 누가 꿍따리 그럼 샤바라 이럴걸?
0: 그럴 수 있죠.
1: 우리나라 사람들 그럴 거야. 우리는 클론의 꿍따리 샤바라를 몸몸으로 각인한 세대는 다 그럴 거예요.
0: 2488님도 이 코너 처음 들었거든요. 아, 빠진 배꼽 찾고 있어요. 근데 마르게리따 고르곤졸라 들으니까 피자가 땡겨요.
1: 맞아. 고르곤졸라 꿀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0: 너무 맛있죠.
1: 우리도 이탈리아 민담할 때 계속 땡겨요. 마르게리따 피자 뭐 이런 거. 1037님 이 와중에 하, 격조있다. 정해진 운명은 막을 수 없다. 근데 제 운명은 누가 막았나 봐요.
0: 왜요?
1: 아무것도 없네. 자조적인 엔딩.
0: 방송 내용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지난시 코너 베스트 특기평가 퀴즈.
1: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특기평가 퀴즈. 문제 주세요.
0: 버려진 노인의 아들을 주멘토라는 사람이 발견하고 친아들처럼 키웠죠. 그렇다면 주멘토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1: 1번 상인, 2번 무술인, 3번 멘토.
0: 문자번호 4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문자 기다리는 동안 핫지와 TJ의 장사하자 드릴게요.

0: 모든 일체 가능한 삼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삼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삼원에드피아. 디지털 인쇄도 역시 삼원에드피아. 국민 인쇄 삼원에드피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0: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영냉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1: TBX.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8: 네, 코너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노인의 아들을 키워낸 주멘토의 직업. 정답은요?
9: 네, 장사하자가 힌트곡이었죠. 네. 1번 상인이었습니다.
8: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9: 저희는 뉴스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1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1: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 주세요.
1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음주 후엔 티메테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5시 뉴스입니다. 경남 거제 통영 극한호우 피해 7일째 이재민 수백 명이 임시거처에서 장기간 머물고 있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 기준 거제 통영 이재민 691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거제 이재민 596명은 옥포 종합복지관 등에, 통영 이재민 95명은 봉평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난 거제 옥포동 아파트 한 개동은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데다 거제 통영 일부 가구에는 가스 공급이 차단됐고 단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 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경우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민주당은 1주택자의 거주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정은 500가구 이하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인허가권을 기초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5.18 탱크데이 논란으로 중단을 검토했던 스타벅스와의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훈부와 스타벅스는 올 하반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 50명을 선정해 1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회 현장에서 도로에 누운 장애인을 들어올리려던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장애인단체 활동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공직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장현 활동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전장현 회원들이 집회 신고 내용을 벗어나 도로를 점거했기 때문에 경찰 해산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미신고 집회라며 해산에 나선 것을 무죄 판단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젯밤 9시 반쯤 시위 현장에서 갈등을 빚던 30대 남성의 목덜미를 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틀어 날씨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충남, 강원 5에서 40mm, 광주, 전남, 경남 서부 5에서 30mm입니다. 인천, 강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2: 안녕하세요. 바둑기사 신진서 구단입니다. 저는 AI를 판단을 돕는 참고서로 적극 활용합니다. 정답지가 아니라 참고서일 뿐이지요. AI가 내놓은 답만 외워두면 그 너머의 묘수를 상상하는 힘은 자라지 않습니다. 남의 답을 그대로 베끼면 내 실력도 딱 거기에 멈추고 마는 것과 같죠. 참고서는 어디까지나 내 힘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곁에 두는 것이니까요. 오늘 하루 AI에게 답을 묻지 말고 나만의 해답을 써내려가는 그 고민의 시간을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쇼.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오늘 3, 4부 김준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컨텐츠 길라잡이 썬데이 상암 있는 날이죠.
3: 오이유기님께서 얼마 전에 김준석 아나운서 8시에 라디오 DJ하는 걸 들었는데요.
2: 맞다.
3: 밤에 너무 어울리는 목소리더라고요.
2: 그쵸?
3: 아직 밤은 아니지만 오늘도 힐링하겠습니다 하시면서 팬심을 드러내셨네요.
2: 아, 이제 슬슬 김준석 아나운서에게 좀 이제 러브콜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이재은 아나운서가 휴가 중에 김정은 씨가 3일간 스페셜이었는데 반응이 뜨거웠어요.
2: 그죠. 우리도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2: 네, 그럼요. 네,
1: 빈주에 들어와서.
2: 그럼요. 네. 슥. 슥 한번. 예. 저희도 수줍게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자, 김준석 아나운서와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만날게요.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로 갔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한 면에 다 보였던 종이신문 속의 TV 편성표.
5: 추억의 편성표를 보며 그 시절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를 아울러 봅니다.
4: 이를 반 콘텐츠 킬러잡이
6: 썬데이 상아.
4: 날씨에 처서 매직이 있다면 이분은 러브 매직을 제대로 드립니다. MBC 사랑 절기 김준상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7: 안녕하세요. 사랑을 언제나 꿈꾸는 남자 김준상입니다.
5: 사랑 절기 좋다. 사랑 절기.
7: 네. 사랑 절기. 어쩜 이런 말을 만들어주셨을까.
5: 아니, 우리가 아무리 찐해타 더위도 매서운 추위도 절기 앞에선 주춤하거든요. 네, 한풀 꺾이곤 하잖아요.
7: 그렇죠.
5: 사랑 절기.
7: 사랑 절기.
5: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2009님이 네. 사랑 절기께 이런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7: 네.
5: 일요일마다 나오시는 그 남자분 제 친구하고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요.
7: 우와.
5: 그 친구는 우리 동창 중에 제일 먼저 결혼한 어디 고르다 보니까
7: 정성 씨는 읽다 말하네. 그 마지막에 힘내라고 하셨어요.
5: 힘내세요. 주셨어요.
7: 목소리가 좋으신가 보다.
5: 네, 그렇죠.
7: 그렇죠.
5: 목소리가 약간 오. 버터버터한 느낌으로 살짝 고막 남친 같은 느낌.
7: 저도 사실... 뭐 언젠가 하겠죠.
5: 아, 그럼요. 항상 열어놨잖아요.
4: 근데 보면 매력적인 남자들이 결혼 늦게 해요.
5: 아니, 지금 김준상 아나운서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타격감이 없는 게 있잖아, 지금.
4: 만나는
5: ING 분? 때문에 지금

0: 한번 저 표정도 좀 봐요.
1: 아니 뭐 저도
0: 니네들이
1: 뭐
0: 앞만 떠들어봐라
1: 뭐 들려드릴 수 있게.
2: 박원순 씨, 신승훈 형님도 아직 안 하셨죠?
3: 예.
2: 성시경 씨도 아직 안 했죠?
3: 그러네요.
0: 죄송한데 결혼한 아직... 분은 다 매력이 없는 거예요?
3: 저는 매력이 없잖아요.
0: 아니 당신만 유부남이 아니잖아. 차인표 씨, 최수종 씨, 현 다 결혼한 사람인데 네. 그 매력 없는
3: 씨.
0: 거예요? 김우빈 씨 어떡하나요?
3: 그러네요. 논리가 안 맞네요, 그죠?
0: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좀 네. 조금만 봐요 창문을. 네.
3: 응. 아 생각을 해보세요.
0: 환기를 좀 시키고 해볼까?
3: 알겠습니다.
1: 아니에요. 그래도 위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 예.
0: 어머 세상에
3: 다행입니다.
0: 참 좋은 친구야.
2: 자 과거 편성 풀면서 TV 프로그램 얘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몇 년도로 가볼까요?
1: 오늘 2018년 8월 23일 TV 편성표 보겠습니다. 쇼 컴온.
0: 적응이 안 된다.
1: 적응이 안 되는데.
2: 진짜. 8년 전 오늘인데요. 송선아 씨랑 저랑 라디오하고 있었고.
0: 아시안 게임 있었다.
2: 아, 아시안 게임을 했어요?
0: 왜냐면 편성표 경기 중계가 되게 많아요.
2: 그러네. 그쵸.
0: 제가 아시안 게임 이렇게 꾸준히 다 보지를 못하는 네. 약간 운동 잘 못하고 잘 안 보는 스타일이라.
1: 그래도 재밌는 건 또 보시지 않나요?
0: 그러니까 화제성이 있는 거는 다시 보기로.
1: 이게 8년 전이잖아요.
2: 네네.
1: 올해 아시안 게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0: 그렇네.
1: 2018년도 이후 때가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이었거든요.
0: 오.
1: 편성표에 의하면 이날 중계된 종목이 태권도, 수영, 양궁, 체조, 여자 핸드볼, 축구, 펜싱 등이었는데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0: 네.
1: 이 해에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종목 뭐였을까요?
2: 늘 태권도 아니었나요?
1: 태권도.
0: 맞아.
1: 네. 네. 태권도.
0: 양궁.
1: 양궁.
2: 그렇죠. 그 두 과목이 종목이 그렇죠. 제일 강력한데요.
1: 근데 이때는 네. 놀랍게도 펜싱이었어.
0: 와우.
2: 진짜? 네.
0: 아 이때가 그때라서 그때, 그 펜싱 그때. 선수들이 다 선수 지금 붐이었다. TV로 진출하셨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렇죠. 예능으로 진출하셨잖아요.
1: 네. 그래서 예명 효자 종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에 펜싱 대표팀 전체 성적이 금메달 6개,
0: 완마.
1: 은메달 3개, 동메달 6개를 따냈습니다.
0: 진짜 많이 땄어.
1: 야 정말 이때 네. 그 펜싱 황제라고 불렸던 구본길 선수.
0: 아, 그 선수는 제가 알죠.
2: 알죠, 알죠. 네,
0: 아무리 그 스포츠의 문외 아니라도 아, 이때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던.
1: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남자 펜싱 사브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2: 사브르요?
1: 사브르, 사브르.
0: 사브르는 과자.
2: 아 그래. 제 좋아하는 거라서. 아,
0: 나도 미안합니다. 할까 말까 했거든. 네. 안 했는데 아유
1: 맛있죠?
0: 그걸 또 예. 집어먹었네.
1: 함께 대결했던 선수는 우리나라 오상욱 선수였습니다. 오상욱 선수 펀치라고.
2: 그럼 1, 2위자는 우리나라 피한 거예요?
1: 그러니까.
2: 이야 대단하다.
0: 자랑스럽다.
1: 야.
0: 아니 약간 그 펜싱 하면은 프랑스가 왠지,
2: 그쵸, 왠지.
0: 아, 더 유명할 것 같고 유명하잖아요 사실. 그렇기도 하고.
1: 아시안 게임이잖아요.
0: 아 미안해요. 아니,
1: 프랑스
0: 그러니까.
1: 프랑스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0: 미안한데 나 옛 여친 대하듯이 모멸감 느끼는 질문 하지 말아요.
2: 아 좋다.
0: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2: 아 좋다.
1: 아, 죄송합니다.
0: 전 여친한테 하던 질문 따위 나한테 던지지 마.
2: 너무 좋아.
1: 죄송합니다.
0: 아 아시안 게임이었구나.
1: 네, 아시안 게임.
2: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이기셨어요?
1: 네, 구본길 선수가 이겼는데 선배거든요.
2: 아.
1: 하지만 정말 선후배를 떠난 팽팽한 대결이었습니다.
2: 네.
1: 결국에 선배가 이겼다.
2: 그렇군요.
0: 아, 근데 난 펜싱은 정말 그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1: 사브르 막 에페
2: 뭐가 있어요?
0: 문천식 씨도 샤브레라고 했잖아요.
2: 네. 그냥 칼싸움 아니에요?
1: 맞아요.
0: 칼싸움.
1: 맞는데 정확해요. 맞는데 그게 칼 모양이 달라요.
2: 아 진짜?
1: 네. 에페 사브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2: 네.
1: 그리고 또 뭐 있는데
0: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아 아나운서니까
2: 발음이 좀 어려운 게 있다는데 이거는 읽지도 못하겠네.
0: 플레레.
1: 플레레.
0: 플레레.
1: 예.
2: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펜싱은 그 복장이 히어로처럼 생겨가지고 좀 멋있어요.
1: 진짜
0: 나는
1: 멋있어요.
0: 어떤 게 멋있냐면 약간 팔을 공격하는 팔은 딱 하나 있잖아요.
1: 네.
0: 근데 하나는 뒷짐을 지거나 아니면 팔을 저쪽으로 팔을 갖다 대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신사적인 것 같아요.
1: 그게 근데
0: 한 손만 쓰겠다.
1: 왜 그런지 아세요? 팔에 맞아도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0: 팔을 빼놓구나.
1: 팔을 빼놓는 거죠. 뒤에다.
0: 아 이게 수비구나.
1: 그렇죠.
0: 나는 네. 공격 의지가 없다 이쪽은. 막 이런 평화의 자세, 기사의 자세 이렇게 막.
1: 그러지 않았습니다. 메달을 위해서라면.
2: 근데 칼이다 보니까 좀 안심할 수 있는 소재들로 만들어진 거겠죠.
1: 그래서 이제 펜싱복 소재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전에는 케블라라는 이 섬유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게 방탄조끼를 만들 때 쓰이는 소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호하는 그 마스크도 있잖아요.
0: 네네.
1: 그게 얼굴 앞쪽의 망이 스테인리스 강철. 스테인리스 강철. 다치면 안 되니까.
0: 뚫지 못하겠다.
1: 큰일 나죠.
2: 네. 칼은요, 검이 좀 이렇게 양상양상해 보이던데.
1: 아, 이게 가벼워 보이잖아요.
2: 네네.
1: 근데 굉장히 강한데, 일명 마레이징 강철로 제작이 되는데, 이게 뭐냐. 우주 항공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소재를
0: 그러니까
1: 엄청 강한 거지.
2: 그래.
1: 그래서 저도 주변에 네. 펜싱 취미로 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네. 해봤는데 펜싱하다가 이 방탄복에 맞잖아요. 멍이

0: 된대요.
1: 그 정도로?
0: 에페 같은 거는, 와. 에페는 좀 뭉툭하거든요. 아. 맞고 나면 보호복을 입었는데도 벗고 나면 멍이 이렇게 시퍼렇게
1: 들어있어요. 아, 불 들어오는 거는 네. 그러면 멍들 확률은 적겠다.
0: 불 들어오면?
1: 민감하게 감지하니까.
0: 아, 그래도 멍이 든다고 합니다. 세게 맞아요.
1: 근데 멍은 이거 아니, 불은 어떻게 들어오는 걸까요?
0: 불이요? 그 네. 여기에 이제 전자 센서가 다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게 양 선수가 진짜 0.01초 차이로 누가 더 빨리 맞았냐 이런 것까지도 판별을 해낼 수가 있고 판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네. 슬로우 비디오, 비디오 판독까지 해서 판독을 한다고 합니다.
2: 아, 예전에는 육안으로 했을 텐데 그죠?
0: 옛날인 거죠.
1: 점점 더 섬세해지겠지 기술이. 네. 네. 아니 펜싱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저희는 펜싱. 몰라도 김준상 아나운서 좀 어울릴 것 같아요. 펜싱복이랑.
0: 근데 펜싱은 저는 기본적으로 좀 헬스 말고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헬스는 운동하면 근육 생겨서 복이라도 좋지.
1: 그러니까 뭐 관상용으로만 사는 거예요, 인생.
0: 그럼요. 예.
2: 보여주기 싫은 근육이에요.
0: 보여주기 싫은.
1: 그렇구나.
0: 예, 그럼요.
1: 그래. 아, 뭐 공격력이 1도 없어가지고 뭐 사회 이바지할 수 없네요.
0: 싸울 일 싸우면은 제가 한 대 맞으면
1: 정의를 구현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0: 경찰 불러야 돼요, 오히려. 아, 예. 맞으면 맞는 게 이기는 겁니다. 예. 예. 저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요.
1: 어떤 소녀보다도 청순한 그런 남자친구가 되겠네.
0: 그렇죠. 예. 그럼요.
1: 예. 그래요. 자, 당시 인기 있었던 노래 한 곡 듣고 이 수치스러움을 좀 극복해봐요.
0: 좋은 타이밍에 감사합니다. 예. 어, 정말 세계 최고의 가수 우리 BTS의 노래 아이돌 듣고 오시죠.

0: TV 편성표를 보며 추억의 프로그램을 얘기 나눕니다. 썬데이 상암. 오늘은 2018년 8월 23일자 편성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프로그램 얘기 나눌까요?
1: 이번에는 당시 신선하다는 평을 많이 받았던 MBC 예능 군의 식당 남의 회사 유랑기입니다.
0: 이게 뭐죠?
1: 요거 모르시는구나. 네. 요거. 네. 그 다른 회사 가서 연예인들이 그 군의 식당에 밥을 먹어보는 거야.
0: 아, 진짜
1: 재밌지 않아요?
0: 오, 컨셉이
2: 나. 이 편성 기억이 날 듯?
1: 요 편성표에는 이날 밤 11시 30분에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0: 예, 예.
1: 사실은 그날 방송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남자 축구 16강 중계로 결방이 됐었어요.
0: 아.
1: 근데 이 뭐 아시겠지만 편성표에 써 있지만 성시경 씨가 또 나옵니다.
0: 아, 진행이
1: 저희 성시경 씨가 이날 나오셨어요.
0: 있네요.
1: 네. 이 남의 회사 군의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보는 컨셉인데 이게 군의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는 상징적인 거고
0: 네.
1: 그 회사 구경까지 하는 거죠.
2: 그렇겠네.
1: 아,
2: 네. 그렇죠.
1: 밥만 먹으면 할 얘기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0: 아, 룰라 이상민 씨랑 같이 진행했네요.
1: 이상민 씨로 나오시고 김영철 씨.
2: 네. 오, 진짜?
1: 그렇습니다.
2: 회사마다 또 각각 또 분야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 매출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0: 네, 그리고 시설도 보고. 네.
1: 그리고 회사마다 식당 분위기는 또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거 안 궁금하세요?
0: 좀 이슈가 된 게 없을까요?
2: 맥주 회사.
1: 이 화제가 됐던 회사 네. 중에 하나가, N 라면 회사.
0: 아, 라면 회사?
1: 아니, 궁금하지 않아요?
2: 가보고 싶다.
1: 그 라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스프는 어떻게 개발되고.
2: 저는 네. 신상품 개발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1: 그런데.
2: 네, 어떤 식으로 맛을 연구하는지.
1: 그러니까요.
2: 그걸 보고 싶어요.
1: 그리고 뭐 맥주 공장 이런 데.
0: 저는 가보고 싶어요.
1: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2: 네.
1: 진짜로. 맥주 어떻게 공장, 만들어지고. 진짜. 그리고 그거 아세요? 갓 만들어진 맥주가 맛있대요.
0: 그래요?
2: 그렇겠죠?
1: 정말로.
2: 네. 네. 오래된 것보다.
0: 생이니까. 생이잖아.
1: 아,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네.
2: 그렇죠?
1: 죄송합니다.
2: 네, 발효주가 네. 아니니까.
1: 아니, 근데 두 분 군의 식당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네. MBC 군의 식당.
2: 아니, 군수현식 씨는 관심 있어요.
0: 저는 군의 식당 자주 가요.
1: MBC 군의 식당.
0: 와이프가 애들 학원이 늦어져가지고 네. 저녁을 못 준다. 그럼 네. MBC 먹고 갑니다.
2: 그럼 M본부 군의 식당 맛있거든요.
1: 맛있거든요. 네. 제가 K본부, S본부, S본부에서도 제가 잠깐 리포터를 했었기 때문에 다 먹어봤는데 MBC가 가장 맛있습니다.
0: 제일 나요.
1: 제일 맛있고. 그리고 저는 네. 제가 군의 식당 하면 반가운 게 저는 밥이 맛있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 네. 제가 또 하이땡 네. 반도체 그렇죠. 회사 출신이잖아요. 에스땡. 거기가 군의 식당이 또 맛있어요.
0: 괜찮아요.
1: 그리고 거기는
2: 왜 나왔어요? 군의 식당 밥 맛있으면 안 나오잖아요.
0: MBC가 온 거 정선우 씨.
1: 네? MBC가
0: 꿈을 더 찾아온 거 아니에요.
1: 맛있긴 한데 MBC가 더 맛있더라고요.
2: 거기가 더 큰 꿈 아니에요?
1: 아니 MBC가
0: 거기 돈이 크지 거기.
2: 그래.
1: MBC가 더 맛있더라고요.
0: 꿈은 여기가 커요.
1: 아니, 근데 이게 재밌는
2: 게 겉도는 눈이다.
1: 아, 요게 저만 아는 얘기니까 해드리고 네. 싶어가지고.
2: 네. 해주세요.
1: 이제 고기 회사는 밥이 네 번 나와요.
0: 왜?
1: 왜냐면 네. 이제 공장에서 그 공장 안에 들어가서 근무하시는 생산직분들은 밤에 24시간이니까 3교대 근무를 하시니까
0: 그렇구나.
1: 밥이 12시에 또 나와요.
2: 복지가.
1: 근데
2: 진짜.
1: 이제 그분들이 워낙 고생을 하시니까 그 시간에 나오는 밥도 무료인 거예요.
2: 와.
1: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회사 네. 동료들하고 회식을 하고
2: 네.
1: 그 기숙사에서 잤거든요. 네. 제가 청주에서 처음에 근무를 했어가지고
0: 네.
1: 그러면 밤에 거기 가서 해장을 하고 자.
0: 그런 경우도 있었어. 재밌죠.
2: 직원 복지 좋구나.
0: 신기하다.
2: 왜 나왔어요?
0: 꿈을 찾아왔다고요.
2: 꿈을 찾아왔다.
0: 너무 싫으네. 너무 싫으네. 선배님 오늘 진짜.
1: 아 정말. 여기 자, 잠깐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리겠습니다.
0: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1: 정신이 없네. 정신이 안 차려지네요. 예. 퀴즈 드릴게요. 자, 군의 식당은 직장인과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을 겨냥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첫 방송은 어느 나이 때가 가장 많이 시청했을까요?
0: 보이시죠?
1: 자, 1번 20대, 2번 40대, 3번 70대.
0: 이제 취준생 프로그램이니까 20대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2: 저는
0: 40대인가
2: 약간 20대라면 궁금할 것도 있잖아요. 이 회사 분위기를 보고 싶은 취업 준비생 혹은 또 20대 자녀를 둔 40, 50대 부모님들도
0: 아니면 저는 40대도 이직을 해야 되니까 또
1: 그렇죠.
0: 궁금할 수 있죠.
2: 네. 그렇죠. 그렇죠.
1: 이 퀴즈 드리지 말까요?
2: 아니요. 지금 저희도 몰라요.
0: 힌트 있어요?
2: 네.
1: 제 또래입니다.
0: 아 알겠습니다.
1: 네. 제가 얼굴은 20대
0: 네. 자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나이가 다르니까
1: 알겠습니다. 문자번호 네. 샵 8001번, 짧은 걸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 뽑아서 주스 쿠폰 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기 네. 1번 20대, 2번 40대, 3번 70대입니다.
0: 좋아요.
1: 2018년 8월에 많이 들었던 노래 듣고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폭염에 열대야까지 이어지면서 처서라는 절기가 무색할 정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중반까지는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후반에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현재 태풍 3개가 동시에 북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18호 태풍 4호들의 이동 경로가 우리나라 날씨의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50mm 정도 되겠고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반월터널 부근 화물차 사고 처리로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준상 아나운서 소개팅 받고 있나요? 010?
1: 무슨 말이세요? 소개팅 이제 안 한다니까요.
0: 아, 그래요?
2: 네. 오, 알겠습니다.
0: 예. 네. 네. 오래 가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1: 이번에 영화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영화 2018년 8월 개봉작, 목격자 보셨습니까?
2: 아, 못 봤어요. 예고편만 봤어요.
0: 어떤 영화죠?
1: 이 영화 카피의 내용이 다 축약이 되어 있는데.
2: 네. 뭐였지?
1: 나는 살인을 받고 살인자는 나를 봤다.
0: 우와.
1: 무섭지 않나요?
2: 아! 이거
1: 이성민 배우님
2: 보다 말았다. 아, 너무
0: 왜요?
2: 무서웠어.
0: 왜요?
2: 너무 무서워서.
0: 무서워서.
2: 너무 무서워서.
1: 무서워서.
2: 초입에 닫았다. 와. 이거 봐야 돼 진짜. 어머 세상에. 이렇게 끊어진 영화들
0: 진짜.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셔서 관심은 있는데.
2: 와, 이성민 씨가 연기를 정말 너무 잘해요.
1: 아, 근데 이 영화가요, 중저 예산 영화입니다. 근데도 그해 영화 순위 4위에 올랐어요. 손익분기점을 훨씬 뛰어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이성민 배우님이 나오셔가지고 굉장한 활약을 하셨습니다.
0: 그럼 이분이 목격자인 거예요?
2: 그쵸. 이거 봐봐요, 문천 씨. 네. 초입은 얘기해도 되잖아. 네. 봐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살인을 목격해. 이 베란다에서 이렇게 담배 한 대 안 피지만 이제 바람 쐬러 나갔다가.
1: 그냥 우연히.
2: 누가 뭐 하는 살인 당하는 거 보는 거야. 그래서 어라? 뭐 이런데 왔다 갔다 어정쩡한 사이에 그 살인범이랑 눈이 딱 맞고 몸을 확 숙였어. 근데 긴가민가 해. 내가 맞췄나? 날 봤나? 근데 아파트가 복도식이야. 네. 불이 켜져 있어.
0: 아이고야.
2: 그럼 여기 사람이 서 있었다는 거잖아. 막 이런 어떤 가슴 뛰는 설정부터 시작하잖아요.
1: 완전 몰입되는데.
2: 그래서 한 초반에 10분인가 15분보다 잠깐만 나중에 이거 집중해서 봐야지 이러고 까먹었어. 몇 년을
0: 워낙 많이 보시니까 몇 년 보시면 된다.
2: 그래야겠네.
1: 그러니까요. 이게 모두가 잠든 새벽에 비명소리를 듣고 베란다에 나간 이성민 씨가 살인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네. 신고를 하려던 순간 손가락으로 자신의 아파트 층수를 세고 있는 범인하고
2: 맞아.
0: 아, 무섭다.
1: 목격자가 된 그 순간부터 범인의 타겟이 되어버린 쫓고 쫓기는 스릴러.
0: 아, 내가 서 있는 층을 센다고요?
1: 네.
0: 둘레였어. 그런 거 딱 걸렸어. 이러면서.
2: 그래서 너무 재밌겠다 이거 진짜. 네. 무섭다 막 이랬는데 왜 까먹었을까.
0: 네. 범인 누구예요?
1: 범인 네? 아니 범인은 왜냐면 네. 처음부터
2: 스포일러잖아.
0: 아니 지금 밝혀졌으니까.
1: 밝혀졌으니까. 박시양 씨였고요.
0: 아,
1: 형사로 김상호 씨가 나오고 이성민 씨 아내로 진경 씨가 나오는데요.
2: 맞아, 진경 씨.
1: 나오신 분들 모두 연기가 뛰어나서 그 심리전만으로도 공포감이 엄청납니다.
2: 와, 이거 오늘 집에 가서 당장 시작해야지. 어머, 이걸 왜 까먹었을까?
1: 여름에 더위를 날릴 수 있는 콘텐츠이지 않을까 싶어요.
2: 근데 저예산, 그러니까 뭐, 비교적 저예산 채널보면 되게 좋은 수익률을 올린 거네요.
1: 네, 정말로. 네. 그, 혹시 범인을 봤는데, 형사

0: 네. 어느 나라쯤 할 거야. 아무데나 갈 수 있어.
1: 오, 다른 나라로.
2: 최대한 뭐 잘 없는 데 가야 되잖아요.
0: 네.
2: 제 티가 안 나는 곳.
0: 그쵸 그쵸. 제 알아보기 힘든.
2: 조용한 데가 아니죠. 스페인 이비자 섬 이런 데 가가지고.
0: 아 조용해? 네.
2: 거기 이제 거기 EDM의 청코가 아니에요.
0: 이비자 섬 아니에요? 노비자?
2: 거기 다
3: 슬로우 청구 아니에요?
2: 다 슬로우 입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0: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 예.
2: 조용히
0: 아,
2: 거기 써야죠.
0: 아, 이비자로?
2: 예, 예.
3: 너무 좋다.
0: 아, 독특하다.
2: 알겠습니다.
0: 당신 평생 안 죽겠다. 네.
3: 당신 유행에서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에이핑크의 1도 없어, 레드벨벳의 파워업. I'm so sick of lying.

0: 네, 이번에는요, 준상 아나운서가 직접 콘텐츠를 소개해주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뭘 가져오셨나요?
1: 오늘은 그야말로 올해 최고의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명작, 오디세이입니다.
0: 오디세이!
2: 예!
3: 보셨어요, 두 분?
2: 저희 둘 다 봤어요.
0: 저는 아들하고 봤고, 정선우 씨는 화면 큰 데서 봤더라고요.
2: 혼자 봤어요.
1: 부럽다.
2: 리클라이너.
1: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원래 이거 지난주에 소개하려다가, 토요일에 보고, 네. 그리고 소개해야겠다 했는데, 못 봤습니다.
2: 아 진짜.
1: 왜냐면 얘기하기가 어렵죠. 정말 힘들어. 네. 네.
2: 아니, 이게 IMAX가 좀 힘들죠. 저는 네. IMAX로 안 봤어요. 여기 상암 월드컵 이쪽에.
0: 근데 거기도 화면이 크잖아요.
2: 엄청 커요.
1: 근데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그걸로 유명해졌는데 꼭 그 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네. 하더라고.
2: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IMAX가 굳이 아니어도 된다.
1: 전혀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2: 이게 그러니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전쟁의 스케일이나 웅장함을 느끼고 싶은 분은 IMAX. 그런데 스토리텔링에 조금 중심을 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극장 가셔도 무방합니다.
0: 너무 좋다. 저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기도 한 김 식으면 이제 IMAX를 찾아가야
2: 한 번. 저도요. 저 한 번 더 볼 거예요. 네. 전 두 번 더 볼 거예요.
1: 저는 그래서 근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0: 그렇죠.
1: 그래서 보러 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아질 것들 좀 이런 거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 일단 어떤 내용인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두 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2: 그래도 얘기해주세요. 조금은 대략은.
1: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결국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거고 트로이 전쟁 이후에 오디세우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린 건데 그 오디세우스가 바로 트로이 전쟁의 승리로 이끈 지략가 왕입니다.
2: 네.
1: 두 분 아시잖아요. 트로이 목마 작전을 이 오디세이가 작고
2: 잔머리 대왕.
0: 근데 그렇죠. 이 3000년 전 얘기가 사실 정확히는 전설이죠.
1: 전설이
0: 역사라고 보기는 어렵죠.
1: 근데
2: 묘하게 섞였어요.
1: 섞였습니다. 네. 왜 완전한 전설로 보기 어렵냐면 원래 트로이라는 그 도시가 이탈리아 남부에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원래 전설 속 도시라고 여겨졌던 곳인데 실제로 발굴이 돼서 트로이가 존재했구나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은 전에. 실제로 있었을 수 있겠다. 하지만 학자들 얘기로는 트로이 목마는 나중에 새롭게 추가된 스토리의 가능성이 높다.
0: 왜냐하면 구전되다 보니까.
1: 구전되다 보니까 더 재미난 이야기들을 만들려고
2: 민담만담.
0: 그럴 수 있겠네요. 민담만담처럼.
1: 하지만 이 스토리 자체가 전부 다 지어졌을 리는 없다가
2: 아, 그리고
1: 대중적인
2: 지리적인 위치가
1: 맞습니다.
2: 상당 부분 그 예, 세계사에서 겹쳐가지고 네. 80%가
1: 맞아요.
2: 동일한 지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략적으로 전술을 펼치는데 이 지형 지물을 너무 잘 활용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건 이게 애매하게 만들었어.
0: 대단하더라고.
2: 헷갈리게.
1: 아니 그리고 뭐 영화 보고 오신 분들 두 분도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CG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2: 와.
1: 놀라운 장면들이 너무나 많고
2: 맞아요.

0: 그죠?
1: 완전 그 거인족 탈 때 거인족에
2: 전투하는
1: 농구 선수 220m 이상
0: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1: 모셨대요.
3: 예, 진짜로.
1: 아, 220m 맞죠? 예. 아, 220cm.
0: 220cm.
2: 그리고
1: 2m 20cm.
3: 동굴 거인도 또 실물 만들어서 했다면서요.
2: 맞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야. 이 오디세우스가 사실 네. 그 트로이에서 집까지 가까워요. 배 타고 한 달도 안 걸릴 거리입니다. 근데 10년이 걸린 이유는 바로 그 동굴 속에서 만난 외눈박이
1: 폴리페노스
2: 거인. 네. 이 거인에게 겁을 먹어서 도망을 치는 과정에서 거인의 눈을 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거인은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근데 오디세우스가 좀 그 자기 자랑, 자기의 이 뭐랄까 성과를 네. 이렇게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호사꾼.
1: 그러기보다는
2: 뭐
1: 오디세우스는 그 전쟁에 심취해 있었을 때요.
2: 아, 아직 이겨 있었고
1: 트로이에서 완전히 압승을 해서 와. 나 진짜 와 찢었다.
2: 나 진짜 오디세우스 나의 왕이다.
1: 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병사들 따라가도 되는데 지만 항로를 바꿔가지고 부하들 쫙 이끌고 난 우리는 여기로 가자고 태양을 즐기고 맞아. 바람을 느끼면서 가자고 막 이러잖아. 거기서부터 그냥 섬마다 들리면서 박살 나고 막 거인 만나고 막 부하들 잃고 막.
2: 근데 그게 거인이 결국 문제의 시작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인의 눈을 찌르고 도망을 가서 살아남는데 그 바다 위에서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바로 오디세우스다.
1: 그게 오디세우스의 교만의 거의 표상이었죠.
2: 저주의 시작이었죠. 그걸로 인해서 오디세우스는 집까지 돌아가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0: 걸 너무 고생하더라고요.
2: 왜냐하면 그 거인의 아버지가 바로 바다의 왕,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었던 거죠.
1: 그렇죠.
2: 이 스토리 다 알고 계시죠?
1: 아마 그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너튜브로 오디세우스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전문가들이 다 뛰어들었어요. 링 위로.
0: 아, 뿐만 아니라 책도 엄청 팔려고 나가고 있고.
1: 그래서 한 30분짜리 40분짜리 요약본들이 있는데 그거 한 두어 편을 보시고 세계관 정립하고 가셔야지. 왜냐면 영화가 친절하지 않아서 이름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지 않아요.
2: 아, 맞아요.
1: 그리고 이름에 들면 설명도 없어서 이름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네. 이름표 작성해 가셔야 돼요.
2: 그래서 이름도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앤 해서웨이가 바로 페넬로페인데 20년 동안 오디세우스를 기다리고 집을 지키며 견뎌내는 아내고요. 텔레마코프도 중요한 인물인데요. 터몰랜드입니다.
0: 스파이더맨이 거의 나오죠. 아빠 스파이더맨 아니에요?
1: 아버지를 아들이 스파이더맨이야?
2: 아버지를 찾기 위해 성장하는 아들. 심지어 지금 또 스파이더맨 영화 나왔죠? 네. 경쟁하고 있죠.
0: 동시에요.
2: 그리고 아테나 젠데이아거든요. 오디세우스를 돕는 지혜의 여신.
1: 이 영화의 관건은 정말 이 크리스토퍼 놀란이 정말 깜짝 놀랄만한 사람이에요.
0: 그리고 제가 집중력이 안 좋잖아요, 준선 씨. 이 영화 3시간 5분인데 제가 원래 1시간 반에 화장실 가거든요. 하품하고 자고 그래요.
2: 안 그러셨어요?
0: 한 번도 안 졸았어.
1: 알면 할수록 더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2: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소개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1: 미안해요.
0: 정선우 씨 요즘 심취해가지고 책을 또 읽고 있어요.
1: 아니 책하고 또 이렇게 구별하는 재미도 있어요. 책하고 다른 내용도 많아요.
2: 진짜.
0: 오디세우스의 어떤 그 정신을 기르는 차원에서
2: 노래 한 곡. 권진원의 집으로 가는 길.
0: 아이고 멀다.
1: 아, 죄송합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4: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섰다.
5: 애주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우리나라 3대 아리랑으로 꼽히는 밀양 아리랑입니다. 눈내일을 마친 후 음력 7월 보름 백중 무렵이 되면 밀양 아리랑을 부르며

0: 가장 신명나게 놀았다고 하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1: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시영의 뉴스 아이킥이 이어집니다.
2: 네, 앞에서 해드린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구내 식당 첫 반성을 가장 많이 본 연령대는요?
3: 2번 40대였습니다.
2: 어? 거의 20대는 아니었어요.
4: 그렇네. 네. 그렇죠. 하여튼 저도 궁금해서 보긴 할 것 같아요. 네. 네. 회사마다 분위기가 어떤가. 난 그쵸. 저기 입사했으면 내 인생은 네. 달라졌을까? 네.
2: 저기 연봉이 얼마나 되나?
4: 이런
2: 자, 정답자들 다섯 분 뽑아서 주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4: 네. 네.
2: 그래서 저도 예. 너무 즐거웠습니다.
4: 그러니까요. 껴들어서 너무 미안해요.
3: 아니에요. 저는 역시 MBC에 온 덕분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지 않아 그 행복합니다.
2: 영화표를 두 장 사셔야겠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4: 어, 진짜. 리클라이너. 예. 왜냐면 확 누울 수 있어요.
2: 진짜. 갑자기 뭐요?
4: 아, 허리 아파.
2: 그냥 봐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
3: 고맙습니다. 네, 안녕.
2: 저희들 잘일까요?
4: 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2: 고맙습니다.
5: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6: 첨단 바이오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가 경북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2026년 9월 10일부터 3일간 안동체육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백신, 첨단재생, 대마천연물, 뷰티를 아우르는 혁신기술의 향연.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부터 청년의 꿈을 잇는 취업박람회까지 바이오 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도약의 장. 경북 첨단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2026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행사는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 바이오 산업 연구원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5: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Hey, hey, 내 딸에 Hey, 내 딸이
0: 음주 후엔 Hey, 내 딸이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공군 훈련병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군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군 교육사령부 훈련병 70여 명이 지난 17일부터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호소했고 부대 병원에서 약물과 수액 치료를 받았습니다. 범죄 고발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가 수십억 원대 사기,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고차를 정상으로 속여 30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체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로 차주가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차량들을 정상 중고차로 가장해 지인들 명의로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또 돈을 주지 않으면 비리나 전과 영상을 올리겠다면서 6억 2천만 원을 뜯어내고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경기 광주 쿠팡 물류센터에서 40대 노동자가 지게차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맥박은 돌아왔지만 의식은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게차 후진 과정에서 안전 난간과 지게차 사이에 노동자의 목 부위가 끼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입식 지게차는 서서 운전하는데 운전석 뒤쪽이 노출된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5분쯤 경기 파주 동패동의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근 인양 작업을 하던 70대 노동자가 철근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크레인으로 철근 다발을 들어 올리는 작업 중 철근 한 개가 바닥에 쌓여 있던 철근에 걸렸고 이 과정에서 철근 다발 위에 있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도로에 누운 장애인을 들어 올리려던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장애인 단체 활동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상소부는 공직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장인 활동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전장현 회원들이 집회 신고 내용을 벗어나 도로를 점거했기 때문에 경찰 해산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미신고 집회라며 해산에 나선 것을 무죄 판단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남 양산이 37.1도를 기록하는 등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충남, 강원 5에서 40mm, 광주, 전남, 경남 서부 5에서 30mm입니다. 인천, 강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가희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시인 두보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기쁨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에 헤어진 게 어디서였지, 다시 만나니 둘 다 늙으니. 문학을 논할 벗을 잃은 뒤로는 목로주점을 알아도 쓸데없구려. 평소에 막 피어나 움직이던 생각들이 그대를 만나니 더욱 많이 떠오르네. 친한 친구도 점점 오랜만에 만나게 되죠. 하지만 가끔 만나도 곧바로 말이 통하고 평소 혼자 하던 이 생각 저 생각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 여름이 너무 더워서 선선해지면 보자고 해둔 그 이름들을 서서도 됐으니 좀 꺼내볼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김수영의 뉴스 하이킥.
1: 8월 23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0: 김큐 김치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김민석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상견례 차원을 넘어 부동산 대책, 세제 개편안을 집중 논의했는데요. 김민석 대표, 정부의 기조 방향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도 국민과 당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민석 대표, 내일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납니다. 취임 1주년을 앞둔 장동혁 대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을 하려 했는데 당내 의원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풀악세를 밟을지 이목이 쏠리는데요. 1부와 2부 진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진텐정치에서 이야기 나눠보죠.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진텐정치로 시작하겠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사회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램.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0: 억지 텐션이 아니다. 진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 정치. 오늘은 전혜연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석현 정치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0: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김민석 당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사실상 상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차원을 좀 넘어서 부동산 대책, 세제 개편안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다고 지금 전해지거든요. 일단 분위기 어땠는지 전혜연 본장님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2: 일단 저는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는 점에 강점으로 들고 싶은데요. 김민석 대표의 강점이 원래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를 봤기 때문에 국정과제를 일단 잘 알고 있고 강우식 비서실장과도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에 적어도 엇박자는 안 나겠다라는 상당한 기대감이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2: 다만 저는 이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건강한 긴장감이라는 표현을 김민석 대표가 썼는데요.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세제 문제도 그렇고 정부가 발표하는 안이 최선은 아닐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여당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의견을 내겠다라는 점, 그런 점이 좀 돋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원식 비서실장 표정을 제가
0: 귀
2: 봤거든요. 좋아하는 표정을 억지로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국회가 입법을 해야 성과가 나고 속도가 붙습니다. 그런

0: 점에서 강호실 시장이 예전엔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거든요. 네. 입법 속도가 높다, 부탁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이런 말 썼습니다. 속도를 내서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기대감이 있고 좀 안정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석현 평론가 반대편에서 쓱 웃고 계시던데.
2: 아니.
1: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2: 그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네. 어떤 정부 측의 밝은 표정, 뭐 전임 지도부가 비교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런 면은 있을 것 같아요. 전임 지도부는 주로 정부와의 어떤 이견이 있을 때는 정무적인 게 많았어요. 뭐 조국 혁신당의 합당이나 지방선거 평가에 대한 이견이나. 네. 근데 이건 정책적 이견을 노출한 거거든요. 뭐 이런 면에서는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첫 발을 잘 뗐다고 보고요. 그런데 사실 그 다급한 어떤 만남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세제 개편안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정부 정책의 어떤 기존 기조, 네. 과세 위주의 기조와는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좀 조정을 세게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1: 어쨌든 김인석 대표가 지금 세제 개편안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거주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라고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석수 총리하고 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과 당의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다.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종혁 전 최고부터 말씀 주시죠.
3: 아니 뭐 첫 고위당정에서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 계속 하락하고 있고 민주당도 역시 뭐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드는 생각이 이거 다 김민석 총리가 총리할 때 내려진 정책들 아닙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 세제, 주식, 보안 사건, 뭐 치안 문제 이런 거 다 본인이 총리하면서 만든 정책이에요. 네네. 적어도 관여한 정책이고 책임 있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뭐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대통령이 나갈 때 총리한테 자살률이 굉장히 낮아졌다. 이 총리가 이게 이래서 훌륭한 총리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했던 정책들이 지금 전부 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안 고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분명히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안 고치겠다고 버티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발생했던 그 혼란과 네. 잡음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무슨 정책이 무슨 레고블록 쌓기 아니잖아요. 한번 쌓았다가 아니면은 다 뜯어 고치고 다시 쌓고 뭐 이렇게 하면 아니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네. 이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거 굉장히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켜서 사람들로 알고 우왕좌왕하게 했던 그 책임들 그런 거에 대한 사과부터 좀 하시면서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정책을 할 때 네.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부작용이라든가 후유증도 많이 고려하면서 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책을 추진할 때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정부에서 마련했던 안이 현장에서 적용할 때 현장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민석 지금 신임 당대표도 사각지도를 보완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여당으로서 민심의 어떤 비판적인 지점도 담아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불이익한 사유를 인정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요청하는 사항을 지금 결론이 났다라기보다는 박성중 수석 대변인이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비거주 구분을 종부세에 대해서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 이건 현장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전달한다는 의미거든요. 당정 협의를 한다든가 만나는 자리에서 부족한 네. 안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새로운 소통의 장이 마련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조금 더 나은 입법이 네. 되는 과정을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어쨌든 뭐 여론을 좀 반영해서 보완이 좀 될 걸로 보이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런 의견을 지금 전달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짚어주셨고요. 당정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인가 허가 권한을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왔는데 신규 대표 앞선 얘기하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4: 예, 뭐 아무래도 이 세제 개편 안이라는 게 지금 정부의 네. 설명은 이제 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통해서 뭐 합리적인 안을 찾아가자 지금 이런 소통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인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 부동산 정책을 잡는 데 있어서 전 대출 규제나 뭐 세제 좀 필요한 만큼은 써야 된다고 봅니다만 본질이라는 건 이제 결국 공급 아니겠습니까? 네. 공급과 결국에는

0: 수요 공급의 불일치, 요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어떤 고강도 정책들을 쓸 때는 이 전월세 문제까지도 다른 평면에서 보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강조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입장이 세제 개편 안에 불과하니까 수렴하자. 하지만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거주냐 비거주냐인데 결국은 1주택자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물론 교란에 있어서 뭐 갭투기나 이런 걸 한 분들은 일부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사실 각자의 사정을 다 고려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너무 세제를 강조하는 건 별로 좋은 방책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저는 이 공급에 대해서 지금도 뭐 오세훈 시장과 여러 가지 이 정부의 이견이 있기는 한데 어디에 지어야 될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고 저는 왜 그럼 굳이 꼭 서울에만 져야 되느냐 결국 지방주도 성장과 맞물려서 결국에는 이 정부의 기능 들을 과감하게 저는 지방에 넘겨주는 이런 식의 노력도 좀 병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당적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 서울시장이 광역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권한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입법을 통해서 이제 기초단체 단체장들에게 그 권한을 일부 500세대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좀 권한을 이양하겠다라는 나름의 지금 보관들이 나오고 네네. 있는 건데 저는 서울 중심의 공급도 해야 되지만 지방에 저는 과감히 공급하는 부분 내지는 정부의 기능을 좀 옮기는 부분까지도 저는 적극적으로 더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제 개편안이나 뭐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이런 것들은 좀 보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논란이자 뭐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공급 관련해서 용산 관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정은 지금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얘기도 나눴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당에 단기간 내에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 확보 방안 제시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부는 일단 용산공원 내에 이미 녹지 기능 잃은 일부 지역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원화에서 녹지 물려줘야 한다라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 얘기하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김종혁 최고부터 먼저 하십시오.
2: 아니 저는 네. 신인규 그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그 정부의 주택 정책이 왜 서울에만 집중돼 그 서울에 대한 논의만 있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경기도 주민인데 네. 남의 나라 얘기 같아요 그냥. 그리고 아니 저 그 주변에 서울 말고 다른 지역에 교통과 제일 문제가 된 게 일자리 문제 아닙니까? 교통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면 아마도 국토 균형 개발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분산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산 효과가 아니고 지금은 서울에다 누가 많은 집을 지을 것이냐를 놓고서 정부와 오세훈 시장이 서로 이제 갈등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저 이렇게 보면은 용산의 녹지 그러면 서울을 그냥 그린벨트 하나도 없이 녹지 하나도 없이 그냥 성냥곽 도시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가. 그동안은 그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다가 갑작스럽게 표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야 닥치고 공급이야. 다 뭐 그린벨트고 용산이고 간에 그러면 서울에는 하이드파크라든가 런던의 하이드파크라든가 뉴욕에 있는 뉴욕 그 우리 공원 있잖아요.
1: 센트럴파크요?
2: 센트럴파크 네. 같은 것들은 아예 사라지고 그냥 집들만 다닥다닥다닥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거를 또 왜 딱 청년주택 신혼부부로 딱 안정하는 겁니까? 그거는 그거야말로 그냥 내가 표를 위해서 지금 그쪽에 지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나는 소구력을 좀 그러니까 그 저 뭐랄까 표를 얻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래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1: 지금 정부는 또 전부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하겠다라고 아니 뭐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2: 그게 어떻게 되는지 네네. 모르겠지만 이게 서울시장하고는 또 이렇게 대립이 되면서 그러면서 또 닥치고 공급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는 500세대 이상 이하의 것들은 그냥 알아서 지자체들이 네. 하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서울시장하고는 왜 상의를 안 합니까? 그럼 서울 다른 쪽에는 다 그런 권한을 넘겨주면서 서울시는 그 권한을 안 넘겨주는 이유는 또 뭔지. 그래서 너무 단기적이다 네. 지금 하는 게 저는 뭐 저거 경제나 외교 한 번은 여야가 그 초당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택 문제는 특히 뭐 여야가 따로 있을 것도 없는데 너무 초당 뭐랄까 단기적이고 너무 다 그 표만 의식하는 네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근데 저도 여기에 조금만 이견을 저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녹지 기능을 잃어버린 일부 지역에 지금 짓자 뭐 이런 건데 사실 이게 용산공원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사실 녹지 기능이 없는 거를 녹지로 만들자라는 게 이제 법의 취지 아니냐라는 게 이제 서울시 입장인 거고 지금 정부 입장은 녹지 기능이 없는 상태니까 그냥 여기다가도 일부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0: 법 개정하자 이런 논란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용산을 짓는 거 뭐 최대로 접어야 아마 한 2만 호 내지는 4만 호 정도 될 건데 네. 그거 진다고 해서 좀 서울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본질은 아니거든요. 물론 일부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그럼 저는요 제가 대법원이 언제 저기 서초역 앞에 젖었나 제가 조사를 보니까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큰 틀을 짜고 네. 87년도에 계획이 확정이 되고 95년도에 입주를 했거든요. 지금 30년 동안 그 강남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면서 서초역 앞에 법원이 크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국가에서 어떤 주택공급과 관련된 용산 부지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도 좋은데 더 본질적으로 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이런 사법의 영역을 담당하는 기구들을 저는 지방에 좀 내려보내는 부분도 좀 더 큰 틀에서 우리가 논의를 한다면은 네. 더 많은 주택공급을 서울에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충북에 짓든 아니면 뭐 충청도에 어디에 짓든 했을 때 그 지역도 같이 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이런 큰 틀에서 만약에 공급을 논한다면은 아마 국민들이 이 공급에 대한 어떤 신뢰 그리고 당장 집이 필요하신 분들도 조금 더 이렇게 타이밍을 더 유예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공간의 여유가 생길 텐데 지금 용산 부지 가지고는 계속 정부의 장관과 서울시장이 네네. 만남을 자꾸 갖고는 있지만 사실 되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공급에 대한 관점도 조금 협소한 관점 아니냐. 좀 큰 틀에서 저는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대전략을 논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제가 이제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해태백 삼척 정사원 지역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주택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일자리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역의 소멸은.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공공기관 2차 이전,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서울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과거에도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지만 이거는 주말에는 다 빠져나간다. 네. 정지 여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지금 정부나 지자체가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의논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오세훈 시장하고 상의를 안 한다라는 말씀도 제가 좀 다른 의견이 있는데 민주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새로 선출된 김영배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안에 합의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저는 김영배 위원장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택공급에 있어서 여야의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그래도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은 또 지자체장 출신입니다. 성북구청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부의 노력과 또 서울시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이 합해진다면 네. 그래도 조금 속도가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 제가 이 얘기하면 치열할 거라고 그랬죠.
3: 참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2: 사실은 정부도 뭐 되게 난감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짓는다고 해서 뭐 발표하고 나면 입지 안 좋은 데 지어서 정지 여건 안 좋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 입지 좋은 용산에다 짓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녹지 문제로 여기나 짓지 말자 그러고 그러면 어디다 짓겠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아까 지방 얘기는 하셨지만 지방에다 짓겠다라고 하면 다들 서울에 집 사겠다고 몰려있는데 수요하고 안 맞는다고 뭐라 그러고 이건 이제 서로 일보씩 양보를 하면서 뭔가 접점을 찾아내야 될 텐데 너무 정치적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 논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최근 SNS에 용산 어린이 정원에 아파트를 지으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라본 남산 경관이 가려진다라는 이제 가상 이미지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혹시 과장된 거라는 지적이 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누가 먼저 하실까요? 이석현 평론가 아실까요?
3: 뭐 과장된 거라는 지적을 국토부에서 반박을 네네. 했다고 하네요. 그 실제로 저 가상 이미지와는 달리 저기 나오진 않는데 박물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아파트 산처럼 이렇게 되지 않고 이 남산 뷰가 안 나온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건데 제가 이 그 본가에 제가 가까운 곳이라 잘 아는데 애초에 그렇게 밤에는요 그냥 껌껌합니다. 남산 더 하나 보이고 그래서 만약 아파트가 지어져도 그게 야경으로서 나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진 하나 갖고 뭐 이런 문제를 얘기할 건 아니라고 보고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다시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애초에 원래 그린벨트 풀 때 이제 풀자가 보수고 그 자연 훼손하지 말자가 진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바뀐 거예요. 되게 이상한 풍경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과거 이제 2008년에 MB 정부 때도 그때 그린벨트 이제 09년에 다 풀고 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반대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반대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이게 소모적이라는 인상이 들어요. 만약 그냥 제 이제 국민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부 말대로 그린벨트도 풀고 오세훈 시장 말대로 재건축 재개발을 좀 하고 그래서 공급 닥치고 해라 이게 사실 정답일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하냐 안 하냐를 하고 갑자기 오세훈 시장이 이제 디자인 서울 요 마인드 때문에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환경 운동가가 갑자기 되시고 그것 좀 이상한 풍경이라는 거죠.
1: 근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말을 자꾸 바꾸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서류표 지구 조성할 때는 마치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또 이걸

0: 못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맞지 않는다.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용산공원으로서의 그것이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한다 하더라도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네.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서울 지역의 뭐 위원장들이라든가 다양한 곳에 의견을 들어서 좀 부지를 빨리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부지 확보가 가장 어렵고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곳에서 좀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1: 아니, 근데 제가 네. 무당파 심판으로서 말씀드리면 말 바꾸기 얘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을 거예요.
2: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3년 전에 서초구 서리풀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해줬잖아요. 이때는 이제 오세훈 씨한테 그럼 왜 해줬냐 그러니까 젊은 층이 선호해서라고 답을 했는데 이번 용산은 그러면 왜 그린벨트는 아니지만 용산의 공원 여기를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자 그러니까 반대하느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온다 그 말씀 하신 거지 않습니까?
3: 서울시장의 네. 얘기는 제가 잘 모르기 뭐 어떤 얘기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용산이라는 게 가장 남아있는 마지막 거대한 그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핵심 지역에 있고 그러니까 아니 서리풀 지역을 해제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지역도 다 해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맞지는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으로서 아 최소한의 지켜 뭐 남아야 될 남을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물려줄 공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거 문재인 정부 때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공급이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김현미 장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 내가 어떻게 금방 이렇게 공급합니까? 이거 빵도 아닌데 찍어낼 수 있으면 찍어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그 박원순 네네. 시장과 문재인 정부 때 사실 그게 하나도 안 됐잖아요.
2: 네. 그러면 저희 이 부동산 얘기 입으로 넘어가서 좀 더 하겠습니다. 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아, 땡기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잖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당분간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이번 주 중반까지는 33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후반에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목포와 여수, 부산의 기온이 26도

0: 26도가 예상되고요. 내일 남부지방에는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적게는 5mm, 많게는 50mm가 되겠고 곳에 따라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면서 요란하겠습니다. 서해상과 제주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빠르게 풀리고 있는데요. 아직 서울 양양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정체가 길게 남아있습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3: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2부. 전혜연, 신인규, 김종혁, 이석현 이렇게 네 분과 찐텐정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용산을 이제 주택공급지역으로 하는 것과 관련돼서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었고요. 오세훈 시장의 과거 서리풀 지역 그린벨트 해제. 이거는 해놓고 왜 용산은 안 된다고 하느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짚었는데, 또 하나 그 오세훈 시장 발언 중에 용산 일부 지역 개발을 전면 지금 오세훈 시장 반대하고 있는데 탄천물 재생센터 등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체 부지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용산 일부 지역 개발은 시간도 오래 걸릴 거라면서 반대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체 부지를 찾자는 거,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규 대표 말씀 좀 먼저 주시죠.
4: 그러니까 이게 사실 6.3 선거의 후유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에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장이 이렇게 당이 다를 때 이런 충분한 이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건 다 예견이 됐던 건데, 아마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국민들의 그 고통에 해당하는 이 의식주에 관련 문제가 결국에는 정치적 논쟁이 되고 정쟁적으로 치열하게 지금 붙고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해결은 안 되면서 오히려 노이즈만 더 강화되는 이런 상황인데, 오세훈 시장도 뭐 용산에 대해서 뭐 개발 반대한다, 그건 뭐 다른 것들 뭐 대안들을 마련을 해오고 있는 건데 실제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그러면 합의할 마음은 있는 건가, 이런 의심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뭐 종묘 얘기도 하고 뭐 서리풀 얘기도 하고 뭐 지금 용산 얘기도 하면서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막 입장도 바꿔버리면 또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해서 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고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야 되고 그 연장선에서 전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좀 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짜야 되는데, 너무 좀 근시안적이고 상대의 의견에 대해서는 늘 반대를 위한 어떤 이야기거리들만 좀 던져내고 있는 거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지난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공급자벽 원인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6년 전 사망한 박원순 전 시장을 꼽았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한 얘기입니다. 그 발언을 한 게 사실인지 여부하고 이런 이유를 꼽은 게 납득은 좀 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거 이석현 평론가 말씀 좀 드릴까요?
5: 그러니까 되게 전 부질없는 책임 공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애초 이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국민 여론의 대체로는 민주당 정부, 그동안의 민주당 정권이 좀 실책이 많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또 맞지 않습니까? 그걸 또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2020년에 그 문재인 정부도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때 박원순 시장이 그때 막아서 막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어떤 다 상황마다 정무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 책임을 따지기 시작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건 전혀 논의에 도움이 안 된다, 아까 신규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으로는 어떤 해결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6: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현재 서울시장이 돌아가신 고인이 된 분을 언급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이런 말을 정말로 했다면 이건 정말 굉장히 비판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말 그대로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 됐었고 어떤 부분이 못 됐었던 거가 아니라 본인이 지금 서울시장이면서 고인이 되신 분을 끌어든다, 전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하던 시기에 그러면 그 주택건설과 관련된 연평균 인허가 건수를 비교를 해봤어요. 직전 10년에 비해서 56.1% 수준으로 줄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오세훈 시장은 또 핑계를 대요. 그럼 서울시장은 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잘했던 부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대안을 찾아가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정치적 수사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비판을 자꾸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공사비 상승했다, 뭐 고금리 이외했다, 그런 말 해가지고

0: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념비적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서울역 고가도로를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해마다 수십억씩 관리비용만 드는 걸 거기다가 무슨 신발 트리 같은 거 만들어놓고 말도 안 되는 전시행정 했던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산업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아세요? 도시에다가 그냥 그건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 무슨 페인트 칠하고 그다음에 무슨 그림 그리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주택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네, 일부를 재개발 재건축을 해줬는데 그걸 하면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역사적 유물을 남겨야 된다면서 그 이전에 있던 일부를 그대로 보존을 해라. 그러고 나서 아파트를 지어라. 이런 식의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얼추 이상주의적인 정책을 썼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 이 책임을 다 지금 주택 문제를 뭐 문재인 정부라든가 박원순 시장에게만 돌린다는 건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책임자니까 그러나 이것을 뭐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분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너무 정서적인
1: 그러니까 저도 요건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사실 박원순 시장 때 서울시정을 맡으면서 공급이 많이 안 됐던 것도 사실이고 비판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시장이 된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그러면 정치라는 게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권력을 갖는 건데 그럼 혹시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면서 현재의 문제가 그러면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토 정치를 가지고 또 돌아가신 분까지 뭐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판한다고 해서 현실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5선이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지금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5년 가까이 서울시정을 또 해온 분인데 네. 여전히 지금도 박원순 시장 얘기를 하면 저는 그 비판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이거 정말 비토 정치에 머물러 있는 오세훈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새로운 비전을 본인은 5년 동안 하나도 못 만들고 결국 문제 해결을 못했다라는 자기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 보시기에 좀 이렇게 꼴불견 같은 모습 보이지 말고 저는 본인의 역할과 권한에 충실한 일을 지금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2: 아니 오세훈 시장이 이번 지방선거 때 초가 일선이 아니잖아요. 2021년부터 서울시장 했잖아요. 그러면 아니,
3: 저희도 논의를 한 단계 더 나가보자고요. 이 얘기 계속 공방이 되고 있습니다.
4: 아니 오세훈 시장 측에서 네. 억울할까 봐 이런 논쟁은 민주당에서 오세훈이 이 부동산 문제의 원흉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반박하는 차원에서 이런 논리가 나온 거예요.
3: 자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진짜 용산 일부 지역 개발 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녹지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뭐 얘기해 보죠.
4: 원래 네. 옮겨 짚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정무적으로 뭐 그 용산 인근 지역의 표심도 고민했을 수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그쪽에 권영세 위원장도 지금 반대를 하고 하시니까. 근데 자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녹지 훼손을 그 반대하는 건 진보 진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세훈 시장의 이런 반발이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3: 근데 우리가 용산 개발하고 그린벨트 추가 해제는 서울시 동의받지 않고도 국토부 장관 권한으로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부가 그래도 오세훈 시장과 정충안을 이렇게 계속 찾을 건지 아니면 그냥 용산공원 일부 지역 개발을 뭐 강행을 할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효과나 전망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전혜연 본장님.
2: 저는 뭐 당분간은 절충 노력을 굉장히 하고 또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찾으려는 정부의 노력 또 그리고 민주당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정책적으로 좋은 안을 찾아가기 위한 협상의 과정인 건지 아니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표를 계산한 행보인지 네. 판단을 해야 된다는 시기가 온다면 아마 여당 내에서도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3: 김정익 전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0: 아니 저는 뭐 네. 논쟁이 있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양쪽의 주장들의 그것들 전면에 띄워놓고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데 뭐 다수당이라고 해서 그냥 만약에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보안수사권과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밀어붙일래 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 후유증 감당할 수 있을지 사실은 이거는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고 저희가 주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이렇게 저희들이 떠드는 게 도움이 될까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네.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정치적인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전문가들이 서로 만나서 저는 뭐 계속 만나서 얘기를 좀 하면서 대책을 찾다 보면 뭔가 제3의 해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1: 근데 저는 하나는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저는 뭐 이렇게 토론하는 거 좀 좋다고 생각해요. 공급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 지금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 뭐 중앙정부가 됐든 서울시장이 됐든 이분들 분들만큼은 비판의 관점보다는 정말 해결의 관점에서 본인의 메시지도 내고 행동도 처신도 하셔야 되지, 자꾸 남 탓의 관점

0: 해서 하게 되면 이거 정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헛도는 얘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남 탓의 관점이 아니라 내 탓의 관점에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한다면은 네. 저는 뭐 해결책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1: 부동산에서 빠져나오겠습니다. 김민석 대표 내일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상견례 한다고 하죠. 조국혁 신당 신장식 대표도 만난다는데 어떤 장면들이 연출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전혜연 본부장님.
2: 일단 김민석 대표가 총리 출신이잖아요. 네. 국회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존의 정청래 지도부도 노력은 했지만 뭐 악수를 안 한다던가 또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비토를 많이 하는 것과는 좀 달라진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당장 협의에서도 여야가 함께하는 것을 당부하는 듯한 발언들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려면은 입법 그리고 여야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부드럽고 협조를 하려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 그래도 기대를 거는 이유가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하면서 야당을 정말 이렇게 국정 파트너로서 한 부분으로서 인정을 해야 됐던 자리에 있던 새로운 대표와 한명도 원내대표 역할이 좀 조화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거든요. 한명대 원내대표는 정무수석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야당과의 협상을 어떻게 끌어내는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이미 체험적으로 많이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르게 그런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1: 내일 뭐 연출될 장면이니까요. 또 그 장면 보면서 여러 가지 뉴스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국민의힘 당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당협위원장을 당원선거로 전면 재선출하는 전례 없는 방안을 지금 추진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물론 당 의원들의 반대로 지금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지도부가 강행할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당내가 이런 기류가 좀 흐르는지 김종혁 최고위원님.
3: 저는 당 지도부가 아니어서 잘 네. 모르겠어요.
1: 그래도 네. 당의 기류는.
3: 당 기류는 뭐 논란이 엄청 많죠. 뭐 하는 거지 이거?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건데 무슨 당원 저 당원당규에 네. 짝수년도에 8월 달에 그 당협위원장을 선출한다. 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그럼 2024년도에는 뭐 했는데 2022년도에는 뭐 했는데 아니 그건 고사하고 지금까지 각 우리 당만을 빼놓고 다른 모든 정당에서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따지면 이게 지금 공관위원회에서 총선을 앞두고 하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당협위원장들 후보 선출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건데 그러니까 아 이거는 그러면 그 공관 총선이 임박하지도 않았는데 이 당이 그리고 공관위가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당대표가 자기들 사람 심겠다고 이거를 그냥 밀어붙이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도 아 이건 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의원들도 아 이거 당신 말이야 이런 거 조사해서 우리 망신 주려고 지금 하는 거야.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선호 투표를 했는데 아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가 한 40% 나왔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거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현역 그 국회의원인데 야 당신 지역에서 당신 싫다는 사람이 40%나 돼 라는 것들이 얼마나 큰 압박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라는 건 너 좋아 싫어라고 하면은 되게 싫어 쪽이 많이 답을 하잖아요. 아니 좀 변화했으면 좋겠어 바빴으면 좋겠어 이러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름은 아주 명백한 정치적인 이해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걸 강행할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1: 내부가 그렇게 반발이 좀 강하다는 얘기신데 근데 만약에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을 강행하게 되면 장경욱 대표하고 이제 정정식 원내대표가 공개 충돌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 의원들 반발도 좀 터지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좀 재점화될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좀 여론이 이렇게 강해지면 이게 실제로 퇴출과 관련돼서 뭔가 얘기가 나올 건지 아니면 또 차찬성 태풍처럼 그냥 사그라들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4: 그렇지 점화를 했다가 재점화를 하고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참 이야기하기도 민망하긴 한데 이게 참 본질적으로 저는 어떤 당원 선거로 인한 전면 재선출 여기에 저희 반대파들이 어디 한번 해봐라라고 반발할 수 없는 상황 이게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한번 해봐 당원끼리 붙어보자 해서 질 것 같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내 여론에서. 그러니까 이 비극인 건데요. 저희 이제 집권 여당, 제1야당이 저희 강성, 부정선거론에 잠식된 분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당원 투표를 해서 지금 몰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현실을 그 해소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장동혁 대표는 모든 수를 다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민주적으로 보이잖아요. 당원들이 해서

0: 진짜. 사실 저는 이거를 자꾸 해소하지 않고 여의도 안에만 너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위 반대파, 장동혁 반대파 분들이 여의도 안에서만 자꾸 수싸움을 하거나 이제 슬로건 위주로 이렇게 하면 본질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이 되죠.
1: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협 위원장 물갈이나 중진 물갈이를 할 게 아니라 당대표 물갈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네네. 들거든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마치 굉장히 좋은 카드인 것처럼 물갈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개혁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문제가 있는 중진을 물갈이 하겠다. 개혁을 위해서 이진수 의원님처럼 뭐 5.18 관련해서 논란이 일으킨 인물들을 퇴출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장동현 대표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당협위원장으로 새로 세워서 다음 총선까지 줄세울 하겠다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혁을 위한 물갈이가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 숙청이라고 불릴 만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개혁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우려하는 의견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 신인기 대표 말씀도 들어보죠.
3: 근데 이게 사실은 장동혁 네. 대표가 상당히 저는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물론 당내에서 이길 수는 있겠지만 그 이기는 승리가 아무런 명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징계 정치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당협위원장들을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방법으로 물갈이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이 만약에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일부 저도 동의할 수라도 있겠지만은 지금 당에 수사받고 있지 않나요? 뭐 신천지든 통일교든 이렇게 당원들이 들어와서 지금 당의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당원들 당심이 오염된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이 형식적 외피를 가지고 있는 당원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좀 강행할 것 같은데 네네. 강행해서 본인의 뜻을 이루더라도 좀 그 자체가 본인에게는 자충수가 되고 좀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한 말씀만 드리면 국민의힘 안에 당권파가 있고 좀 비당권파가 있잖아요. 그럼 그 비당권파에게 저는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게 결국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야당 역할을 하시는 건데 민심의 압도적인 지지 외에는 지금 이 상황을 저는 극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운동장을 좁게 쓰면서 구사당할 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민심의 바다로 과감하게 저는 나오는 모습을 가지고서 민심과 동행할 때 전 장동혁 대표 체제가 오히려 더 멋진 반전을 통해서 무너져 내린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노력을 더 비당권파들이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4: 또 많은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는 천운을 타고났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계엄 1주년 됐을 때 그때 굉장히 궁지에 몰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24시간 필보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시켜서 또 그때 굉장히 비판이 많았었는데 그때는 또 단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6.3 재보선이 결과가 나왔을 때 아 이번에 끝났어 네. 라고 얘기했는데 선관위에서 부실관리한 게 드러남으로 해갖고 그걸로 또 좀 올림픽 공원으로 하면서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것이라든가 징계 정치라든가 또 중진들 물러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는 이런 세 번의 어떤 위기를 극복한 자신감 때문인지 이걸 그냥 쏟아붓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계속 운이 좋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쁘기만 한 사람도 없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태는 네. 굉장히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쌓여온 마일리지가 있거든요. 속에서 부글부글부글 하면서도 야, 운 좋네. 야, 참고 넘어가자 했던 것들이 있기 네네. 때문에 결코 이번을 강행을 한다면 그 결과가 과거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저희가 이제 전망은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일이 벌어질 거고 김준혁 전 최고께서는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이시잖아요.
4: 그렇습니다.
2: 실제로 그러면 이 당협위원장들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4: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신임 투표를 다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가 사퇴를 하고 다 공모를 다시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봐야 돼요.
2: 일부러 내용은 안 알려주나요? 대응 못하게?
4: 사실 모르겠어요.
3: 그러니까 대응할 시간을 안 주려고 하겠죠.
4: 그래요?
1: 근데 뭐 27일, 28일 연찬에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아마 국회의원들이 그 간격을 앞에 두고 좀 물밑으로 저는 좀 의견 교환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찬회 때 좀 용기 있는 발언을 하는 분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용기 있는 발언이라는 것이 정말 본인의 정치 생명 연장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와 그래도 국민의힘의 어떤 자강을 위한 네. 뭐 내부에서부터의 개혁을 위한 바람인 건지 판단할 수 있는 의원이 누가 이 발언을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 이것까지 저희 조금 짧게라도 얘기해보죠. 장동혁 대표하고 정정식 원내대표 당 중진 의원과 관계도 지금 좀 묘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장재욱 대표는 다음 총선 때 중진 물갈이 공천 경고했는데 정경심 원대는 중진과 저점 넓히고 있고 지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 얘기도 간단하게.
1: 제가 정치판에 와서 느낀 거는 네. 거의 모든 여야 상관없이 정치인들은 대부분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 그게 선수가 많을수록 더 그래요. 근데 지금 당 중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은 중진의 힘이니 뭐니 이런 소리를 들어왔고 도대체 중진들 뭐 하는 거냐라는 비판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중진들이 아 이제 장동혁으로 안 될 것 같아. 총선 못 칠 것 같아. 라는 소리들이 삼선들끼리 모여서 뭐 재선, 사선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니까 당신들부터 물러가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전면전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진들과의 싸움, 그다음에 당협위원장들 문제, 또 징계 정치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영원히 운이 좋은 사람은 없다. 계속하다 보면 사고치기 마련이다. 그리고 아마 이번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2: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상황을 옆에서 보면 뭐 운 얘기하셨고 기득권, 뭐 중진들도 기득권에 대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반발하는 건데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들만의 리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도 당권파가 있고 비당권파가 있으면 어느 한쪽은 그래도 민심과 좀 연결되는 아주 실오라기 같은 연결이라도 좀 뭐가 돼 있어야 그 안에 관심도 들어가고 국민들이 역동성을 발현시켜 주실 텐데 결국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국민의 민심을 떠나서는 누구도 정치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는 운과 기득권만 보이고 민심과의 연결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게 문제 아니냐.
1: 그 얘기를 지난번에 그 민주당 당대표 경선할 때 제가 똑같이 했던 얘기거든요. 아니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만 있다.
3: 저희 정점식 원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박어게인으로 장동혁 대표하고 헤어질 결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던데 요거 이석현 평론가 해석 간단하게 들어보죠.
4: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참 그 장동혁 대표를 뭐라 해야 되나 그렇게 방법이 없습니까? 이 당 안에서 이 공당으로서 정말 다들 너무 무력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력하다는 게 결국 아까 신인규 변호사 말씀대로 국민의 외부 지지 새 물을 들여와서 몰아내야 돼요. 근데 그 기능을 안 하고 계세요. 소위 비당권파께서 늘 억울하기만 하세요. 늘 젖잘 싸고 이제 그러니 남의 얘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당신들의 네. 여의도 경쟁처럼
3: 알겠습니다.
4: 보이는 거고
3: 저희 네. 틈새 토크로 이어가서 얘기할게요. 아, 유튜브에서 네 분과 조금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에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샤볼데이.
8: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9: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0: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하이킥. 3부는 세상의 모든 지식 알려드리는 세모지, 4부엔 제법 알려드리는 제법 알려드립니다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3부 전까지 유튜브에서 정치대담 계속 좀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 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동 MBC 여름철 수상 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6: MBC
7: MBC 라디오
8: MBC 라디오
9: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7시 뉴스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와 어제 백골로 발견된 남성 모두 같은 경찰관이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제도 보완에 착수했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1: 마지막으로 휴대폰 신호가 잡힌 한림항은 물론 주변 폐가와 하천, 수풀까지 뒤졌지만 장 씨의 행방은 아직 묘연합니다. 실종 석 달이 지나면서 CCTV도 대부분 삭제돼 장 씨를 찾을 단서가 부족한 상황. 장 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이 몇 시간 만에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면서 수색 골든타입을 놓친 겁니다. 앞서 해당 경장은 장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장 씨가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경장이 지난 7월 다른 실종 사건도 장 씨 사건과 비슷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고 어제 오후 긴급 체포했습니다. 실종된 남성과 연락한 적도 없으면서 가족들에게 남성이 무사하다고 거짓말하고 사건을 끝낸 겁니다. 이 같은 허위 종결 정황은 남성의 가족들이 지난 21일 재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후 경

0: 경찰이 뒤늦게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남성은 실종 51일 만인 어제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정화솔입니다.
1: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제주 경찰청에서 수사 상황을 점검한 뒤 전국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여부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인 소유 고가주택을 모두 조사했더니 사주 일가의 개인 용도, 이른바 황제 사택이 42%에 달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를 김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 종부세 대상인 고가법인 주택 전수를 처음으로 실태 확인했고, 전체 2,600여 채 가운데 임대용 주택과 기숙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1,000여 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검한 전체 법인 주택의 42%에 달합니다. 평균 가격은 공시가격 기준 20억 원이 넘습니다. 30억 원 초과 주택이 453채, 100억 원이 넘는 주택도 12채나 됐고, 최고가는 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과 유지비는 과세 대상이지만 변칙적인 무상 거주 관행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일부 기업들은 한강뷰, 강남과 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나 자녀들에게 제공하면서 직원들에겐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자신의 고가 주택을 법인에 넘긴 부동산 투기형들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심각한 탈세 혐의가 확인된 법인을 대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 협의 결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민주당은 1주택자의 거주,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정은 500가구 이하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인허가권을 기초단체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8월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월 대비 1.14% 올랐고 상승폭은 0.09%포인트 커졌습니다. 중랑, 성북, 노원, 종로, 강서, 구로, 동대문구 등 강북권이 강세였고 중랑구는 두 달 연속 서울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가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고시원 욕조 설치를 허용하되 책상 설치 의무는 폐지하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우리 컨테이너선이 처음으로 북극 항로 시범 운항에 나섰습니다. 부산 유럽 왕복 45일간 안전성, 경제성을 검증합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3: 국내 선사가 컨테이너선으로 북극 항로를 왕복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극해를 지나 영국 펠릭스토와 네덜란드 로테르담, 폴란드 그단스크를 거쳐 다시 부산으로 되돌아오는 45일간의 항해입니다. 화학 제품과 중고차, 자동차 부품 등 수출화물 737TEU와 빈 컨테이너 100개가 실렸습니다. 이번 항해의 최대 변수는 예측하기 어려운 북극해의 얼음과 기상입니다. 선장과 항해사들은 극지 운항 전문 교육을 받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 항로는 약 1만 3천 킬로미터,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기존 항로보다 약 7천 킬로미터, 35% 짧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1: 오늘 아침 6시 43분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 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진앙에서 83.2km 거리 한빛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해 국내 모든 원자로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남 광주 해남군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 14일 이후 규모 2.0 이상 지진 7차례를 포함해 71차례 소규모 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3년을 하루 앞둔 가운데 후쿠시마 연안 어업이 사고 전 절반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어회 금액은 43억 6,700만 엔으로 사고 전 50%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일본은 지난 3년간 22차례 17만 3천 톤의 방사능 오염 처리수를 방류했고, 이는 원전 탱크 안 전체 오염수의 13%에 해당됩니다.

0: 경남 극한호우 피해 7일째 이재민 수백 명이 임시 거처에서 장기간 머물고 있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 기준 거제 통영 이재민 691명이 귀가하지 못했습니다. 거제 이재민은 596명은 옥포 종합복지관 등에, 통영 이재민 95명은 봉평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난 거제 옥포동 아파트 한 개동은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데다가 거제, 통영 일부 가구에는 가스 공급이 차단됐고 단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도로에 누운 장애인을 들어 올리려던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장애인단체 활동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공직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장현 활동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전장현 회원들이 집회 신고 내용을 벗어나 도로를 점거했기 때문에 경찰 해산 명령이 정당 하다고 판단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미신고 집회라며 해산에 나선 것을 무죄 판단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경기 광주 쿠팡 물류센터에서 40대 노동자가 지게차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맥박은 돌아왔지만 의식은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게차 후진 과정에서 안전 난간과 지게차 사이에 노동자의 목 부위가 끼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양산이 37.1도를 기록하는 등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충남, 강원은 5에서 40mm, 광주, 전남, 경남 서부는 5에서 30mm입니다. 인천, 강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30.9도입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세모지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만든 미국의 제약사 모더나가 3상에 성공한 암 백신 이야기,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4부 제법 알려드립니다에서는 경찰의 사건 허위 종결로 석 달 넘게 실종 상태인 장미란 씨 사건부터 독립몰수죄,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법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3주 후엔 힘을 데리러.
1: 안녕하십니까.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조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은 피해자 명예로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02-3393-9700으로 전화 주십시오.

0: 일요일 저녁 세상의 모든 지식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모지. 오늘은 엑소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0: 네, 앞서 예고를 잠깐 하긴 했는데 미국의 모더나라는 회사가 개인 맞춤형 mRNA 암 백신 임상 상상에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뭐 성공했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것 같은데 네. 먼저 이것부터 궁금해요. 우리 몸에는 암을 제거하는 그 면역세포들 적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1: 많죠.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은 왜 생기는 건가? 요 질문부터 먼저 던지겠습니다.
1: 네. 보통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세포들 뭐 백혈구라고도 많이 알고 계신데
0: 네.
1: 이 친구들이 굉장히 공격성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뭐 병원균도 죽이고 바이러스도 죽이고 암세포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평소에 활성화되어 있는데
0: 네.
1: 이 면역세포들이 또 너무 오래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병원균을 죽이고 나서도 계속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우리 세포까지 공격을 할 수 있어요.
0: 정상세포까지? 네.
1: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너무 오래 활성화되어 있어서 생기는 병이 이제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해서. 네, 뭐, 알러지, 알레르기도 아토피 질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면역세포가 우리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들이 자기 임무를 다하면 병원균을 다 죽이면
0: 네.
1: 암세포를 다 죽이면은 스스로 자신을 죽여버리는 버튼을 제가 달고 있거든요.
0: 일종의 자살 버튼이 있다는 거.
1: 정확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층 모든 면역세포들 표면에는 PD1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약원대 플레임으로는 Programmed Death 그래서 계획된 죽음 버튼이란 거예요. 말뜻 자체가.
0: 네네.
1: 그래서 그걸 탁 누르면은 나는 임무를 다했다면 스스로 쫙 이제 에이팝토시스, 아팝토시스를 해서 스스로 이제 자살합니다. 그런데 이 버튼은 당연히 임무를 다하고 눌러야 되잖아요.
0: 네.
1: 이 암세포, 이 영악한 놈들이 딱 면역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러 오면은.
0: 아, 그 버튼을 눌러버려요?
1: 맞아요. 먼저 선빵을 날리는 거예요.
0: 나쁜 놈들이네.
1: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이제 PDL1이라 그래서 Programmed Death를 누를 수 있는 라이간드. 그래서 이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공격하기도 전에 먼저 그 PD1 버튼을 눌러버리니까 이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하기도 전에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0: 그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암세포를 계속해서 우리 자가면역세포들이 뭔가 공격하게 만들려고 하면
1: 네.
0: 아까 그 먼저 선빵 날린다고 표현하셨는데
1: 그렇죠, 그렇죠. 암세포
0: 그 자살 버튼을 누른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거 못 누르게 뭔가 방어를 하면 되는 거네요.
1: 아, 아이디어 너무 좋습니다.
0: 네.
1: 그걸 한 10년 정도만 빨리 생각하셨어도 몇 조 원의 동반 속에 앉으셨을 텐데
0: 그러려면 엑소쌤의 설명을 들어야 제가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엑소쌤을 네. 제가 10년 전에 만났어요.
1: 그러게요. 네. 좀 빨리 좀 섭외해 주시지.
0: 네.
1: 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에서 약을 많이 개발해서 대박을 친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 아이디어 만든 약이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 그래서 대표적인 약이 이번에 이 암 백신 임상 연구에도 함께 사용된 키트루다라는 3세대 항암제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옵티보라는 항암제도 있는데
0: 네.
1: 어쨌든 이 친구들의 원리는 뭐냐면 면역 세포 표면에 아까 제가 임무를 다하면 죽는 PD1이나 버튼이 있다 그랬죠. 그 버튼 표면에 뚜껑을 씌우는 약이에요. 뚜껑을 씌워 버리면은 암 세포들이 그 버튼을
0: 함부로 못 누르겠네요.
1: 못 누르죠. 그렇게 실제로 해 봤더니 굉장히 이 암 환자분들의 생존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3세대 항암제라 그러고 이제 암 환자분들에게는 이 옵티보나 키트루다 또는 뭐 티센트릭 이런 약들이 있는데 티센트릭은 암세포가 누르는 그 손가락을 막는 거거든요.
0: 네.
1: 어쨌든 그게 이제 신의 약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암세포들을 계속 그 죽일 수 있게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고 요즘 나오는 항암제들이 대부분 암을 직접 죽이는 약보다는 암을 죽이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더 힘날 수 있게 또는 더욱 강력해지게 또는 지치지 않게 이런 암세포들을 더 잘 찾게 도와주는 그런 약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러면 저도 이제 뭐 평일에는 주식시장 관련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모더나가 이거 성공했다 그러니까 그날 주가 거의 200% 올라올랐거든요.
1: 200% 올랐죠.
0: 그만큼 시장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갖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게 암 백신이라고 했다가 뭐 치료제라고 했다가 용어가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네네. 이번에 발표된 mRNA를 활용한 모더나의 암 백신? 이거는 뭐 어떤 약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키투두다라고 같이 썼다는 얘기도 있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뭐 200% 정도면은 국장으로 치면 한 상한가 한 5번 쳐야 되거든요.
0: 네.
1: 야, 그래서 미장은 참 무섭기도 하고 대단한 그 주식장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백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 예방용으로 미리 맞아가지고 대비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0: 그죠.
1: 근데 사실 백신은 그런 예방용 백신도 있지만 이미 내가 병이 걸린 다음에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용 백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후에 맞는 백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한 이 암 백신은 예방용 백신이라기보다는 이미 암이 걸린 분들이 이제 치료용으로 이제 이걸 맞았을 때 우리 몸에 있는 멸균 세포들이
0: 정상인이 맞아서 암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암에 한번 걸리신 분이
1: 네.
0: 치료용으로 맞는 백신이다
1: 맞습니다,
0: 이런 말씀이시네요.
1: 물론 예방용 암 백신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던 가다실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네.
1: 이런 것들이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인데 그걸 미리 맞으면은 이제 두경부암이라 해서 이제 상체 쪽 가슴이나 머리나 이쪽에 생긴 암을 많이 예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여성분만 맞으면 안 되고 남성분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맞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요.
0: 유일하게 바이러스로 전염되는
1: 정확합니다.
0: 암이죠.
1: 네, 휴먼
0: 그래서 백신으로 할 수 있는 거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줄여서 HBV라 그러고 아무튼 이번 암 백신의 연구 핵심은 사실 면역세포 비활성화시키는 버튼을 키투르다라 약이 보호뚜껑을 덮어서 못 누르게 그 면역세포들이 안 지치게 만드는 걸 성공했잖아요.
0: 네네.
1: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이 범인을 찾을 때 범인의 얼굴을 아예 모른다면 범인 찾기 어렵잖아요.
0: 그렇죠.
1: 이것처럼 아무리 면역세포가 키투르다 딱 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가지고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도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잘 못 알아보면 암세포를 잘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오케이, 키투르다 효과 좋아. 근데 면역세포들이 지치지 않지만 얘네들이 정확하게 암세포가 누가 암세포인지를 잘 못 찾네. 그러면은 이 면역세포들의 브레이크도 풀어주고 이 암세포 범인의 얼굴도 정확하게 알려주면 어떨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암세포 얼굴 수배 전달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개발된 게 바로 이번에 개인 맞춤형 mRNA 백신입니다. 자 쉽게 정리를 하자면
0: 암세포 빨리 찾게 해주는 거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암 백신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암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단지를 뿌리는 거예요. 수배 전달 뿌리는
0: 수배 전달
1: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치료 핵심은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은 키투르다는 T세포가 다시 공격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치료제고요. 개인 맞춤형 mRNA 백신 이번에 개발된 거는 T세포에게 어떤 암세포를 공격해야 하는지 수배 전달을 보여주는 치료입니다.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갑 들고 가서 체포해야 되는데 수갑을 먼저 없애버리니까 수갑 못 없애게 만들어놓고
1: 정합니다. 네.
0: 그리고 그 수갑 들고 누가 수배할 사람인지 알려주는 게 이번에 개발한 약품이다. 이 얘기네요.
1: 맞습니다. 몽타주를 알려주는 거죠.
0: 근데 어떻게 암세포 수배 전단은 만들어요? 이런 거 어떻게 만듭니까?
1: 결국에는 암 환자랑 정상세포랑 차이가 있으니까 암이 걸리는 거잖아요.
0: 네.
1: 수술로 떼어난 암 환자의 암 조직을 분석한 다음에 그 환자 암세포에서만 발현되고 있는 이제 특정한 그 DNA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돌연변이가 이 암에서 새롭게 생겨났는가를 찾아봐요. 그러면 암세포만 만들어낸 단백질 후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0: 네.
1: 근데 그걸 전부 다 백신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인공지능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활용해가지고 그 환자만의 특성과 암 돌연변이 정보를 함께 분석해서 면역세포가 가장 잘 알아볼 것으로 예상되는 수배 전달 후보를 최대 34개까지 골라주는 겁니다. 뭐 사실 레고에서 레고 조립한 완성본을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박스 안에 설명서를 프린트해서 넣어주면 우리가 그 설명서 보고 레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 원리처럼 이번 암 백신도 정확히는 이 34개의 완성된 암 단백질을 사람 몸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34개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설명서를 넣어줍니다.
0: 네네.
1: 그럼 우리 몸에 설명서가 들어오면 우리 몸속 세포가 알아서 이 암세포에만 발현되어 있는 암특이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걸 수배 전단으로 판단해서 면역세포들이 재빠르게 암세포를 찾아내는 원리인 거죠.
0: 이게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왜 치료 백신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쳐야 그 사람 뭐 본 사람들 몽타주도 그리고 할 수 있으니까 수배 전단 만들 수 있듯이
1: 네.
0: 암에 일단 걸려야 그 세포 분석해가지고 어떤 암인지 빨리 찾아낼
1: 그렇죠,
0: 수 있다 이런
1: 그렇죠.
0: 말이잖아요.
1: 네,
0: 근데 아까 수배 전단 후보를 최대 34개까지 골라주고 이걸 넣었다라고 했는데
1: 네.
0: 왜 정확히 딱 34개인지가 좀 궁금해요.
1: 무조건 34개도 아니고요.
0: 네네.
1: 그렇다고 뭐 한두 개 하면 또 효율이 떨어지고요. 쉽게 말하면 암이 사실 되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한 사람의 암

0: 안에서도 암세포가 모두 완전히 똑같지 않거든요. 이걸 이제 종양 이질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의 특징 하나만 알려줬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특징을 가진 암세포는 잘 제거될 수 있어요. 면역세포가 딱 몽타주를 보고.
1: 네네.
0: 그런데 우연히도 그 특징이 없는 암세포들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특징이 없는 암세포가 살아남아 있다면은 다시 증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여러 네네. 34개의 이런 그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면은 면역세포를 피해서 이 살아남는 암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인을 찾는데 검은 모자를 썼다. 하나만 알려주면은 제대로 특정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범인이 검은 모자도 쓰고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흉터는 이렇고 문신은 이렇고 키가 이 정도다. 자세히 알려주면은 정확하게 이제 암세포들만 딱 죽이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 근데 왜 앞에 개인 맞춤형이라는 말이 붙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0: 참 이게 안타깝게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흑색종이라는 피부암을 대상으로 치료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같은 흑색종이라고 하더라도 A 환자든 B 환자든 두 환자의 암에서 생긴 돌연변이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암세포 표면에 나타나는 이 독특한 단백질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1: 네네.
0: 그래서 예전에 이 암세포 치료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모든 흑색종 환자에게 동통으로 존재하는 이 암 특이 단백질을 찾아서 그 같은 백신을 만들자라는 접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생각을 바꾼 거죠. 사람마다 결국 같은 흑색종이라도 사람마다 암이 다르면은 백신도 사람마다 다르게 만들자.
1: 맞춤형으로.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성복을 만든다기보다는 맞춤 정장을 만들어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한 거죠.
1: 아니, 그럼 좋을 것 같기는 한데.
0: 네.
1: 우리가 일반 기성 정장 살 때보다 맞춤형 정장 사면 훨씬 비싸잖아요.
0: 훨씬 비싸죠. 네.
1: 이 치료제도 그럼 엄청 비싸겠네요.
0: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기존에는 모든 예를 들어서 뭐 폐암이라고 치면은 네. 모든 폐암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단백질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약 하나를 개발했으면은 그게 효과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한 명 한 명 그 암 조직을 떼어내서 그 환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단백질의 네. 맞춤형으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개발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비용도 사실은 기존의 암항제비에 비해서 좀 비싸질 수밖에 없다.
1: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과정이 복잡하고.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도 좀 비쌀 가능성이 높다. 이런.
0: 지금 추정하기로는 네. 이런 암을 보통 한 8번에서 9번 나눠서 봤는데 네. 한 2억에서 10억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1: 다만 이제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암이 생명하고 직결되다 보니 네. 많은 분들은 또 그 돈을 내고라도 맞겠다는 분들도 생길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기술이 발전하면 좀 가격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0: 정말 다행히도 우리가 네. 사실 레고 직접 만드는 것보다 그 레고 설명서 프린트하는 건 훨씬 쉽잖아요. 비슷한 원리로
1: 네.
0: 결국 암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단백질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몽타주로 주는 것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mRNA가 이 그런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설명서거든요. 근데 실제로 생명공학 기술에서도 이 mRNA 설명서 만드는 게 훨씬 간단해요. 그래서 이런 기술 자체가 어렵지가 않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 연구자로 그 연구를 할 때 이런 mRNA 만들고 네네. 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만드는 기술은 쉽기 때문에 사실상 다양한 그 국제 연구 그룹에서 만들면은 단가는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네.
1: 어쨌든간 인간의 암 정복에 있어서 뭔가 진보되는 한 단계가 갔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고 네. 그러면 아까 흑색종을 타겟으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중요한 거는 다른 암으로도 이게 가능하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이거는 결국에는 흑색종만 가능하다기보다는 모든 암별로 그 암에 독특한 단백질이 발현돼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 똑같이 그 암 조직을 떼서 거기에서 독특하게 발현돼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거에 대한 몽타주를 만들어 제작해서 찔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다만은 이 흑색종은 원래 돌연변이가 비교적 많고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에도 비교적 잘 반응하는 암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암들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 이거에 대해서 확장을 한다면 다른 암에서도 효과가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기대감이 많은 거군요.
0: 네, 그래서 지금 흑색종 말고도 네네. 신장암, 방광암, 폐암, 비소세포암 등등 폐암 등 다양한 암종도 지금 임상에 지금 이상 이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1: 어쨌든 암 치료제, 암 백신 뭐 이런 것들 연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결과가 꽤 많이 주목받는 거는 이렇게 확장성이 넓어서라고 보면 됩니까?
0: 정확하게는 사실 암을 사실은 백신에 맞추지 말고 네. 백신은 그 사람에 맞추자. 가 굉장히 이번에는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 하나 개발해서 그 하나가 모든 암 환자한테 쓰이도록 만들어보자 했는데 효과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명 한 명 암 환자들한테 그 암 조직을 떼어내서 그걸 분석해서 그 암 환자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단백질을 분석해서 몽타주를 만들어주니까

0: 훨씬 효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1: 그런 생각을 바꿔준 게 사실은 AI 아닙니까? AI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
0: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예전부터 그런 아이디어도 많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개발을 많이 하려고 했지만 이게 사실은 어떤 단백질이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그걸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딥러닝 기반의 AI 기술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임상 상상에 성공했다고 하는 걸 봐서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이런 의학 기술이 이제 접목을 이뤄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약들이 많이 개발되지 않을까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 진짜 이제는 개인 맞춤형 의학 시대가 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암뿐만 아니라 개인 맞춤형 의학 시대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0: 네.
1: 모더나가 키트루다라는 약물과 같이 사용해서 이번에 개발했다는 mRNA 암 백신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엑소과 커뮤니케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고 딸 낳고?
0: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2: 라디오,
4: MBC 라디오.
5: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은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가을의 두 번째 절기 처서지만 오히려 폭염이 더 기승을 부리면서 특보지역이 확대 강화됐습니다. 밤까지 더위가 이어지면서 일부 수도권과 강원동 해안, 남부지방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이고요. 내일 한낮 최고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은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적게는 5mm, 많게는 50mm의 소나기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고요. 현재 태풍 3개가 동시에 북상 중인데 앞으로의 경로에 따라 우리나라 날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상정보를 계속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광주원 주고속도로 광주 방향으로 서원주 부근 금사터널에서 동곤지암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주간 뜨거운 이슈에 관한 법률 상식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제법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제주에서 3개월 넘게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 사건이 경찰의 허위보고 의혹으로 더 큰 논란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1: 네, 먼저 사실관계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장미란 씨는 지난 5월 12일 늦은 오후부터 13일 새벽 사이에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에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실종신고를 접수했던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라는 취지로 상부에 보고하고 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장 씨와 연락이 됐고 네. 장 씨가 자신의 위치를 남자친구에게 알려주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장 씨 가족이 다시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는데요. 경찰이 장 씨의 통신 기록을 확인했었는데 A경장과 장 씨 사이에 통화한 기록이 전혀 없었고요. 해당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도 통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경장은 장 씨를 직접 만나서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것도 조사가 됐는데요. 결국 경찰은 A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을 했고 어제 장 씨 사건 외에 다른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허위로 종결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직무유기 그리고 공전자 기록 위장 및 동행사 그리고 위계에 네네. 따른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실종 신고를 했는데 거짓말로 나 통화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종의 뭐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더 충격적이었던 게 제주에서 실종 신고 접수했던 다른 남성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A경장이 또 허위 종결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장 씨에 대한 이 실종 신고 허위 종결 말고도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경찰이요. 이 제주 모처에서 실종자 B 씨의 시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지난달 2일에 가족이 처음 실종 신고를 접수한 지 51일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유족의 뜻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망 경위와 시점 등은 지금 공개하지 않았지만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가족들은 언론을 통해서 이 장미란 씨 장기 실종 보도를 접한 후에 경찰에 다시 B 씨가 여전히 실종 상태다라고 하면서 신고를 한 겁니다. 이 경찰은 B 씨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 수색을 재개를 했지만 결국 이 B 씨는 이 주검으로 발견을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B 씨에 대한 실종 선고의 당시 담당자가 이번 장 씨 사건의 담당자였던 A 경장이라는 겁니다. 이 A 경장은 지난달 7월 2일 실종 신고를 접수할 당시에 가족들에게 B 씨가 무사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소재를 알려주기 어렵다 이렇게 거짓말한 뒤에 사건을 종결을 했습니다. 실종된 남성과도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고요. 네네. 그런데도 가족들에게 남성이 무사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건을 종결을 한 겁니다. 또 이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이 B 씨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이 B 씨의 유족들은 네네. 이 경장의 행위로 우리 가족은 무너졌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을 없었냐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경찰에 단순한 사과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신고를 처음에 받은 후에 경찰이 어떤 조치를 했고 네네. 당시 판단과 대응이 적절했는지 왜 적극적인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0: 일단은 A경장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짓을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설령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경찰 내에 시스템이라는 게 있을 텐데 개인이 거짓으로 사건을 종결하면 그럼 경찰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모든 사건이 끝나는 건가? 이것도 너무 궁금해요.
1: 네, 이게 단순히 개인의 비위로만 좀 볼 수가 없을 것 같은 게요. 네. 지금 이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일단 경찰 내부 매뉴얼에 따르면요. 실종 업무에 대해서는 실종자를 일단 직접 대면해서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성인 실종자가 만약에 만남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네. 전화나 다른 방법으로 안전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유를 명백하게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실종 사건을 종결을 할 때에도 실종 수사팀장과 형사과장이 이 담당자의 조치 내용과 종결 사유가 적정한지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담당자가 실제로 하지 않은 조치를 했다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겁니다. 뭐 보고서나 아니면 확인 내용까지 모두 허위로 작성을 하면 사실 상부에서는

0: 하더라도
1: 가출로 보는 거죠.
0: 내가 내 의지로 나갔다 그러면 그걸 그냥 가출로 처리하고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본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자가 실종 해제하지 않는 실종 해제해버리면 그냥 다른 뭐 보안이나 이런 거 없이 돼버린다는 거니까 지금 일단 담당 경찰관 혼자 사건을 끝내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바꾼다라는 게 경찰 얘기긴 한데. 그러면 이제 이제서야 이걸 하고 있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1: 네, 맞습니다. 뭐 이제서야 이런 시스템을 고치겠다라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제 경찰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담당 경찰관 스스로 혼자 이제 전산상 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하는 이제 관리자 승인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실종 프로파일링은 이 실종자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이제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뭐이 기존에도 담당자가 이제 실종 사건을 해제를 할때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는 있었지만 전산상으로는 담당자가 직접 사건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담당자가 해제를 요청을 하면 이 담당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왜 해제를 하는지 그리고 해제가 적정한지 이런 부분을 확인한 뒤에 이제 승인을 하도록 하는 이중 절차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절차인데 이제 와서 이런 절차를 만든다라는 거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닌가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0: 자, 그러면 이 A 경장이라는 사람 지금 직무유기나 공전자 기록 위작 등의 혐의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공전자 기록 위작이란 말은 또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1: 네, 이게 일단 직무유기 같은 경우는 단순히 업무상 실수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그래서 단순히 실종 사건을 잘못 판단했다라는 걸로는 직무유기가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직무 의무가 있었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이제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A 경장 같은 경우는 만나지 않았는데 만났다. 그리고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 전화를 했다고 허위 보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종 사건을 종결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내부 매뉴얼에는 당사자를 반드시 대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대면하지도 않고도 사실 종결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주어진 직무를 의도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직무유기가 해당이 되고요. 말씀하신 공전자 기록 위작은 우리가 공문서를 위조했을 때는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이 공문서와 관련된 이런 전산 기록을 위작을 했을 때 성립하는 게 이제 공전자 기록 위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종
0: 문서 아니고 시스템상에서 하는 것들은
1: 근데 지금 이 경장 같은 경우는 실종 신고 해제 프로파일링 해제를 본인이 임의로 해버렸잖아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연락이 닿은 것처럼 해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전자 기록을 위작을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이 되는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허위로 뭔가 조작을 해서 공무집행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건데 만나지도 않았고 대면하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로 해서 이런 실종 수색 작업 방해를 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까지 성립이 됩니다.
0: 공전자 기록 위작 이렇게 읽으면 되겠군요. 근데 정말 이런 건 정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장민환 씨 가족에게는 장난 전화까지 지금 걸려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나쁜 짓 아닙니까? 이거 강력 처벌해야죠.
1: 네, 맞습니다. 뭐 5월 이후로 이 장씨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서 이제 가족들은 매일매일 가슴이 타들어가는 상황일 텐데 도움을 못 줄망정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장민환 씨 가족이 실종자 제보를 받으려고 연락처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번호로 장난 전화나 허위 제보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 10대 남성은요, 이 장 씨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와 전화를요, 무려 17차례 보냈다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를 했고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도 내렸습니다.
0: 그리고 또 하나, 언론도 지금, 뭐 저도 언론사 출신이긴 한데 이런 데에서 속보 경쟁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장민환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것도 꽤 비중 있는 언론사의 단독 기사로 나왔는데 이거 오보였죠?
1: 네, 맞습니다. 어젯밤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이 기사 보고 놀라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네네. 제주 한림항 인근 서 백골 시신 발견, 실종 장미란 씨 추정이라는 단독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다른 언론사들이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은 기사들이 연이어 나왔는데요. 뭐 대형 언론사들도 있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0: 제주 한림안 인근에서 발견이 되었고 신분증까지 나왔다라는 거였는데요. 제주 경찰청이 확인한 결과 장미란 씨와 관련된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미란 씨의 신분증이 발견되었다라는 것도 역시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이 제주 경찰 측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 내자 그제서야 이제 해당 언론사들은 기사를 고치거나 삭제한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장미란 씨는 여전히 실종 상태이고요. 경찰은 지금 계속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인데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독립몰수제가 뭐길래 비자금 환수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지 관련 사실관계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0: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노소연 관장과 태태현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이 노소연 네. 관장의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발견되었죠. 이 904억 원이라는 자금에 대한 메모인데 그중 300억 원이 최 회장의 아버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메모가 있었고요. 이를 기초로 노 관장 측에서는 지금의 SK가 성장하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 기여가 있었고 네. 그에 따라서 노소영 관장이 재산 분할을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가 공개되고 나서 이 돈이 불법 자금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못 받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고 며칠 전 검찰은 김옥숙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1: 네네.
0: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불법 비자금이라고 밝혀지더라도 과연 이 부분이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20일에 국회에서 일정한 경우에 범인의 형사재판과 별도로 검사가 법원에 몰수 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몰수를 하기 위해서는 네네. 범죄자를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만약에 사망을 했고 아니면 해외로 도피를 했거나 아니면 소재를 알 수가 없어서 기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캄보디아 스캔 범죄처럼
1: 네네.
0: 이 범죄자들이 해외에 나와 있는 경우 뭐 특히 뭐 보이스피싱이나 뭐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범죄자들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의 이제 범죄의 경우에 소재가 불명이거나 아니면 범죄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만약에 범죄 수익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환수할 수 있는 일부의 범죄에는 내란, 외환, 반란, 이적 그리고 이런 헌정질서 이 파괴 범죄와
1: 네.
0: 또 범죄를 통해서 얻은 직위를 이용한 뇌물 횡령 배임 범죄도 포함이 됐는데요.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한 게 2021년이지만 불법 비자금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 몰수 추징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독립 몰수제 이게 시행되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도 바로 국가가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0: 일단 이 문제는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네네. 범죄 수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밝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범죄 수익에 해당된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어디에게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이전됐는지를 수사기관이 입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1991년 비자금 전달 당시부터 지금 30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이런 당시 금융자료나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더구나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뭐 차명계좌를 이용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노 전 대통령도 사망을 했지만 관련자들도 사망했을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이 이 자금의 조성과 흐름, 은닉 그리고 승계 과정을 어떻게 밝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번 독립몰수제와 관련돼서는 노소영 관장도 처벌받을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예측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형사 책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물릴 수 있나요?
0: 일단 독립몰수해서 네.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과 형사 처벌은 조금 별개로 봐야 되는데요. 이 독립몰수제는 범죄 수익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러면 환수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수익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도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이나 막 김옥 여사 측은 지금 비자금과 관련돼서 형사 고발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어떤 혐의로 고발이 되었냐면 상속세 누락 그러니까 상속세를 포탈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조세범 포탈 처벌법 위반으로 사실 지금 고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이 21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 비자금을 21년도에 상속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해서 상속세

0: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납부하지 않고 조세를 포탈을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1: 불법 비자금을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세금 포탈과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처벌 가능성은 있는데 범죄 수익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진 않습니다.
1: 근데 일단은 드러났으니까 네. 그러면 이거 상속세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이런 주장은 충분히 할 수 네, 있을 것 맞습니다. 같긴 합니다.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파주의 한 갱생시설에 들어올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는데요. 김근식 언제 출소가 예정돼 있는 건가요?
0: 네, 일단 김근식은요 2006년 네.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을 저질러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받은 사람입니다. 당시 2022년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출소 하루 전에 과거 미제로 남아있던 아동 강제추행 사건이 추가로 확인이 되면서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1: 네.
0: 거기에다가 교도소 안에서의 상습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져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이 되어서 그래서 2027년 10월까지 복역 예정입니다. 당시 법원은 추가 범죄에 대해서 징역 5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을 했고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그리고 이른바 화학고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이제 출소까지 2개월여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김근식이 실제로 파주로 오게 되는 것은 지금 확정된 건가요?
0: 현재 김근식의 파주 갱생시설 입소가 확정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파주 지역 맘카페와 SNS를 중심으로 김근식이 내년 10월에 출소할 때 이제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금성의 집에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 내용이 퍼진 건데요. 이 금성의 집은 장기간 수용생활을 한 출소자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2022년 파주에 들어섰습니다.
1: 네.
0: 그래서 파주시는 이 소문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나섰고 지금은 사실 확인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김근식의 파주 지역 시설 입소를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아니 근데 이런 건 어떻게들 정보를 알고 올리는 건가요?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근데 결국 이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를 막아달라고 반복하는 일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설은 또 그렇게 이용하려고 만든 시설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0: 사실 이런 일들이 뭐 네.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뭐 예전에 조두순이 사실은 거주지로 돌아왔을 때도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었고
1: 네.
0: 또 2022년 10월에 김근식이 사실은 만기 출소 하루 전에 다시 구속이 되기 전에 이때도 의정부에 있는 이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 입소하기로 했을 때도 의정부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분에 반대를 집회를 하기도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결국 이렇게 반대 계속 반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지역 갈등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국가가 이런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 과연 관리를 확보 잘 안전에 대한 확보를 할 수 있는가 국가가 사실은 이런 시스템 마련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게 사실은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김근식한테는 10년간 전자장 부착 명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1: 네.
0: 일단 출소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이제 위치를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실 위치를 추적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거지 이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종종 뭐 언론에서 보시겠지만 전자발찌 착용자가 훼손하고 달아난 일들도 발생을
1: 네.
0: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이 국가가 이런 뭐 성범죄자의 대한 보호 관찰이나 뭐 경찰의 관리, 전자장치들을 얼마나 철저히 관리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시스템 만들어서 국민들이나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0: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수리부엉이는 태어나 한 달이 넘으면 둥지를 벗어납니다. 덩치는 제법 크지만 깃털이 채 자라지 않은 탓에 날려고 발버둥 쳐도 땅에 떨어지고 말죠. 하지만 그 덕에 발톱으로 나무를 기어오르며 산행에 필요한 힘과 둥지에선 배울 수 없는 생존 기술을 익힙니다. 어설프더라도 시도해야 비로소 성장한다는 걸 수리부엉이가 보여주네요.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8: 8월 23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이네요. 처선대도 폭염 경보가 내렸습니다. 쉽게 더위가 물러가질 않는데요. 그래도 분명 끝물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저는 토요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큐였습니다. 아, 저희 마지막 곡 에일리의 이후유입니다. 저는 김큐였고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0: 때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 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를 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진액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배드민턴 여자복식 세계 랭킹 3위 이소희와 백하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1년 만에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이소희 백하나조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 배드민턴 연맹 세계선수권대회 여자복식 결승에서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의 류성수 탄닝조를 2대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배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 당국은 배추 수매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용액이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매업자가 배추를 운송하는 동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했습니다. 문제가 된 배추가 한국 등 해외로 수출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중국 내 유통 범위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란과 연계된 사이버 공격으로 영국의 한 발전소 가동이 나흘간 중단됐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영국 당국자들은 발전소 가동 중단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위치는 국가 안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격은 미국 12개 주의 상수도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시기인 지난달 말 발생했고 당시 미 언론들은 배후로 이란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를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센 레자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2일 미국이 벌이는 경제전쟁에 가담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전쟁에 나서겠다고 발표하며 이란의 자금줄을 제공하는 제3국도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여성 히잡 착용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이란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미 CNN 방송 현지 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충돌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친정부 집회에서도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정부가 다뤄야 할 더 큰 문제, 즉 전쟁 중이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성직자 정치인들이 강경한 태도를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0: 하는 가운데 이란 국영 매체도 히잡 착용을 준수하지 않아 폐쇄된 카페와 사업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인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경남 양산은 오후 1시 28분 기준 37.1도를 기록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후텁지근한 날씨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9.3도입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미시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내가 걸어서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늘 위주의 길로만 안내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늘로 뚜벅의 여름길이라는 앱인데요. 지하 통로는 물론이고 건물 그림자와 가로수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냉방시설을 갖춘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쉼터를 표시해주는 웹페이지도 나왔고요. 무더위 쉼터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앱도 등장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낳은 시민 개발자들이라고 할까요? 대학생, 회사원 등이 만든 무료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 무더위를 식히는 소나기처럼 시원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오늘이 모기 입도 비뚤어진다는 절기 처서인데요. 여러분 선선함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래도 아직 여름은 여름이죠.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여름 노래 중에 클론의 쿵따리 샤바를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노래에 이런 가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럴 땐 나처럼 노래 불러봐.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빠. 갑자기 쿵따리 샤바라 노래 가사 얘기는 왜 꺼냈냐고요?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청소를 하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 왠지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을 했더니 노래는 혼자서 부르든 여럿이 함께 부르든 확실히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 코르티솔의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하시다면 오늘 오당제에서 나오는 노래들 많이 많이 따라 불러보시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8월 23일 일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이 쿵따리 샤바라 이야기를 했죠.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럴 땐 나처럼 노래 불러봐.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빠. 노래를 못해가지고 따라 부를 순 없지만 우리 양배우님이 웃고 계시대요. 이 쿵따리 샤바라 가사처럼 진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오늘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노래를 따라 불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운전할 때 혼자 노래를 부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좀 기분이 나아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오당제 들으시면서 좋아하는 노래 나오면 같이 따라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일요일 코너들 소개해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우리 양진호 허보영 배우님 모시고 귀로 듣는 연극 희곡이 들린다 만나볼 거고요. 2부에는 배순탁 음악 작가님과 함께 뻔한 노래 즐겨보겠습니다. 또 3, 4부에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게요. 그럼 광고 듣고 희곡이 들린다로 돌아오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마실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아주 유명한 희곡부터 조금은 생소한 희곡까지 한 장면 한 장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들어볼게요. 희곡이 들린다. 집에서 차에서 일터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희곡이 들린다. 오늘도 저희를 희곡의 세계로 안내해 줄 부부 희곡 가이드 배우 양진혁 씨, 허보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두 분 오늘이 벌써 절기 처서라고 해요.
2: 시간이 빠르네요.
0: 그러니까 정말 뜬금없지만 네. 혹시 처서로 이행시 가능할까요?
2: 정말 뜬금없네요.
0: 우리 양 배우님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2: 네, 오늘 뛰어봐 주십시오.
0: 처!
2: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계신가요?
0: 시작 좋습니다. 서!
2: 서서히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초심을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와, 박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 하나 더
0: 가볼게요. 처!
2: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좀 다르겠죠?
0: 서!
2: 서로 같은 방향을 볼 수 있게 조금씩 배려해 보아요.
0: 와, 우리 미람 PD님이 빵 터지셨네요. 두 번째는 박수가 안 나왔어요.
2: 왜 박수를 안 터져요?
3: 이행시로 너무 설교를 하시네요.
0: 너무 길었다.
4: 성격이 보인다.
0: 그럼 우리 허 배우님이 짧게 한번 가볼게요.
4: 못하는데.
2: 이런 거 약하신데.
4: 괜찮아. 긴장돼 갑자기.
0: 부담 없이. 처.
5: 처량하다 생각하지 마라.
0: 서.
5: 서서히 지더라도?
0: 와, 박수 나왔습니다. 약간 시적인 이행시.
2: 3% 부족한데.
5: 아니, 지금 반의 아저씨를 읽다 보니까, 그리고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0: 이렇게 복선을 깔아주셨네요. 네. 역시. 두 분의 이행시와 함께 오늘 또 희곡이 들린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반의 아저씨 준비해 오셨잖아요.
6: 네. 반의 아저씨, 반의 삼촌을 오늘도 계속 읽을 건데요.
0: 네.
6: 그 안톤 체호프의 4대 장막 중에서 저희가 갈매기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는 갈매기를 가장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 그 사이에 반야 삼촌으로 조금 마음이 기울었어요.
0: 그 정도로.
6: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0: 네.
6: 반야 삼촌 나이가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0: 진짜?
6: 네.
0: 그래서 중에서?
6: 네. 그래서 그런지 뭔가 그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반야 삼촌과 또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0: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줄거리를 양 배우님이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주인공 반야가 죽은 누이 동생의 딸 소냐와 함께 시골에서 영지를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죽은 누이 동생의 남편 세레브라코프 교수가 대학을 퇴직하고 젊은 데다가 아름답기까지 한 새 부인 엘레나를 데리고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로부터 벌어지는 사건들. 점점점.
0: 네. 자, 그러 지난주에 보면은 사람들이 세레브랴코프 교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장면 만나봤고, 그리고 바니아 아저씨와 엘레냐의 밀담까지 몰래 엿들어 봤는데,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6: 네. 이제 그 계속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엘레나, 그리고
0: 엘레나.
6: 그의 남편의 교수. 부부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0: 본격적으로 한번 그러면 안톤 체호프의 희곡 바니아 아저씨, 오늘의 첫 번째 장면 들어보겠습니다.
7: 그 아침이 되면은 바슈코프의 전집을 찾아줘. 아마 여기 있을 거야.
6: 네?
7: 바슈코프 전집을 아침에 찾아달라고 여기 있을 거라고. 근데 왜 이렇게 숨이 막혀?
6: 피곤해서 그렇죠. 이틀 밤을 샜잖아요.
7: 뚜르게네프는 통풍으로 편도선이 부었다고 하더구만.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 텐데. 정말을 늙는다는 거는 무서운 거야. 아유, 정말 미치겠어. 이렇게 나이를 먹는 걸 생각하면 정말 싫다고. 내가 이렇게 싫은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싫을까.
6: 늙는다는 건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7: 아니야. 그 무엇보다도 당신이 제일 나를 보기 싫어할 거야.
6: 옐레나, 좀 떨어진 곳에 앉는다.
7: 그래, 당신이 그 첫 번째야. 그 뭐 무리도 아니지. 당신은 젊고 건강하고 예쁘고 그 앞길이 창창하고. 근데 나는 늙고 뭐 거의 송장이지 이제. 하지만 어쩌겠어. 뭐 그만한 걸 모르는 바보겠어 내가. 그래, 뭐 물론 이 나이껏 살아온 것도 어리석은 일이야. 하지만은 이제 조금만 더 참어. 곧 모든 사람의 수고를 덜어줄게. 이런 날도 사실 머지않았어.
6: 정말 나도 병나겠어. 제발 조용히 해요.
7: 부야, 나 때문에 병 걸리고 아까운 청춘 까먹고 그러고 있다는 거.

0: 근데 나만 혼자 이 생을 즐기면서 살고 있다는 것처럼 뭐 그런 말처럼 느껴지네? 어? 안 그래?
1: 제발 입 좀 다물어요. 날 고문하고 있다고요.
0: 그래? 나는 모두를 고문하고 있어. 뭐 어쩔 건데?
1: 정말 못 참겠어. 정말. 여보, 당신 나한테 뭘 원해요? 네?
0: 어?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1: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제발. 알겠어요?
0: 정말 이상해. 반야 녀석이 짓거리거나 저 늙고 노망준 우리 장모가 짓거리면 모두들 잔잡고 듣고 있는데 내가 한 말이라도 하려고 치면은 전부 어색한 얼굴들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 맞아. 나는 보기 싫은 늙은이고 재수 없고 폭군인지도 몰라. 그렇다고 내가 이 나이 먹고 내 의견 하나 내세울 그런 하등의 권리도 없다는 거야? 나는 편안한 노후를 보낼 권리도 없고 남의 위로를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야, 뭐야?
1: 당신의 권리를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아요. 하, 바람이 부네요. 문을 닫을게요. 아무도 당신의 권리를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아요.
2: 네, 이렇게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봤는데 그 목소리만으로도 알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것을. 얼마나 나는 거예요?
3: 그렇죠.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한 그래도 30살 이상은 나는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이제 은퇴를 했고 네. 옐레는 한 30대 뭐 초반, 중반?
4: 그렇죠. 반야가 45세 정도로 나오는데 거기랑 한 10살 차이 정도 날 것이고 네. 은퇴했고 늙어가고 병들었다라는 어떤 것으로 보아 60 이상?
2: 60, 그렇죠.
4: 70 이상.
2: 70 이상. 70대.
4: 그대로 치면은 사실은 또 많이 나이가 드신 건 거죠.
2: 그렇죠. 그 당시로 네. 따지면. 네네네. 근데 엘레나가 이 남편이랑 대화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아 제발 이러면서 조용해요. 제발 막 이러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
3: 그러니까 일단은 뭐 모든 사람들 다 못 자게 하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미안하기도 하니까 일단 조용히 해라 계속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막 간호도 옆에서 계속 해줘요.
2: 뭐 아 엘레나가
3: 뭐 물도 가져와서 뭐 이렇게 해주고 뭐 주물러 주고 뭐 이런 장면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계속 이제 본인은 젊고 자기는 늙었다. 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네. 약간의 그런 불안감들을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멜레는 그게 제일 본인한테 힘들 것 같아요. 아. 주변에서도 그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남편마저도 당신이 제일 날 싫어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계속 하니까 그래서 지치는 거죠. 계속.
2: 그런 얘기 계속 듣다 보니까.
3: 네, 그렇죠.
2: 그렇군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장면을 만나봤는데 바로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장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3: 이제 계속 요렇게 이제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있는 와중에 다른 아까 우리 있었던 주변 인물들 있잖아요. 뭐 소냐라든지 네. 뭐 아스트로프 의사, 뭐 바냐, 뭐 또 찔레긴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네. 이제 계속 할 일 없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러면 술을 계속 마셔요. 그리고서 시끄럽게 해요.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막 시끄럽게 하고 이러니까 소냐가 술을 좀 먹지 말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막 삼촌한테도 얘기하고 네. 또 의사 선생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런 장면이거든요.
2: 소냐는 이제 바냐의 조카고
3: 그렇죠. 네.
2: 그러면 제가 소냐를 여기서 한번 맡아보도록 하고요. 우리 진옥 배우님이
4: 네 제가 의사 아스트로프 역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그리고 우리 부영 배우님이
3: 네, 해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그럼 바로 들어볼게요.
3: 소냐와 아스트로프 찬장 앞에 서서 먹는다.
5: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술만 마셨네. 소냐 아빠 정말 힘든 성격이야.
0: 어이쿠 여기 술이 있네?
5: 여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나는 정말 이 집 분위기 속에서 한 달도 못 견딜 것 같아. 이런 공기 속에서는 정말 숨이 탁탁 막힌다고. 교수 양반은 통풍에 책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반야는 우울증에 걸려서 훌쩍거리고 있고 소냐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무슨 편집증 환자처럼 그리고 또 그 새엄마라는 사람
2: 새엄마가 뭐예요?
5: 인간이라는 건 모든 게 아름다워야 해. 얼굴은 물론 마음씨도 옷 입는 것도 그리고 생각까지도 새엄마가 얼굴은 아름답긴 하지 하지만 단지 먹고 자고 산책을 하고 그 아름다운 얼굴로 우리 모두의 넋을 빼앗고 있다니 참나 뭐 그뿐이야?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남의 도움만 받고 있잖아 그치? 그런 생활이 아름다운 생활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지. 뭐 하기야 내 관점이 너무 보수적인가? 사실 나도 바냐처럼 모든 게 불만이야.
2: 정말 모든 게 불만이세요?
5: 아니

0: 아니 뭐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해. 하지만 우리의 생활, 이 시골에 이런 평범하기 짝이 없는 생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뿐더러 정말이지 경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지. 그런데 너 자신은 어떠냐? 라고 물으면은 할 말은 없어. 솔직하게 말한다면 무엇 하나 얻을 만한 것도 없어. 만약에 캄캄한 밤중에 혼자 숲속을 걸어가던 지친 사람이 있다 쳐보자. 근데 그 사람 앞에 저 멀리서 반짝이는 등불이 보였다면 아마도 그 전까지 있었던 피로도 다리 아픔도 얼굴을 핥히는 나뭇가지의 가시도 다 잊고 그리로 열심히 달려가겠지? 생각해봐. 이 지역에서 나만큼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정말. 나 정말 괴로운 적도 많고 힘들어. 그런데 나한테 그 등불이 없거든? 이제 나는 무엇 하나 기대를 할 생각도 없고 누구를 사랑하려고 그런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1: 네, 오늘의 두 번째 장면 만나봤습니다. 오, 아스트로브의 솔직한 심경을 들어본 장면인데 이 반야 아저씨 희곡에서 아스트로프의 역할이 꽤 중요한 거죠? 어떤 역할이에요? 지금까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2: 사실 이 마을에서 하나밖에 없는 네. 유일한 의사이고 또 굉장히 멋있죠. 또 지식인이기도 하고 여기는 사실 다 농사 짓고 이렇게 뭐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만 네. 유일하게 전문적인 기술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얘기하는 것도 보면 조금 뭐 미래에 대한 얘기라던가 조금 뭐 철학적인 얘기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에서 봤을 때 아스트로프라는 인물은 앞날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 뭐 이런 네. 것들도 하고 이 아스트로프가 의사이기도 하지만 여기 앞에 있는 숲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환경운동가 같은 일을 하거든요.
1: 아, 의사인데도 환경운동까지.
2: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숲이 있는데 그 숲에 나무를 계속 심고 자기가 가꾸는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네. 그 이유가 점점 그때 산업혁명 뭐 이렇게 있고 하면서 계속 환경이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그 숲에 예전에 있었던 뭐 동물들이 지금 많이 살아없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네. 이제 일렌한테 보여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렌은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한 깊은 관심은 없지만 어쨌든 관객들이 봤을 땐 굉장히 멋있는 캐릭터로 보여지고 그래서 아스트로프는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준비하는 근데 그렇지만 또 술을 계속 많이 먹고 있고 그 우리 인간들을 조금 많이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날을 계속 뭔가 목표하고 계속 나아가지만 또 현재를 열심히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술 한잔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그 대사 중에서도 보면 등불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목표가 없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두 분에게는 어떠세요? 이런 등불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0: 목표, 뭐 등불, 삶의 원동력, 가족이죠.
1: 네.
0: 사실은 그 결혼 전에는 내가 어떤 것을, 내가 무엇을, 어떻게를 고민을 했다라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 집에 계신 두 여성분이 무엇을 할 수 있게, 뭐 무엇을 더 가질 수 있게, 혹은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었고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사실 뭐 저의 존재 이유나 뭐 버틸 수 있는 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체가 된 것 같아요.
1: 오, 네. 멋진 가장의 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2: 갑자기 눈 마주치고 빵 터졌는데 너무 신기하게 오늘
1: 눈물 흘리신
2: 분이 아니, 아니에요? 아니,
1: 감동 받으신 거 아니었어요?
2: 아니, 너무 신기한 게 방송국에 오는 길에 제가 네. 양배우가 운전하고 있었고 네. 제가 옆에 이렇게 있다가 문득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내 꿈이 뭘까?
1: 그런 얘기 하셨어요.
2: 했어요, 제가. 마치. 그랬더니 굉장히 어이없어 하면서. 네. 무슨 꿈은 무슨 꿈. 그래서 네 꿈이 뭔데?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1: 뭘 하셨어요?
2: 아니, 나는 배우가 되고 싶었지. 뭐 배우지. 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진짜 잠깐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몹시 좀 웃긴데요.
1: 그 우리 양 배우님의 꿈은 우리 허 배우님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0: 그렇죠. 이제 저의 꿈은 이제.
1: 그렇죠.
2: 저는 그럼 제 꿈을 잘 이루면 돼요. 되네요.
0: 그렇죠.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두 분이 자기 꿈을 이루는 게 제 꿈이죠.
1: 아, 오늘도 이렇게 훈훈하게 두 분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네. 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오늘 들으면서 진짜 같은 배우분들이잖아요. 두 분이잖아요. 항상 같은 목소리로 읽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맡으시는 배역마다 그 캐릭터가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 만큼 뭐 말투라든지 뭐 호흡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저희한테 항상 새로운 캐릭터를 보여주시는 게 너무 대단하고 멋지다라는 생각이 문득 늘 들었지만 오늘따라
0: 그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최대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잘 들려드리려고

0: 하려고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네. 어떠셨는지 또 짧게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2: 네, 일단 반야 아저씨에 나온 인물들은 사실 다 우리랑 똑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네. 들으시면서 우리 삶에 대해서 한번 진짜 생각해 보시면 이게 사실 뭐 등불, 뭐 나의 삶의 등불 이런 말들이 뭐 오글거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 이 라디오를 듣는 중에는 한번쯤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체홉은 반야 아저씨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평범하게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그것이 삶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 그 말씀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오늘 위로와 응원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과 인사 나누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 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부침 사다리를 이용해 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 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무척 덥겠고요. 내일도 체감온도는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일부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됐고요. 내일은 소나기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적게는 5mm, 많게는 50mm가 되겠고 곳에 따라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면서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해상과 제주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남해안과 제주해안으로는 높은 너울도 밀려들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다시 밀립니다.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 2km 구간 지체입니다. 김유정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낯설지 않아서 더 편안한 음악들, 익숙해서 오히려 미소 짓게 되는 멜로디들, 세상 어디서나 한 번쯤은 들어본 세상의 모든 뻔한 노래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뻔한 노래. Took the long way home. 매주 이 시간 뻔한 듯 뻔하지 않은 노래들을 소개해 주신 분이죠. 배철수 음악캠프의 배순탁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작가님, 오늘 오프닝에서 노래는 혼자서 부르든 여럿이 함께 부르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1: 네.
0: 작가님 평소에도 노래를 많이 또 듣고 부르시잖아요. 실제로 어떠세요? 노래를 많이 듣고 부르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것 같으세요?
1: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정이 쌓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 감정을 쌓인 채로 놔두면은 당연히 곪게 됩니다.
0: 그렇죠.
1: 감정도 곪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배출해야 할 것들이 필요해요.
0: 네.
1: 배출할 수 있는 어떤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0: 그렇죠.
1: 그중에 이거는 뭐 과학자들이 이미 수많은 실험을 거친 건데요. 음악은 아주 훌륭한 배출구가 되어줍니다.
0: 오.
1: 네, 이거는 뭐 이미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바고요. 하여튼 문화예술의 가장 중요한 네.

0: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겪게 되는데 그중에서 부정성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 부정성을 아예 피하고 긍정적인 삶을 산다는 긍정적인 삶만 살겠다는 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1: 네.
0: 피할 수가 없거든요.
1: 그렇죠.
0: 그 부정성을 배출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쌓여서.
1: 네. 네.
0: 그런 것들의 음악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거는 뭐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아, 오늘도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네.
1: 지난주에 1938님이 오늘도 배 작가님의 탁월한 선곡 센스 기대됩니다. 일요일 오당제를 기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이렇게 선곡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0: 네.
1: 오늘이 또 처서라고 합니다.
0: 아,
1: 시간이 참. 와. 그래서 오늘 뻔한 노래 어떤 주제로 함께 하나요?
0: 그 처서랑 관련이 있습니다.
1: 오.
0: 네. 그 서서히 이제 그 어떤 바람에서 가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1: 가을 느껴져요. 네. 진짜.
0: 가을은 사실 바람과 함께 오는데.
1: 맞아 맞아.
0: 그래서 이 바람이 들어간 노래.
1: 네,
0: 바람이 들어간 노래들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1: 오, 처서에 딱 어울리는 주제네요. 바람과 어울리는 노래. 첫 번째 곡부터 소개해 주세요.
0: 이 어릴 때 제가 정말 좋아했던 곡이에요.
1: 오.
0: 그리고 이 곡은요. 바람이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노래의 맛이 안 살아.
1: 어떻게 해야 돼요?
0: 바담이라고 해줘야 돼요.
1: 바담?
0: 네. 바담이라고 해줘요. 1985년에 발표된 곡인데
1: 네.
0: 이 곡으로 김범용의 바람바람바람인데 1985년에 KBS 가요대상 신인상 MBC 10대 가수상 등등을 수상했거든요.
1: 네.
0: 이제 뭐 핵심 구절은 이제 나이 좀 되신 분들 다 아시죠? 그대 이름은 바담바담바담
1: 바담바담
0: 바담으로 해줘야 돼.
1: 그래요.
0: 아니, 맞잖아요.
1: 맞아요.
0: 왔다가 사라지는 바담.
1: 아~
0: 약간 디귿자가 약간 들어가야 돼요.
1: 아 그렇구나.
0: 네. 들어보시면은 약간 김범용 씨도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 약간 바담과 바람의 사이로 부르시는 듯한 느낌이 있다.
1: 아, 진짜? 네.
0: 어릴 때 제가 진짜 이 노래에 열광했던 기억이 나고요.
1: 네.
0: 아주 뭐 가볍다고는 할 수 없는 경쾌한 정도의 락비트하고 그리고 뭐랄까 떠난 연인이죠. 떠난 연인. 그런데 바람처럼 정말 사라져버린 어떤 떠나버린 너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담아낸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이때 당시 김범용 씨의 스타일도 기억나는데 좀 청바지에 약간 좀 선글라스 끼시고 굉장히 멋진 분위기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여성분들로부터의 어떻게 보면은 압도적인 네, 그런 사랑을 받았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 곡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김범용 씨는요 녹색지대의 준비 없는 이별 같은
1: 네.
0: 그런 히트곡도 쓴 굉장히 그 곡을 잘 쓰시는 분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러니까 80년대에 이런 김범용 씨 같은 가수들을 우리가 그냥 가수라고만 여기는데
1: 네.
0: 보통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범용 씨는 훌륭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1: 네, 그럼 김범용의 바람 바람 바람 바담인지 바람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0: 김범룡의 바람 바람 바람 듣고 왔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말씀하신 거 듣고 들어보니까 그 발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눌러서 하다 보니까
1: 바람 많은데
0: 이렇게 되네요.
1: 약간 섞여 있어요. 디귿이. 근데 그렇네. 라이브에서는 디귿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0: 더 많이 들어가요.
1: 아, 더 많이 들어가요.
0: 아~
1: 라이브에서는 그 아 진짜예요 여러분.
0: 오, 그 바람의 느낌을 확 살리시나 보네요 라이브에서.
1: 네.
0: 바람 소리도 들리고 또 가사에 귀뚜라미도 나오고 딱 지금 들으면 너무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1: 사실 뭐 이게 우리가 윈드에 어떻게 바람이 불어온다는 느낌의 그런 곡은 아니고 바람처럼 떠나갔다지만
0: 아.
1: 그래도 뭐 가을이니까
0: 네.
1: 이 곡 한 번쯤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0: 네, 자 바람하면 떠오르는 노래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다음은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1994년에 나온 노래고요. 김광석 씨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예, 요 노래입니다.
0: 어, 좋아요, 좋아요. 네. 네.
1: 아,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요.
0: 약간 처량한 느낌이 네. 잘 살았던. 네.
1: 아, 저 더 밝게 불러. 바람이 불어오는 곳. 맞죠?
0: 어, 맞아요. 네. 어, 역시 매주 이 우리 작가님의 그 노래 한 소절 듣는 재미가 또 있는 우리 코너 아니겠습니까?
1: 네, 어쿠스틱 기타와 김강석 씨의 목소리만으로
0: 네.
1: 진짜로 바람이 불어오는 어딘가로 떠나보고 싶은 네, 그런 느낌을 주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0: 네.
1: 그 하모니카 연주도 정말 그 청량한 느낌, 가을 느낌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게 아마 뮤지컬로도 만들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뮤지컬로도 만들어졌었고 이 곡은 딱 그런 것 같아. 네. 제가 이제 그 극아이 성향이고
0: 네.
1: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집 밖을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곡 들으면 이런 곡 들으면 그래도
0: 나가고 싶어요.
1: 외출 정도는 한번 하고 싶다.
0: 네.
1: 그런 느낌을 주는 곡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죽하면은요. 제가 이거 진짜 그 너무 고생들 하셨을 때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0: 네.
1: 예전에 이제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말이죠.
0: 네.
1: 그때는 이제 밀접 접촉자도 양성이건 음성이건 일주일간 격리했었어요.
0: 맞아, 맞아.
1: 기억나죠?
0: 네. 네.
1: 그때 저는 지금까지 코로나를 한 번도 안 걸렸어요.
0: 오, 단 한 번도요?
1: 네, 한 번도 안 걸렸는데 격리를 일주일 동안 한 적이 있어요.
0: 네, 접촉해가지고.
1: 네, 그때 그 배철수의 음악형 PD가 한재희 PD였던 게 기억나는데 네. 저 그때 비사이드도 하고 있었거든요.
0: 오.
1: 그래서 집에서 녹음해서 보냈어요, 비사이드.
0: 아. 네,
1: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 일찍 끝나잖아요.
0: 네.
1: 물론 저 집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0: 그죠.
1: 너무 좋았어.
0: 그 격리 생활이 잘 맞으셨구나.
1: 집에만 있는데 어차피 집에만 있으니까 일을 일찍 끝나고
0: 그죠.
1: 한재희 PD한테 이제 저 녹음한 거 이제 보내고 한재희 PD가 음악은 듣고 한재희 PD님이 고생했죠. PD님이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그럴 정도로 밖에 나가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이런 곡을 들으면은 그래도 한번 나가볼까?
0: 와.
1: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0: 와, 집순이 배순탁 작가님도 집돌이네. 집돌이를 밖으로 나가게 만들고 싶어 하는 노래입니다.
1: 네.
0: 바람이 불어오는 거. 이 노래는 진짜 리메이크 곡도 너무 많잖아요.
1: 너무 많고, 김광석 씨의 음악은 아마, 이변이 없는 한, 지구가 살아있을 때까지, 네, 끝도 없이 리메이크가 될 겁니다. 네.
0: 바람이 불어오는 거, 김광석 씨의 목소리로 듣고 올게요.

0: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왔습니다.
1: 네.
0: 바람하면 생각나는 노래 만나보고 있는데요. 또 어떤 곡이 있나요?
1: 이거는 가을바람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요. 미국의 락밴드 캔자스의 네. Dust in the Wind. Dust in the Wind. 이 곡은요, 사실 그 미국 원주민이라고 하죠.
0: 네.
1: 여기 작곡가, 이제 캔자스의 멤버가 미국 원주민의 시 한 구절이 있대요. 그거를 영어로 하면은 For all we are is Dust in the wind. 우리 모두 그냥 먼지일 뿐이다. 먼지일 뿐이다. 먼지로 다 돌아갈 것이다.
0: 네.
1: 예, 여기에 구절에 영감을 얻어서 작곡한 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메멘토 모리, 예, 인생 무상
0: 네.
1: 예, 이런 것들을 노래한 곡인데 그래도 윈드 하면은 바람 하면은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올드 팝 중에 하나잖아요.
0: 네.
1: 예,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0: 그러면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 듣고 올게요.

0: 캔자스의 더스트 인 더 윈드 듣고 왔습니다. 바람하면 생각나는 노래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소개해 주실 건가요?
1: 네, 이 노래를 빼놓을 수가 없죠.
0: 아.
1: 네, 저 말고도 정말 네. 많은 청취자분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을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1: 바람이 불면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0: 아.
1: 네, 마지막으로 가져왔습니다.
0: 이 노래 기다렸습니다. 이 곡은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작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재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잘하세요. 참 쉽다.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남은 한 시간은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볼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그 전에 배순탁 작가님이 소개해주신 곡이죠. 바람하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0: 네 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 MBC,
2: MBC,
3: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배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허베이성 캉바오현 당국은 배추 수매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용액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매업자가 배추를 운송하는 동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 용액의 배추를 담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등으로 수출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중국 내 유통 범위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시신 보존용 방부제 등으로 흔히 쓰이고 수용액은 포르말린으로 불리는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군 훈련병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군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군 교육사령부 훈련병 70여 명이 지난 17일부터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호소했고 부대병원에서 약물과 수액 치료를 받았습니다. 국가보훈부가 5.18 탱크데이 논란으로 중단을 검토했던 스타벅스와의 독립유공자 후손장합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훈부와 스타벅스는 올 하반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 50명을 선정해 1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 결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민주당은 1주택자의 거주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500가구 이하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인허가권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대다수인 자치구에 칼자루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 촉진이 아니라 정부의 뜻대로 움직일 손발을 심어놓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여론 역풍에 입장을 급히 바꾼 것이라며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경솔하게 추진하면 국민만 피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가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고시원 욕조 설치를 허용하되 책상 설치 의무는 폐지하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인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경남 양산은 오후 1시 28분 기준 37.1도를 기록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후텁지근한 날씨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1: 어느 날 한 농촌 마을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마을 근처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었죠. 이내 주민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갈등이 번지는데요. 지역 경제에 유리하니 찬성한다는 입장과 건강을 해쳐서 반대한다는 주장이 충돌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건 논의 절차가 미흡하기 때문이죠. 유해시설을 지을 때 주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투명하게 소통하며 건설해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8월 23일 일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들으면서 3부 시작했어요. 이 노래는 임채영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충남 예산으로 휴가를 가서 출렁다리 야경도 보고 야간 모노레일도 탔어요. 살짝 무서웠지만 재밌었어요. 놀이기구 타는 느낌도 나더라고요.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신청합니다. 충남 예산으로 휴가 다녀오셨군요. 예산 가면 안 그래도 그 예당호 출렁다리가 굉장히 유명한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하는데 출렁다리도 다녀오시고 또 모노레일까지 타고 오셨네요. 예산 여행을 아주 제대로 즐기고 오신 것 같아요. 살짝 무서우셨을 것 같긴 하지만 저도 출렁다리 같은 거 잘 못 가거든요. 근데 또 그게 여행의 재미니까요. 오늘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들으면서 그 예당호의 아름다운 밤 풍경 떠올려 보셨길 바랍니다. 요즘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여러분이 전국 곳곳의 명소를 직접 다녀오시고 또 소개도 해주시는데 저도 덕분에 좋은 곳들 많이 알게 되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자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모신 때문에 긴팔이 꼴에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았지만 안심하게 볼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지

실로 아침 5시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놓고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지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고 적응해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고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올려대 yeah.

노원재 피처링 로꼬 그레이의 시차, 9912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0890님, 낮더위도 가고 나면 어느새 가을이 오겠죠?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듣고 싶어요 하고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낮에는 좀 덥고 햇살도 뜨겁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확실히 바람이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바람 사이로 가을이 오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이 더위만 조금 지나고 나면 어느새 선선한 가을이 올 것 같은데 여러분은 가을이 오면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벌써 이런 생각하거든요. 날씨 시원해지면 뭐 하지? 어디 가지? 이런 생각하는 거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뭐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가도 좋고 또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도 좋고 그냥 동네에 천천히 걸으면서 산책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을 노래 듣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 0890님이 신청해 주신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잠시 후에 함께 들어볼게요. 0365님은 젠디 오늘도 함께합니다. 오당지 들으면 은근히 많은 걸 배우고 알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알게 될지 귀 쫑긋해봅니다. 이사근의 비밀의 화원 신청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0365님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새로운 뭐 여러 가지 정보도 알게 되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한 삶을 만날 수 있어서 늘 새롭고 재밌어요. 우리가 서로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루의 이야기 또 생각 나누다 보면 진짜 가까워진 느낌 들잖아요. 뭐 소소한 일상 이야기부터 오늘 또 여행 이야기도 해주셨고 가족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편하게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있으면 너무 즐거운데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서 오당제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많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신청해 주셔서 이 노래 들을 거고요. 그 전에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0890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듣고 왔습니다. 1513님, 2시간을 달려서 전주로 갑니다.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이제 2주 남았는데요. 저를 기다리고 있을 아내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오, 아내분 만나러 가시나 봐요. 얼마나 설레실까요? 이제 또 아기 만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2주면 그동안 또 아이를 기다리며 함께 잘 지내온 만큼 아내분 긴장도 지금 많이 되실 텐데 건강하게 아이 잘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산하시고요. 6990님, 안녕하세요, 잰디. 늘 밝은 목소리로 즐거움과 행복까지 전해주는 방송 감사합니다. 충주에서 시내버스 드라이버 올림. 이렇게 또 문자 남겨주셨네요. 충주에서 시내버스 운전하시면서 매일 또 많은 분들의 발이 되어주고 계신 우리 기사님, 감사합니다. 바쁜 하루 중에 이렇게 잠깐이라도 오당제가, 우리 기사님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승객분들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 되셨길 바라면서 노래 한 곡도 전해드릴게요. 제이의 타임아웃 0928님이 신청해주신 노래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오늘은 선선한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 처서였지만 아직은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서울에도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강원 산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더워서 서울의 체감온도는 33도까지 오르겠고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는 곳도 많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게 되면 대기는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내일도 소나기 소식 들어있습니다. 경기 북동부 내륙과 강원 중북부 내륙, 충청남부와 남부 그리고 제주도 곳곳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50mm 정도 예상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에서 화도까지 정체 아직도 계속됩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이지영님, 피부관리권 무료 체험권이 생겨서 갔다가 또 영업당해서 정기권까지 끊고 왔네요. 갈 때는 분명 체험만 하고 와야지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피부 미인이 되어볼게요. 신지훈의 자유비행 신청합니다. 아, 무료 체험만 하고 오겠다고 마음먹고 가셨을 텐데 정기권까지 끊고 오셨군요. 역시 가가지고 설명을 듣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워낙 또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시다 보니까.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관리받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 미인 한번 돼보시면 좋겠어요. 또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피부도 쉽게 건조해지고 예민해질 수 있잖아요. 관리가 필요한 시기인데. 그리고 또 이 나에게 주는 선물 필요하잖아요. 피부 관리 받는 그 시간 동안 우리 지영님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892님, 젠디 요즘 날씨가 시원해져서 그런지 예전보다 잠도 더 깊게 자는 것 같아요.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 신청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져서 그런지 잠자기도 훨씬 한결 편해진 것 같아요. 아직 뭐 열대야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주 더웠던 여름밤에 비해서는 기온이 좀 내려가니까 예전보다 잠도 깊게 잘 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자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없잖아요. 모두 모두 편안하게 오늘도 좋은 꿈 꾸셨으면 좋겠어요. 마침 또 0892님이 신청해 주신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

신지훈의 자유비행, 그리고 너드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 듣고 왔습니다. 6316님, 온전히 쉬면서 딸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딸이 떡 먹으면서 이 노래 신청해달라고 하네요. 유치원 갈 때마다 제가 불러주면서 깨우는 노래거든요. 그 노래는 바로 김광진의 유치원에 간 사나이입니다. 신청해요. 오, 떡을 먹으면서 이 따님이 엄마에게 직접 노래 신청을 해달라고 하다니 너무 귀엽네요. 매일 아침에 유치원 갈 때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라서 우리 딸한테도 특별한 노래인가 봐요. 나중에 커서도 이 노래 들으면 엄마가 깨워주던 아침 떠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구나 아마 인생 최초의 라디오 신청곡일 거잖아요. 우리 6316님의 따님에게는. 여러분도 처음 라디오에 신청곡 보내고 이렇게 혹시나 내 신청곡이 나올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딱 신청곡 나오면 진짜 신기하고 반가웠던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첫 라디오 신청곡은 어떤 노래였는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기억나시면 함께 나눠주시고요. 우리 6316님 지금처럼 귀여운 딸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많이 많이 보내시고요. 오늘 따님이 신청한 김광진의 유치원에 간 사나이 잠시 후에 같이 들어볼게요. 그리고 서정성님은 지나가는 여름을 아쉬워하면서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 밤 신청합니다. 그래도 시원한 가을이 더 좋아요. 안 그래도 요즘에 여름이 지나가는 게 좀 아쉬우신 분들 계신가 봐요. 종종 이런 문자가 오는데 그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바다, 또 휴가 이런 즐거움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추억을 또 잘 간직해 두고 있으면 여름이 또 금방 돌아오니까요. 남은 여름 아쉬운 대로 잘 보내고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 밤 전해드릴게요. 그 전에 김광진의 유치원에 간 사나이, 6316님의 따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만 더 만나볼게요. 2343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내일은 일찍 출근해서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에 모닝커피 사러 가기로 동료들과 약속했어요. 조금은 기쁘게 하루를 시작할 것 같아요. 오, 내일 또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해야 하셔서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에서 동료들과 또 모닝커피를 하기로 하셨다네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출근길에 맛있는 커피 한 잔 기다리고 있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좀 달라지죠. 거기다가 또 새로 생긴 카페라고 하니까 커피가 맛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할 거고. 월요일에 이런 이벤트 만들어두면 좀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점심 약속이라도 있다. 그럼 괜히 좀 부담되고 그럴 때가 많은데 가끔은 아주 가끔은 이렇게 즐거운 모임을 잡아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일 아침에 아, 그 새로 생긴 카페 커피 진짜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2344님 동료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에 대체 휴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루 쉬어서 그런지 이번 주가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내일도 모두 모두 힘내시고요. 저희는 8시 5분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아이유 김차관이 함께한 너의 의미 0570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L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통산 두 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랭킹 2위 일본의 야마구치의 게임 스코어 2-0 완승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긴급 체포한 제주 서부경찰서 A경장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A경장은 유치장을 나와 이동하며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장소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30대인 A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넘게 제주 서부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했는데 최근 근무하던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A경장은 지난달 실종수사팀을 떠나 지구대로 전보됐고 지난 11일 직위 해제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180일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구속 7명, 불구속 51명 등 모두 5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원 조사 무마 의혹,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우방국 전파 의혹 등은 특검의 성과로 노상원 수첩,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은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에 대해 내란 특검과 달리 기소 결정을 하면서 혼선을 빚은 점 역시 법원 판단에 따라 비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훈부가 5.18 탱크데이 논란으로 중단을 검토했던 스타벅스와의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훈부와 스타벅스는 올 하반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 50명을 선정해 1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범죄 고발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가 수십억 원대 사기,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고차를 정상으로 속여 30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체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로 차주가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차량들을 정상 중고차로 가장해 지인들 명의로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날씨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인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경남 양산은 오후 1시 28분 기준 37.1도를 기록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후텁지근한 날씨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8.1도입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내가 걸어서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늘 위주의 길로만 안내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늘로 뚜벅의 여름길이라는 앱인데요. 지하 통로는 물론이고 건물 그림자와 가로수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냉방시설을 갖춘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쉼터를 표시해주는 웹페이지도 나왔고요. 무더위 쉼터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앱도 등장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낳은 시민 개발자들이라고 할까요? 대학생, 회사원 등이 만든 무료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 무더위를 식히는 소나기처럼 시원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선물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요즘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예전처럼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주가도 연초보다 20% 이상 낮은 수준인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금의 테슬라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당장의 수익성이 떨어진 문제를 단순한 부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를 넘어 새로운 사업을 위한 더 큰 판을 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지금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 HMG 경영연구원의 박형근 실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8월 23일 일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3: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백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백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백
3: 하루 한 번 데이백 잠시 따 데이백
4: 건강기능식품.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의 플러스, 테슬라는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명 테슬라 삼촌으로 알려지신 분이죠. 오랫동안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연구해온 HMG 경영연구원의 박형근 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실장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3: 네, 오랜만입니다.
2: 야, 그 사이에 뭐하고 지내셨나 봤더니 테슬라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저술활동 하셨더라고요. 테슬라 딥다이브. 야, 뭔가 테슬라에 대해서 또 그동안 깊이감 있게 연구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테슬라를 다시 봐야 할 이유가 더 생겼을까요?
3: 네, 저희가 테슬라를 보면 그간에는 이제 전기차, 뭐 자율주행차로 꾸준히 이제 뭔가 새로운 혁신을 시장에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회사로 잘 인지를 해왔고.
2: 그랬죠.
3: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버젓이 180만 대 연간 생산하는 이제 완성차 기업으로 자리매김도 한 것 같습니다.
2: 네.
3: 그런데 최근에 좀 성장세가 좀 주춤했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고요. 뭔가 혁신이 이제 끝나가는 거 아니냐.

0: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스페이스X로 화두가 집중이 되면서 예. 이제 테슬라를 좀 시장에서 잊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시점이 보이는데 제 기준으로는 이제 뭔가 변곡점에 좀 서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자동차 기업으로서 많은 성장을 빨리 해왔다고 보면 앞으로는 피지컬 AI 기업으로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약간 도움닫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래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좀 오늘 말씀드려 나왔습니다.
1: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진짜 비슷한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이제 피지컬 AI 기업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서 하나만 확인해 여쭤보면 테슬라가 신차를 더 이상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그죠?
0: 네.
1: 그게 진짜 신차 개발 또는 자동차 산업을 주려고 하는 사업 모델을 조금 줄이기로 한 게 맞는 건지 그거 먼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0: 네, 대충 이제 한 2024년 정도부터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AI로 집중하겠다 이런 움직임들을 좀 보였어요. 보시면 네. 기존에 이제 기가 멕시코라 그래가지고 멕시코에 네. 어마어마한 이제 소형차 생산을 위한 설비를 짓겠다 이런 발표도 했었고 우리가 뭐 2천만 대 연간 생산 체계를 갖추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쏙 들어갔죠.
1: 네.
0: 쏙 들어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대신에 로보택시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관점에서는 기존의 자동차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정체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간에는 저희가 10수년 동안 한 8-9천만 대 승용차 시장 기준을 보면 그런 규모에 좀 머물러 있었거든요.
1: 네.
0: 크고 작게 움직이긴 했지만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자동차라는 물건이 소비자들에게는 뭐 꼭 가져야 할 물건이라는 그런 개념이 점점 좀 사라져가고 앞으로는 이게 서비스, 이동의 서비스로 변화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도 자동차 산업은 이제 조금씩 서비스 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뭐 최근에 이제 발표들을 보면 특히나 모델 SX 저희가 프리미엄 라인으로 초반에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성장에 기여했던 그런 네. 핵심 차종들을 이제 중단하고 프로그램 중단하고 그 자리 공장을 이제 스크랩을 하고 로봇을 거기서 생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0: 그렇게 보면 테슬라에 이제 더 이상 자동차 기업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뭔가 피지컬 AI의 시대를 열어가려는 움직임을 하고 있구나라는 좀 시그널들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피지컬 AI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변곡점이 있었을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면 생성형 AI는 많이들 이미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1: 예.
0: 그래서 생성형 AI는 어떻게 보면 화면 속에 머물러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인터넷 속에서 활동들을 하고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 이제 제조업 쪽에서는 특히 피지컬 AI라는 단어를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 이게 신조어 같지만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시대가 언젠가 열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이 LLM 모델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AI가 물리 세계에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기대하고 있는 이런 로봇 택시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에 말하자면 이런 사물의 지능들이 입혀지면서 우리가 더 윤택한 어떤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전환점이 있었던 거죠.
1: 그렇군요.
0: 네,
1: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테슬라 2분기 실적 얼마 전에 나왔다고 들었는데
0: 네.
1: 그 내용도 어땠는지 실장님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0: 네, 저희가 뭐 테슬라에 대해서 약간의 실망감을 좀 가졌던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7월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은 그래서 282.4억 달러라는 매출을 일으켰는데 내용을 보면 약간 좀 실망스러운 내용들이 있었어요. 보시면은 기존에 테슬라가 이제 영업 마진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20%대를 쭉 유지를 많이 해왔었는데 크게 급격하게 이제 16% 사실 그 자동차 산업 안에서는 16%대 마진도 굉장히 큰 마진 폭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이제 혁신 기업이다 보니까 계속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16%로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신호가 아니느냐 그렇게 좀 해석이 됐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자동차 마진 압박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1: 네.
0: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특히 우리나라는 가장 저렴한 가격에 거의 5천만 원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0: 이유가 당연히 이제 주변의 경쟁 환경 그다음에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가격 압박이 있을 거고 그러다
1: 예.
0: 보니 이제 마진 폭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테슬라가 자동차 산업 못지않게 뒤에도 좀 설명하겠지만 에너지나 서비스 매출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0: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배터리 ESS에 해당하는 그런 에너지 사업이 경쟁 환경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그 에너지 저장 사업에서 BYD가 또 테슬라를 넘어서서 시장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같은 이제 또 사이클을 걷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테슬라가 이렇게 혁신적으로 일궈놓은 그런 앞에 시장들을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추격을 하면서 예. 마진이 거의 이제 절반 폭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어떤 경쟁 환경으로 인해서 테슬라도 영업 쪽에서는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특히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잉여 현금 이 흐름이거든요. 근데 현금 흐름이 2년 정도 만에 마이너스로 이제 굉장히 큰 폭 마이너스 10억 불 정도로 이제 떨어졌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주목할 것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이제 부정적이기도 한데 제 기준으로는 아마 로봇이나 로봇 택시에 대한 투자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테라팹이라고 하는 네. 이 로봇과 로봇 택시에 들어가는 AI 가속 칩들을 이제 생산하기 위한 기반들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가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난 것이 꼭 부정적이지만 않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테라팹은 피지컬 AI 로봇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0: 로봇을 만드는 공장은 아니고요. 이제 칩을 만드는 겁니다.
1: 칩을.
0: 네. 그래서 이 테라팹이라고 하는 공장이 이제 굉장히 큰 공장 조감도를 이제 선보였습니다.
1: 네.
0: 그래서 조감도를 선보였는데 가로 5km, 세로 1km니까
1: 이야.
0: 웬만한 뭐 소도시 사이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펜타곤 이런 건물들이 정말 이렇게 손톱만하게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상 거의 최대의 이제 제조 설비 규모가 될 것 같은데 이 테라팹에서 만드는 것들이 결국엔 뭐냐면 저희가 요즘 뭐 엔비디아 GPU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AI 가속기 칩을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가속기가 한 그 전력 소모량 기준으로는 20기가와트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공장은 테라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20기가의 50배 정도 되는 규모로 우리는 생산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까지 과할 정도로 큰 공장을 짓는가 생각을 해보면 일론 머스크가 항상 주장한 게 지금 자동차 시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시장이고 앞으로 로봇의 시대가 열릴 건데 뭐 10억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로봇의 10억대 자율주행차에 뭐 100만 대씩 이렇게 칩을 실으려면 이 정도 규모의 칩 공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 이제 테라팹을 선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럼 한번 여기서 정리를 좀 한번 하죠.
0: 네.
1: 사실 일론 머스크 우리가 다 아는 최고의 경영자이자 엔지니어인 거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누구도 감히 도전하지 못했던 전기차의 화두를 열었고 전기차에 대해서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한번 트라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정작 그 인더스트리를 만든 사람은 일론이지만 인더스트리 만든 사람이 꼭 그 인더스트리에서 최후의 승자가 된지 않은 적이 너무 많았거든요.
0: 맞습니다.
1: 시행착오 비용을 혼자 온전히 다 고스란히 감내하고 뒤에 있는 패스트 팔로워들이 그거 싹 다 경감하고 성과 다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제조에서는 그럴 수 있는 위험이 큰 게 중국의 제조 단가를 따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금도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아디가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고 비아디 말고도 뭐 샤오미라든가 다른 회사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테슬라 자동차 사업 솔직히 실패해 가기 때문에 이제 회사라는 게 피벗 다른 걸로 화두 던지는 거 아니냐. 그냥 주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로 가는 거다. 이건 그냥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 하고요. 또 한 가지. 테슬라에서 초기에 자동차 공장이 가지고 있었던 거 보면 도요타의 자동차 공장 건립한 걸 인수한 거잖아요. 자동차 만드는 것보다 자동차 공장 설립하는 게 사실 난이도 더 많은 거고 그거 산식은 도대체 공장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 잡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이번에도 테라팹 칩도 그렇고 뭐 멕시코의 뭐 소형 자동차 공장도 그렇고 그 뒤에 사실 넉넉하게 성과 낸 제조 어떤 팩토리가 있지는 않거든요. 중국에는 있긴 하지만 그건 중국이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0: 네,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프로젝트들을 좀 실패하고 꺾은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 관점에서는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이 여전히 스타트

0: 팝 문화를 좀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기민하죠. 그러니까 환경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한다고 좀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테슬라도 사실 중국의 성장세가 이렇게 빠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테슬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가 멕시코를 통해서 모델 2라는 소형 모델을 빨리 만들면 중국 시장이나 이제 유럽 번역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차종이기 때문에 싹쓸이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중국이 1,000만 원대 차량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1: 맞아요.
0: 사실은 그 가격대의 차량은 어떤 기능의 중요성보다는 결국에는 경제성이 가장 핵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환경 변화를 보니 중국이 너무 빠르게 전기차 시장에서 추격을 했고 우리가 저 아래에 이제 저변의 시장은 장악하기 쉽지 않겠다. 빠르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는 처음부터 이제 뭐 아직도 완성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향해서 가겠다라는 목표를 지니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봤을 때 우리가 환경을 또 살펴보니 그러면 사람들이 굳이 이런 로보택시 뭐 이런 차량들이 돌아다닐 때 굳이 차를 소유하겠느냐. 그래서 저희 뭐 소유에서 공유로의 전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시대의 전환을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더 앞당겨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기존에 2천만 대의 생산체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로보택시가 얼마까지 이제 생산량이 나올지는 지금도 좀 안개 속에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그 사이버캡이라고 하는 오로지 로보택시 서비스를 위한 차종을 열심히 이미 찍어내고 있기 시작하죠. 그래서 네. 그 뭐 생산 면에서는 기존의 레거시들이 이제 뭐 도요타나 이제 1,000만 대 생산 체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80만 대라는 생산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율로 보면 작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네. 테슬라가 그 180만 대의 차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생산하느냐를 보면 그 기술력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그런 쉽지 않은 허들들을 사실 빠른 태세 전환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사실 그 포기라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어떻게 보면은 프리미엄 라인업인 모델 S와 X를 접어가면서까지 우리는 피지컬 AI 시대를 준비하겠다. 이런 어떤 배수진의 각오를 다른 기업들은 좀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관점도 있겠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부진한 실적들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동차 사업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니까 그건 네. 그거대로 하면서 칩도 만들고 로봇도 한다고 하고 뭐 ESS도 포기한 건 아니니까요. 네. 이 많은 돈들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구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야 할 걸로 생각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테슬라 얘기하기로는 거의 250억 불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돈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로봇 AI 투자도 해야 되고 뭐 사이버캡도 생산을 해야겠고 테라펩에도 제가 보기에는 스페이스 X와 이제 분담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첫 단계에만 거의 뭐 168억 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반반씩만 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투자금이죠. 그래서 이런 막대한 투자금을 마련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당연히 이제 굉장히 높은 허들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뭐 자동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에도 이제 48만 대 판매하면서 다시 좀 성장세를 회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자동차 마진이 워낙 훌륭한 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현금 이익은 창출을 해낼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이버캡이라고 하는 차량을 지금도 이제 수백 대 제가 보면 수천 대까지도 이제 야적장에 이제 재고를 쌓아놓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규제의 허들을 조금 못 넘고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 시대를 정말 열려면 이 규제를 좀 넘어서야 하는 이슈가 있는데 이 규제를 좀 넘기 시작하면 사이버캡이 또 스멀스멀 우리 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익이 앞으로도 창출될 그런 좋은 재료들은 갖고 있다. 또 한 가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제조 현장에 많이 투입이 될 텐데 제조 현장에 투입이 되면서 그 부분도 이제 좀 수익 사업으로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재료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1: 그렇군요. 네. 우리 실장님은 테슬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마 집필하신 책에도 그런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개의 문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0: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뭐 저희가 지금 테슬라의 성장이 우리

0: 되는 그런 약간 변곡점에 와 있는데 네. 그러면은 테슬라가 이 변곡점을 넘어서서 다시 또 가파른 상승을 하려면 뭐를 넘어서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네 가지로 좀 정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디바이스. 그러니까 로봇, 그다음에 로봇 택시 같은 피지컬 AI를 구현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디바이스만 있으면 안 되겠죠. 디바이스로 엄청나게 대량을 생산을 해서 아마도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축적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테슬라 FSD 같은 경우에도 14년 동안 거의 7,800만 대에 달하는 누적 판매량을 이제 자동차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컴퓨터 고성능 컴퓨터를 실어서 판매를 했죠. 그래서 예. 굉장히 오랜 기간 데이터 축적을 했는데 이런 로봇도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될 걸로 보이고 다른 스마트 기기들도 당연히 그런 데이터 축적의 과정을 겪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 어떻게 보면 허들이라 볼 수 있는 거는 이 데이터들을 많이 모으기만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네. 그래서 데이터들을 잘 수집을 하고 정제를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고 좋은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이걸 또 다시 이제 각 피지컬 AI 기기에 내려받는 이런 선순환의 사이클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이런 인프라들을 굉장히 잘 갖춰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데이터 센터들 굉장히 경쟁적으로 짓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공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뭐 뒤쪽에서 뭐 말씀드리겠지만 용수 부족이라 이런 이슈들이 생기고 나면 지상에 짓는 걸로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네. 테슬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우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네 가지 문이 뭐냐. 그러면은 이런 피지컬 AI 매개체 디바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 축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두 가지. 그다음에 이거를 잘 학습시키고 배포하기 위한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 이 인프라를 구축하다 보니까 공간의 확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을 뛰어넘어야만 테슬라가 다시 이제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구체적으로 하나씩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테슬라 전기 자동차, 우리 승용차로 우리가 구매하는 차들은 잘 돌아다니는데 이번에 사이버캡이라고 불리는 그 로봇 택시 이거는 웨이모는 좀 돌아다니는 걸로 보이는데 테슬라는 잘 안 보여요. 아니 똑같은 규제가 있을 텐데 웨이모는 되고 테슬라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0: 네, 뭐 이전 방송에서 나와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샌프란시스코 가면 웨이모 이용이 지금 이미 리프트 그 같은 이제 공간으로 이제 제약을 하면 리프트라는 네. 그 라이드 힐링 기업보다 앞서서 이제 우버 뒤를 쫓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도 뭐 도시는 제약이 돼 있지만 11개 도시 정도 근데 3천 대가 풀려 있는데 사이버캡 과 로봇 택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풀릴 거라고 처음엔 기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200대 정도에 머물러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정말 웨이모처럼 무인 주행하는 차량은 20대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기를 왜 겪고 있나 보면 사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 초기 이제 들어갈 때 아니면 이미 선거 전에서 킹메이커를 자처하고 나섰었죠.
1: 그랬죠.
0: 그래서 트럼프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이런 그 자율주행 규제를 연방법 차원에서 좀 풀려고 접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1: 예.
0: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더라도 이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지금 결국에는 주단위로 어떤 안정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규제 기관이 테슬라에 대한 어떤 안정성 입증이 운전을 굉장히 잘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승인 자체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왜 네. 그런가 좀 살펴보면 테슬라가 2024년부터는 AI의 전적으로 의사결정을 이제 맡기는 이 엔투엔드라는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판단한 과정을 사람이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센서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는 비전 옥리를 고집을 하고 있죠.
1: 네.
0: 그래서 멀티 센서를 하고 있는 웨이모나 그다음에 뭐 이제 다중화라고 해서 뭐 사실 페일리어가 났을 때 다중화 백업을 어떻게 하느냐를 상당히 촘촘히 하고 있는 그런 웨이모 진영 같은 이런 기업은 규제기관 대응이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수월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그 허들을 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깜빡 잊고 있었던 테슬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은 HMG 경영연구원의 박형근 실장 모시고 테슬라의 전략을 하나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테슬라의 피벗의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어떤 행보를 지금 보이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쭉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그 중심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피지컬 AI 옵티머스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옵티머스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거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3: 네, 지금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젠3라 그래서 3세대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옵티머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한 2년 전부터 양산이 되어야 된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소식이 안 들리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스스로도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공급망 구축이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쉽지 않은 이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듣기로는 테슬라가 공급망 구축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굉장히 많은 인프라들을 지금 깔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네. 협력업체들을 이미 많이 구성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휴머노이드라는 로봇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양산 체계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높은 허들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보시면 지금은 당장 처음에는 제조 현장에 좀 투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작업 정도밖에 아직은 대체를 못할 걸로 보여요. 지금 뭐 화면에 보이는 그런 로봇들은 굉장히 화려한 그런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지만 사실 막상 공장에 가져다 놓으면 일을 대신을 할 수 있지만 사람만큼 잘하느냐는 또 다른 이슈거든요. 네. 그만큼 빨리 실수 없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 특히나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특히나 이 손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손에 집착을 하는 이유는 이 휴머노이드는 공장에 적용만으로 그 적용 범위가 한정돼 있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다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손 22 자유도의 사람 손처럼 굉장히 유연한 그런 유려한 손 동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에는 가정용 시장을 노리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2: 예.
3: 그러니까 제조 현장에는 굉장히 데이터 축적을 위한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의 과정이고 그 이후에 굉장히 큰 시장. 그러니까 사람과 정말 똑 닮은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굉장히 높은 정밀도의 로봇을 만들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테슬라는 그걸 하고 싶은 거죠.
2: 예.
3: 저희 테슬라가 자동차 처음 데이터 축적해온 내용들을 보면 거의 폼팩터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델 3, 모델 Y 거의 센서 포지션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렇게 10여 년 동안 지금 올해로는 이제 160억 킬로미터를 넘어섰죠. 그래서 FSD로만 축적된 데이터가. 그런데 이제 로봇 같은 경우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쌓아야 할 걸로 보이거든요.
2: 그렇겠죠.
3: 그러려면 처음부터 정말 인간형에 가까운 로봇을 만들어서 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2: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드려도 될까요? 언제쯤 그러면 가정용 로봇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3: 네. 교수님께서 항상 시점을 질문해 주실 때 제가 굉장히
2: 투자자들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네.
3: 그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테슬라의 그 FSD의 전적을 좀 보면 네. 좀 짐작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테슬라 FSD가 십수년 동안 제가 말씀드렸듯이 160억 킬로미터로 올해 5월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2: 네.
3: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쌓고 나서야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좀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차를 보면 사실 자유도가 두 개입니다. 전후진, 좌우회전밖에 없어요.
2: 그렇죠.
3: 근데 로봇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죠. 한쪽 손에만 22 자유도가 넘는단 말이에요.

0: 거죠. 그러면 로봇 전체로 보면 뭐 60자유도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자유도의 데이터를 축적을 하려면 그 못지않은 시간이 걸리겠죠. 물론 이제 지난 10년보다는 지금 기술이 훨씬 발전해 있으니까 굉장히 압축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뮬레이션 기술이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로봇을 위한 데이터는 아직까지도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 사람이 느끼는 이런 촉각 센서라든지 어떤 감각이 다 담아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상만 봤을 때 그런 데이터들이 수집이 안 될 텐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로봇으로 어마어마하게 풀어서 축적을 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허들은 이제 규제의 허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섞이지 않도록 케이지 안에서만 운용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용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안전 이슈 때문에 분명히 규제기관이나 표준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허들이 작용을 할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가정으로 오기 전까지 어떤 규제. 그다음에 저희가 규제를 넘고 나면 소비자 수용성이라는 게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도 자율주행차 타보시겠어요 하면 절반은 난 겁나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로봇도 집안에 로봇을 들이시겠습니까? 그럼 겁이 날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소비자 수용성의 과정까지 넘고 나면 제 보기에는 뭐 10년도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다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왜 휴머노이드 시장에 지금 주목을 하느냐.
1: 예.
0: 중국에 혹시 유니티라는 기업 아시나요?
1: 알죠. 네. 곧 상장한다고.
0: 네. 네. 네. 지원이라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장난감 같은 로봇이에요, 사실.
1: 네.
0: 근데 이 로봇을 3천만 원에 저희 이제 뭐 마트에서도 사실 수가 있는데
1: 예.
0: 그런 로봇을 이미 유니트리도 5천 대 정도를 작년에 납품을 했고 올해는 만 대를 납품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붙이면 사실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 예.
0: 그런 기업 하나가 불과 한 3, 4년 만에 조단이 사업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수요처를 보면 지금은 정말 쓸모있게 쓰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 장난감, 연구용, 실험용, 데이터 측정용으로 소모되는 그런 로봇이 이미 수만 대가 될 거라고 보면 시장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네.
0: 그 실제로 투입이 되기까지 시간은 몇 년이 걸릴 수 있겠죠. 제조 현장 당연히 5년 이내에 이제 투입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투입되기 전까지 과정에서도 생산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시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그렇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자,
0: 네.
1: 그런데 로봇만 덜커덩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0: 네.
1: 로봇의 두뇌에 해당되는 AI. 또 이건 AI만 또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AI를 계속 학습시키고 추론하고 또 저장 관리할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도 뒤에 있어야 되고
0: 네.
1: 이게 줄줄이 연결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0: 네.
1: 자, 그 인프라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0: 네. 이제 지금껏 제가 뭐 1부에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축에 대해서 하나씩 짚고 있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피지컬 AI 디바이스, 로봇과 로봇 택시, 그다음에 데이터. 이제 이 디바이스들이 축적해야 될
1: 네.
0: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이 데이터를 잘 모아서 그다음에 연산하고 학습하고 하는 그런 인프라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 AI 데이터 센터 집기 경쟁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근데
1: 예.
0: 그걸 위해서 가장 지금 수혜 보고 있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이제 GPU를 가장 잘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테슬라도 과거에 엔비디아하고 협력을 했었고요.
1: 예.
0: 초창기에 이제 실렸던 그 차량에 실렸던 하드웨어 1, 2라고 하는 컴퓨터 칩들은 그 모빌아이의 IQ 시리즈를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AI3, 그러니까 하드웨어 3라고 하는 칩부터는 자체 설계 생산을 하고 저희 이제 자랑스러운 한국의 이제 삼성이나 TSMC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제 생산, 위탁 생산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까 일부에 말씀드렸던 초기에 이제 그 테라팹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공장이 궁극에는 테슬라가 본인들이 소비할 칩을 자체 생산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버캡까지 실린 칩이 하드웨어 4, AI4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5, 6까지는 이제 TSMC나 삼성과 협력을 통해서 양산을 대량으로 하게 되고 미래 차들에 실고 옵티머스에 실게 될 텐데 이후에는 이제 테라팹부터는 36년 정도 완공 시기를 예측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양산이 되면 뭐 2040년 가까이 가겠죠. 그때부터는 이제 자체 조달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칩을 보시면 이제 그 하드웨어, 피지컬 AI 디바이스에도 실리죠. 그러니까 로봇과 로봇 택시에도 실리지만 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이 하드웨어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들은 학습센터로 모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학습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테슬라나 이제 그 전신 이제 XAI 지금은 스페이스

0: X부터는 테슬라가 원칩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칩이 주로 출원에 활용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로봇, 로봇 택시에 모두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칩으로 그런 칩을 생산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출원이 왜 비중이 늘어나냐면 지금 뭐 이제 자율주행 차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사실은 그 카네만의 사고 이론을 지금 복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이 시스템 1, 2로 분리가 돼서 굉장히 빠른 직관에 의한 행동들 시스템 1으로 네. 행동이 되고 약간의 이제 생각이 필요한 것들은 언어적 사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 사고의 체계를 조금 분리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예. 테슬라나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엔투엔드로는 이런 간단한 직관적 판단은 맡기고 언어적 사고는 이제 시스템에 올려서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들을 그 스탠드얼론 기기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로 올려서 어떻게 보면 통신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예. 그런 시대가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학습의 비중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워낙에 이제 학습은 잘 돼서 훈련이 잘 될 거잖아요. 네. 이후에는 이제 얘가 추론하는 데 많이 활용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 칩이 주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 하나의 칩을 만들어서 그걸 디바이스에도 넣고 데이터 센터에도 활용하겠다는 전략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런 칩의 설계만 하잖아요. 제조는 외주를 주고요.
0: 맞습니다.
1: 근데 테라팹은 직접 만들겠다고까지 하는 것 같은데 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죠?
0: 테슬라가 이제 본인들이 필요한 칩을 직접 생산하는 게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닌다는 걸 학습을 했습니다.
1: 네.
0: 보면은 물론 위탁이긴 하지만 자체 설계에서 사실 위탁 생산만으로 밸류체인을 끊어도 지금 보시면 어느 누구보다도 자율주행차를 판매하는 그런 칩을 실는 데 있어서 수익성이 훨씬 높은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 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 엔비디아의 하이페리온이라는 칩셋이 그냥 일반인이 사다가 쓰려면 1,000만 원 정도 해요.
1: 네.
0: 차량이 한 3, 4천만 원 하는데 네. 자율주행 기능 얹기 그래서 그 하드웨어만 1,000만 원이 든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엄청난 손실일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궁극에는 자체 생산을 해야지만 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동차 사업이 수익이 나는데 테슬라는 이 그런 선순환 사이클에 이미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차량을 불과 5천만 원에 판매하면서도 굉장히 높은 기능의 이런 FSD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반도체 칩도 외부에 의존하게 되면 궁극에는 수익을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다 벌어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든 이거를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그 전부터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도조라는 자체 칩을 개발했다가 이제 잘 안 됐었죠. 그런데
1: 네.
0: 이 꿈을 버리지 않고 궁극에는 우리가 직접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네 개 문이라는 걸 하나씩 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디바이스, 데이터, 그다음에 인프라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나머지 네 번째는 또 뭐였습니까? 네,
0: 마지막으로는 지금 데이터 센터를 열심히 짓다 보면
1: 예.
0: 한계 부딪히는 것들이 생겨요.
1: 뭐죠?
0: 올해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그 70여 개 프로젝트가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1: 예.
0: 그 이유가 아까 일부 서두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1: 공간.
0: 네, 공간의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 자체도 부족하지만
1: 네.
0: 사실 용수도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1: 예.
0: 지금 테슬라가 그 테라팹 같은 거 지을 때도 아니면은 뭐 코텍스 같은 거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도 용수가 있는 이제 호수나 기존의 화력발전소 폐 부지에다가 짓거든요. 그래서 용수 조달이 굉장히 용이해야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용수를 쓰고 전력을 소모를 어마어마하게 할 거면 주민들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식수나 농수 자원에 위협이 되고 그다음에 전력도 본인들이 원활하게 활용을 못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제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주민 반발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지상에 짓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테라팹 지난 이벤트에서 얘기할 때는 우주로 가는 이런 그림들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의 제약을 좀 뛰어넘으려는 움직임들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지금 쭉 네 가지 관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게 테슬라만의 이야기가 또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네.
1: 그러면 야 이런 어떻게 보면 비슷한 당면 과제들을 테슬라 말고도 다른 회사들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고 이걸 넘어 가고 있는 여러 흐름들로 우리가 산업을 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0: 네, 지금 우리가 피지컬 AI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피지컬 AI 시대를 누가 먼저 열어줬나 잘 보면 저희가 테슬라를 공부해 보니까 테슬라가 정말 테슬 그 피지컬

0: AI의 초입을 열어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1: 네.
0: 그래서 테슬라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줘왔는데 테슬라 못지않게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잘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들여다보면 저희가 지금 자율주행, 뭐 전기차는 이미 뭐 뛰어넘는 수준까지 오고 있고 로봇도 중국에서 가장 많이 보이고 뭐 데이터 센터, GPU까지도 지금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중국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2015년경에 중국 제조 2025 를 선언하고 나서 이 피지컬 AI의 포트폴리오를 당시에는 그런 용어를 안 썼을 수도 있겠지만 10여 년 만에 피지컬 AI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 문턱에서 보니까 미중의 이 갈등 관계 속에서 피지컬 AI라는 시대가 개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걸 해야 되나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테슬라가 앞서 그 네 개의 허들을 먼저 경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저기에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뭘 해야 할까라는 답이 어떻게 보면 나와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겪고 있는 이 네 가지의 관문을 우리 기업들도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엔 피지컬 AI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할 거고 데이터 축적을 해야 할 거고 인프라 구축을 해야겠죠. 그리고 궁극에는 아마 우리도 공간의 제약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뛰어넘을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네요.
0: 네.
1: 이게 우리나라 관점에서 하나씩 살펴봐야 될 게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네. 오늘 굉장히 좋은 프레임을 알려주셨으니까 네. 이쪽 인더스트리를 살펴볼 수 있는요.
0: 네.
1: 그럼 첫 번째 디바이스. 이걸 뭐 부품이라고 해야 될지 완제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 아니면 상황 설명 좀 해 주시죠.
0: 지금 보면요. 미국에 네노라는 이 빅헤드들이
1: 예.
0: 한국을 방문하고 있어요.
1: 그렇죠.
0: 젠슨 황 같은 경우 이제
1: 예.
0: 그 깐보 치킨 회동도 있었고 N번차 방문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오픈AI의 샘 얼트만 같은 경우에도 방문했었고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지 핫서비스도 방문했죠. 이런 것들 볼 때 왜 굳이 한국을 방문을 이렇게 자주 하지? 생각해보면 미국이 아까 앞서서 미중의 어떤 경쟁 구도를 봤을 때 AI, 지능 분야에서는 분명히 앞서 있다는 게 여전히 좀 입증이 되고 있어요.
1: 네.
0: 물론 중국이 바짝 쫓고 있지만. 근데 보시면 미국이 갖고 있지 않은 걸 중국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제조 설비들이거든요.
1: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피지컬 AI 디바이스를 생산하기 위한 디바이스도 당연히 많을 거고 이 제조 설비들이 많거든요. 근데 미국은 사실상 테슬라 정도 빼놓고는 제조 설비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누구랑 협력을 해야 중국에 저항을 할 수 있지? 우리가 미래 기술 패권을 가져갈 수 있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1: 네.
0: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더라는 거죠. 한국이 반도체 생산하죠. 자동차 잘 생산하죠. 뭐 로봇 관련 부품 생태계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죠. 에너지 관련 사업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우리나라가 요소 굉장히 좋은 그런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들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1: 네.
0: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볼 수밖에 없고 이런 부품 생태계도 이미 굉장히 잘 갖춰져 있더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아, 이제 디바이스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됐고요.
0: 네.
1: 두 번째, 데이터 부분도 알려주십시오.
0: 네.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데이터를 뭘 통해서 수집을 하나요? 피지컬 AI 디바이스를 통해서 수집을
1: 그렇죠.
0: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0: 지금 피지컬 AI 디바이스를 잘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역시나 이제 한국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이 아직까지는 그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X라고 하죠. 뭐 비클이든 뭐 로봇이든 이런 것들이 본격 보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 그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X, 비클, 로봇, 뭐 팩토리들을 많이 양산해내는 그런 기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아, 그렇네요. 세 번째 인프라.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0: 네,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연치 않게 저희 현대차 그룹을 좀 살펴보시면
1: 네.
0: 최근에 새만금 프로젝트라는 거를 보시면
1: 그렇습니다.
0: 한눈에 이제 좀 그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관련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을 하고 있나 보면 새만금이라는 지역이 아까 AI 데이터 센터가 먼저 가장 필요할 텐데요.
1: 예.
0: 짓기에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수도 조달하기 좋고 그다음에 에너지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태양광 그 일조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15% 정도 높아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저희가 수소 관련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태양광과 수소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 플럭츄에이션 그러니까 소비가 굉장히 피크 치는 이런 사이클이 굉장히 폭이 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ESS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AI

0: 데이터 센터를 구현하기 위한 가전 인프라들, 그러니까 에너지 환경, 그다음 저장 환경, 그다음 용수 환경까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 이런 인프라를 짓기 위한 좋은 그런 공간을 갖추고 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러면 더 활용할 게 뭐가 없을까? 저희가 또 이제 로봇 사업을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부품 생태계를 그 지역에 붙여서 조성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새만금 지역을 살펴보시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아니면 우리 기업들이 어느 방향으로 이 네 가지 문을 통과해야 될지 좀 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1: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 주셨던 네 가지 문에 있어서 마지막 그 세 번째인 인프라에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나 그다음에 용수 그다음에 기타 디바이스를 서포트할 수 있는 여러 밸류체인들을 완료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네. 그 역량을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 네 번째 관문이 공간이었잖아요. 네. 그게 또 새만금이었던 거군요.
0: 맞습니다.
1: 아. 네. 이제 조금 왜 네. 새만금에 현대차가 뭐랄까요 관심을 뒀는지 네. 이해가 좀 됩니다.
0: 맞습니다.
1: 자 그러면 이런 구도 속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미국계 회사들의 CEO, 미국계 회사들과 뭘 어떻게 도모하면 됩니까?
0: 네 지금 보시면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트랙을 따라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서 아직까지는 아니면 어떻게 보면 레거시 기업 전체로 놓고 봐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는 거를 완전하게 완성한 기업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과 테슬라 제외하고는 네. 뭐 폭스바겐, 토요타 이런 기업들도 폭스바겐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카리아드라는 자회사를 두고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높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완전하게 이제 구현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력들을 우리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구축을 하고 나면 이거를 빨리 어떻게 보면은 본 궤도에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지금 그 미국의 엔비디아나 테슬라의 경험을 쌓고 오신 그 박민우 사장님이라는 분이 뉴스에 많이 났는데 그분 모셔와가지고 결국에는 엔비디아하고 이런 협력들을 좀 이끌어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본인들은 사실 디바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누군가 파트너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벤츠, BYD, 현대차 이런 기업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죠.
1: 네.
0: 그러면 아마 수평적으로는 데이터를 좀 빨리 쌓을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조성이 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뭐 기업 간 비밀 이슈로 모든 걸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겠죠. 주행 데이터 일부를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자원 활용을 하게 되면 그 테슬라나 중국 기업이 지금 160억 마일, 중국도 이제 뭐 거의 100억 킬로미터 다가서고 있거든요. 화웨이 같은 경우 70억 킬로미터를 쌓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갭을 지금 빨리 추격을 하려면 연대를 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엔비디아의 협력을 우리는 레버리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갖고 있으니 우리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좋은 모델을 만들고 이걸 다시 또 생태계에 뿌리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까 또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외부의 칩 내지는 인프라.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너무나 좋은 파트너이지만 장기간 계속 파트너로 머물러 있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칩 자체도 비싸고 인프라도 굉장히 비쌀 텐데 이거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리고 나면 궁극에는 우리 자체 기술력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지만 차량을 팔더라도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내재화도 동시하되 협력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로봇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너믹스라고 하는 굉장히 예. 걸출한 기업이 있죠. 그래서 예. 누구나 최근까지도 이제 뭐 백텀블링 하는 그런 영상도 보시고 하니까 그렇죠. 뭐 기구, 기계학적으로는 엄청난 기업이라는 거를 다들 인지하고 가실 거예요. 네. 그간에는 뭐 운동 능력은 뛰어난 건 알겠는데 좀 이제는 지능을 갖춰야 로봇들이 우리 환경에 섞일 텐데 그런 게 좀 걱정된다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예.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구글이나 엔비디아하고 협력을 시작했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런 시뮬레이션 툴을 가져온다든지 GPU를 활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구글 딥마인드에게도 데이터 쉐어링을 통해서 어떤 지능 개발에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어 가자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구글이나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어떤 표준의 플랫폼, 표준의 센서 셋을 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나서야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구글이나 엔비디아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떤 표준의 로봇 플랫폼을 누군가 제공해 줄 수 있다. 그게 만약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된다면 정말 훌륭한 파트너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내다보고 초기 어떤 협력들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렇게 저는 요약이 되는데요. 제 요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엔비디아는 지금

0: 안드로이드 폰 같은 걸 꿈꾸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핵심적인 걸 하고 디바이스는 옛날에 안드로이드 폰 삼성도 만들고 LG도 만들고 다른 회사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테슬라는 아이폰 같이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를 혼자 다 해보겠다. 이런 걸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현대차도 어떤 줄기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진짜 아이폰 같은 걸 만들겠다고 한다면 테슬라 같이 그러면 이제 현대차도 곧 칩도 직접 해야겠네요. 아니면 엔비디아 같은 결로 하겠다면 하드웨어 중심의 확실한 어떤 피지컬한 부분을 서포트해야 되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현대차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실장님의 저서 읽으면 좀 힌트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HMG 경영연구원의 박형근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고.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0: 사회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경찰은 실제

0: 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긴급 체포한 제주 서부경찰서 A경장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A경장은 유치장을 나와 이동하며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장소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30대인 A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넘게 제주 서부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했는데 최근 근무하던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A경장은 지난달 실종수사팀을 떠나 지구대로 전보됐고 지난 11일 직위 해제됐습니다. 공군 훈련병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군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군 교육사령부 훈련병 70여 명이 지난 17일부터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호소했고 부대병원에서 약물과 수액 치료를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배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허베이성 장저커우시 캉바오현 당국은 배추 수매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용액이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매업자가 배추를 운송하는 동안 신선도 유지를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했습니다. 문제가 된 배추가 한국 등 해외로 수출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중국 내 유통 범위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란과 연계된 사이버 공격으로 영국의 한 발전소 가동이 나흘간 중단됐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영국 당국자들은 발전소 가동 중단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위치는 국가 안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격은 미국 12개 주의 상수도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시기인 지난달 말 발생했고 당시 미 언론들은 배후로 이란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대형 산불이 계속돼 말레이시아까지 연기가 번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1,500명의 군 병력을 보르네오 섬에 추가 투입하고 헬기 6대로 공중 살수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지난달까지 2,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면적이 산불로 소실됐습니다. 산불 연기 확산으로 호흡곤란, 항공편 지연, 교통사고 증가 등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인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경남 양산은 오후 1시 28분 기준 37.1도를 기록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후텁지근한 날씨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오늘 하루 공쳤다는 말은 공놀이를 했다는 게 아니죠. 무슨 일을 하려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허탕치다 라는 뜻의 공치다는 장사를 공치다, 하루를 공쳐버렸다 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은 한자로 빌공으로 비어있다는 뜻이죠. 빈자리를 뜻하는 공석에서 공, 하늘과 땅 사이의 빈 곳을 뜻하는 공중의 공과 같은 한자입니다.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971년 영국의 락그룹 딥퍼플은 투어버스에 앉아있었습니다. 길고 긴 이동시간 동안 딥퍼플의 기타리스트는 여전히 기타를 들고 있었는데요. 그가 버스 안에서 어쿠스틱 기타를 잡고 하나의 코드를 반복하며 리프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보컬이 그 위에 즉흥적으로 가사를 얹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 곡을 편곡해서 그날 밤 공연에 불렀다는데 관객들의 반응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죠. 그래서 한동안 딥퍼플의 공연 오프닝 곡은 스피드킹이었지만 이날 이후 도로 위에서 만든 바로 이 노래가 오프닝 곡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8월 23일 일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디퍼플 하이웨이 스타였는데요. 이 노래를 듣는 동안 내가 오늘 하루를 잘 보냈는지 잘 못 보냈는지 어땠는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지 않으셨나요? 저는 좀 그랬거든요. 머릿속이 그냥 하얘지면서 이 음악에 따라서 뭔가 그냥 질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세상의 모든 고민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노래네요. 예. 디퍼플 하이웨이 스타로 골든디스크의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일요일에는요.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라는 코너로 함께하고 있어요. 최소 50만 장 이상 판매가 되면 그 앨범의 골드레코드다라는 인증을 해주는데요. 그렇게 골드레코드 이상을 받은 앨범 매주 한 장씩 골라서 앨범 전체에 들어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200만 장 이상 판매됐고요. 하드록 명반 하면은 무조건 꼽히는 작품이죠. 디퍼플의 1972년 6집 앨범 머신 헤드를 들어보려고 해요. 그 앨범의 오프닝 트랙 첫 곡이 오늘 첫 곡으로 들은 하이웨이 스타였고요. 사실 이 앨범은 하이웨이 스타와 스모크 온 더 워터 그 두 곡만으로도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앨범이거든요. 그리고 이 70년대 하드락을 들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가장 첫 번째로 들어야 되는 음반? 그래서 이 앨범 자체가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락이라든가 뭐 딥퍼플, 70년대 이런 키워드하고는 내 취향은 조금 다른데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남들이 다 들었다던 그 음반 그게 뭔지 나도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택스 파는 날에도 여러분들 참여는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평소처럼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0: 싶은 음악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냉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7: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목동의 윤수리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디퍼플의 1972년 작품 머신헤드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곡은 이 앨범의 2번 트랙 Maybe I'm a Leo였어요. 디퍼플 70년대에 레드 제플린하고 라이벌로 활약을 했었다고 하죠. 저도 전설로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 살아있지는 않았어가지고요. 우리가 레드 제플린은 이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 좀 초창기에 레드 제플린 4집 앨범을 한번 다루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레드 제플린은 멤버 변화 없이 4인 체제로 계속해서 좀 이어졌었다면 디퍼플 같은 경우에는 멤버 교체가 굉장히 잦았습니다. 그래서 디퍼플을 좋아하는 팬들은 그 멤버 교체 시기로 뭐 디퍼플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좀 나누기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앨범이 나올 당시의 멤버 구성은 디퍼플 2기로 알려져 있는 그런 멤버들입니다. 이름을 좀 말씀드릴까요? 보컬의 이언 길런, 오르간의 존 로드, 그리고 기타의 리치 블랙모어, 드럼의 이언 페이스, 베이스의 로저 글로버가 함께 했었던 멤버들이었죠. 사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기타리스트인 리치 블랙모어가 굉장히 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기는 하는데요. 이 초창기 디퍼플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를 연주하는 존 로드가 약간 클래시컬한 터치를 많이 보여줘서 그게 디퍼플의 정체성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멤버들 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과 그리고 매력, 장기 이런 것들이 좀 달랐던 그룹이어서 그래서 멤버 변화가 조금 더 있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맨 처음 들은 하이웨이 스타 같은 경우에도 리치 블랙모어가 리프를 만들다가 멤버들이 한 명씩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자리에서 편곡까지 끝낸 그런 음악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만큼 이때 당시 이 앨범을 작업할 때 이 멤버들의 어떤 합? 이런 것들이 가장 좀 꽃피었던 앨범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앨범의 3번 트랙을 지금 들어볼게요. 제목은 Pictures of Home. 지금 이어갑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딥퍼플의 1972년 앨범 6집 머신 헤드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곡은 이 앨범의 4번 트랙 Never Before였어요. 지금까지 딥퍼플의 음악을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와 진짜 너무 강렬한데? 뭐 이러다 귀가 찢어지겠는데? 뭐 이런 느낌?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세지 않아요? 아,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음악을 듣고 아, 이거 락 음악 너무 나한테는 좀 버겁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 입장에서는 이게 70년대 음악이기 때문에 뭐야 뭐 딥퍼플 장난 아니라더니 그렇게까지는 뭐 그냥 들을만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1975년에 기네스북에서 The World's Loudest Group,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그룹으로 디퍼플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70년대에 이런 사운드는 정말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줄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밴드 사운드였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확실히 70년대면 몇년 전이에요, 이제. 꽤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그 음악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순 있겠지만 그때 당시 이 딥퍼플의 등장은 그만큼 파격적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등장이었다라고도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특히나 이 앨범에서는 정말 영원히 기타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어마어마한 기타 리프가 등장하기도 하죠. 바로 스모크 온더 워터의 시작을 여는 그 리프였는데요. 기타를 내가 배운다. 그러면 그냥 일단은 쳐보는 게 바로 이 기타 리프가 아닌가 싶어요. 이 곡은 이제 이언 길런이 만들었던 작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스위스 몽트레에서 이 음반을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프랭크 자파라는 뮤지션이 공연을 그 근처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공연에서 불이 나면서 연기가 확 올랐는데 그것이 그 스위스 몽트레에 있는 호숫가에 이물 위로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걸 보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딥퍼플 하면 바로 생각나는 그 음악. 지금 들어보죠? 이 앨범의 5번 트랙입니다. Smoke on the Water.

Purple, Smoke on the Water에 이어서 들으신 음악은 Lazy, 이 앨범의 6번 트랙이었습니다. 시작이 그 오르간 연주가 굉장히 좀 화려하게 이 곡을 주도를 하죠. 예, 존 로드가 연주를 했는데 그 세상을 떠난 신해철 선배님이 디퍼플 멤버들 중에서도 존 로드를 유난히 좀 좋아하셨었거든요. 예, 그 생각이 갑자기 좀 나네요. 그래서 본인이 존 로드 팬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까진 많지 않은데 예전에 같이 방송을 할 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이야기를 했었던 게 갑자기 생각이 좀 나네요. 이 앨범은 총 7개의 트랙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6곡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곡 지금 들어볼까요? 제목은 스페이스 드렁킨입니다.

디퍼플의 1972년 앨범 6집 머신 헤드를 들어봤습니다. 이 앨범은 총 7개의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 원래 싱글 B사이드로 나왔는데 이 앨범이 25주년 앨범 또 40주년 기념 앨범에는 전부 다 보너스 트랙으로 들어가게 된 음악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When a Blind Man Cries라는 곡이에요. 디퍼플이 지난 7월에 24번째 정규앨범 낸 거 알고 계셨나요? 보컬인 이안 길런과 베이스인 로저 글로버를 주축으로 해서 여전히 디퍼플의 이름으로 활동 중이거든요. 70년대를 화려하게 수놓았고 하드락과 헤비메탈의 기초를 다졌었던 그 디퍼플. 그럼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밴드이기도 합니다. 그런 디퍼플의 When a Blind Man Cries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0: Come on, yo, come on. Who are you, B? This is your B.
1: Right? 아니야.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냉장소 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여기는 가요 1999.

상품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이른 아침에 극장에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요금을 조금 깎아주는 걸 조조 할인이라고 하죠. 여기서 조조는 일찍조, 아침조를 쓰는 한자어입니다. 이른 아침이란 뜻인 거죠. 토박이 말 중엔 이슬 아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이른 아침을 이슬 아침이라고 해서 농촌에선 이슬 아침부터 바삐 일하는 농부들을 볼 수 있다처럼 쓰입니다.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정부와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선 서울시장이 아닌 기초단체장에게 인허가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2: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등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긴급 체포된 가운데 한성석 국무총리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반드시 관리자의 최종 승인을 거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1: 오늘도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반도 남쪽에 동시에 활동 중인 세 개의 태풍은 국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아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 도심에서 논란 속에 자동차 경주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독립 250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거대 기업들의 후원을 놓고 이해 충돌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8월 24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가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2: 어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의견이 모아진 건데요. 고병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여당과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노타이 차림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시작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2시간 30분 가까이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4: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립니다.
3: 핵심 주제는 여당 내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김 대표는 정부와 청와대에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의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들고 주택을 처분할 때에도 실거주 시에만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기존 150%였던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을 200%로 높이는 안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70%로 높이는 안 역시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4: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회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정부와 청와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하면서 최종안 도출 때까지 당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5: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3: 아울러 당정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서울시장이 아닌 기초단체장에게 인허가권을 주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개혁, 국정과제법안 처리에도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0: 유병찬입니다.
1: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 용산과 강남 등 고가의 법인 주택들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전수 점검해 봤더니 10채 중 4채 이상의 회사 오너 일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2: 서울 용산과 강남 일대 대표적인 초호화 아파트 단지들. 기업 오너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법인 명의로 구매한 뒤 사적으로 쓰는 이른바 황제 사택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종부세 대상인 고가법인 주택 전수를 처음으로 실태 확인했고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가법인 주택 2,600여 채 가운데 1,000여 채를 사주일가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점검한 법인 주택의 42%에 달합니다.
3: 특히 법인 소유 고가주택과 슈퍼카에 대한 검증과 같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탈세 행위는 계속해서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2: 평균 가격은 공시가격 기준 20억 원이 넘고 30억 원 초과가 453채, 100억 원 넘는 집도 12채나 됐습니다. 최고가는 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직원 복지를 핑계로 100억 원대 고급 콘도를 산 뒤 사적으로 사용한다거나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자신의 고가주택을 법인에 넘긴 회사도 있었습니다. 연매출 수십억 원대 중소기업부터 수십조 원대 대기업까지 다를 바 없었습니다.
4: 이제 법인의 자산이나 법인의 사업 기회를 개인의 자산이나 개인 사업과 구분하지 못하는 행태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심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 같은 범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2: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포착된 법인은 엄정히 세무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학 중인 회장 자녀의 해외 사택이나 유학비 지원 같은 법인 자금 횡령까지 검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민간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부패 청산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1: 실종 신고된 피해자들을 마치 연락이 된 것처럼 잇따라 허위로 종결시킨 경찰은 결국 긴급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고통까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실종자의 유가족이 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남민주 기자입니다.
5: 실종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실종자의 유가족이 경찰서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실종 신고 허위 종결과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6: 그래서 경찰은 어떻게 믿냐고요, 경찰을.
5: 유가족들은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접한 뒤 자신들의 실종 신고 처리 과정과 비슷한 점이 수상해 경찰에 재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6: 똑같은 말하는 거야. 그동안 내 얘기 하지 말라고. 자기가 나중에 뭐 한다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TV 보다가 우리 아줌마는 똑같네.
5: 실제로 같은 경장이 담당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일 접수된 또 다른 남성 실종자 사건에서도 해당 경찰관은 가족들에게 본인이 원하지 않아 소재를 알려줄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결국 남성 실종자는 재신고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고 실종 신고를 잇따라 허위로 종결시킨 경장은 긴급 체포됐습니다. 유가족은 실종 신고를 거짓으로 처리해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항의했습니다.
6: 가족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렇게 문구를 잡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신고가 됐으면 경찰이 문찰 잡지 않다고 생각하고.
5: 제주에선 지난 5월 실종 신고 뒤 석 달 넘게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 씨에 대한 집중 수색이 진행 중이지만 주민들은 경찰의 뒷북 수색에 냉담한 반응입니다.
6: 실종 신고 처음에 했을 때 그 전화에서는 여기 방금 카메라도 다 있잖아. 수색이가 되는데 3개월 지난 장기가 지금 가끔 쉰 거야.
5: 경찰은 체포한 경장을 상대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동기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인주입니다.
1: 이번 사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건 사건 담당 경찰이 마음대로 실종자 자료를 삭제하거나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경찰이 뒤늦게 제도 보완에 착수했습니다. 윤수환 기자.
7: 전국의 실종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구축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경찰청 예규상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실종 상태를 풀려면 해제 사유를 적고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실종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 등 다른 방법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실종된

0: 장민환 씨는 이 시스템에 등록됐지만 담당 경찰이 사건을 이미 종결하고 관리 목록에서도 삭제했습니다.
1: 장민환 씨랑 연락이 됐다. 연락됐으니까 종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길.
0: 경찰청 예규와 달리 담당 경찰관이 조치를 했다며 거짓으로 입력하고 삭제해도 이를 걸러낼 수 없었던 겁니다. 실종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또 다른 남성 역시 같은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해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이나 지체 장애인 등은 실종 신고를 해제할 때 보호자 인계 확인서가 필요하지만 일반 성인은 가출인으로 분류돼 경찰이 가족에게 무사하다며 거짓으로 둘러대도 이를 확인할 방도가 없습니다.
2: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모든 나라들이 나이로 실종 사건을 제한하는 나라가 없어요. 위험도에 따라 하는 거죠.
0: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고 한성숙 국무총리도 실종 신고 접수 처리 과정에서 허위 종결 등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담당 경찰관이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사유와 조치 내용을 확인해 최종 승인하는 이중장치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3: 트럼프 1기 행정부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가 우크라이나의 요격 미사일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미국을 매개로 한 한국 요격 미사일의 우회 배치론을 주장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미국 CNN 방송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취약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매우 정교한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국 간에 몇 차례 교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시도를 두고 친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폭스뉴스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이란과 달리 북한은 이미 성숙한 핵무기와 다양한 운반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그 위협을 군사적으로 제거할 가능성을 거의 남겨두지 않은 채 8년 전보다 합의로 가는 길을 더 좁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수렁에 빠진 이란에서 국내외 여론의 주의를 분산하기 위한 것이지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국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진행됩니다. 고3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며 졸업생 가운데 주소지와 출신 학교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접수 마감 이후에는 원서 내용 수정이나 추가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역대 최장 기간인 6개월 동안 수사한 2차 종합특검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과 감사원 조사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해서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 씨를 비롯해 모두 5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결론을 짓지 못한 사건들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서 수사가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SK하이닉스 노조가 오늘부터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번 합의안은 임금을 6.3% 인상하고 초과 이익 분배금, 즉 성과급의 40%는 현금으로 나머지 60%를 자사주로 지급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재적 조합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되며 부결 시에는 노사가 재교섭에 나섭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 강원, 제주는 5에서 20mm, 충청은 5에서 40mm,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은 5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6도로 예보됐습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어제 더위가 누그러진다는 처서였는데요. 절기가 무색하게 전국이 폭염이었습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해수욕장에도 인파가 몰렸는데요. 그거 아셨나요? 바다에서 많이들 즐기는 스노클링이 사고가 꽤 많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물속 구경을 하다 보면 체력이 떨어지거나 장비에 이상이 생긴 걸 알아차리지 못해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파도나 바닷물의 흐름이 갑자기 바뀔 때도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바다에서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다니고 구명조끼 입는 것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지난 주말로 동해안의 많은 해수욕장들이 폐장을 해서 안전요원들이 없거나 많이 줄었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개인 안전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5도, 부산 27도, 대구 25도, 대전 26도고요. 광주 26도, 강릉 27도, 제주 2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무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까지 나타나겠는데요. 늦더위 속에 당분간 소나기도 자주 쏟아진다고 하네요.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8월 24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홈쇼핑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일방적으로 물건을 반품한 행위 등으로 부과받은 10억 원대 과징금에 대해 불복 소송을 냈었던 GS리테일이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GS리테일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은품 등 판촉비를 서면 약정 없이 납품했습니다.

상품업자에게 부담시키고 납품받은 상당수 상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홈쇼핑 방송 505건을 진행하면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고용된 방송인 연예인 등 562명을 방송 게스트 등으로 근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2,700만 원을 내렸고 GS리테일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고법에 이어 대법에서도 최종 패소했습니다. 복사기로 5만 원권 위조 지폐를 만들어 담배를 구매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통화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는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 21일에 확정됐는데요.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컬러 프린터로 5만 원권 지폐 양면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6장을 위조했고 이를 사용해 담배 한 갑을 샀습니다. 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올여름 유럽을 강타한 폭염과 가뭄으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고 이에 과거 세계대전 당시에 묻힌 불발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대규모 산불로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 과거 전쟁으로 묻혀있던 포탄이 노출돼 폭발했다는 뉴스가 이어졌는데요. 프랑스 보르도의 산불 현장에서는 2차 대전 것으로 추정되는 대량의 탄약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944년 2차 대전 중 가장 치열했던 벌지 전투 전장인 벨기에 동부 리에주 주에서도 산불이 난 일대에 불발탄에 대비해서 긴급 대응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산불뿐 아니라 가뭄으로 유럽 주요 강들이 말라서 바닥을 드러내며 2차 대전 당시 군함과 군용 차량, 포탄 등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미국과 캐나다 간의 관세 협상 결국 결렬됐네요.
1: 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2일 0시를 기해서 일부 유제품과 맥주 와인을 비롯한 주류, 학기용품, 기계나 섬유, 시멘트 가구 등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매겼습니다.
0: 네.
1: 앞서 미국은 캐나다 주력 수출품인 철강과 알루미늄의 50%, 그리고 자동차의 25% 관세율을 2025년부터 적용해 왔습니다.
0: 네.
1: 이번에 새롭게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의 연간 미국 수입액은 200억 달러고요. 우리 돈으로 28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0: 아, 네.
1: 전체 캐나다산 수입액의 약 5% 정도인데요.
0: 너무 많네요, 진짜.
1: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은 캐나다가 지난주 초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무역협정을 최종 타결하는 걸 거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측은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네. 캐나다가 이걸 거부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0: 네, 정말 거부하고 싶은 조건들인데 네. 정말로 막판에 협상이 결렬된 원인이 뭐였을까요?
1: 일단 미국 산업계 반발도 있고요. 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내에 대캐나다 강경파의 입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는 새로운 관세 부과를 피하고 이미 부과 중인 관세도 좀 완화하기를 바랬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대가로 미국산 자동차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보복 관세 철폐를 포함해서 미국의 요구를 좀 일부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0: 50%라는 관세는 너무
1: 높으니까요.
0: 네, 그렇죠.
1: 네, 근데 미국의 알루미늄 생산 업체들이 1차 알루미늄 관세는 기존 50%에 에서 25%로 낮춰줄 수는 있는데
0: 네.
1: 알루미늄으로 제조한 가공 제품에는 50%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러트닉 장관이 알루미늄 업계 입장을 지지했고 품목별 관세에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결국에 이렇게 협상이 결렬되면은 캐나다 쪽의 피해가 아무래도 클.

0: 텐데 캐나다 입장은 어떻습니까?
1: 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관세 협상이 무산된 직후에 연설에서 더 이상 캐나다의 주권을 타협하거나 핵심 산업을 희생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미국 관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요.
0: 네.
1: 카니 총리의 태도는 지난해 2월이었죠. 양국의 관세 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와는 좀 많이 달라진 태도입니다.
0: 네.
1: 지난해 관세 협상에서 캐나다는 미국과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 자국의 비테크 관세를 좀 철회하거나 건설적인 협상을 하자라면서 손을 내밀었었거든요.
0: 네.
1: 아무래도 최대 교역국인 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자국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우려해서 실용적으로 접근을 했던 거였는데
0: 네.
1: 그 사이에 캐나다가 미국의 의존도를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0: 네.
1: 예컨대 카니 총리가 지난 1년간 해외 각국을 순방하면서 대미 의존도 완화 전략을 펼친 결과라고도 보여집니다.
0: 네.
1: 실제로 지난 1월에 다보스 포럼에서 카니 총리가 중견국이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메뉴판 위에 먹잇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0: 네.
1: 이게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죠.
0: 그러면 캐나다 내부 반응도 카니 총리에 좀 긍정적인 건가요?
1: 긍정적입니다. 캐나다가 이번에 미국에 좀 세게 나간 것도
0: 예.
1: 캐나다 내부 여론이 카니 총리의 뒤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0: 네.
1: 캐나다의 주 총리들은 정치 성향이 서로 다르기는 해도 카니 총리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인구 지역인 온타리오주 주총리는 카니 총리에게 트럼프가 캐나다인에게 고통을 주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되돌려줘야 된다면서 석유와 가스, 전력 같은 에너지를 무기화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미국은 천연가스 수입량의 99% 그리고 전력 수입량의 85%를 캐나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0: 네.
1: 캐나다 여론조사 업체가 협상 결렬 직전에 실시한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0%가 대미 에너지 수출 특별세 부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네.
1: 이 온타리오주 주총리처럼 석유나 가스 같은 에너지를 무기화해야 된다는 걸 이제 국민들도 같은 여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0: 네.
1: 카니 총리도 관세 협상 결렬 후에 나온 연설에서 미국 역시 우리가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길 원치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더 강력한 카드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0: 캐나다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렇게 배짱을 부릴 만한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1: 네.
0: 미국 반응은 어떤가요?
1: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캐나다를 향해서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가 아니면서도 미국의 주인 것처럼 혜택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0: 네.
1: 그러면서 그들은 오랫동안 미국의 농민들에게 막대한 관세를 부과해왔다. 더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재집권 이후에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경제 안보 측면에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지 않을래?
0: 예.
1: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번 했던 거죠.
0: 아니 캐나다 국민들이 들으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1: 네. 그래서 굉장히 공분을 사기도 했고 캐나다 내부에서 미국에 대한 어떤 물품을 사지 말자라는 그런 운동도 굉장히 오랫동안 펼쳐졌습니다.
0: 주권을 가진 나라에서 국민들이 당연히 반응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 네. 그런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협상이 결렬되면 양쪽 모두에게 어떤 식으로든 피해가 갈 수밖에 없겠죠.
0: 그렇겠죠.
1: 일단 AP통신에 따르면 매일 약 33만 명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오가고 있고요. 하루 양국 교역액이 약 20억 달러에 달합니다.
0: 네.
1: 사실상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 전쟁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0: 네. 사실 트럼프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더 다급 해질 것 같습니다만은
1: 네.
0: 중간선거 관련해서는 분위기 어떤가요?
1: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해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0: 네.
1: 이 자리에서 투표용지에 트럼프라는 이름이 없어도 내가 투표용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와서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 네.
1: 호소를 했죠.
0: 예.
1: 그러면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게 되면 국경 보안과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질 거고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될 것이라면서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를 했고요.
0: 네.
1: 더불어서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면 자신은 탄핵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이란은 절실하게 합의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우리는 좀 합의를 원하는지조차 잘 모르겠다. 그리고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나는 미국

0: 한국의 영토로 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미국이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1: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중간 선거에 패배를 하면 내가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건데 실제 민주당에서 이런 탄핵 계획이 있는 건가요?
0: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네. 탄핵을 첫 번째 수단으로 내놓기보다는 물가와 생활비 같은 민생 문제를 먼저 좀 해결해 보겠다라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가 확인될 경우에 확인이 된다면 탄핵에 나설 수도 있지만 네. 처음부터 탄핵을 목표로 조사를 시작하진 않겠다는 구상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 그건 왜 그렇습니까?
0: 일단 트럼프 1기 때를 경험을 한 거죠. 민주당이.
1: 네.
0: 당시에 두 차례 탄핵 시도가 있었는데 실제 파면으로 이어지지도 않았고
1: 네, 네.
0: 탄핵 정국이 더 급한 다른 의회 의제들을 완전히 압도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생에 좀 많은 피해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히려 정치적 피해자 프레임을 안겨준 수도 있다라는 판단으로 이제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그럴 수 있죠.
0: 그래서 민주당이 선택할 방안은 이란 전쟁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혹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해외 사업이나 가상화폐 사업 또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관련돼서 세금을 쓴 문제들
1: 네.
0: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문제 삼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1: 네.
0: 이미 민주당은 유튜브나 테슬라, 팔란티어 같은 트럼프 행정부와 얽혀있는 대기업들에게 자료 요청 서한을 발송을 해서 앞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너희들은 소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경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주에 한미연합훈련이 결국에는 축소된 채 끝났는데요. 공화당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좀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0: 네. 리치 맥코니 공화당 하원 의원이 지난 주말 현지 언론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일시적인 것이길 바란다면서 한국을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따르는 다른 국가들이 아니라 우리와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여기서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따르는 다른 국가는 북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참전 용사이자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또 다른 의원도 해외 순방 중에 한국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또 외국 동맹국과의 군사적 통합은 미국의 전력 투사에도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0: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는 데다가 이란 전쟁도 교착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눈을 돌려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도 지시하고 북미 대화 재개도 공개적으로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사실 북한 반응도 중요할 텐데 북한 쪽 반응이 나왔나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대화 재개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지만
1: 네.
0: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지난주였죠. 담화와 또 미사일 무더기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후에 사흘째 추가 메시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을 만회할 만한 어떤 외교적 성과가 굉장히 필요한데 반면에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버틸 수 있는 공간을 상당히 넓혀놓은 상태입니다.
1: 네, 네.
0: 그래서 미국의 대화 재개 요구에도 시간을 끌면서 몸값을 올리려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미사일로 군사적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대내외 선전용으로 쓰지도 않았고 추가로 대미 비난으로 확장하지도 않으면서 수위를 굉장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서두르기보다는 이 서두를 이유가 미국보다는 훨씬 적은 상태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왜냐하면
1: 네.
0: 2018년이나 2019년 당시와 생각을 해보면
1: 네.
0: 북미 첫 정상회담 당시보다는 지금이 훨씬 북한이 여유로운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1: 네, 빨리 반응을 보여주지 않고 여유를 부리고 있다.
0: 네.
1: 지난 6, 7년 사이에 북한의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네. 당시에 북한은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도 있었고 외교적 고립 속에서 미국과의 어떤 제재 완화를 위한 협상이 절실했었는데
1: 네.
0: 지금은 중국과의 교역으로 경제적인 숨통도 트였고요.
1: 네.
0: 러시아에는 병력과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군사경제 협력을 확대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외부 압력을 견딜 만한 공간을 넓힌 겁니다.
1: 중국, 러시아와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0: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달에 북한 경제가 중러 교역 확대에 힘입어서 2025년 3.5% 성장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 네.
0: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북한의 제재 부담을 완전히 없애준 건 아니지만 미국과의 협상이 늦어지더라도 이제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게 된 거죠.
1: 네.
0: 그래서 미국이 제시한 이런 한미 연합 이 훈련 축소만 받기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것들을 큰 거를 바란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박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중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보완하는 데 좀 공감대를 이룬 것 같네요.
3: 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의 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3: 민주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의 경우에는 1주택자라면 아예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또 정부에 강하게 요청을 했는데요.
1: 네.
3: 원래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의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높이자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이 수정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1: 네. 이 부분은 정말 반발과 어떤 정말 말들이 많은 부분이었는데 이게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을 하고 나서 바로 이런 변화가 생겼단 말이죠. 관련이 네. 있습니까?
3: 실제로 김 대표가 어제 고위당선 모두 발언 때부터 좀 신경을 쓴 걸로 보이는데요.
1: 네.
3: 현실의 다양하고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정부안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1: 네.
3: 뭐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장특공 같은 경우에도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3: 특히 본인이 직전까지 국무총리였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군자는 표변이다. 즉 민심을 반영하는 집권당 대표이기 때문에 정부와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치열하게 토론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첫 고위 당정 때부터 정부안을 그대로 받기보다는 당이 수정 의견을 내고 실제 결론에도 일정 부분 반영된 모양새였습니다.
1: 그렇군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해서 민주당에 직접 신규 용지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네요.
3: 네. 수도권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 가장 핵심적인 것 결국 주택 용지 확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1: 네.
3: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용지를 제시하면 청와대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1: 네.
3: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그 스케줄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1: 네.
3: 당정은 별도로 500세대 이하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인허가 권한은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이

0: 다양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0: 네. 지난 21차 회동 때 용산공원 본체 일부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김 장관은 찬성하고 있고 오 시장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입장차만 재확인을 했습니다.
1: 네.
0: 오 시장은 이후에도 용산공원은 1cm도 양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다만 두 번째 회동에서는 정부가 용산공원 본체보다 서울시가 제시한 캠프킹 등 주변 산재부지 개발을 우선 검토하는 방안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함께 논의하면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1: 네.
0: 대국민 여론조사나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시장은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강경해 보이는데 26일 수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이 용산공원 캠프킹 법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택공급 관련 법안인 건가요?
0: 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본체에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이 문제와는 별도의 법안입니다.
1: 네. 이것도
0: 다른 종류의 법 개정들이 필요한 거고요.
1: 예.
0: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개정안은 캠프킹 등 용산공원 주변 산재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법안입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도 용산공원 주변 산재부지 개발은 좀 일종의 대안으로서 가능하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건데요.
1: 네.
0: 여야 모두 법안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최종 합의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 법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1: 네.
0: 민주당이 지난 4월 국토위에서 법안을 일방 처리한 게 있고 또 다른 쟁점 법안과의 연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의원총회 등을 거쳐서 최종 입장 전할 거기 때문에 26일 본회의 직전까지는 협상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도 그랬는데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 네. 사업가로부터 5차례에 걸쳐서 모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을 수사하면서
1: 네.
0: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노 전 의원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위법한 증거 수집이었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독수 독과죠.
1: 네.
0: 다만 1심이 배제했던 사업가의 다른 핸드폰 자료 일부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 근데 그게 증거라고 인정이 되더라도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라면서 무죄를 유지한 건데요.
1: 네.
0: 노 전 의원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조작 수사를 바로잡는데 3년 9개월이 걸렸다. 특히 당시 국회에서 돈봉투 부스럭 소리를 언급했던 한동훈 의원에게 책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항소심까지 무죄가 나오니까 민주당 지도부뿐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도 노웅래 전 의원한테 죄송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0: 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면서 이쯤 되면 결자해지, 석고대죄를 해야 양심검찰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노 선배님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자신이 민주당 대표로서 노 전 의원을 공천해서 배제했던 일을 언급을 했습니다.
1: 네.
0: 당시 전체 선거를 위해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정치검찰의 기소로 노 전 의원의 정치 생명이 박탈됐다라며 사과했는데요.
1: 네.
0: 국가 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1: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0: 네. 본인 역시 재판 당시 위법 수집 증거 문제를 계속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면서 한동훈 의원이 노 전 의원의 사건을 두고 절차적인 문제로 무죄가 나왔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반헌법적 궤변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0: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게 헌법과 형소법의 기본 원칙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1: 한동훈 의원도 주말 내내 SNS를 통해서 반격했어요.
0: 네, 사실 그러니까 이 공방이 주말 내내 좀 뜨겁게 달구긴 했는데요.
1: 네.
0: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향해서는 이거 신파 역할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본인의 형사사건 공소취소를 추진하기 위한 공소취소 빌드업이라고도 주장을 했고요.
1: 네.
0: 또 노 전 의원에 대해서도 실제

0: 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돼서 무죄가 나온 게 아니라 위법 수집 증거가 배제된 결과로 주장을 했고, 억울하면 당시 법정에서 공개됐던 녹음 파일을 국회에서 다 같이 들어보자라고도 제안을 했습니다.
1: 네.
0: 조국 전 대표에게도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이 문제에 나설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지로 맞받았고요. 김민석 대표의 과거 정치자금법 사건까지 다시 꺼내면서 여권 전반으로 공격 범위를 넓혔습니다.
1: 국민의힘 입장은 뭔가요?
0: 박성훈 수석 대변인 이번 판결이 노웅래 전 의원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역시 증거 능력이 배제됐다는 것과 검찰이 사건을 수사했다라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 한동훈 의원하고 비슷한 얘기네요.
0: 맞습니다. 특히 당시 공천 배제를 결정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검찰에 돌리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1: 네.
0: 결국 여권이 이번 사건을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한 겁니다.
1: 네, 이것도 한동훈 의원하고 비슷한 얘기고. 그러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오히려 이 한동훈 의원 논리를 정면으로 받아쳤더라고요.
0: 네, 홍준 시장이 최근에 여러 번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1: 네.
0: 송영길 의원에 이어 노웅래 의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며 이거 둘 다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인데 그러면 오히려 검찰이 불법 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한동훈 의원의 주장을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0: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를 지휘 감독했던 한동훈 의원에게는 책임이 없느냐라고도 반문을 한 건데요.
1: 네.
0: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갖다 붙이는 게 조작 수사의 전형이라면서
1: 네.
0: 한동훈 의원 조선 제일 검이 아니라 네. 조선 제일 껌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1: 네, 검찰 비판 속에서 당시의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의원이었으니까 조선 제일 껌이다.
0: 네, 홍준표 전 시장은 진짜 한동훈 의원을 계속 지적하고 비판하는데 최근 SNS 메시지를 네.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을 했었는데 사법부와 청와대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사실관계 자체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죠?
0: 네, 그러니까 진실공방 양상인데요. 일단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면담 문제였습니다.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 국회에서 뭐라고 했냐?
1: 네.
0: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과 만남을 요구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기용 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1: 네.
0: 대법원 측에서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라고 문의를 했고
1: 예.
0: 청와대는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고 답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면담을 거절한 적은 없다라는 건데요.
1: 네.
0: 청와대는 통상 후보자에 대한 실무 조율을 마친 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는 만큼 협의부터 끝내자라는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라는 입장입니다.
1: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면 제청 방식 자체를 청와대와 미리 협의를 했느냐 하는 것인데 역시 이게 대법원과 청와대 입장이 다르군요.
0: 네. 노경필 처장은 민정수석과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정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네.
0: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청와대와 사전 조율한 방식이란 주장이었는데요.
1: 네.
0: 하지만 청와대는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는 했지만 서면으로 제청하자 이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다라는 건데요.
1: 네.
0: 청와대는 이번 서면 제청을 헌정사 초유의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네, 민정수석도 아니다라고 한 거네요. 그러니까.
0: 그렇죠.
1: 예, 결정적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놓고도 양측의 말이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인 거잖아요.
0: 네, 그러니까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한 거에 대해서 노경필 처장은 협의했다라고 국회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반면에 청와대는 대법원이 서면 제청한 지난 18일에야 손 후보의 이름을 처음 들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4명의 후보 가운데
1: 네.
0: 누구를 대법원이 고려하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이 손 후보가 전면에 올라온 것 자체가 처음이었다는 얘기인데요.
1: 네.
0: 당시 청와대는 그래서 좀 더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대법원장이 그대로 제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1: 네.
0: 양측 모두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있었다라는데 이견이 없는 상황.

0: 상황인 건데요. 네. 일단 사실관계 먼저 따져보겠다. 여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들을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0: 한얼 사이언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Walk it, walk
2: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3: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4: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재원 리포터 전해주세요.
5: 네, 처서에 밤 기온이 서늘하다는 말도 있는데요. 서울에는 9일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5.4도, 부산 27도에 체감온도가 29도 보이고 있고요. 일부 산지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폭염특보도 다시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세종 33도, 광주 35도, 양산 36도로 어제만큼 덥겠고요. 오늘도 전국 곳곳으로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태풍 사우델은 중국으로 향하면서 우리나라 비 내리는 지역과 더위의 강도가 좀 변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대체로 이번 주 내내 무더운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4: 네, 미니로 한상윤님도 어제 쳐서 지났는데 밤에 아직 더워요 하셨는데 저도 밤에 자다가 더워서 에어컨 다시 틀었어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해주시면서 송창식의 우리는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골랐어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갈게요.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해가 갈수록 폭염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빈번해진 안전사고 유형이 있습니다. 유리문과 유리창이 저절로 깨지는 사고죠. 유리면의 바깥쪽은 직사광선을 받아서 팽창하고 안쪽은 냉방기의 영향으로 수축하는데요. 이런 불균형이 반복되면 내부에 균열이 생겨서 한순간에 깨지고 맙니다. 결국 유리 근처에 있던 사람이 파편에 맞아서 다칠 수 있죠. 이 같은 사고를 막으려면 온도 차이를 줄여야 하는데요. 창밖에 햇빛 가리개를 설치하고 에어컨 바람이 유리문을 향하지 않게 해서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
1: MBC 7시 뉴스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공급 대책 등이 핵심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5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아닌 기초단체장에게 인허가권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500가구 이하의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인허가권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대다수인 자치구에 칼자루를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주택 공급 촉진이 아니라 정부의 뜻대로 움직일 손발을 심어 놓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여론 역풍의 입장을 급히 바꾼 것이라며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경솔하게 추진하면 국민만 피눈물 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야당 지도부와 상견례를 갖습니다. 양 당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2일 당대표 취임 뒤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따로 상견례 자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가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통산 두 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안세영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일본의 야마구치에 2-0 완승을 거뒀습니다. 왼쪽 발 부상 이후 한 달여 만에 코트에 복귀한 안세영은 3년 만에 세계선수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자 복식의 이소이 백하나조도 결승에서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의 류성수 탄닝조를 2-0으로 물리쳤습니다. 한국 여자 복식조가 세계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한 건 1995년 스위스 로잔 대회에 길령아, 장애옥조 이후 31년 만입니다.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다가 적발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4,15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 내륙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충청권, 제주도에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4도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지원사업단 문길주 단장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안전모에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적힌 이름을 보고 누구시야 하고 자연스럽게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름 하나 적었을 뿐인데 야, 너 같은 말이 사라지고 동료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동료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고 불러주세요. 애칭도 좋지요.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 사람 존중의 시작입니다.

0: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어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정책 논의가 오갔다고 하는데요. 2부에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 만나서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 중징계와 당협위원장 재선출 문제를 놓고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3부에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금까지 트러퍼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2: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3: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JJ님이 시선집중 광고 들으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JB 음성 꽤 좋네요. 제 기분 탓일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JB의 오프닝 목소리가 꽤 좋았다는 평가입니다.
3: 네, 오프닝 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목소리가 안 나올 때도 있고 갈라질 때도 있고. 근데 오늘은 좀 안 갈라졌나 보군요.
4: 그러니까요. 네. 뭐 좋은 일 있으셨습니까 주말에?
3: 좋은 일 있으면 뭐 했습니까? 집에만 있었는데. 집돌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4: 쉬었다.

0: 이것도 좋은 거다. 그린님, 지난주는 그래도 선선했는데 주말부터 다시 폭염이 시작되네요. 처서도 지나갔건만, 아,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올려주셨고, 반면에 딸기 아낙네님은 잠자리가 높게 날고 귀뚜라미 여치가 밤새 떼창으로 울어대는 가을이 오고 있네요. 얼마 남지 않은 여름 건강관리 잘하세요. 라고 가을을 기다리는 마음을 듬뿍 담아주셨습니다.
1: 근데 그런 것들이 오기 전에 거쳐가는 게 또 있죠.
0: 태풍.
1: 모기가 거쳐갑니다.
0: 아, 제이비 모기 진짜 싫어하잖아요.
1: 아, 이제 폭염이 좀 이제 누그러져야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때 선풍기를 크, 아주 세게 틀고 잡니다.
0: 네, 잘하셨어요.
1: 선풍기를 틀면 모기가 접근이 좀 잘 안 되거든요.
0: 어제 안 물리셨어요?
1: 몰라요. 근데 또 둔해가지고. 일어나봐야 아 물렸구나 그런 게 있어. 땡땡대는 소리가 싫어가지고.
0: 네. 아 예예. 예. 뭐 이 방송을 듣는 모기들이 들을 수 있다면 그 집으로 몰려가지 않을까 싶네요. 모기향은 안 피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기 퇴치제 이런 거 안 쓰시는 거고. 예.
1: 귀찮아서 그건 안 합니다. 선풍기만 틉니다. 그래서.
0: 네, 모기가 살기 좋은 집이 제이비 집이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제이비 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1: 어제 고위 당정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세 가지 의견을 냈는데요. 들어보시죠.
2: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도세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0: 네, 여러 가지 주문을 쏟아낸 건데 평가는요?
1: 김민석 대표 당선 직후에 아마 첫 번째로 넘어야 할 선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 처리 문제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가 되자마자 첫 일성으로 바로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 근데 정부와 좀 다른 목소리를 낸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세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부의 기본 방향. 1주택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와 보유자를 분리해서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방향성이 좀 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지금 정부 청와대와 충돌할 여지가 있느냐?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다. 어차피 수정할 생각이었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 전에도 일단 이런 태세는 정부는 보였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김민석 대표의 어제 의견 제시는 정부와 엇박자를 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부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발언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일 것 같다. 일단 이 점을 좀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남는 문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이것은 큰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큰 방향성에 대한 수정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걸었던 명분이 뭡니까? 조세 정상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의견을 대입을 하면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이 조세 정상화에 부합하는 것이냐 아니냐.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애당초 정부가 설정했던 세제 개편 아니 문제가 있었다. 내지 민심과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비현실적이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니 지금까지 여론이 이렇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결국은 어제 당정협의에서 이 이야기까지 나온 건데 최종적으로 그럼 다시 수정을 하면 여론이 좀 더 호의적으로 돌아설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사로 남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0: 네, 오늘 아침 조건 어디가 보니까 이 세세 개편안 관련해서 이제 누더기 논란이 있는데 그걸 이제 당이 앞장서서 끌고 가고 약간 정부를 커버쳐주는 약간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던데 과연 그럴지 좀 궁금한데요.

0: 김홍철님이 어쩌면 정답인 것 같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중지를 모아서 잘해보세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박서현님은 비거주 1주택은 투기성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표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갈 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이사나님은 거주 비거주 확실히 안 따지면 지금 제도랑 다를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뭐 그런 얘기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겠죠. 네.
0: 그러니까요.
1: 그럼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것이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0: 네. 네. 그리고 어제 또 종부세 관련해서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정부 입장은 명확하진 않았고 뭐 합의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 내용들은 저희가 2부 인터뷰에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수천만 원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금 정확히 6천만 원입니다. 이걸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 뒤에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내용이었는데 기소할 때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0: 그렇죠.
1: 바로 이 점 때문인데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전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요청을 하면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한 사실을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둔갑시킨 한동훈 의원은 사과하라 라고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동훈 의원도 입장을 냈는데요. 무죄 판결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형식적 이유에 따른 것이지 노웅래 전 의원이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그걸 확인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참전을 했는데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아니 그렇다면 검찰이 불법 수사를 자인한 것이 되는데 불법 수사를 지시 감독한 한동훈의 책임은 없는 것이냐? 라고 되물으면서 한동훈은 족벌 언론이 칭송한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껌이다 라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0: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까지 참전한 이런 상황. 여기서 또 짚을 건 뭘까요?
1: 그럼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일단 증거 위법 수집 부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검찰이 처음에 수사한 대상은 누구였냐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업가 박모 씨의 부인 조 씨의 휴대전화에서 별개 사건인 노웅래 전 의원 관련 녹음 파일을 적법한 절차 없이 그러니까 위법적으로 수집을 한 것. 그래서 근데 그거를 노웅래 전 의원을 기소하면서 그것을 증거로 제시를 한 건데 법원이 이거는 위법 수집한 거니까 증거로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형식적 이유가 되느냐라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이제 한마디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거는 이걸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말로 가름하도록 하고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주장했던 그냥 형식적 이유 때문에 위법 수집이라고는 형식적 이유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난 것이지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 이걸 이제 마저 살펴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1심 재판부하고 2심 재판부가 약간 판단이 달랐던 게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 조 씨 휴대전화에서 추출해서 증거로 제시한 것을 모두 인정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2심 재판부는 그 가운데 일부는 인정을 했습니다. 증거로서 인정을 했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걸 증거로 다 보더라도 6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입증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무죄 판단까지 간 건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검찰이 애당초 기소를 할 때 수사가 다시 말해서 기소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지극히 부실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형식적 이유뿐만 아니라 한동훈 의원의 어떤 그 발언 이 어휘 사용법을 그대로 빌려오면 내용적 이유도 지극히 부실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0: 네. 검찰이 상고할까요?
1: 그게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로 이 사유로 공천을 배제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2심 판결입니다. 3심 판결. 다시 말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 안에 2심 판결을 내렸는데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혹시 이게 역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검찰의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을 하는가. 오히려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기다려보시죠. 어떻게 판단할지.
0: 네. 김창면님.

0: 서로가 한쪽만 보는 것 같습니다. 각자 입장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멋진 오빠님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법으로 위법을 밝히겠다고 했던 건가요? 이런 의견들 올라와 있습니다. 상고할지 검찰의 선택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9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로봇 대회 참관 등이 그 목적이었는데요. 하지만 불발됐습니다. 안 갔는데 왜 안 갔느냐. 중국 방문 협의 과정에서 주한 중국 대사관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곽상은 민주당 의원을 명단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0: 네. 이런 요청이 왜 들어왔죠?
1: 이 두 의원의 대만 방문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곽상은 의원은 지난 6월에 다른 의원들과 함께 대만을 방문해서 당국자들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주한중국 대사관이 단호히 반대한다 하면서 우리 외교부와 국회 등에 항의를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도 올해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주한중국 대사관 내지 중국 정부가 이걸 문제 삼아서 협조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고요. 그런데 주한중국 대사관은 관련 보도 가운데 적지 않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 뭐가 부합하지 않는 건지 그럼 왜 거부했는지 또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외교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외교부는 우리 국회의원의 정당원 활동을 제한하는 일방적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중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판단은 이미 나온 겁니다. 중국 뭐 저 주한 중국 대사관도 결국은 중국 정부니까 중국 정부의 입장이 과도하고 부당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0: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주에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그래서 추가적인 입장이 나왔나 찾아보니까 또 추가적인 소식도 없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네. 다른 나라 어떤 국회의원들의 그 활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문제 삼으면서 입국을 거부를 한다면 그것이 한중 관계도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좀 이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를 들어서 이 두 의원이 대만에 가가지고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하고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면 뭐 그렇다면 또 100번 양보해서 한번 검토를 해본다 치더라도 그런 얘기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0: 네, 중국이 또 답을 내놓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아보니까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1: 아니 우리나라 의원만이 아니라 그 저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뭐 좀 대만 거치고 올 때 중국이 뭐 난리 폈던 거 기억나십니까?
0: 네네.
1: 일관된 거예요, 어쩌면 그런 점에서. 네.
0: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2: 석 달 전 제주에서 실종된 장민환 씨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합니다. 장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은 긴급 체포됐는데 다른 실종 사건도 비슷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경찰은 이 경장이 지난 7월 다른 실종 사건도 장 씨 사건과 비슷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실종된 남성과 연락한 적도 없으면서 가족들에게 남성이 무사하다고 거짓말하고 사건을 끝낸 겁니다. 이 같은 허위 종결 정황은 남성의 가족들이 지난 21일 재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후 경찰이 뒤늦게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남성은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 네, 이 문제 잠시 후 인터뷰에서 알아보고요. 관련된 소식 하나만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경찰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10대 청소년을 체포를 했는데 이 청소년이 어떤 짓을 벌였느냐. 이 장미란 씨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이 연락처로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요. 전화를 거는 등 하루 동안에만 모두 17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0: 네.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1: 아니, 철딱선이 없다는 말을 여기서 이제 쉽게 꺼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철딱선이 없다라는 말로 이게 뭐 끝날 사안도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어린다 하더라도 10대 청소년이면 그래도 최소한의 사리 분별력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짓 하면 장미란 씨 가족에게 이게 어떻게 지금 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리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장난질, 이게 장난질인지 뭔지도 지금 여기서 단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인간으로.

0: 정말 참 뭔가 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보도는 10대 청소년으로만 나와서 나이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촉법인지 아닌지 또 이걸 또 알 수가 없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 네, 이태백님은 과연 이제 이 사건 본질에 대해서 이 경찰만 이랬을지 경찰을 못 믿겠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경찰의 수사의 문제점, 경찰의 문제점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3부 인터뷰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울 세상님, 대한민국 왜 이러죠? 깝깝합니다. 어쩌다 일이 되었을까요? 라는 한숨 섞인 댓글 보내주셨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이제 8월 말이 되면 새해 예산안 정부안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중앙일보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미리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좀 추려서 전해드리면 내년 예산 규모가 820조 원대가 될 거라고 합니다.
1: 오.
0: 올해 예산이 얼마냐면 728조거든요.
1: 한 90조 늘어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자리 수가 이제 7에서 8로 바뀐다라고 네. 하니까 증가율이 얼마냐? 12%입니다. 아마 거의 역대 최고의 증가율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이제 그다음에 따라붙는 게 뭡니까? 국가 채무 늘어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합니다. 올해가 51.6%였는데 이게 내년에 48%대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GDP 규모가 엄청 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분모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반도체 호황 등으로 3천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가 채무 비율은 오히려 50% 미만으로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되는데 지금 정부가 잡은 7대 신성장 동력이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이 7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투입이 되는 게 있고요. 복지 관련 부분도 있는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 감소 특별 지역의 중소 중견 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금액을 2배 이상으로 늘린다. 이런 게 새해 예산안에 반영이 될 거라고 하고요. 아동수당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현재 월 10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 수준인데 이걸 2배 이상 늘릴 예정이라고 하고 지급 연령도 올해는 9살 미만까지였는데 내년에는 10살 미만까지 이걸 거쳐서 2030년에는 13살 미만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800조 원이 넘는 새 예산안을 어디에 쓸지는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 눈에 띄는 점만 이제 그 지금 추려서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이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 정책이 어디에 방점이 찍히는지 내년도의 정부 정책이 어디에 방점을 찍히는지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데이지 님이 민생과 미래에 대한 투자 젊은이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네요. 노동자의 삶에도 도움이 되는 예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이인수 님은 중년도 챙겨주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0: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2: 네, 민주당의 여러 정책, 정치 현안이 있는데요.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축하드리겠습니다. 수석 대변인이 되셨습니다.
3: 일이 많네요, 근데.
2: 엄청 바빠지시겠네요.
3: 일이 많습니다.
2: 그래요?
3: 뭐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2: 그렇죠. 네. 아직도 근데 뭐 지금 당직 인사 이렇게 다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3: 예, 중요 이제 보통 우리가 통상적 인사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당대표께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에 있어서 큰 그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위원회 인선들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2: 위원회? 예, 예. 그럼 어떤 위원회가 꾸려지는 거예요?
3: 뭐 예를 들면 이제 정당 개혁이라든가 정치 개혁 위원회 이런 것들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각 특별 위원회 형태로 해서 또 예. 당 대표께서는 이 선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총선 기획단 이런 형태의
2: 벌써 꾸린다고요?
3: 예, 그런 구상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 아, 그래요?
3: 이번에 종합상황실장을 윤종근 의원을 임명한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에는 정당의 어떤 살아 숨쉬는 큰 힘은 선거에 있지 않습니까?
2: 예, 예,
3: 그 선거를 미리 준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예.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정책이든 정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잘 민심에 부합한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집권 플랜 본부를 김민석 당대표가 미리 만들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한 정치적인 경험과 연륜 이걸 통해서 당대표께서 인선도 하고 내용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2: 아, 그럼 뭐 이야기 당 얘기 났고 일단 그거부터 그럼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죠. 네. 그 지금 그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 지명한 문제는 다 끝난 얘기가 되는 겁니까? 대중은?
3: 네, 끝났습니다. 의결했고요. 네. 최고위 의결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이슈는 이제 오늘 아마 의결했기 때문에 지명직 최고 두 분이 최고위원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아, 오늘부터 이제 출석을 네. 하게 네. 되는 겁니까?
3: 예. 네.
2: 그래요? 처음에는 저기 그래서 무슨 영남 지역 한 번 이렇게 이제 지명하지 않기로 했는데 완전히 예상 좀 약간 벗어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3: 벗어났다기보다는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연대와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동안에 노동계의 인사를 통해서
2: 네, 네.
3: 특히 이제 김민석 당대표는 이러한 메가 프로젝트 또 AI 시대를 위해서 치은 기업적인 정서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이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 연대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네네. 하는 것이 민주당이 오랫동안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계의 최고위원을 지명을 한 거고 또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정영기 의원은 30대이면서 정치적으로 아주 노련해요. 그다음에 청년위원장도 했고
2: 네.
3: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경험도 있기 때문에
2: 네.
3: 그 두 분을 지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3: 예.
2: 민주 TV죠?
3: 예.
2: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상이?
3: 지금 김남준 홍보위원장의 아이디어가 참 좋아요.
2: 네, 그래요?
3: 네. 네.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방송국 하면 개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국 날짜도 잡아야 되고 또 거기에
2: 근데
3: 따라
2: 근데 TV 있잖아요. 민주당.
3: 예, 그거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2: 확대하겠다는 거.
3: 그러니까 예. 보통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최고위원회 중계라든가 아니면 현장 중계라든가 이런 것만이 하는 것이 이제 대리민주의 기본적인 특징이었는데
2: 예.
3: 이걸 좀 더 나아가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해서 방송에 나와서 정책도 얘기하고 그동안의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홍보도
2: 예.
3: 하고
2: 예.
3: 그런 장을 마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 근데 다 좋은데요.
3: 예.
2: 방송 개시 시점을

0: 작업점 오전 8시 반에 하라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 7시 때는 하지 말라고.
1: 근데 8시 반에는 우리가 회의를 다 하거든요.
0: 아, 그럼 9시 하시고.
1: 우리 저 김종배 시사 집중하고 겹쳐서 그런 거예요.
0: 아, 그렇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자, 정책 얘기 좀 여쭤봐야 될 건데 어제 고위당정 협의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김민석 대표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이제 앞서서 전해드렸기 때문에 네, 네. 그 자세한 내용은 굳이 여기서 다시 되짚을 필요는 없겠는데 근데 김민석 대표의 그 의견 제시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면 정부의 세제 개편안 골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 아닙니까?
1: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 정치는 민심의 최접점이잖아요. 당대표 입장도 그렇고 지도부가 봤을 때 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의 취지에 대해서도 공감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민감도 체감도를 봤을 때 저는 민심의 저항이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0: 저항이라는 표현을 네. 쓰세요. 그 정도입니까? 네.
1: 그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정책을 나눴을 때 수용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수용도를 보면 제가 이제 서울 중구 성동구 을이잖아요. 그 민심을 봤을 때.
0: 엄청 안 좋았어요.
1: 안 좋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네. 아니 제가 그 친한 김준환 의원이라고 지금 비례대표이신데. 네. 제 지역의 옥송에 이제 집을 저 전세 사시나 봐요. 근데 이제 사모님하고도 얘기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예, 저한테 예. 찾아와서 큰일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예. 민심이 만만치 않다고. 그 제가 한 예를 들은 거고 네. 그 정도로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한 심각성이 있는 거고 특히 서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이 세제 특히 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당대표께서도 서울 지역에 있는 의원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세제안을 그냥 통과했을 경우에는 민심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판단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제 그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의 입장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전달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김민석 대표의 발언을 들으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 필요하든 이 수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예. 이렇게 바꾸자까지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한 당의 방안이 서 있는 겁니까?
1: 그러니까 수기도 수기지만 예. 어제 고위당정에서 1차적으로 정부안이 세제안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최종은 입법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당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의 입장을 어제 전달했다. 지금 얘기한 쟁점들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거주 비거주의 구분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말자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하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볼 수가 있겠죠. 아니, 단순한 공론이라든가 수기가 아니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어제 전달하는 자리였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에서 9억으로 조정하는 이 방안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수기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발언을 한 거는 그러면 9억으로 줄이면 안 되고 그냥 12억으로 가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1: 그것보다는 네. 그 내용이 과연 지금 시점뿐만 아니라 네. 국민들이 바라볼 때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것으로 접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그러니까요.
1: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내용도 어제 권치승 정책위의장 그 전에 정책위의장을 했던 한정의 사무총장이 당의 입장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0: 아, 어제 그 자리에서? 네, 네, 네. 아, 그럼 당의 방안도 제시가 된 그럼요. 걸로 이해를 네, 하면 되겠네요. 네.
1: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어제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숙의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진일보가 된 문제가 네.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러면, 구체적인
1: 당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얘기들을 충분히 전달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0: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당이 이미
1: 정책. 그래서 강하게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0: 당의 정책 대응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1: 그렇죠.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예외를 좀 인정해줘야 된다. 이거는 근데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1: 사실 복잡하죠.
0: 따지고 네. 보면 사연 없는 가구가 네.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를 예외를 인정해주냐 하나하나 하다 보면 결국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1: 이제 크게 보면은 양도세가 됐던 양도세 장기보유 지금 공제 부분에 있어서 비거주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걸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거냐에 그러니까. 대한 부분하고
0: 이게 일관된 기준이라는 게 객관화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1: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이제 좀 이제 종부세

0: 국세에서 1주택자를 거주 비거주를 구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차등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하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지금 저는 어느 정도는 좀 당에서는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좀 냈고요.
1: 네.
0: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입장을 이미 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율 과정이 이제 이번 주에 진행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혹시 어제 그 고위 당정협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도 좀 나눈 게
0: 그거는 안건이 아니죠. 당정협의가 아니니까. 정부가 뭐 조희대 대법원장을 얘기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럼 당의 입장으로 좁혀서 질문 드리겠는데 네, 네. 탄핵까지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0: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석 당대표께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을 당할 자격과 자질이 충분한데 이것을 예. 국민에게 좀 더 알릴 필요가 있고 음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대법관 제청을 7개월 동안 미루다가 그냥 서면으로 딱 제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이 임명권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요.
1: 예.
0: 그런 착각을 왜 하고 있는지 청정당당에 나와서 입장을 밝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네.
0: 지금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우리 당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0: 정치 플레이어고 지금 정치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치인의 모습으로 나와서 일반 국민들 우리 시민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납득하게 해라. 그 부분을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근데.
0: 그리고 사법부라든가 법관들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입장에 대해서 좀 성명서를 내든 발표를 하든 그 지금 우리가 주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래서 이제 네. 그 설명을 듣기 위해서 기자들이 출퇴근 때마다 따라보는데 설명을 안 하던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0: 안 하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1: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0: 저희는 이제 충분하게 지금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요. 뭐 그것이 이제 포인트가 좀 쌓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래요.
0: 예.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 아무튼. 지금 그 지난주에 이제 그 김성원 의원하고 인터뷰인데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손봉기 재청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라고 보던데 어떻게 보세요?
0: 제가 거기까지는 뭐 법사위원도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좀 당대표나 지도부의 어떤 생각들을 볼 때 1차적으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문제점들을 충분히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 재청권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1: 네.
0: 민주주의 기본적 시스템은 뭡니까?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해서 임명권과 예산권을 선출된 권력에게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게 최종 임명권을 주는 거고 국회의 동의 차원에서의 국회의원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동의권을 주는 거고
1: 네.
0: 재청권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서로 조율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재청권을 지금 기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명권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을 행사하려면 대통령에 나와서 선출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주의 기본적 시스템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민족 정당성에 대한 부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그리고 과거에 저는 제가 어제 논평을 냈는데 대법원장 하면 우리 사회의 존경과 어떻게 보면 품격 존엄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입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국민에게 더 알릴 필요가 있겠죠.
1: 알겠습니다. 그 노웅래 전 의원 무죄 판결이 있잖아요.
0: 예, 예, 예.
1: 일단 좀 그 전망과 희망을 동시에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1차적인 관심사는 이제 상고 여부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상고를 할 건지. 내지 상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지 어떤 입장이실까요? 그리고 어떤 전망일까요?
0: 당의 입장에 공식적인 제가 수석 대변인에서 그 입장을 내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1: 네.
0: 왜 그러면 이제 그 노웅래 전 의원과 하고도 저도 같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 아픔을 제가 지켜봐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 네네네.
0: 그리고 정치인이 가장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선거에 나와서 출마하는 거거든요.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됐고 재판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이 1심 2심 무죄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검찰도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2심 무죄 판단이 나오자 공천 배제 연구에 대해서 사과하는 입장을 내놨는데
0: 네.
1: 아직까지는 이게 확정 판결이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상고 여지가 아직 있으니까.
0: 네네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 입장을 낸 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 그 당시 2024년 우리 김종배 앵커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검찰 정권이었어요.

0: 윤석열의 무도한 검찰의 칼날이 매일매일 민정을 겨냥하고 민정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겨냥해서 그 칼을 들이밀 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언론 지형도 그렇고 윤석열의 집권 정당과 집권의 그 세력들이 실제 모든 것을 권한을 행사할 때였기 때문에 네. 여론전에서도 되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선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는 반드시 총선에 승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이 프레임 자체가 되게 우리 이 민정 입장에서는 어려운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당대표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노웅래 전 의원을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러한 마음의 아픔을 좀 전달한 거기 때문에.
1: 아니요. 그 취지는 네. 알겠는데 네. 그것이 확정 판결이 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에는 혹시나 이것이 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이런 네. 것들을 위한 빌드업 과정 아니냐는 또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0: 뭐에는 뭐로 보인다고요. 충분히 그 법원의 1심, 2심 내용을 보면 어떻게 수사가 됐는지 불법 수사가 됐다라는 것을
1: 위법 증거 수집이니까
0: 그 위법 증거 수집이 그게 불법 수사니까 네. 그것에 대한 것을 판결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불법 수사에 대해서의 잘못된 부분을 사과하는 게 맞는 거지 다른 논리를 내서 무슨 정치적으로 좀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맞습니까?
1: 알겠습니다.
0: 그럼 수사 정치적 수사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1: 그러면 이번에는 수석 대변인이 아니라
0: 예예. 예.
1: 과거 이제 그 공소취소 의원 모임이 네네네. 있었고 대표셨고,
0: 네.
1: 그다음에 그러니까 조작기소 국정조사 되게 간사이셨기 때문에 네네네. 여쭤보는 거예요.
0: 제가 일을 많이 했네요, 예전에 보니까.
1: 개인 의견.
0: 예예.
1: 조작기소 특검법 예. 일단 발의는 돼 있는 상태잖아요.
0: 그럼요.
1: 예. 지금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언제쯤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0: 그 아닌 게 아니라 그 저하고 같이 활동했던 조작기소 특위했던 분이 김성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고,
1: 네네네.
0: 또 같이 활동 특위위원장이 서영규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장인데 이건태 의원도 그렇고 그 의총장에서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언제 통과를 시키면 좋을 것 같냐. 일단 발의를 했는데
1: 네.
0: 아니 조작기소와 관련된 그 특위에서 검찰이 조작기소가 낱낱이 드러났는데 특검법은 나는 조속히
1: 네,
0: 9월 정기국회 시작되면서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의 개인적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1: 공소취소권도 주는 걸로.
0: 그거는 이제 법사위 안에서 예. 충분한 논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일단은 발의를 조작기소 특위에서 발의를 했고 그 위에 법사위 소위와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1: 법사위 검토 과정에서 네네. 살펴볼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0: 네네.
1: 겁니까?
0: 네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오늘은 늦은 밤에 대리운전 차량 안에서 취객과 운전기사 사이의 오간 대화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 기분 좋아야 와야지.
6: 사장님, 기분 좋게 오셨는데 그 동행자분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5: 그래서 대리하는 거다. 평소에 대리 많은 거야.
6: 사장님.
5: 아니, 어디서 이런 개멍 같은 기사를 보내줘가지고 내 지금 3년 타고 오는데 왜 이런 기사를 배달을 했을까? 운전을 개X같이 하고 있어 지금. 야 끊어.
1: 아,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4: 이게 그 대리운전기사가 바디캠을 착용하고 운전을 했을 때 담긴 목소리인데요.
1: 이거 실제 네. 상황이었고.
4: 실제 상황이었고.
1: 이거 그냥 일방적으로 막 욕하는 거잖아요.
4: 그렇죠. 그러니까 동행자를 중간에 다른 곳에 경유를 해서 내려줄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2,000원이 붙는데 이제 그 요금으로 실랑이가 생겼고.
1: 그것 때문에?
4: 네. 고객이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항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밤 늦게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공간 안에 단 둘이 있는 건데 이렇게 뒤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면서 사실 기사 입장에서 상당히 위축이 될 수밖에 그럼요. 없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대리운전이 기본적으로 술에 취한 고객을 상대를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폭언이나 무례한 행동은 남녀 기사 모두가 겪고 있지만 여성 기사들은 특히나 성희롱이나 신체적인 위협까지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혜진 여성 대리운전 기사의

0: 처음부터 이제 법적 대응을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운전 중에는 녹음을 즉각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1: 그렇죠.
0: 증빙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대리운전 기사들이 서로를 좀 돕기 위해서 만든 모임이 여자만세라는 모임인데요. 이게 부울경 지역의 대리운전 노동자 공동체 카부기 공제회가 있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여성 대리운전 노동자 모임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2022년에 이 모임이 결성이 됐고 지금 50명 정도 회원이 있다고 하는데 5년째 꾸준한 화두는 안전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단톡방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탈출이란 단어였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미영 카부기 공제회 공동대표의 이야기입니다.
2: 면단이 산중일대도 있죠. 그런 곳에 들어가면 이제 나오기가 힘들죠. 별표해서 좀 외지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데가 있는데 거의 다 그런 거를 표시를 안 해주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고 들어가는 데가 많죠. 외지로 가는 코를 배차를 받아놓고 저희들 이제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리면 여기 어떻게 탈출해요 하면 정말로 외져서 나오기가 힘든 곳은 가지 말라고 지도를 해주세요. 좀 외지긴 해도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언니들이 다 이제 지도를 해줘요.
1: 일종의 안전망 역할까지 하는 거군요. 그러면.
0: 네. 여기서 언니들이라는 건 이제 10년차, 20년차, 30년차 베테랑 기사들인 건데요. 그러니까 택시조차 오지 않는 외진 곳들이 목적지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런데 떨어질 경우에는 산길, 수로, 뭐 논밭 같은 데를 걸어서 이제 한 시간 동안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합니다.
1: 예.
0: 근데 그렇다고 해도 콜을 또 계속 거부를 하기도 어려운데 취소가 누적이 되면 계정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생계와도 직결이 되는 문제인 건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고객이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 건데 가령 면사무소가 도착지여서 콜을 받았는데 막상 도착을 하면 자 여기서부터는 내가 알려주는 길대로 한번 운전을 해보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1: 왜 이렇게 하는데요?
0: 그게 이제 외진 곳을 불렀을 경우에는 배차가 안 될 가능성도 고객이 인지를 하고 있고 혹은 추가 요금을 내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1: 네.
0: 거기서부터 10킬로를 더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다고.
1: 10킬로요?
0: 네.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기댈 수 있는 곳이 이제 단톡방이 건데 또 이제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게 가령 최근에는 갑자기 경찰 좀 불러달라라는 글이 올라왔고 알고 보니까 이제 취객이 뒤에서 바지를 벗고 있는 상황이었고 기사가 이제 인지를 한 상황이었고요.
1: 뒷좌석에서?
0: 네, 뒷좌석에서. 그러니까 조수석에 앉아 있던 취객이 갑자기 기사의 명치를 때리는 일도 있었고 뭐 두 사건 다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마무리가 됐지만 그 뒤에 남는 그 여성 기사의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피해까지는 좀 치유가 안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여자만세 단톡방을 보면 심야 여성 노동자들이 놓여있는 노동 환경의 사각지대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라서
1: 네.
0: 최근에는 좀 이런 거를 호소도 하고 상담도 하고 치유도 할 수 있는 그 여성 안전 여성 이동 노동자의 전용 지원 센터를 좀 마련을 해달라 쉼터를 이렇게 부산시에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다만 이제 누군가의 귀갓길을 책임을 지고 있는 노동자가 정작 자신의 귀갓길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현실을 예. 좀 바뀌어야겠죠.
1: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0: 네.
1: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네,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재현 리포터.
3: 네, 더위가 역주행하는 느낌인데요. 처서인 어제 양산이 37도, 부산도 35도를 넘겼고요. 일부 산지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경기 남부와 남부지방으로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35도 넘는 곳들이 많겠고요. 서울, 춘천, 세종도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도 26.4도, 체감온도가 벌써 29도로 서울의 9일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오후부터 내륙지방 곳곳으로는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많겠고요. 8월이 끝날 때까지도 당분간 늦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4: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5: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6: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7: 그러게.
6: 그린 이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소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7: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자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 부근 의성 방향이래. 054-858-2526.
6: 엔진은 그린 이그 보링 공장이래.
8: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9: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 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 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10: 안동 MBC 여름철 수상 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1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오늘 3부에서는 국민의힘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원들에 대한 중징계고요. 또 한 가지는 당협위원장 재선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인데 이분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일단 4명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졌고 윤리위 차원에서.
2: 네.
1: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아마 이 문제가 이제 그 거론이 될 것 같은데.
2: 네.
1: 뭐 이게 조정이 되거나 수위가 낮춰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죠.
2: 많은 의원들이 이제 좀 조정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1: 네.
2: 이제까지 장동혁 지도부의 스타일로 봐서는 그냥 오늘 그냥 예, 윤리 처분대로 결정할 것 같습니다.
1: 그대로? 예.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이제 징계 당한 의원들은 법원으로 달려가는 건가요?
2: 그 네 분이 있는데 네 분마다 조금씩 좀 그 반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제 진종호 의원은.
1: 네.
2: 결정문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판결만 나오고 우리가 보통요 판결 나오면 그날 그 판결문도 받아보잖아요. 근데 이 징계 결정은 나왔잖아요.
1: 근데 왜 아직 안 나왔어요?
2: 며칠이 지났는데 징계 결정문을 아직까지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참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1: 예.
2: 예. 그런데 일단 징계 결정문을 받아봐야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뭐 가처분 청구서라든가 이런 걸 작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종호 의원은 뭐 결정문 받으면 바로 이제 가처분 소송 들어갈 것 같고요. 서범수 의원은 아마 재심 청구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아, 재심 청구?
2: 예.
1: 그나마 징계 수위가 제일 낮은 대상자가 서범수 의원이잖아요.
2: 예. 근데 이제 재심 청구 해봤자 뻔할 번째 아닙니까? 그 기각될 텐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처분을 갈지 말지 또 고민하겠죠. 예.
1: 조경태 의원은 뭐 탈당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2: 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조경태 의원은 아시다시피 이제 육선 의원이고
1: 예, 예, 예.
2: 정치적 무게감도 있고 하다
1: 예.
2: 보니까 본인이 가급적이면 법적인 어떤 대응보다는 정치적으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보수 진영 전체에 보수 정치 전체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보수 전체에
2: 글쎄요 뭐 하여간.
1: 어, 그래요?
2: 예.
1: 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2: 우선 뭐 이제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도 있고 뭐 예. 여러 가지 뭐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그럼 뭔가 어떤 정치적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2: 뭐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1: 아, 예. 그래요?
2: 네. 또 뭐 자세한 거는 이제 저는 잘 모르고 이제 본인이 곧 발표하겠죠.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의원님이 직접 윤리 그 내부 구성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네. 내용입니까 이게?
2: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 지금 윤리위원들이 자꾸만 자기 이름이 뭐 노출됐다 해서 그만 두고 뭐 해서 또 충원을 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황당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1: 네.
2: 하나는 쿠팡 사내 변호사 조은화 변호사라는 분이
1: 네.
2: 사규 위반을 한 채로 예, 윤리위원직을 승낙을 한 거예요.
1: 잠깐만 사내 변호사예요?
2: 예, 쿠팡 사내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그 자문 변호사가 아니라 쿠팡에서 사대보험 처리 다 되고 그냥 쿠팡 내부 직원인 거예요.
1: 직원이잖아요. 직원.
2: 예, 그런데 예. 쿠팡 사규에 보면은 겸업 금지가 돼 있고 정치단체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를 그 더군다나 그 쿠팡 사내 변호사 법률 그 팀에 있는데 사규를 모르겠습니까? 이분이 컴플라이언스 조직에 있다고 자기소개를 했더라고요. 컴플라이언스라는 거 뭐 법규 이런 거 규정 잘 지키자 그런 거를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그런 조직에 속한 부장급 변호사가 사규를 위반하고 윤리위원직을 승낙한 거예요.
1: 왜 맡았대요 그러면?
2: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아닙니까?
1: 예.
2: 자기한테 월급 주는 회사 사규도 어겨가면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으로 가담한다? 그 회사는 모르고 있었어요.
1: 아니 그러면 그 꼭 맡아야만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2: 아니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지난 그 6.3 선거 때 그 성동구청장 뭐 후보였는데 뭐 본인은 그 자신의 배우자가 윤리위원 되는 거 무관하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지만
1: 예
2: 그 좀 그렇죠. 하여간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기본이
1: 아.
2: 안 돼 있는 사람을 그 공당의 윤리위원으로 그 저 한 거고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가 이 임명을 하잖아요. 쿠팡 사내 변호사인지 모르고 임명했겠습니까?
1: 아, 그럼요, 예.
2: 당연히 알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규 위반인 줄 알면서 그거 오케이 한 조은하 변호사나, 그리고 쿠팡이 저 우리 그

0: 국회를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렇죠? 아니,
1: 국민적 관심 기업이죠.
0: 예, 네, 그 완전히 뭐 국회를 농락하다시피 그런 데인데, 그런데 국회의원 징계하는데 쿠팡 사내 직원을 끌고 와서 그걸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1: 네. 그래요?
0: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그 노인 폄하 장애인 폄하 해갖고 6월 말에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어요. 그런데 지금 윤리위원 중에 정경욱 변호사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변호인이에요. 근데 그 박민영이 그 노인 그 장애인 폄하 발언 이거 가지고 윤리위에 지금 제소돼 있는 상태거든요.
1: 제소가 돼 있는
0: 상태. 네, 제소돼 있는 상태예요.
1: 아니, 그 말이 안 되죠.
0: 명백한 이해 충돌 아닙니까?
1: 예, 예, 그, 예. 그러니까 그 제소된 거를 그 저기 심사해야 되는 게 윤리위원인데.
0: 그러니까 그 박민영을 윤리에서 징계할지 말지를 그 심판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박민영 형사사건 변호인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1: 근데 지금 박민영 대변인은 이 변호사를 콕 집어 선 게 아니라 그 로펌에 의뢰했는데 이 아니, 사람이.
0: 제가 그 로펌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봤는데요. 변호사 꼴랑 3명 있더라고요. 근데 3명 다 그 박민영 거기 그 변호인으로 등록을 했어요.
1: 그래요?
0: 예. 네.
1: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럴 때 나오는 해명이 내가 로펌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올렸지만 나는 관여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실무는 다른 변호사가 맡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0: 아, 그게 변명입니까? 변명이 됩니까? 그게.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네. 이거는 무자격 윤리위원 정경욱 조은하 이 사람들이 네 명의 현역 의원 징계에 참여한 거기 때문에 저는 원천 부여라고 봐요.
1: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사안은 물론 아닙니다만 네. 지금 징계 제소가 된 것도 여러 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이진숙 의원 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어떤 건 징계 결정하고 어떤 건 지금 뭐 심사도 안 한다 뭐 심사한다는 얘기도 안 들리는데 네. 처리 원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아니 그게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이다 이런 표현인데 엿장수가 아니고 엿장수도 네. 그렇게는 안 해요. 윤민호 마음이에요. 윤민호
1: 윤리위원장.
0: 예, 네, 그래서 제가 전직 윤리위원장 몇 분하고 그 윤리위원장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일처리 하셨습니까라고 확인을 해봤더니요. 그냥 상식이에요. 선입 선출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에 여러 건들이 들어오잖아요.
1: 접수된 순서대로?
0: 어, 접수된 순서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온 사건을 다 올려놓고 예.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윤민호 윤리위원회는 윤민호가 하고 싶은 것만 테이블 위에 올려요.
1: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징계권 말씀 한참 전에 얘기 아니에요?
0: 그것도요. 무슨 소명은 들었는데 처분을 결과로 발표한 적도 없고 그냥 계속 뭉개고 있는 거고 음흠. 지금 보세요. 그 조광환 최고위원이 기자회견하면서 그 현역 의원들에게 쌍욕한 거, 뭐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 자기 무소속 후보 도와준 거, 뭐 윤용근 그 저 윤용근 의원은 그 축구협회 청문회 때
1: 그 아, 그 축구협회 문자 보낸 거 예.
0: 예, 심기 경호하는 뭐 문자 보내고 그랬잖아요.
1: 정 선배님 병원
0: 거. 예, 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최근에 뭐 돌려차기 뭐 이런 것보다도 더 먼저 제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뭉개고 있잖아요. 그 원칙이 없어요.
1: 그러네요.
0: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약에 법원에 가면 뭐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협위원장을 저는 재선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0: 네.
1: 왜 그러는지는 뭐 대충 언론 보도는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속가내기 위한 과정 아니냐 뭐 그 분석에 동의하시는 거고요.
0: 그렇죠.
1: 그래요? 네.
0: 그리고 뭐 이번 주 26일이 본인 이제 당대표 취임 1주년 되는 날이고 그날 뭐 당 쇄신안을 발표하겠다는데 그 키워드가 당원 중심주의라는 건 다 알려져 있으니까.
1: 예, 그렇죠.
0: 그거에 뭐 첫 번째 액션 플랜으로 당협위원장.
1: 아, 실천 사례로.
0: 어, 뭐 이런 거를 추진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1: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0: 직선제죠. 그 책임당원들. 그 당협 소속 책임당원들을 뽑는 그건데. 예. 그런데 지금 그 63 선거 이후에 장동 대표 물러나라 말한 뭐 뭐가 있었잖아요. 그럼 본인부터 저 전당원 투표를 해갖고 재신임을 물어야죠. 본인부터.
1: 예. 아 그러면 그 얘기 나왔으니까 당대표 진퇴 안건을 전당원 투표에 회부할 수 있는 그 절차상.
0: 그거는 최고위원회에서 맘만 먹으면 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1: 최고위원 의결사안입니다.
0: 예. 그래서 아. 장동혁 대표가 맘만 먹으면은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때 왜 작년 5월 그 기억나시죠? 그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그 교차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그때
1: 어,
0: 그
1: 예,
0: 당원
1: 예,
0: 전당원
1: 예,
0: 투표해가지고
1: 예,
0: 부결된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예예. 예.
0: 그러니까 당대표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아, 본인 거부터 먼저 하고 나서 당협위원장도

0: 당원이 뽑자고 해야죠. 그게 순서 아닌가요?
1: 아무튼 그럼 그 지역의 책임 당원들이 직선에서 당협위원장을 선출을 한다면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0: 완전히 이제 그 당협마다 좀 양상은 다르겠지만요. 예. 그게 이제 엄청난 분열 요소가 됩니다. 당협 차원에서. 그러니까 현직 당협위원장을 지지하는 책임 당원과 지지하지 않는 책임 당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벌써 그 저 친장계 원외 뭐 예, 이런 인사들이 뭐 콕 찍어갖고 예, 그 표적을 삼아갖고 내가 뭐 거기 누구 떨어뜨리러 가겠다 뭐 이러고 뭐 벌써
1: 아, 그러고 있어요?
0: 선전포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당협위원장 선출 투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한마디로 장동영 노선은 뺄셈 정치고 그게 분열주의 노선입니다.
1: 쉽게 얘기하면 내분의 구조하군요.
0: 네, 내분의 구조와 상시와 구조와 예. 예, 이런 거죠.
1: 그 며칠 전에 장동혁 대표가 펜앤마이크 유튜브 채널에 나가가지고 영남 중진을 콕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직격을 했거든요. 네. 교착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맞죠?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질렀겠죠.
1: 근데 네.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0: 가만 안 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네. 그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저희 당 그 국회의원들이 조금 이렇게 굼뜨잖아요. 예. 뭐 좀 나서야 될 때 안 나서고 좀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예. 본인 문제가 닥치면 달라져요.
1: 그렇죠.
0: 예. 근데 오늘 아마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그 당협위원장 책임당원 선출 그냥 강행 통과시키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1: 아,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장동원 대표가 영남 중진까지 직격한 건 이게 악수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이게 뒷감당, 보통 합리적 사고를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질렀을 때 뒷감당이 과연 될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하는데.
1: 그렇죠.
0: 뭐, 그 장동혁 대표는 그걸 초월한 사람 같아요.
1: 예. 근데 그럼 제가 총괄해서 질문 좀 이렇게 드려보고 싶은데 의원님 모시고도 그 질문 수태 드렸고 다른 분들 모시고도 네. 수태 드렸던 게 장동혁 대표의 진퇴 문제인데. 네. 그게 지금 몇 달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0: 그렇죠.
1: 아무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임기 다 채우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요번에 이제 요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1: 요번 주가?
0: 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
1: 예.
0: 예, 그 다음에 26일 그 장동혁 대표 1주년 그 뭐 기자회견. 아, 그리고 27일, 28일 연천회가 열리잖아요.
1: 아, 연천회.
0: 오늘 만약에 그거 안을 통과시켰다. 당협위원장, 당원 선출 안을 통과시키면 27일, 28일 연천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 그 다음에 윤리위 징계 떨어진 게 법원에서 또 어떤 판결을 받을지. 그러니까 요번 주부터, 요 앞으로 1, 2주가 장동혁 체제의 그 명운을 결정하는 그런 주가 되지 않겠나.
1: 네, 언론이 흔히 쓰는 표현 조직적 저항, 조직적 반발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0: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다중전선, 본인이 어떻게 뒷감당할지, 친한하고는 오래전부터 그냥 앙숙이고, 뭐 오세훈도 때리고, 어디도 때리고, 이제 영남 중진까지 때렸잖아요. 그럼 뭐 뒷감당은 본인 몫이죠, 뭐.
1: 그러게요. 다중전선을 펴고, 그 표현이 현실적으로 가장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신지호 전 국민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2: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경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석 달 전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을 찾기 위해서 경찰이 뒤늦게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는데요. 완전 뒷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해당 경찰관이 거의 비슷한 일을 또 그 전에도 저지른 지적이 있다라는 게 어제 좀 이제 그 보도를 탐바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예, 안녕하십니까.
1: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하는데요. 제일 궁금한 게 이 경찰관은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귀찮아서 이렇게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3: 일단은 몇 가지 뭐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예.
3: 글쎄요. 이게 뭐 사실인가 여부는 수사로 밝혀져야 할 또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1: 예.
3: 혹시 이 업무 자체에 대한 그 부담감을 그 느껴서 무엇인가 그 업무를 빨리 빼내야 되겠다. 귀찮고 싫다라고 하는 이런 왜곡된 생각을 가질 가능성.
1: 예.
3: 또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하지만 혹시 글쎄요 이거는 가상적인 시나리오 합니다만 뭐 관련인들로부터 무엇인가 뭐 청탁을 받거나 또는 혹시 그 본인

0: 범인과 일정한 어떤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은 아닌 것인가. 또는 이 사람 그 자체가 사실은 이 경찰 업무를 하나의 그냥 아주 그냥 그 편리한 수단으로만 생각했지 뭐 공포 의식이 전혀 없고 현재에 혹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만이 알 수 있는 뭐 채무 관계 또는 뭐 사회적 갈등 뭐 가정 문제
1: 개인적
0: 뭐
1: 사유 예.
0: 혹시 네 뭐 개인적인 사유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정의 그 위험 신호가 그 누적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왜냐하면 그 보도 등에 의하면 이미 그 2023년도에 이 A 경장이 가정폭력으로 이 경찰 내부에 사실상 뭐 징계를 받았던 뭐 이런 상황이라든가
1: 예.
0: 또는 그 6월 달에 이 성폭력 처벌법 위반의 그 혐의로 즉 여자 화장실에 뭐 이렇게 들어간 혐의 등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그 조기 경고로서 이 적극적인 그 경찰 감찰 등을 통해서 직무 배제를 사전 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뭐 유혹하게 되면 부적절한 이런 사람이 계속 수년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 관리의 또 다른 하나의 그 문제가 아니었던가 이런 지적이 하나 부분.
1: 지금 뭐 교수님 세 가지 가능성을 제기해 주신지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좀 일정하게 연관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 사유 때문에 뭔가 이제 집중을 못하고 귀찮아하면서 그냥 사건을 이렇게 종결 처리해버렸다.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건데 두 번째 부분은 현재로서 이제 막연한 추측이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0: 네네.
1: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구조적인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혼자 사건을 이렇게 종결 처리했던 이 시스템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그거 자체도 사실은 하나의 이 실종 업무, 즉 어떻게 보면 이제 생과 사가 갈릴 수 있는 그 중요한 업무에 있어서 이것을 이중 체크하는 구조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부재했다고 하는 점인 거죠.
1: 네.
0: 즉, 유혹하게 되면 이 실종 업무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또는 단독 판단으로 사실은 종결을 할 수가 있다. 즉, 직접 수배 해제를 바로 누를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하는 이런 점이
1: 네.
0: 문제가 되어서 그 엊그저께부터 이 제도의 그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아예 규정상에는 서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상사에 대한 서면 보고 자체도 없었고 뭐 이런 등이 지금 이 겹겹이 쌓여있던 이제 문제였던 것이고요.
1: 네.
0: 그 설령 새로운 규칙 개정을 통해서 제도가 지금 이 상태에서 시행된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실무 담당자가 소위 계속 거짓 입력을 하고 이중으로 혹시 그 책임자가 확인을 해도 그것을 그대로 믿고 승인하게 되면
1: 그렇죠.
0: 또 사실상 뭐 달라지는 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이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첨부하는 것으로 역시 좀 또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현장에 대면해서 안전하다고 하는 이런 확인 영상 같은 거.
1: 예.
0: 이것을 이제 첨부를 해야 좀 이런 시스템의 근본적인 하자가 치유되지 않을까.
1: 일단 그 또 많이 지적되는 게 이제 실종 사건 처리 지침에 있어서 실종자의 나이. 그다음에 실종 신고자가 가족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찰의 대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네, 그 부분도 사실은 그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즉 그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법에 의하면 이른바 그 18세 이하의 그 아동 또는 치매 자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는 그 고령자의 치매 환자들은 소위 이 공식적인 이 영장 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바로 즉시 그 출동을 해서
1: 네.
0: 여러 가지 그 찾기 활동을 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있는데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바로 꼭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법규도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1: 음흠.
0: 지금 그 실종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를테면 네. 바로 어디에 있는가를 추적할 수 있는 그 휴대폰
1: 예.
0: 추적
1: 예.
0: 그리고 바로 카드를 활용할 수 카드의 내역을 활용할 수 있는
1: 예.
0: 그러한 정보 이용권 또 의료 또 사용의 장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것 CCTV
1: 예.
0: 확인하는 것
1: 예.
0: 특히 바로 실종 경보를 발동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사실상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돌아와야 결국은 이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1: 예.
0: 만약에 범죄와

0: 과거와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이 골든타임의 추적권이 이 발동이 바로 되면 이 바로 찾을 수 있고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입법적인 지금 미비 상태라고 그렇죠. 하는 것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1: 그 뭐 지금 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뭘 개선해야 될지는 나왔는데 혹시 이것 말고 추가로 이런 점이 좀 개선되고 보완돼야 되는 게 그러니까 지적하실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이제 바로 이 골든 타임의 긴급 추적을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그
1: 그렇죠. 예.
0: 법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고요.
1: 예.
0: 그리고 이 실종 업무에 있어서의 근무한 자세도 사실은 성인에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성인 같은 경우는 이동의 자유도 있고 사생활의 어떤 치매에 대한 보호도 해야 되긴 하지만
1: 예.
0: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로 해결돼야 되죠. 사실은 이런 법이 지금 그 계류되고만 있고 통과 안 되는 그 이유는 혹시 이와 같은 사생활에 대한 확보 자체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즉 악성 뭐 채권 채무자가 찾는다든가 또 악의를 갖고 어떠한 성인을 꼭 찾아야 되는 이런 예. 문제 때문에 사실 국회에서도 지금 논의가 진행 중에만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이것대로 재단을 해야 되고 지금 생과 사에 있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그런 위험한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국가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발동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아마 이런 반론도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 이 중에는 단술 가출도 되게 많을 텐데 실종 신고 들어올 때마다 뭐 경찰력 동원해서 수색한다면 도대체 다른 사건을 언제 처리하란 말이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 범죄와의 혐의 가능성에 대한 이제 정밀한 그 판단 자체가 그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일단은 바로 찾기 작업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1: 네.
0: 아예 이런 법 근거법과 지원하는 법이 없게 되면 이러한 그 조치조차를 아예 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정부와 공공기관의 존재 의미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적극적인 찾기를 해서 그 판단에 따른 행동이
1: 알겠습니다.
0: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제주경찰청이 경찰 본청에 어떤 요청을 했냐면 장 씨에 대한 인터폴 황색 수배를 요청을 했다고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0: 네, 뭐 적색 수배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의 혐의가 그 농후했을 때
1: 네.
0: 그 196개 그 경찰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인데 이 황색 수배는 설령 이 범죄가 아니더라도 이 해당 당사자의 신원확인이라든가 혹시 이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 이 여러 나라에서 적극적인 제보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그 요청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생존 반응 자체가 생활 반응 자체가 없다 보니까
1: 네.
0: 해외로 혹시 그 이동한 것은 아니냐.
1: 바꿔
0: 얘기하면은 지금 뭐 입출입 그 출입국 기록은 없지만
1: 네.
0: 그 제주도이다 보니까 혹시
1: 예.
0: 만에 하나
1: 예.
0: 뭐 밀항이라든가 또는 타인 명의로 혹시 출국했을 가능성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국제공조의 그 안전적인 협조를 구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1: 지금 국내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모든 게 좀 너무 뒷북 아닌가요? 다 사실.
0: 그리고 사실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5월 13일부터 5월 16일 그 사이까지.
1: 그러니까요.
0: 사실상은 적극적인 찾기 활동을 했었으면. 이 CCTV도 한 달간 보관이 됐었고 그 주변에 있었던 CCTV가 무려 그 110개가 넘는데
1: 알겠습니다.
0: 그
1: 예.
0: 영상 보존 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없어져 버리게 됐던 이런 그 상황인 거죠. 안타깝습니다.
1: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0: 네네.
1: 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금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한탄 방수. 한탄 방수. 대형 방수 전 시장 운영.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6: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5: 수확량 줄어도?
6: 보장.
5: 가격이 내려도?
6: 아이, 그럼.
5: 보험이 든든하구만.
7: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회사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홈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2: 네, 시선집중 본방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자라고 꿈꿀 수 있도록 따뜻한 돌봄을 만들어갑니다. 청년이 일하고 배우며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넓혀갑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커지고 청년의 미래가 밝아지며 모두가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곳. 함께 희망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안동 MBC 캠페인은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 영주시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인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10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로 미래 대응 기금이라는 걸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세수가 줄 때는 비상금처럼 활용하겠다는 또 다른 돈주머니를 하나 더 계획하고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엔비디아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익률이 결코 낮지 않은 엔비디아가 가격을 또 올렸고 수요자들은 그걸 받아들인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조미연 기자, 머니투데이 신문의 김근희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네, 정부가 단군일에 갑작스럽게 쏟아진 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금, 요거를 기존의 국채, 나라 부채를 갚을까 아니면 별도로 뭘 따로 만들어서 돈을 쓸까 뭐 고민하다가 미래 대응 기금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나 봐요. 어떤 내용입니까?
4: 네,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뭐 법인세, 소득세 등 정부가 걷어들일 세금이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앞으로 정부가 이런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 기금에 적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추가 세수를 얻어도 이걸 따로 떼서 쌓아두지 않고 국가 채무를 갚거나 정부가 필요할 때 추가로 쓰는 예산에 보태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추가 세수를 저축했다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투자하거나 세수가 예. 부족한 해에는 이를 활용하는 국가 재정 곳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2: 별도의 저수지를 하나 더 만들고 싶다.
4: 네, 맞습니다.
2: 네.
4: 그래서 정부가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든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 기초 체력,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나라 경제가 무리하지 않고 낼 수 있는 최대 경제 성장률을 뜻하는 잠재 성장률 추이를 보면 2040년대에 우리나라는 0%대를 기록할 전망이거든요.
2: 예.
4: 그래서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투자가 시급한데 이걸 미래 대응 기금에 쌓인 돈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2: 당장 예산을 더 늘려서 추가로 들어온 세수를 다 쓰는 건 아니고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4: 네.
2: 그렇다고 남았으니 빚 갚아야지라고 해서 빚 갚는 것도 아니고 일단 따로 모아두자.
4: 네, 그렇습니다.
2: 예. 좀 더 설명해 주시죠.
4: 또 우리나라 경제는 반도체와 같은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2: 예. 근데
4: 문제는 이런 산업들의 업황이 주기적으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따른 세수 변동성도 크고요. 그래서 만약 걷어들이는 세금이 줄어들 경우에는 미래 대응 기금에 쌓아둔 돈을 꺼내서 일반 회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국가 비상금 통장 기능을 하는 셈이죠.
2: 예.
4: 그래서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정부가 공식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대략 산출을 해보면 추가 세수 규모가 60조에서 70조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추정되고요. 반도체 호조로 세수가 더 늘어나면
2: 예.
4: 미래 대응 기금이 10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2: 우리로 치면 허락받지 않고 써도 되는 비상금 주머니 하나 만들어서 넣겠다.
4: 네, 그렇죠.
2: 그런 뜻이죠. 어디에 쓰려고 모아두는 거냐라고 묻는다면 정부는 어떻게 답을 하고 있습니까?
4: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게 목표인 만큼 뭐
2: 예.
4: 당장 경기를 띄우거나 소비를 늘리는 데 쓰기보다는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2: 예.
4: 정부는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직업 훈련이나 청년 선호 주택 공급 확대 등 청년층의 일자리, 주거, 결혼, 출산 등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AI,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첨단 전략 산업 육성에도 돈을 쓸 계획입니다.
2: 뭐 할 일이야 뭐 돈이 없지 일이 없겠어요. 예.
4: 네, 그렇죠.
2: 예.
4: 그래서 또 지방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민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이공계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 인재를 키우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 환경 개선에도 재원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기금 전체 운영은 기획처가 맡고 지원 사업 등 실제 사업은 각 부처가 진행한다고 해요.
2: 예.
4: 그래서 또 당장 사업에 쓰지 않은 여유 자금이 생기면 이걸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뭐 전문 운용 기관을 통해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해서 수익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2: 당연히 그래야죠.
4: 네.
2: 문제는 여기에 따른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반대 목소리도 좀 있는데 또 나름 일리도 있어 보입니다.
4: 네, 맞습니다. 예. 또 미래 대응 기금 관련해서 가장 크게 지적이 나오는 건 국회 통제를

0: 충분히 받지 않는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대응기금의 전체 운용 계획은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해요.
1: 예.
0: 다만 일단 국회 심의를 통과하고 나면 일정 범위에서는 정부가 국회의 추가 동의 없이 돈을 어디에 쓸지 바꿀 수 있어요.
1: 예.
0: 그래서 미래 대응 기금 규모가 뭐 10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인데 정부가 상당한 규모의 돈을 국회 추가 심의 없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또 정부는 새로운 정책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 기금을 활용하면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1: 거기서 속마음 들킨 거네요.
0: 네, 그렇죠. 이것 역시 추경 자체를 우회하는 것 아니냐. 뭐 예. 사실상 상시 추경이나 정부의 쌈짓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국회에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이 제출되면 기금의 규모뿐 아니라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0: 또 기금에 계속 돈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미래대응기금을 만들 수 있었던 배경 자체가 반도체 기업들이 급격히 성장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거든요.
1: 예.
0: SK하이닉스만 해도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영업 적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꺾여서 세수가 줄어들면 기금으로 들어온 돈도 줄어들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복 지원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요. 미래대응 기금으로 투자하는 분야들은 이미 다른 정책들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나 첨단 산업 같은 경우 이미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만들었고요. 한국투자공사에도 전략투자 기능이 있습니다.
1: 예. 뭐
0: 그러다 보니 지원 대상이 겹칠 수 있는 거죠. 기금과 펀드가 각각 따로 돈을 쓰다 보면 비슷한 기업이나 산업에 중복 투자할 가능성이 있고 어느 기관이 어떤 역할을 맡는지도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정부 마음대로 되는 쌈짓돈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거는 좀 법에 어긋나는 것 같다. 삼권분립 생각 안 하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하나 걱정되는 건 우리가 정부 부채를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0: 그렇죠.
1: 아니라 어느 나라도 다 그렇고 뭐 올해도 한 100조 원 정도 빚을 더 내는 거니까. 100조 원씩 채권을 더 찍어서 이제 시중에 팔고 있으니 그런 상황에서 당신들 이 돈 언제 갚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그동안 아유 경제 좋아지고 세금 많이 거치면 그때 갚으면 돼요. 경제 안 좋을수록 정부가 돈 써야죠. 라고 하는 논리로 지금까지 빚을 계속 늘려왔는데 정작 이렇게 세금이 더 들어왔는데도 그 빚 안 갚으면 이제는 빚 언제 갚을 거라고 그러세요? 라고 할 때 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 보이네요. 어디 더 좋은 데 써서 더 나라 더 잘 살게 해야지라고 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빚 갚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또 질문도 남아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교육 교부금 문제도 함께 손보기로 했다면서요. 이게 저 교육 예산은 무조건 내국세의 한 20% 정도를 떼서 자동으로 교육 그 교부금으로 보내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없애서 그때 좀 다시 한번 심의하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0: 네, 학생 수 감소 등 현실을 반영해서 교육 교부금을 개편하겠다는 건데요.
1: 예.
0: 교육 교부금은 쉽게 말하면 정부가 지방교육청에 보내주는 교육 예산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뭐 내국세의 20% 정도를 떼어서 교육 교부금으로 보내주는데요.
1: 예.
0: 반도체 호황 때문에 내국세가 급증하면 교육 교부금도 자동으로 크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는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학생 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반영해서 교육 교부금 규모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1: 예.
0: 다만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교육 예산을 확 줄여버리면 뭐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사 인건비나 시설 예. 유지비 같은 고정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잖아요.
1: 네.
0: 그래서 학령 인구 감소를 100% 반영하는 게 아니라 35%만 반영하고 이렇게 해도 교육 교부금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이 뭐 갑작스러운 재정 충격을 겪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교부금 배분 방식과 정부의 새로운 산식을 비교해보면요.
1: 예.
0: 현재 방식대로 하면 내년 교부금은 10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정부 발표대로 바꾸면 내년 교부금은 78조 9천억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약 20조 원의 여윳돈이 생기는데요. 정부는 개편에 따른 이런 여윳돈을 미래 대응 기금 안에 따로 모아두고 교육이나 인재 육성에 다시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1: 그 여윳돈이라는 건 정부, 기재부나 혹은 다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새로 더 들어오는 거고
0: 네.
1: 교육부나 교육 예산 입장에서 보면 세수가 엄청 더 들어왔는데도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더 깎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 교육 쪽 부처에서도 우리도 그럼 미래 대응 기금 만들어서 우리 쌈짓돈도 하나

0: 줘, 남으면 우리도 똑같이 쓸게.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더 들어온 세금은 일단 갖고 있고 안 쓰고. 그리고 교육 쪽에 가는 거는 또 다시 가져오고.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이 기재부가 다 그냥 본인들 마음대로 한다는 또 의견도 있겠네요. 부처 간에서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 조미연 기자가 준비해 오신 엔비디아가 또 제품값을 올렸다는 소식인데
1: 네,
0: 좀 일단 전해주시죠.
1: 네, 그 외신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들어간 서버 가격이 내년부터 15% 이상 오를 것을 알려줬습니다. 델과 같은 서버 제조업체들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고객사에 이런 내용을 전달하면서 가격 인상 소식이 공개된 건데요.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가격 인상을 확인해 준 건 아닙니다만 업계에서는 결국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가격을 올리는 걸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0: 예.
1: 가격 인상은 내년 초 출하되는 제품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차세대 제품인 베라 루빈과 그레이스 블랙엘이 들어간 그 서버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앞서 제품 가격 올려오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AI 데이터 센터용 서버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다는 점이 눈에 띄는 거고요. 엔비디아가 가격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요새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크게 뛰었기 때문인데요.
0: 예.
1: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제 성능을 내려면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HBM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DRAM을 여러 겹 쌓아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메모리예요. 현재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같은 세계 회사가 이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경쟁적으로 지으면서 HBM뿐 아니라 서버용 DRAM 공급도 빠듯해졌습니다. 미국의 한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버용 DRAM 계약 가격은 전분기보다 53%에서 58% 올랐고
0: 한 분기 사이에
1: 네. 그리고 3분기에도 13%에서 18% 추가 상승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제품을 팔아서 번 돈에서 원가를 뺀 매출 총 이익률이 70%를 훌쩍 넘을 정도로 수익성이 높은 회사예요.
0: 예.
1: 그런 엔비디아가 가격을 올린다는 건 이제 메모리 가격 상승을 자체적으로 떠안기보다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앞서 애플과 뭐 퀄컴도 메모리 공급난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렸거든요.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까지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0: 당연히 이제 원가는 올라가겠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남겨서 팔다가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아먹다가
1: 네.
0: 이렇게 가격 올릴 상황이 또 되면 야 이번에는 올리지 말아야 되겠다. 고객들이 이러다 안 사가면 어떡하냐. 너무 비싸다고 그런 그렇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1: 네.
0: 그 걱정 다 하고 나서 좋아 올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건 고객들 눈치 보니까 뭐 좀 더 올려도 그냥 와서 계속 사시려는 분위기네.
1: 네.
0: 번호표 뽑으려는 속도가 지금 그렇죠. 안 줄어들고 있네.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뜻이겠죠.
1: 네.
0: 그만큼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열기는 여전히 뭐 오늘까지는 일단 뜨겁다는 거고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우리나라에는 이게 무슨 어떤 신호입니까? 그러면 아직도 메모리를 비싸게 팔아도 고객사 입장에서는 팔아먹어도
1: 네.
0: 그래도 그냥 감당한다 일단은
1: 네.
0: 그런 신호겠죠.
1: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업체로서는 당장 유리한 상황인 건데요. 지금은 AI 반도체를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느냐가 이 HBM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수요는 급증하는데 HBM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정도로 제한돼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예전에는 엔비디아처럼 물량을 많이 사는 대형 고객이 많이 살 테니까 가격을 깎아달라 뭐 이렇게 요구할 힘이 컸다면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엔비디아뿐 아니라 여러 빅테크가 HBM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도 하고 있고 메모리 업체 그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력이 훨씬 강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삼성전자의 SK 하이닉스가 슈퍼 을이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1: 이제 특히나 HBM은 공급을 당장 크게 늘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DRAM보다 생산이 까다롭고 제품을 만들었다고 바로 고객사에 납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고객사의 성능과 품질 검증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들어오거나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마존과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가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0: 고객들 입장에서는 악순환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뭐 이걸 필요하니까 이제 어쩌겠어요. 당장은 그렇게 되겠고. 근데 다만 이게 계속 메모리 가격이 비싸지는 게 이게 당장은 좋은데 계속 좋은 일

0: 은 아닐 거다. 오히려 이게 나중에 독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계속 있죠.
1: 그렇죠. 메모리 가격이 오를수록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수익성은 당장 뭐 좋아지겠지만 또 너무 많이 오르면 AI 투자 자체가 위축될 수 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에는 AI 반도체가 뭐 수천, 수만 개씩 들어갑니다. 예. 예컨대 AI 반도체 가격이 약 17% 오르면 1기가와트급 대형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짓는 비용이 최소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뜩이나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뭐 전력 공급이나 송전망 확보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0: 예.
1: 여기에 이제 핵심 장비인 AI 반도체 가격까지 오르면서 투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금력이 막강한 빅테크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중소 클라우드 업체나 AI 스타트업에는 부담이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거죠.
0: 예. 그러다 보니 이제 AI 데이터 센터 만들어야 되는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돈을 뭐 빌려서라도 메모리 뭐 GPU 사야 되고.
1: 네.
0: 그래서 그 돈 빌리는 비용도 이자도 계속 시중에서 뛰어 올라가고 있다.
1: 그렇죠.
0: 된 소식인데요. 요즘 이자 얼마 정도 빌려서 사는 겁니까? 이게 우리로 치면 이제 신용카드 할부 이율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1: 네. 일단 그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빌리는 그 돈 비용도 크게 뛰고 있는데
0: 예.
1: 미국 조지아주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임대 예정인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QTS라는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가 최근 3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 규모의 5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0: 예.
1: 그런데 금리가 무려 연 7.28%였어요. 그러니까 신용 등급은 투자 등급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라서 정크본드 수준에 가까운 금리인데요. 그만큼 투자자들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위험을 크게 보면서 지금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0: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필요한 그럼 GPU나 메모리,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 돈으로 사서 짓는 게 아니라
1: 네.
0: 별도로 이걸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뭐 월세를 받건 그런 모델의 업체들이 또 중간에 또 낀다는 뜻이군요.
1: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0: 근데 그럼 중간에 끼어 있는 그 업체가 돈 빌리려고 하는데 금리가 이 정도일 것이다.
1: 네. 그런데 투자자가 엄청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39억 달러를 모집하는데 주문이 한때 230억 달러, 발행액이 6배 가까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제시했던 금리보다 다소 낮춰서 수요가 몰리니까 발행하긴 했지만
0: 예.
1: 연 7%가 넘는 고금리의 최종 발행이 됐고요. 이게 더 눈에 띄는 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과 비교해도 금리가 크게 올랐다는 거예요. QTS 계열사가 지난 4월 발행한 채권 금리는 연 5.7%였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불과 4개월 만에 한 3%포인트 가까이 이제 오른 거죠.
0: 금리가 올랐다는 건 이건 돈 줄 사람은 이제 당신들 말고도 돈 달라는 데 맘써 라는
1: 네.
0: 뜻이고
1: 네.
0: 돈 빌린 입장에서는 몸이 닳고 아쉬워진다는 뜻인가 보죠.
1: 그렇죠.
0: 그러겠죠.
1: 네. 메타가 사용할 텍사스 그 데이터 센터도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 거기 채권도 최근에 연 7.53%의 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AI 투자 열풍이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가격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돈을 빌리는 비용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이 친구들이 적용받는 금리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적용받는 금리일 거예요, 이게.
1: 나중에.
0: 그럼 그렇죠. 집사게 더 빌리려고 해도 또 올라가겠죠.
1: 그렇죠. 네.
0: 예, 지금까지 김근희 기자, 조미연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 밥맛 나는 세상 황종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4: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3: 잠시 후 9시 5분
4: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0: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5: 네, 오늘은 청취자 최경실 씨가 SK하이닉스가 40조 원어치의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한다는 뉴스가 있던데, 이게 왜 주주들에게 좋은 건가요? 40조 원이나 되는 돈을 기껏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면 그냥 40조 원이 허공으로 날아간 것 같은데 이게 왜 좋은 거라고들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말 그대로 회사 돈으로 그 회사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을 소각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불에 태우는 건 아닌데 그냥 세상에 없는 주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그냥 태우는 거라고 뭐 똑같죠. 왜 아까운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사서 태워버리냐. 그렇게 해야 주주들 숫자, 입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5인조 아이돌 그룹이 있다고 쳐보죠. 생각해보니까 굳이 5명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한 명 내보내고 4인조로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죠. 야 막내야, 우리가 지금까지 번 돈이 50억인데 네 몫은 이 중에 그럼 5분의 1이니까 10억 원인데 10억 줄 테니까 너는 나가라. 우린 이제부터 4인조 할 거다. 이렇게요. 이렇게 5인조 그룹에서 한 명의 지분을 없애는 게 자사주 소각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운 회사 돈 10억은 막내한테 줘야 되지만 그렇게 회사 돈 써서 막내를 내보내면 지금부터 버는 돈은 5명 아니라 4명이 나눠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자사주 소각도 왜 아까운 회사 돈을 써서 주식을 사서 소각하냐 궁금할 수 있지만 이 5인조 아이돌 그룹에서 막내 내보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해서 없애면 주식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 말은 돈 벌면 나눠 가져야 되는 주주들 숫자 입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SK하이닉스가 회사 돈 중에 40조 원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려고 할 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40조 원을 모든 주주들한테 골고루 배당하는 방법. 이게 제일 간단하죠.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10억 원어치 주식을 사서 소각시켜서 막내 몫을 없애버리는 것. 그러면 배당은 한 푼도 못 가져가시지만 이제 4인조 그룹이 되니까 앞으로 버는 돈은 이제 4명에서만 나눠 가지면 되니까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회사가 번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일반적인 방법은 모든 주주들에게 골고루 배당을 나눠주는 거지만 가끔은 주주 여러분 이 돈으로 배당하지 말고 그냥 아이돌 그룹이 가수 한 명 내보내듯이 차라리 주식 숫자를 좀 줄여볼까요?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제안하는 게 자사주 매입 소각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좀 시가총액이 한 1200조쯤 되니까 40조 원어치 소각하면 대략 회사 전체 주식의 30분의 1 정도가 소각되는 거고 그 말은 하이닉스 주주가 30명이었다가 29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주주들에게 좋을 거는 없습니다. 하이닉스 주주 중에 30분의 1이 사라져서 입이 줄었지만 하이닉스가 갖고 있었던 돈 중에 40조 원도 같이 사라지는 거니까 기업 가치는 뭐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더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최경실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하루키의 다짐에 눈이 갑니다. 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밥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당연히 달린다. 말이 쉽지 하루 한 시간씩 매일 뛰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어서 물었더니 답해줬죠. 그냥 하루가 23시간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달리기에 취미가 없으면 책 읽기, 스트레칭과 근육 운동, 아니면 엄마랑 통화해주기. 하루가 23시간인 셈 치고 매일 한 시간씩 해본다. 어떠세요? 도전!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생인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 요령 기억해 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더워도 추워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뛴다. 러닝의 시대라 달리기로 유명한 작가 무라카미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9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먼저 회담해야 한다는 측근 인사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의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은 보수 매체 아메리칸 그레이트니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나기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해야 하며 가급적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 방문은 한미 관계에 대한 의지와 김정은과의 대면 외교를 재개하겠다는 결의를 강력히 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상 추락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인천대교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이 설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대교 서측 접속교에서 사장교 그리고 동측 접속교까지 왕복 8km 구간에